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들어가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 반쪽 국회가 예상됩니다. 국회는 조정식 국회의장 명의 공고를 통해 오늘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0인의 요구로 제437회 임시국회를 개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 특별위 가운데 11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입법 속도전을 앞세운 반면, 모든 상임위원 사임서를 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면서 보이콧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광주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전 총리는 내일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시내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오후에는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구체적인 등판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접수된 징계 요구안을 놓고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해당 행위는 당원 당규에 따라 윤리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며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구 경기 도중 상대 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구호를 외쳐 논란이 커진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입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은 오늘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를 찾을 예정입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광주 제1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SNS 게시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죄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어제 SNS에 청와대가 경고했는데도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자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자신의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성폭행 목적의 납치 시도를 입증하는 대목이라며 관련 증거를 재판에서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시 으슥한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장윤기는 조석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피해 여학생을 등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화질이 선명하진 않지만 검찰은 폐쇄회로 TV 영상을 통해 이러한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범행 후 도망칠 때 장현기가 조석 뒷문을 닫으면서 차체 외부에 남긴 피해자 혈흔도 관련 증거물로 채택했습니다. 외환당국이 오늘 새벽 6시부터 평일 24시간 동안 원달러 외환거래 시장을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뉴욕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그외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7시부터 토요일 새벽 7시까지 시장이 운영됩니다. 또 1월 1일을 제외하고 평일인 우리나라 공휴일에도 외환시장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거래가 불가능했던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까지

0: 시에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단 매년 첫 영업일에는 오전 9시에 개장하고 마지막 영업일에는 밤 24시에 폐장합니다. 코스피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해 상반기 변동성 완화 장치 발동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개별 종목 주가가 급변할 때 해당 종목을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 장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9,357건 발동됐습니다. 지수가 하루의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얼마나 오르내렸는지를 나타내는 변동률도 올해 상반기 동안 코스피 평균은 3.3%로 나타나 지난 1998년 상반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경보 가운데 최고 단계인 투자 위험 종목 지정도 올해 상반기 동안 43건으로 집계돼 올해 상반기에 20배에 달했던 지난해 상반기에 2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비투 금액도 지난 2분기 동안 하루 평균 60조 원을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으로 지난 4월에서 6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하루 평균 35조 9,418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 1분기에 31조 127억 원보다 15.89% 증가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려 투자하는 비투의 지표로 여겨집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오늘부터 전체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신청자는 안면 인증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를 도용한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정체 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무는 가운데 당분간 내륙은 무더위 속에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내륙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5도, 습도는 85%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시장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변동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일 사이드카가 터져나오는 정말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거론이 됩니다. 정부가 호기롭게 도입을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공개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증시 못지않게 외환시장도 흔들흔들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초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오늘부터는 주중 24시간 거래도 시작됩니다. 이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작업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요. 당장 환율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월요일에 꼭 챙겨봐야 할 경제 뉴스는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슈가 된 사안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가운데에서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한쪽에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호남보다 좋은 곳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다른 쪽에선 전력과 용수, 인력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오늘은 초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금 부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위원과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영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꼭 짚어봐야 되는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방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요, 너무 심해요. 변동성이.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 9000선에 도전을 했다가 8000선 초반까지 밀리기도 하고요. 오름폭도 컸는데 변동성 자체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수준이라고요.
1: 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급등락 장세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변동성 완화장치 VI 발동 건수는 29,357건이었습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치고요. 코로나19 충격이 컸었던 2020년 상반기 24,401건보다도 많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의 변동성도 컸는데요. 올해 상반기 평균 코스피 일중 변동률은 3.30%였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상반기 3.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1월 5천선을 넘은 뒤에 2월에 6천선을 넘었고 5월에 이제 7천선, 8천선 차례로 돌파했고요. 지난달 18일에는 9천선까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이달 3일에는 8천선 초반까지 밀렸고요. 9천선을 넘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10% 넘게 빠진 겁니다.
0: 네.
1: 올해 상승을 이끈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AI 반도체 기대가 붙으면서 두 종목이 지수 전체를 밀어올렸고 추격 매수세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 이란 전쟁,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반도체 업황 전망 변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겹쳤습니다. 원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국내 현황 명분 중에 하나가 해외로 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아직 정책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직후인 5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매수 금액은 424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직전 같은 거래일 같은 거래일수인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367억 달러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도입할 때 이렇게 될지 몰랐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 영향 제한적이다라고 봤는데 경고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례적인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런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1: 네,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쏠림이 너무 커졌다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 말에 36.1%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에는 55.3%까지 뛰었습니다. 거래대금 비중은 같은 기간 27.9%에서 63.5%까지 올라갔습니다.
0: 아이고, 예.
1: 네, 코스피 거래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두 종목에만 몰린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하루 단위로 두 배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됐는데요. 한국은행은 이 상품이 두 종목 쏠림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 특히 지적한 부분은 하락장입니다. 주가가 조정될 때 개인 투자자 손실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와 리밸런싱이 겹치면 주가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0: 그렇죠.
1: 겁니다.
0: 예.
1: 네, 레버리지 ETF는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일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때 기계적인 거래가 붙으면 상승장에서는 더 밀어올리고 하락장에서는 더 밀어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건 아닌지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찬진 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초 홍콩 레버리지 ETF로 유출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0: 몰리면서 오히려 50% 가까이 오른 가격에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는 LP의 호가 대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시장가 주문이 몰리면 실제 순 자산 가치와 크게 다른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당국이 LP 관리 강화, 괴리율 공시,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신규 상장 심사 불이익 같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문제는 지금 국내보다 해외가 더 큰데요.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코스피 3배 레버리지 ETF를 기초자산으로 한 무기한 선물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최대 20배 레버리지를 더 얻는 구조라서 사실상 코스피 방향성에 150배까지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에는 국내 보고장치는 적용되지 않고요. 국내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감원은 이미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고위험 상품 출시를 자제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해외 거래소는 접속 차단이나 수사 의뢰 외에는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 상승장에 올라타는 상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반대 움직임에도 강제 청산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코스피 하루 변동폭이 큰 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 수익 기회보다 손실 증폭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자,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고 제재의 공백 문제도 있긴 한데 일단 증시에서 도박성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는 일단 사용자들도 자제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시장 한축 외환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원달러 환율이 24시간 거래가 되는 거죠? 요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네, 오늘부터 원달러 거래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주중 24시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였는데 이제 미국과 유럽 시간대에도 서울 외환시장 안에서 원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목표는 역외 거래 수요를 서울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서울장이 닫힌 시간에는 NDF 시장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1: 그렇죠. 역외시장이죠.
0: 예. 네, 역외시장을 주로 이용했는데요. 앞으로는 해외시장, 해외시간대에도 국내시장에서 직접 원달러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과 채권을 사고팔 때 환전과 해지가 쉬워집니다. 다만 24시간 거래가 시작된다고 환율이 바로 안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래 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장 참여자가 충분히 들어오고 야간 거래량이 쌓여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야간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새벽 시간대에 거래가 얇을 때 미국 금리 발표나 지정학적인 뉴스가 나오면 환율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충격을 다음날 아침에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거래가 얇은 시간대 가격 왜곡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당장 이게 우리 환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지금 원화 약세가 워낙 심하고요. 환율이 워낙 높기 때문인데 원달러 환율 지난주에 30원 넘게 빠지더니 오늘은 또 10원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은 24시간 거래가 이런 원화 약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네, 지금 환율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외국인 자금 흐름인데요.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84.56원이었습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상반기 1493.08원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환율이고요. 5월 중순부터는 환율이 34거래 연속 1500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폭도 굉장히 큰데요. 주요 20개국 통화 가운데 튀르키예 리라, 인도네시아 루피아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외국인 주식 매도인데요.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56조 5,6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간 순매도 규모가 34조 원대였는데 올해 이미 그 5배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달러 수요가 워낙 크면 환율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외국인 비중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추가 순매도 여력이 50조 원에서 90조 원까지 남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24시간 거래가 시작돼도 환율은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4시간 거래는 원화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환율을 직접 누르는 정책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역외 거래를 국내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환율 방어책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 인프라 개선으로 봐야 합니다.
1: 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0: 게 없는 거긴 한데 외환 능력의 방어 능력은 확실히 시험대에 오르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업이나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고 유리한 측면이 있을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1: 네, 일반 소비자의 은행의 환전 서비스가 오늘부터 24시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 간 외환 시장의 거래 시간 개편입니다. 개인 환전 서비스는 은행별 시스템과 영업 정책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당장 영향이 큰 쪽은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입니다. 미국 장시간에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외국인 투자자는 원화 거래와 환율치가 쉬워집니다. 수출입 기업도 밤사이 유가, 금리, 전쟁 뉴스가 나왔을 때 다음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도 간접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와 은행이 환전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면 미국 장시간에 원화와 달러를 바꾸는 편의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별 서비스 개편이 따라와야 체감이 될 거고요. 또 24시간 문을 열어도 실제 참여자가 적으면 가격 발견지는 제한적입니다.
0: 그렇겠죠. 예.
1: 네, 해외 금융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어오는지 야간 시간대에도 충분한 효과가 쌓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새로운 과제가 이제 생긴 건데요. 시장이 사실상 24시간 열리면 모니터링과 개입 판단도 더 복잡해집니다. 특정 시간대에 유동성이 얇아서 환율이 튀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해집니다.
0: 어쨌건 숙제가 하나 더 생긴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시점이 조금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게 일단은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엔화 약세가 이거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커지고 있단 말이죠. 증시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지금 엔달러 환율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일본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엔화 숏 포지션은 지난달 23일 기준 18만 7,856계약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6배 넘게 늘었고 2024년 8월 글로벌 증시 급락 직전보다도 2배 가까이 많습니다.
0: 엔화 숏 포지션이라는 거는 엔화가 더 떨어질 거에다가 베팅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엔화를 낮은 금리로 빌려서 미국 주식이나 신흥국 자산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일본 당국이 시장 개입이나 일본은행이 실시간 개입에 나서거나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서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서면 이 자금이 한꺼번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에도 엔캐리 청산 공포가 니케이와 코스피, 나스닥을 동시에 흔든 적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현실화하면 관련 자금이 집중된 미술 기술주의 급락을 부를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2년 전에 엔캐리 청산에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대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뭐 일본 쪽에서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출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게 조만간 발표된다고 해요. 60조 원 규모. 지금은 우리랑 독일의 2파전이죠?
1: 네, 캐나다 해외 잠수함 사업 수주 결과 발표가 임박했는데요.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고 건조비뿐만 아니라 30년간 유지, 보수, 운영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쟁 구도는 한국과 독일인데요. 한국은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HD 현대중공업 등이 힘을 보태는 팀 코리아 구도고요. 독일은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 TKMS가 나섰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분화의 발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한국과 독일 중 한쪽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은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주 가능성을 두고 50대 50 정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나토 동맹국이라는 점과 전통적인 잠수함 기술을 앞세워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뭐 잠수함 자체가 독일에서 처음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한화오션이 10% 넘게 장 초반에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 한화오션의 수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잠수함의 강점 어디에 있는 겁니까?
1: 네, 한국의 강점은 이미 운영 중인 실물이 있다는 점과 납기가 빠르다는 점, 산업협력 패키지가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장보고 3계열 잠수함은 이미 우리 해군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입니다. 반면 독일 쪽은 기술력은 워낙 강하지만 캐나다 조건에 맞춘 새 모델은 아직 실제 건조 사례가 없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납기도 한국의 강점인데요. 한국은 2032년 첫 인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 14,000km를 잠항해서 캐나다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거리 작전 능력과 신뢰성을 현장에서 보여준 겁니다. 또 한국은 장수함만 파는 것이 아니라요. 조선, 방산, 자동차, 에너지, 핵심 광물까지 묶은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에 대한 GDP 기여와 고용 효과도 제시했습니다. 캐나다가 중시하는 현지 산업 기여, 즉 ITB 측면에서 점수를 얻으려는 전략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국방은행 DSRB 참여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DSRB는 캐나다가 주도하는 장기, 저리, 그 국방금융 구상인데요. 한국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안보금융과 방산 공급망을 같이 가져가는 파트너로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 내부에 악재도 있었다, 뭐 해킹 시도가 있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수주 전쟁, 이것이 K-방산 외교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첫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취임 후의 첫 나토 무대입니다. 7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몽골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안보와 아시아 안보가 더 강하게 연결됐고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권을 상대로 방산 공급 능력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방산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위산업클럽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국 방산의 생산 능력과 납기, 장기 정비 능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이번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의 방산 기반을 공개적으로 높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이 방산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고 북극권 안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가 성사되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 방산은 그동안 K2 전차, K9 자주포, 천모, 연 지상무기 중심으로 유럽과 중동에서 성과를 내왔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면 해양 방산, 특히 잠수함이라는 고난도 분야에서 북미 나토권 대형 시장에 진입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0: 우리 방산이 경쟁력은 있으니까요.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브리핑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고가급이 밀어올린 집값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같은 곳이 이 영향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에 최근에 묶였습니다. 반도체발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아직 성과급이 지급이 된 건 아니고요. 또 현금화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종의 기대감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는 무주택 주거들에게 연 1.5% 금리로 사내대출을 시행하는 것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1.5%면은 지금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는 훌쩍 넘으니까요. 뭐 거저나 다름없는 수준이죠. 삼성전자 노서가 무주택 직원에 지원하는 사내대출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대도시 기준으로 이것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85제곱미터 이하의 평형을 말하고요. 아파트 단지를 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3,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장 거래가 활발한 평형대이기도 한데요. 이 평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언어에서 퇴출된 지가 아주 오래된 단어인데 아주 강하게 남아있죠. 저도 여차하면 가끔씩 튀어나오긴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인데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국민평형, 2번 국민가수. 1번 국민평형, 2번은 국민가수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의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쉐비 세븐어, 무릎치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국민평형, 2번은 국민가수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YTN 경제라디오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라이브는 YTN 라디오 기존 채널로 그냥 나가고요. 영상 클립부터 이 채널에 올리기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청취율 조사 기간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02로 전화가 오면은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이벤트 또 응원 이벤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네, 파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있다고 하죠. 총리 주재로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점검회의를 열어서 후속 절차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 메가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린 분 오늘 전화로 인터뷰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임문영입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금 부위원장을 하셨었잖아요.
1: 네.
0: 그러다 이제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국회 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1: 아, 예. 예. 그림만 그리다가 또 지역 정치 또 뭐 현실 정치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네요. 네.
0: 한숨부터 쉬셨는데 뭔가 네네. 굉장히

0: 와닿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요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전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는 의원님께서 직접 기획을 하신 겁니까?
1: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미래성장 정책에 대한 부분을 뭐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계속 같이 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밑그림을 혼자 다 그렸겠습니까? 예. 국가 전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온 거죠. 그런데 작년에 이미 선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대표 시절부터 AI 중심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또그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취임하자마자 SK가 울산의 데이터센터를 투자를 한다고 할때 제일 먼저 현장 방문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이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용섭 시장 시절 때부터 그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신청을 해서 국내 최대 규모 AI 전용 슈퍼컴퓨터를 유치를 했고 또 강기정 시장님은 인공지능 2차 사업에 다 면제를 받아서 5년간 6천억을 확보하면서 그중에 절반은 그 AI 실증에 쓰기로 또 했고요. 또 김용록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해남 솔라시도에 확보를 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한 끝에 특히 전남 광주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자, 그런데 이 발표 나고 나서요. 발표 이전부터 사실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은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광주 전남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많은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왜 광주 전남이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 대한민국이 AI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부터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역에 어떤 그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배가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면, 그거는 AI 투자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것이 그게 맞는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그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이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 증설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시기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덕목이 됐고 전 세계가 AI 투자 경쟁에 나서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소식을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10조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기존의 성과급을 충당하고 나서도 한 90조 원 정도가 돼서 이게 그 시장 예상치인 75조, 84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 특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세계가 그 AI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4대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러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메타. 이 4개 그 하이퍼스케일러가 올해 투자하려고 하는 그 설비 투자 금액만 해서 7,250억 달러. 거의 뭐 1,000조 원 넘는 그 돈들이 이렇게 막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결국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특수를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용인 산단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호남 반도체 증설이 이제 이야기가 된 거고요. 또 기존에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흥, 화성, 용인, 평택, 원양, 아산, 천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종의 벨트를 형성을 하면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물과 전기 또 부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용수 또 충분한 부지 등이 이제 여러 여건을 보고 이제 광주 전남에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호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남의 특성상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시장에 네네. 의문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소 네네. 질문이 까칠하더라도 의문점이기 때문에 네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런 것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증설, 사이클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인프라 네.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력, 용수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 해결이 네. 가능한 문제로 보십니까?
1: 네, 다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포항제철 생길 때를 생각해 보세요. 포항제철 네. 만들어지기 전에 그 모래벌판에 뭐가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그 IBRD에도 그 경제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네. 정말 막막한 곳이었고 거기 뭐 물이 있었겠어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 포항제철이 한국 우리 중화공업의 척추가 됐지 않습니까?
0: 예.
1: 지금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도 지금 전기나 용수가 충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곳이 아니에요.
0: 그렇죠.
1: 여전히 전기도 부족하고 용수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발전 시설을 늘리고 또 물을 그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계속 들여오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고요. 해외에서도 사막에 뭐 파운드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담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물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 어떤 그 투자를 할 때는 그 주변에 물과 전기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동반돼야 됩니다.
0: 네.
1: 그런 걸 무시하고 전기가 있느냐 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0: 그런데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막대한 네. 전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전력 네. 교회 이거는 10년을 걸쳐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네. 호남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반도체를 만든다? 이거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1: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탄소 국경세라든지 아리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에 특히 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재생 에너지를 아무리 발전 시설을 늘리더라도 이를 전송하고 배송하는 이 전력 계통의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동반되지 않으면
0: 네.
1: 역시 또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원전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0: 네.
1: 또 최근에 뭐 SMR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에너지 믹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다만 그런 그 보완이나 부가적인 투자들이 검토는 돼야 되겠지만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용수도 세상에 물은 많이 있지만 그 물을 사용하려고 들면 수도도 설치해야 되고 뭐 송수관도 만들어야 되고 댐도 만들어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이런 그 이 물 관리 시스템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그 이 물을 재활용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물과 전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0: 아니 그래도 걱정은 되니까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원전은 계획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가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SMR은 지금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정말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1: 네네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0: 네.
1: 우리가 70년대 중화공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런 폐기와 용기 또
0: 네.
1: 어떤 절박한 마음들이 좀 이제 부족해지지 않았나
0: 선진국이 돼서
1: 예, 그 호흡을 통해서 화재처를 세우고 거제 조선소를 세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가 없는데 전국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을 다 해왔고요. 또 2000년대 우리가 IMF 그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면서

0: 초고속 망을 깔아서 정부와 선진국이 되겠다고 뛰어들었고 결국은 정부와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폐기와 도전 정신이 왜 지금은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지 이게 좀 안타깝고요.
1: 예.
0: 단순하게 걱정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사실은 우리가 세계적인 반도체 특수를 따라잡고 각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 정책들을 두면 모든 지역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됩니다.
1: 아, 예,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과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은 AI 이 산업의 어떤 밑그림을 그렸다가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전력과 용수 문제 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다시 연결됐죠?
0: 네네네. 예, 예.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해서 알고 있는지 헷갈리는데
1: 도전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0: 아, 네네. 예. 우리가 70년대 중화학공업을 건설할 때만 해도 사실은 허허벌판에서 조선소를 세우고 제철소를 세우고 자동차가 없는데도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그렇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또 IMF 시절을 겪으면서 국가가 그렇게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고속망에 투자를 해서 정부와 선진국이 됐고 또 당시에 투자했던 뭐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런 도전과 미래지향적인 투자 정신이 어떻게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사라져버렸는지 좀 안타깝고요. 미래를 위한 어떤 우려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어느 특정 지역을 시기하고 배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지역주도 성장, AI 전환 성장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발전시켜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하나만 더 여쭤보고 사이클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조금 전에 포항제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포항제철 네. 첫 입지가 나온 게 1967년이었던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네. 생산이 될 때까지 한 6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 임기 안에 한다는 거 여기에 비춰보면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0: 네, 당시의 기술 수준 그리고 예. 산업 발전 속도와 지금의 산업 발전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죠.
1: 네네.
0: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종합공업을 할 때만 해도 3조 정도였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부와 투자를 할 때는 10조 단위 정도였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는 수백조 단위가 됐지 않습니까?
1: 네.
0: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을 했고 전체 세계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따라서 우리가 속도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다음에 어떤 투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달라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1: 뭐 당시랑은 뭐 비교할 수도 없으니까요. 당시에는 세계 최빈국이었고 지금은 선진국이니 네,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프라 문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클 문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이거는 공급이 충분한데도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찍어낸다.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에 이게 역풍이 돼서 예전 같은 치킨 게임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0: 네, 그 지금 반도체의 부족 현상은 어떤 순환 사이클 문제가 아니고요.
1: 네.
0: 새로운 시대로 점프하고 있는 그래서 반복되는 그 이 부침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점프하게 되는 그런 변화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AI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존 정보화가 약간 발전한 그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1: 네네.
0: AI 시대는 지금까지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시면서 느꼈지만 모든 무기가 이제는 그 스마트하게 전부 AI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쓰이는 모든 로봇들이라든지 기계들이 전부 다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고 AI를 이용해서 더 똑똑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도시도 신호등이라든지 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반도체를 쓰게 되면서 더 똑똑한 시대로 다 바뀌게 됩니다.
1: 네네.
0: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메모리들, 반도체들을 어떻게 다 공급을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반도체가 뭐 필요했다가 남았다가 이런 그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아니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종료와 공급 과잉 재현 이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인터뷰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지금 호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는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에 의원님의 대답은 어떤 겁니까?
0: 네, 저는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AI 전환 성장을 위한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거대한 회사들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
1: 네.
0: 또 같이 창업과 연구의 중심이 되는 그런 거대한 도시, 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도시를 대한민국 안에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크게 생각하고 봐야지 이 시기를 자꾸 소지역주의로 나눠서 과거처럼 단순하게 공장 몇 개를 서로 유치해서 그 지역만 잘 사는 그런 그 정책으로 이해를 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의정활동도 계속 배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과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국민평형이었습니다. 5767번 쓰시는 분, 2232번 쓰시는 분, 9163번 쓰시는 분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좀 키워주세요. 안 보여요. 저희 제작진이 저희 시력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7696번 쓰시는 분, 제곱미터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평형으로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제곱미터로 하면은 보통 3.3을 곱해보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짐작이 안 가서 안타깝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이 단위 자체가 퇴출이 된 거는 20년이 넘었죠. 방송에서 퇴출된지 그러니까 언어에서 퇴출된지도 꽤 오래됐는데 우리 생활에 워낙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전히 뭐 근이라든지 되라든지 이런 말도 쓰고 있죠. 한번 말이 바뀌면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6059번 쓰시는 분 민영주택 가는 게 제 로망이에요. 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민영주택이 더 좋죠. 그래서 나라에서 공급한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부동산도 자주 들으니까요. 자주 들으시면서 이런 정보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950번 쓰시는 분 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장마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가 시작이 됐나요? 수도권도 이제 비가 조금씩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남부지방에 많이 온다고는 하던데요. 비 피해 없도록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거래소 지금 코스피가 한 1.7% 넘게 오르면서 8,20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코스닥이 안 좋아요. 코스닥 오늘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850선인데 계속 쏠리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당분간은 쉽지 않은 일이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0: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머물렀던 비구름이 북상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경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락가락 반복하겠습니다. 중부에는 최대 60mm, 호남에 80mm, 영남과 제주에 5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릴 때는 시원해지기도 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나들목을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신내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청담대교가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 서행이고요. 청담대교와 이어지는 분당수소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그러다 보니 아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 각 후보들 입장에서는 호남 민심 당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구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번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당대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흐름이 뒤바뀌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호남 분위기, 호남 당심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소, 여러 가지 뭐 출범하는 출범식 장소로서 광주는 과거에도 종종 이용되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호남뿐만 아닙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이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 여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죠. 민생과 경제 회복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가 있는 그런 정책 선거, 비전 선거, 미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영남과 충청, 수도권 모든을 포함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책 경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마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예, 김민석 전 총리는 굉장히 빠르게 기선 제압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비공개 행보를 하면서 나중에 SNS로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말 사이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 잇따라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3: 갈등 구도는 어느 정도 본인이 전략을

0: 세웠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갈등구도를 평화화시키는데 문제는 이제 당원들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아직까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에 대한 뭐 표심은 살짝 여론조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당원들의 표심을 확인할 길은 요원하고
1: 예.
0: 그렇다면 당원들의 이제 정서를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 정서라는 게 핍박받는 자인 것 같아요.
1: 예, 변호사님
2: 윤기찬
1: 말씀하시네요. 지금
2: 국민의힘 법률위
1: 현장에서
2: 부위원장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 기업 고위 관계자 등 참석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에
3: 기업과
1: 개최했습니다. 현장 이야기
3: 중앙정부가 한
1: 들어보시죠.
3: 자리에 모인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삼성과 SK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신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치 국무회의처럼 많은 부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3실장 여러 비서관들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에 뭐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요. 뭐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요. 환경영향 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형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실수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행정 절차라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그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 되고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야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뭐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거죠. 그래서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로 문제되는 인프라 중에 전력 용수가 있는데 전력 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어요. 전력 용수 같은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측에서 기저전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전력이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저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와대 안에도 이 메가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방정부의 역량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 또는 문화, 뭐 주거 뭐 등등의 이런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또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의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행정 절차 지연이 인허가 중에서도 지자체, 지자체가 아니고 지방정부, 써놓기를 써놔가지고.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모든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영남, 충청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강원도, 전북 뭐 여기도 굳이 직접 발표하진 않았지만 또 포함된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에 몇 가지 주요 과제가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비록 뭐 국토의 규모나 인구 규모가 뭐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얼마든지 대체 불가의 강국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신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런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뭐 정부 또 지방정부 뭐 잘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인지하셔서 최대한 많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한쪽 주장만 하든지 해야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또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 비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추진 체제를 좀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할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들 있으신데 필요사항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 체면 차리기나 혹시는 뭐 어렵게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하면 좋겠고요. 직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또 관련 부처도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두리뭉실 절대로 안 됩니다. 명확하게. 그래야 일이 속도가 납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8월에 반도체법이 시행된과 동시에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서 추가 회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2: 현재 청와대에서 진행 중인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 현장을 생중계해드렸습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문지기닷컴.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5: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6: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 봅시다.
7: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8: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부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입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지금 저는 몹시 괴롭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연애 3년 동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저는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고장난 게 있으면 뚝딱 고쳐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해놓은 돈도 많다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말에 마음을 놓으셨고 정성껏 혼수도 마련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보게 됐는데요. 남편에게 무려 5살 된 혼외자가 있다는

0: 쓰느라 생긴 빚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서류들을 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과거의 실수일 뿐이라면서 저를 놓치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빚은 이제 부부니까 같이 갚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어찌됐건 부부는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4개월인데 남편한테 뭐 5살 된 아이가 있고요. 또 빚도 있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정말 배신감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다가 또 이런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탓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0: 네. 어쨌거나 혼외자랑 빚을 숨긴 거잖아요. 사연자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1: 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외자의 존재 그리고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채무 및 신용 상태의 은폐는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네. 법원으로부터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그러면은 혼인 취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1: 네, 다만 이런 혼인 취소 소송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척 기간입니다. 네. 제척 기간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제척 기간은 네. 특정 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네.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는 지금 가능하긴 한데 이 혼인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네, 이거 혼인 취소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 네, 만약 3개월의 기간이 지나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를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하고 신뢰를 완전히 파탄낸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위자료도 충분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 이제 뭐 혼인 취소도 가능하시긴 한데 이거 혼인 취소는 3개월 이내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이혼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긴 하겠지만 재산 분할도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혼인 기간이 짧아요. 이거 신혼에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 어떻게 될까요?
1: 네. 우선 상대방의 재산 분할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연자님과 같이 단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무조건 재산 분할 법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기 혼인 파탄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재산 분할 형식을 취하기보다 혼인 생활이 없었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사연자님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나 예단, 자금 등은 그대로 본인이 해소해 오면 되고 남편 역시 본인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런 경우 자신이 가져온 혼수를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받아갈 수 없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우리 법원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 그 자체를 인도받아 가야 하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 혼수 물품을 사용하는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액 반환을 받는 것으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원하는 거는 혼인 취소일 것 같아요. 이거 혼인 취소가 만약에 이제 가능해서 승소했다라고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예전의 호적이죠. 여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나요?
1: 네, 많은 분들이 혼인 취소를 하게 되면 혼인한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물어보시는데요. 네, 네. 혼인 취소의 효력이 혼인 전후로 소

0: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취소가 인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신고까지 마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 대신 혼인 취소라고 기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이 혼외자와 막대한 채무를 숨겼다면 이거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인 취소 이렇게 속았다라고 하는 거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3개월의 기간을 넘기셨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은 가능하시고요. 이혼으로 진행하시면서도 위자료 청구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얼마 전 유명 걸그룹 출신의 가수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굽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때 아닌 민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냄새가 다 올라갈 텐데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질타와 내 집에서 고기 굽는 것까지 눈치를 보냐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우리 집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끔 고기를 굽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법상 아파트 베란다는 취사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웃에게 무한정 피해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는 매연이나 냄새 등으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기준은 바로 수인 한도,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두 번 고기를 구운 걸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연기를 피워서 이웃이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이긴 하지만 여럿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인 만큼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넉넉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이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혁오의 러브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5분이나 더 기다리셨습니다. 세단장한 슬라생 오전 10시 30분 오전 10시 반에 찾아왔습니다. YTN 라디오 오늘 개편했습니다. 슬라생은 시간이 조금 달라졌어요. 15분 늦게 시작을 하지만 대신 12시까지 여러분 15분 더 만나겠습니다. 개편에 맞춰서 청취자 이벤트 함께 진행합니다. 세단장한 YTN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고요. 감상평, 의견 남겨주세요.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립니다. 추첨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된 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곳곳에 산발적인 비 소식 있고 또 낮 기온도 올라서요. 날씨는 점점 더 무더워지지만 무더위로 인한 그 불쾌 지수를 조금은 낮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불쾌지수를 낮추는 데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개편 첫날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개편을 맞아 확대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벨 마레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새 코너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 일명 우동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이끌어갈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서 각 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07만 화성시민의 든든한 기대와 응원을 한몸에 받으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자랑하는 도시죠. 화성특례시의 정명근 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1: 예, 네. 고맙습니다.
0: 우리 화성시민들께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특례시장 정명근입니다. 화성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치열했던 선거를 뒤로 하고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화성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예, 어서 오십시오.
1: 예.
0: 취임 첫 주 예. 예,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어요?
1: 네, 아주 바쁘고 보람있게 보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화성특례시 제1호 햇빛소독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소독을 만들어내고 주민들의 복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시범 사업인 만큼 준비 상황을 제가 직접 점검하고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성시 케어 안심주택인 온 이음체 운영 현장도 방문하였습니다. 온 이음체 사업은 화성시가 추진하는 통합 돌봄 주거 사업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서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특히 AI가 24시간 안심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통합 돌봄의 핵심 사업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어서 외롭게 홀로 방치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행정이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0: 네. 민선 8기에 이어서 민선 9기 7월 1일 이제 또 예. 다시 새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1: 예.
0: 어떻게 조금 마음가짐이 다시 달라지시던가요?
1: 그렇죠. 1기 때보다는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지고 더 시민들을 위해서 또 화성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또 다짐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0: 이번 선거에서 정말 네.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셨잖아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나요, 시장님?
1: 예,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저는 저의 당선이 저 개인의 승리라기보다는 더 나은 화성의 미래를 그리고 중단 없는 화성의 성장과 발전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행정, 경제, 문화, 체육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고 또 앞으로 계속 잘할 거라고 믿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중 따뜻하게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냉철한 충고의 말씀까지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섬기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0: 네. 선거 기간 동안 정말 화성시 곳곳을 누비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1: 예.
0: 뭐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특히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1: 네. 선거를 준비하고 출마하는 사람들은 거창한 계획과 이렇게 성과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께서는 일상생활 하시는데 불편한 일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좀 늘려달라. 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파크골프장이 요새 유행인데요.
0: 네네네.
1: 파크골프장

0: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요새 또 유행하는 네. 그 황토길 맨발 걷기 길을 좀 늘려달라. 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등 이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큰 계획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에 좀 더 가감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는 동탄에서 서울 강남에 가는 4130번 광역버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탄 끝 종점에서부터 버스 승객이 타다 보니까 중간에 오게 되면은 좌석이 5석 이하로 남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5명만 타고 그 뒷줄에 서 있는 분들은 다시 차가 오기를 2, 30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네. 맨 뒷사람은 버스 몇 대가 지나가야 본인이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동탄 중간 지점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중간 배차를 해달라는 젊은 여성분의 하소연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장 복귀 후에 그래서 바로 그 4130번 증차 그리고 또 중간 배차를 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네.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한 말씀 할 말씀 하시는 게 정말 시민들께서는 나의 일상, 나의 하루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예.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1: 그거 하나하나 다 이루어드리려면 예. 시장이 너무 바쁘시겠어요.
0: 예, 대부분 다 해드려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시간 아, 예. 문제이지.
1: 그러니까요. 예. 시장님이 특히 선거 기간 동안에 아침에 인사하시고 하셨잖아요. 예. 시민들 표정을 굉장히 예. 주의 깊게 보셨다면서요.
0: 예, 예. 그 매일 아침마다 시민들에게 인사드리면서 시민들의 얼굴을 살피는데요. 사실 시민들의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분이 나를 지지하는 분일까? 라고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히 시민들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1: 아, 표정에서 혹시 아실 예. 수 있으세요? 그래, 아, 저분은 그걸 나를 지지하시는구나. 예.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세요? 예, 예.
0: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네. 큰 사거리에서는 운전하는 분들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 입구에서는 시민들 표정 하나하나를 모두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또 경직되고 긴장되고 네.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출근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런 생기 없는 모습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침부터 시민들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즉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또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1: 근데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인 네. 것 같습니다. 시장님. 네. 출근길에 표정이 굉장히 밝은 사람은 제 생각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밝은 네. 표정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얼마나 네. 지금 많은 계획들을 추진할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게 좀 네. 가늠이 되고요. 특별히 구상하고 네. 있는 우리 시민들의 네. 표정을 밝게 하기 위한 방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거예요.
0: 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시민들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화성 시민들께서는 얼마나 행복하신지 행복지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매월 우리 전 29개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수치가 낮은 지역은 왜 낮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이렇게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더 행복하고 더 희망과 즐거움을 드리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1: 네. 궁금합니다. 네. 화성특례시 시민들의 행복지수 네. 네, 다음에 혹시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0: 네. 다음에 출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민선 9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화성특례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선 9기에서는 성장, 포용, 공정을 핵심 가치로 꼽으셨네요.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먼저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성시는 경제적 수치에서 대한민국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문화, 교통, 교육 등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 또 미래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고용률도 올리고 생산성도 높여서 결국은 세수 확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 등을 확충해서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즉, 직주락이 완벽히 갖춰진 자족도시 화성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아, 네.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 내 총생산을 기록하고 네. 있어요. 자타공인에 말씀하셨지만 최고의 예. 경제도시입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승리시가. 우리가 작년 통계로 91조 1,500억으로 GRDP 전국 1위 도시는 맞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 아, 다음 단계의 네. 성장을 지금 네.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속성장이 필요한 도시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제적 성과를 시민의 그 삶의 인프라 확충으로 네. 연결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신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0: 네, 우리 화성 시민들께서 화성에 거주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어려운 시민들입니다. 아, 우리 사회가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효과가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도달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세대나 계층에게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 즉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행정이 나서서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 사람도 굶지 않도록 그냥 드림 사업을 좀 확대하고 7월 10일 경부터 우리 화성시는 공공 화장실 68개소에 여성 생리대를 무상으로 비치합니다.
1: 네.
0: 또 향후에는 어르신들에게 무상 급식까지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 서부 지역에는 아직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신설해서 어려운 분들의 그런 출산을 좀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일가족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더 늘려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두 번째 가치인 포용의 가치입니다.
1: 그렇군요. 화성특례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것이 성장이었고요. 네. 이제 포용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 주셨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공정을 예, 예.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선국이 화성의 공정 어떤 모습일까요?
0: 공정은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서 본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문화를 가감하게 혁파해서 행정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정의 가치입니다.
1: 네. 그래서 화성시의 미래, 화성특례시의 미래, 성장, 포용, 공정 그 핵심 가치 세 가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제 시민들을 만나셨을 때 직접 예. 이제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교통에 대한 이야기가 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 시민들이 가장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가 또 교통에 예. 대한 어떤 변화인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성장 전략 중 하나로 화성 순환철도 구축 공약하셨습니다. 예. 이거 어떤 구상인가요?
0: 예, 말씀하신 대로 교통 인프라 개선이 화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화성시 면적은 서울시보다 1.4배가 넓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즉 권역별 산업이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동부 지역은 반도체 산업과 인구가 많이 있고 서남부 지역은 공단과 산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화성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 인근 도시에서 화성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매일 교통의 정체가 심합니다. 그리고 2040년 화성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하면 화성시 인구가 155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180만에서 200만 정도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교통 체증은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철도가 중심이 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철도와 우리 시는 가장 중요한 철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서울을 한 바퀴 돌듯 화성 순환철도를 건설해서 교통 문제와 지역 불규정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철도 사업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민선 9기에는 타당성 조사 등 기초적인 작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화성 순환철도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순환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형태의 교통이 화성시에도 중심이
0: 있습니다.
1: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이제 그 첫 발을 떼는 겁니까?
0: 이제 준비하겠다 제가.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같은 기초 작업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생 공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성이 전국에서 지역 화폐를 가장 많이 발행하는 지역이네요. 지역 화폐 어떻게 또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0: 네,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18만 명의 그런 자영업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8기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자영업자분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민생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화폐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화성시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 화폐 100원을 발행하면 150원 내지 200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지역 화폐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전국에서 지역 화폐를 가장 많이 발행하는 지역이 화성입니다. 화성. 시장님도 지역 화폐 자주 쓰세요?
0: 씁니다.
1: 지역 화폐를 직접 쓰는 또 시민으로서 이런 거 진짜 좋다. 좀 알려주세요.
0: 일단 쓰는 시민도 좋지만 그거를 쓸 수 있는 그 업소?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올해 계획이 1조인데요. 1조를 하면은 약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어서 이 선순환돼서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우리 사장님들 여전히 많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많이 보탬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앞서 취임 첫 행보 말씀하시면서 햇빛 소득마을 현장 방문하셨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이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0: 햇빛 소득이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취임 첫날 화성에서 가장 먼저 햇빛 소득을 창출할 마을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전국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모델로 시작한 마을인데요. 행정안전부보다 무려 8개월이나 앞서서 추진된 선제적인 사례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주변에 지장을 주는 것도 전혀 없고 입지도 대단히 우수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24가구 약 40여 명의 주민들께서 공동으로 마을 식당도 운영하고 또 주민들 건강검진도 받고 마을 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 1호 마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개 마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성시 사회적 경제 지원금을 활용한 그런 융자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화성시는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또 유휴지가 많이 있으므로 화성시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햇빛 소득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이름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햇빛 소득, 그렇죠?
0: 햇빛 소득
1: 햇빛이
0: 도시.
1: 들어가니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공약이 있는데요. 화성 동행기구 신설입니다. 이건 뭔가요?
0: 예, 현재 화성시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우리 행정기관 말고도 민간의 많은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즉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환경보호단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공정무역협의체 등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칭 화성동행기구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또 집행까지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화성동행기구입니다.
1: 그렇군요. 다른 지자체에선 네. 보기 힘든 조직인 것 같습니다.
0: 네. 아마도 네. 제가 처음으로 한번 시범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민선 9기 화성의 어떤 그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느낌인데요. 네. 4년 후 우리 시민들에게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있으시면 한 네.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시민 여러분, 현재 화성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지속 성장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은 도시입니다. 지난 4년간 시장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모든 분야에서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4년 뒤에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한 것이 정말 참 잘한 일이었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1등 도시 화성 특례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아, 네, 네, 네, 시장님. 이 화성에 대해서 오늘 이런 모습을 갖춘 도시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새로 네. 알게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역 내 총생산을 자타공인 최고의 네. 경제도시 이 부분도 네. 그렇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주시네요. 4947번님이 네. 우동미 비 내리는 오늘 듣기 딱 좋은 맛있는 코너명 화성시 파이팅!
0: 네,
1: 예, 저희가 보통 초대석 이렇게 이런 코너를 네. 하는데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의 네. 우동리 네. 첫 번째 리더십니다.
0: 고맙습니다.
1: 첫 번째 리더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0: 고맙습니다.
1: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서머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서머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큐.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10시 반에 시작했더니 1부 금방 끝났네요. 잠시 후 11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철이지만 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리지는 않겠고요. 종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가 집중될 때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목요일까지 길게 오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오전 정체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은 고장차도 발생을 했습니다. 탄천 일교로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 북단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쭉 밀리고요. 반대편으로도 수서에서 탄천 일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서방한 선지하도로 일직 쪽으로도 2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가는 길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반포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마포대교 진안 지점 3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존 결과를 원용하고 인허가와 토지보상 절차를 순차가 아닌 병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기업 투자 속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취지입니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들어가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반쪽 국회가 예상됩니다. 국회는 조정식 국회의장 명의 공고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0인 요구로 제437회 임시국회를 개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전남 광주 동구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이 국정 성공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산업 간 빚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과 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전담반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구 경기 도중 상대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구호를 외쳐 논란이 커진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입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은 오늘 오후 3시쯤 광주제일고를 찾을 예정입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원달러 외환거래가 평일 24시간 체제로 전환합니다. 구체적으로 뉴욕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1월 1일을 제외한 평일이면 24시간 중단 없이 시장이 운영됩니다. 현재 원달러 거래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기존에 거래가 불가능했던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경찰이 당시 수사를 담당 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관련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계속 내리기보다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무더운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 곳곳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여름철에 상한 음식 잘못 먹고 배탈 난 적 한 번쯤 있으시지요? 1년 12달 중에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달이 바로 이맘때, 7월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주범은 살모넬라 균인데요. 이 균은 원래 달걀 몸속에 살다가 이것의 껍데기에 묻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이 열에 약하다고 알려져 전문가들은 여름철엔 반숙 말고 속까지 바짝 익힌 완숙으로 먹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하루에 한 개꼴로 먹는다는 국민 식재료. 여름엔 꼭 완숙으로. 냉장 보관도 잊지 말아야 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달래, 2번 달걀, 3번 달팽이, 4번 달고나. 1번 달래, 2번 달걀, 3번 달팽이, 4번 달고나.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여름엔 꼭푹 익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살모넬라균 때문에 여름에 이것을 살짝 익혀서 먹게 되면 배탈이 날 수가 있겠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아침에도 이거 드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 그죠. 삶아서 보통 이걸 많이 드시던데 뭘까요? 달래, 달걀, 달팽이, 달고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실 때 여러분, 오늘 7월 6일 와이텐 라디오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달라졌죠. 10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12시에 끝납니다. 원래 같으면 11시 반에 끝났죠. 오늘 12시에 끝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점심을 좀 일찍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때 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12시까지 방송을 하니까 이동하실 때에도 FM 94.5MHz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라디오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 12시까지 그 음식점 가는데 좀 시간 걸리잖아요. 12시까지 함께 쭉 들어주셔야 돼요. 예, 12시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 끝납니다. 12시에 끝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또 와이텐 라디오 개편에 대한 응원의 문자 여러분의 감상평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편에 맞추어서 커피 쿠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 많이 해주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내일부터는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날 이렇게 다 겹치기가 쉽지 않은데 내일은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커피 쿠폰 이벤트는 앞으로 2주간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첫날인 만큼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개편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응원의 문자, 칭찬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도 당첨자 뽑을 거고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선물 있죠?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속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코코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축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9699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개편 첫날 축하합니다. 저는 이것 매일 두 개씩 먹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맞아요. 매일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0834

아버님, 세단장한 만큼 시청률도 슬라슬라 상승하고 재미와 정보는 풀파워로 업그레이드 기대하겠습니다. 더 듣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듣게 됐다는 말씀은 저희가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90분 동안 여러분을 만나기 때문에 기존 때보다 15분이 더 길어졌습니다. 프로그램 시간이. 그래서 더 듣게 되어 좋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저희가 힘이 되네요. 6059번님, 어머, 몰랐네요. 저는 오늘도 반숙으로 먹었는데, 앞으로는 당분간은 완숙으로 먹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롭게 개편되니 저도 새롭게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962번님,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관련 기관에 물었는데요. 대답하기 곤란하대요. 아, 진짜 물어보셨어요? 관련 기관이면 어디다가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이라고. 청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진짜 답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죠? 0120님, 개편 응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FM 94.5MHz YTN 라디오 들어주시고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완전 식품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식사 대용으로도 드시고 간식으로도 드십니다. 우리 국민이 하루에 한 개꼴로 먹는다고 해요. 여름에는 하지만 꼭 완숙으로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모넬라균 때문에 식중독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냉장 보관하셔야 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달래, 2번 달걀, 3번 달팽이, 4번 달고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힌트 송 나갑니다. 저는 삶은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후라이의 꿈.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서울시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생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을 발간했습니다. 올 하반기 서울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또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울생활 정보들은 무엇일지 자세히 알아보죠. 서울시 오동훈 기획관리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기획관리팀장 오동훈입니다.
0: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이것이 전자책인가요? 발간이 됐네요?
1: 네, 맞습니다.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는데요.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나 달라지는 제도들 중에 시민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한데 모아서 매년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발간하고 있는데요.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에서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규 또는 개선된 정책들과 신규 개관 시설 등 총 60개 다양한 사업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발행하였습니다.
0: 총 60개의 다양한 사업들, 이것이 신규 또는 개선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좀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주목할 만한 것들요.
1: 네, 우선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교통이용부터 주거, 다자녀 지원까지 규제 개선으로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더욱 편리하게 바뀝니다. 먼저 마을버스의 경우 탑승 후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해서 이를 초과할 경우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편이 있었는데요. 7월부터는 탑승 후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이 2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신청 시 기존 감정 규제를 완화해서 결혼, 출산 등으로 가구 원수가 변동하여 다른 면적의 장기전세주택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6월부터 신설된 예외 규정에 따라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학생 지원 기준이 완화되며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요건도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동일 세대이기만 하면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0: 하반기에 이동이 좀 편리해지고 안전 부분에도 좀 집중이 된 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1: 아, 네. 올 하반기에는 미래형 첨단교통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 없이 모든 상황을 자동차 스스로 판단하여 주행하는 레벨 4 로봇 택시가 11월 상암에서 선보이고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도 가파른 경사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지역 다섯 곳에 엘리베이터, 모노레일 등 고지대 이용 편의 시설 설치를 시작하여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완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첨단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침수로 인한 도로 통제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 사실과 우회로를 알려주는 지하차도 통제 안내 서비스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 산책로에 AI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하천 출입 통제 시 진입자를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여 알림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0: 예, 뭐 이건 말고도 달라지는 것들이 더 있나요?
1: 네, 복지 건강 분야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서울 시민 누구나 방문해서 소통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인 서울 마음 편의점이 기존 4개소에서 올해 연말까지 25개소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의 건강한 습관을 책임지고 있는 손목닥터 9988은 10월부터 앱 안에 내 손 안의 건강 주치의와 체중 관리 모드를 새롭게 신설해 통합 건강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형 시니어 주택 공급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 매입비 융자, 공공기업 완화 등의 공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네, 또 하반기에 새롭게 선보이는 시설들도 있네요.
1: 네, 먼저 뚝섬 잠실 선착장에 라이더와 러너를 위한 구급, 휴게, 정비 기능을 갖춘 종합지원시설로 한강자전거장과 7개 선착장 인근을 정원형 휴식공간으로 꾸린 한강 리버뷰 가든이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이고요. 지하철 역사를 생활체육시설과 시민들의 힐링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펀스테이션 12곳이 하반기에 서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신규 개장합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최고 관청이었던 의정부터를 관람할 수 있는 의정부지 유적 전시관은 하반기에 재활용 폐기물 자동 선별 처리 시설과 휴식,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 친화형 공간

0: 기관을 함께 갖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들섬 수변공간도 7월부터 차례대로 개방하고요. DDP는 차별화된 전시와 특색 있는 행사가 함께하는 관광명소로, 영동관광특구 종로5가역 등은 경관개선을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입니다.
1: 네, 이제 하반기가 돼서 가을, 겨울, 이제 계절이
0: 네.
1: 그때마다 서울에선 축제를 하시잖아요. 예, 그
0: 맞습니다.
1: 축제 소식도 알려주시죠.
0: 네, 올 하반기에도 서울 곳곳에선 축제 행사가 풍성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가을에 열리는 어텀 페스티벌과 겨울의 윈터 페스티벌은 기간, 장소, 프로그램 등 모든 부분을 전년도보다 확대할 계획인데요. 가을 축제 어텀 페스티벌은 9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3일간 200여 개의 콘텐츠가 서울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12월 4일에 시작하는 윈터 페스티벌은 작년에 호평을 받았던 광화문 마켓, 서울 라이트, 비초롱 축제 등 주요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사 기간을 59일로 대폭 늘리고 장소도 한강공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1: 예, 가을에 열리는 어텀 페스티벌, 겨울에 윈터 페스티벌 안내까지 해주셨습니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 이 전자책 어디서 어떻게 보면 될까요?
0: 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7월 1일에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정보소통광장, 내손 안에 서울 누리집에서 열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살펴보시어 더 편리하고 행복한 서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예, 지금까지 서울시 오동훈 기획관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7월 6일 오늘 YTN 라디오 개편 첫날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함께합니다. 앞으로 30분 정도 저와 더 함께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개편에 대한 축하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6635번님 개편 후 끝나는 시간이 길어지니 너무 좋다. 슬라생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106번님 아침부터 쭉 듣고 있는데 귀비님 아니면 들을 방송이 마땅치 않아서 이제나 저제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네요. 암튼 축하 축하요라고 하셨는데요. 들을 방송이 마땅치 않다니요. 저희 아침에 진짜 되게 좋은 프로그램 쫙 포진돼 있어요. 오늘 6시 20분 첫 방송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아침에 여러분 진짜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 경제시사 그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에서 쫙 함께 들으면서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오늘 첫방 됐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장성철의 뉴스 명당도 7시에 하잖아요. 그리고 조태현의 생생경제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서 보실 프로그램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우리 또 애청자분들이니까. 와이텐 라디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7479번님 이런 사연 주셨네요. YTN 라디오 개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슬라생 15분 늘어난 것도 축하하고요. 이동형 작가님 다시 오신다니 더 기쁘네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완전 팬인 거 아시죠?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녁 시사도 개편됐습니다. 부활됐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오후 5시에 첫빵 됩니다. 많은 분들도 이동형 앵커, 이동형 작가 기다리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오후 5시에 부활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저녁 시사까지도 꼭꼭 잘 챙겨 들어주세요. 와, 진짜 YTN 라디오 애청자분들이십니다. 매시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9744번님은요, 30분씩이나 점심 식사를 늦게 하셔서 배고프시겠어요. 아이고, 청취자분들에게는 15분이나 귀빈 아나운서 목소리 더 듣게 되어 좋겠지만요. 암튼 화이팅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좀 배는 고플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 방송 중에 3부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7865번님, 라디오는 YTN이 최고예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481번님, 점심을 매일 11시 30분에 먹었는데요. 오늘부터는 12시 슬라생 끝나면 먹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역시 우리 뼈청자 여러분, 점심시간까지, 밥시간까지 바꾸면서 애청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저희에게 너무나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0947번님, 슬라생 확대 개편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그동안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셔서 저희 정말 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힘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7월 6일 YTN 라디오, 개편했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개편해서 새로 생긴 프로그램들도 있고 부활한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프로그램은 시간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달라지고 정오 뉴스도 생겼고요. YTN 라디오 꼼꼼히 좀 편성표를 여러분 한번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커피 쿠폰 이벤트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편 맞아서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커피 쿠폰,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 함께해 주시고 미리 예고합니다. 내일부터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시작됩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올 테니까 내일부터는 모르는 번호라도 02번호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SAT 짧게 한번더 내드릴게요. 지금 다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하루에 한 끼꼴로 먹는다는 국민 식재료입니다. 완전식품? 하지만 이것은 여름에 꼭 완숙으로 드셔야 돼요.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냉장 보관도 잊지 말아야 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달래, 2번 달걀, 3번 달팽이, 4번 달고나.

0: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노사가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대화하며 모두가 웃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노무사들의 활약상 노무 너무 고마워 시리즈 시간입니다. 지난 1986년에 설립된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최근 창립 40주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에요. 서진배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 서진배입니다.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0: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사무총장님이 한국공인노무사회 살림을 총괄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1: 저희 이제 노무사회가 연간 이제 매출 정도 규모로 하면 한 이제 100억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또 잘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또 집행에 대한 또 이제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거기 때문에 살림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0: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살림을 총괄하고 계신 분들, 다른 노무사분들이 우리 노무사님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다른 뭐 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제일 먼저 예산 있느냐고 물어보시고요.
0: 그쵸.
1: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지를 저희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고 계십니다.
0: 그러니까 나라 정책도 그렇고 사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니까요.
1: 네,
0: 맞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창립 4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언제였죠?
1: 지난 2026년 7월 1일이었습니다.
0: 야, 7월의 첫날 창립 40주년이었습니다. 행사 되게 크게 열렸다면서요?
1: 예,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여의도에 있는 글래드 호텔을 이제 대관을 해서 각계각층 모든 인사들 다 불러서 저희들 뭐 여기 앞에도 귀비님 계시지만
0: 네.
1: 내외 귀비님들 모시고 제가 좀 성대하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0: 저한테는 연락 안 주셨네요. 저 시간 많았는데.
1: 뭐 미리 제가 계시는 이제 YTN 쪽에서는 이제 네. 또 이인지 팀장님께서
0: 네.
1: 선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YTN도 참석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0: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귀빈인데 다른 귀빈님들이 오셨다고 그래서
1: 네.
0: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을까 그 자리에 그런 생각이 들고 40주년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 노무사님은 지금 노무사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지금 제가 이제 2005년에 이제 노무사를 합격했거든요. 이제 14기 노무사를 합격을 했고요. 올해가 이제 2026년이 됐으니까 21년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뭐 10년에 한 번씩 강사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도 어떻게 보면 노동계도 한 10년에 한 번씩은 큰 이 변화의 물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네. 그러면 한국공인노무사회 40주년을 맞이한 그 소회도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저도 노무사에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네. 뭐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먼저 소개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이제 공인노무사 제도가 1985년 7월 1일에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시행된 이후에 일기 선배님들이 111명이 나오시고 일기 선배님들은 이제 진짜 노동자에 대한 공익 활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이제 나오시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는 저희가 이제 뭐 IMF도 맡기도 하고

0: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또 이제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지금 이제 노조법 제2조, 3조가 변경이 되면서 개정이 돼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저희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 시리즈를 통해서 노무사님들 자주 뵙잖아요. 정말 이 노무사라는 직업이 최고의 노동 전문가인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요즘에 이 노무사, 공인 노무사 시험에 지원하는 분들이 또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감하고 계세요?
0: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노무사 시험이 한 2년 전부터 만 명을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제가 이제 접하다 보니까 노무사 어디 없소라는 제목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니까
1: 네.
0: 이제 노조법이 이제 2조 3조인데 이제 일명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노무사가 풍기 현상이 지금 있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노무사분들도 노봉법이 노란봉투법이 아닌 노무사가 봉잡는 법이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실제는 어떻습니까? 노무사가 봉잡는 법. 이라기보다 저는 그만큼 어떤 책임감과 좀 사명감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청 하청 간의 교섭 구조가 다각화가 되고,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갈등 구조가 이제 심하게 이제 갈등이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인 노무사라는 직업 가진 분들이 이제 단체 교섭에 참여를 해서 양자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이 더 막중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입료가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이제 짚어볼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세심하게 더 첨예한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노무사라는 이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좀 양성될 필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1차 시험 응시자가 공인 노무사 시험이요. 1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 전문 자격증 중에 이젠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맞습니다.
1: 이번에 40주년 기념식에 그래서 공인 노무사 제도의 친정과도 같은 어디서 이런 표현을
0: 네.
1: 했다고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다고.
0: 예, 저희 이제 고용노동부가 원래 이제 노동부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2010년에 이제 인태희 장관님 계실 때 이제 고용노동부로 개칭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민주노총 또 이제 이원장님 출신이신 김영훈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오셨는데 저희 노무사 제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축하를 해 주셔가지고 일기 선배님도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111명 시작됐고 지금
1: 네네.
0: 8,600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정말 친정 같고 그리고 저희 회장님도 항상 제2의 노동관청이 노무사다라고 할 정도로 장관님의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1: 40주년이 됐으면 지금 일기 선배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몇 개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0: 지금 이제 34기가 이제 34기가 지금 있으니까요. 이번에 시험 보시면 35기가 될것
1: 그렇군요.
0: 같습니다.
1: 근데
0: 네.
1: 일기 선배님에 대한 말씀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는 고용부 장관께서도 굉장히 이거를 깊이 있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0: 네, 맞습니다.
1: 40주년 기념식 핵심 중 하나가 노무사회가 걸어온 역사와 변천사였다고 들었어요. 노무사제도 근간을 바꾼 4대 대전환점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일단 이제 노무사 제도가 1985년 7월 1일에 시행되고 나서 86년도에 6월 17일 날 저희 공인 노무사회가 설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일을 해서 저희 이제 생일이 되었고요. 공인 노무사는 이제 2000년 이전과 이후로 좀 구분이 될것 같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노동 사건에 대해서 대행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면 이제 2000년이 되면서 이제 전 장관님이시죠. 이제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셨지만 이인재 장관님께서 이제 재임 당시에 공인 노무사들한테 대리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선물이라 하긴 뭐 그렇지만 이제 필요성을 느끼셨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공인 노무사법 개정을 통해서 대행에서 대리를 할수 있는 이제 온전한 노동에 대한 대리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무관리 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관리 진단이라는 것은 인사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자격증과 저희들의 다른 점, 진짜 고유한 점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배타적 업무 영역이고 고유 업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과도 차별성이 있다 하는 것은 노무관리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설계부터 저희가 산업 안전까지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채용부터 퇴사까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자격사로의 발돋움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노무사회 설립이 86년 6월 17일이었는데 실제로 그 효력 발휘하면서 일을 시작하신 건 7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1일이 네. 생일날이네요.
0: 네,
1: 40주년이고 그렇죠.
0: 네. 네.
1: 그리고 아까 대리권을 확보하면서 이제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은 거고 그죠.
0: 네,
1: 그리고 노무관리진단법이 제도화되면서 이것이 세 번째 전환점을 짚어주신 거였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네 번째 전환점은 뭐였나요?
0: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많은 제도가 있겠지만 그 제도 지금 제도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실제 저희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법의 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뭐 부당해고 사건이라든지 노동위원 사건이 이제 연간 2만 건이 이제 잘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연간 2만 건이 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직장 내 갈등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 사건 저희들의 그때 입법 당시에는 저희 먹거리가 될 거라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가장 큰 먹거리가 지금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법이 통과된 게 제 네 번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40주년 기념식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그 4대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신 건데 사무총장님이 노무사 되신 지 20년 넘으셨잖아요.
0: 네.
1: 처음에 일하실 때 맡았던 그 일 그리고 지금 맡으시는 일을 보면 어떤 사회상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가 확 느껴지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5년에 합격을 했지만 실제 이제 제가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995년 제가 10년 단위로 이제 노동이 좀 전환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1995년 이제 IMF가 이제 발생하면서 2005년까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도산 기업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지급금이란 말로 이제 제도가 변경이 됐는데 그때는 최단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줄 이제 임금 체불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해서 국가가 이제 주는 이제 최단 미리 예,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단금 제도가 굉장히 사건 수가 많았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2005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산재 발생이 굉장히 또 많아집니다. 이제 그래서 산재 발생에 대해서는 이제 산재 사건들이 이제 주로 계속 발생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5년 되니까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전 시절을 보시면 그때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화두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 전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컨설팅 사업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말씀한 것처럼 2015년 이후에는 이제 노동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개인의 인격권하고도 굉장히
1: 그렇죠.
0: 이제 많이 이제 맞닿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권에 대한 사건 수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 노동의 전환점에 있어서 노무사들의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도 다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이고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 딱 이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아요. 딱 40주년을 맞고
0: 네,
1: 나서.
0: 맞습니다.
1: 한국공인노무사회 미래에 대한 그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세 가지 선포가 있었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0주년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제 회장님께서도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셨는데 처음에는 윤리 강령입니다. 노무사의 직업을 가지면서 윤리 직업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I 윤리 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타인의 정보, 의뢰인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AI를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AI 윤리 현장을 했고 이건 8대 전문 자격사 중에서 저희가 최초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윤리 현장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걸어온 40년이 있지만 이제 다가올 아니 저 걸어갈 40년 또는 이제 100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100년지 대계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노무사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는지에 대한 선포식을 거행을 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이제 AI 윤리 현장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아마 전문 자격사 단체 최초로 만드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AI 윤리 현장. 근데 요거 일단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사실 네. 이제 AI 시대가 됐습니다. 네. AI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리고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네.
1: 근데 노무사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어떤 지금 고려대 권혁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AI 시대에도 공인 노무사는 사라지지 않을 직업.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수님께서는?
0: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아는 책 중에 이제 제네미 이제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란 노동은 기계에 밀려서 사라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권혁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국에 이제 유수대학교를 이제 연수를 갔다 오시면서 미국에서도 보이는 게 아, 공인 노무사는 이제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부분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기기가 있더라도 사람은 언젠간 일하게 되어 있고 일하게 되면 결국에는 갈등 구조는 항상 있고
1: 아, 그렇죠.
0: 예, 그럼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상담이라는 이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마음이 아픈 것은 AI가 치유해 줄 수가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의 괴롭힘 같은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결국은 공인노무사가 법적인 상담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상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수 임금 체불의 상당수는 상담 과정에서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AI가 있더라도 결국은 노조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조라는 기반 베이스 이제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 그다음에 AI를 통한 이제 하는 다양한 전문 다른 직군들이 생길 것이고 고숙련 기능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숙련 기능자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레미 리프킨이 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변경이 됐을 때 제조업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지만 결국엔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1: 네, 네.
0: 그걸 다 대체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AI라는 이제 지금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도구가 있긴 하지만
1: 네.
0: 이 도구를 또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엔 또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라는 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AI 노동자 자본가들도 결국에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양쪽을 결국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가교할 수 있는 것은 공인 노무사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노동 전문가로서의 노동 대전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이번에 그 뭐 정부 유관 외부기관 표창 시상식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상 받으신 거예요?
0: 아,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상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말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일단 상 총장님 받으셨어요?
0: 아, 예. 저도 저 40주년 또 공로패라고 해가지고
1: 아, 공로패 받으셨어요?
0: 네.
1: 아우, 축하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0: 아, 네. 아, 근데 더 영광인 것은 네. 실제 이제 40주년 공로패가 대부분 이제 일기 선배님들 아까 제가 말한
1: 네,
0: 이제
1: 그렇죠.
0: 전환점이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권을 획득해 주신 우리 최호일 회장 전 회장님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공인 노무사론이라는 최초의 학문을 이제 그 개척하신 분이 계시는데 허병도 또 일기 선배님이십니다. 두 분 다 일기 선배님이시고
1: 네.
0: 그다음에 또 직장 내 괴롭힘의 입법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문강분 노무사님.
1: 네.
0: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이 다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라 제가 그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받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었다는데 이제 아, 뭐 저는 이제 근데 대신 이제 노무사 업무 중에 이제 급여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아이페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아이페이를 이제 PM을 하면서 이제 런칭을 제가 시켰었고요.
1: 시스템을 새로
0: 네, 시스템을
1: 만드셨네요.
0: 런칭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저희가 100억이 안된 이제 매출에서 뭐 최종 제가 150억까지 이제 해서 사업 매출도 좀 많이 늘렸고.

0: 그리고 표준화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공로를 좀 인정을
1: 오,
0: 받았던 것
1: 공로가 상당하시네요. 서울정장님. 예, 공로패 받으실만 한 것 같았고요.
0: 아니,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제 외부 기관에서 고용노동부 이제 장관님께서도 이제 표창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호로 받으신 분이 이제 김세종 노무사님이시고 또 이제 한 분은 백다방 사건 예전에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다방 사건을 하셨던 이제 이지한 노무사님께서 받으셨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실제 이제 백다방에서 임금체불로 이제 신고를 하기 갔는데 이제 돈을 이제 다 받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지아 노무사님은 이제 이 알바생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 하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 하두가 돼서 이제 이야기가 됐고 네. 그리고 잘 마무리된 다음에 또 이제 이 학생이 정말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상담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 백다방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훈훈하고 저희도 예. 이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회장님도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하시는 사업과 좀 네. 연계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하게 잘 끝났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이완용 회장께서도 깜짝 수상을 하셨다는 네.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20초 정도 남아가지고요.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표해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지고
1: 그렇죠.
0: 돌아왔습니다.
1: 시간이 네. 이제 빨리 가죠.
0: 아,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이제 이한영 회장님께서도 이제 저희가 20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법사위에 계셨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늘 하시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노무사라는 직업이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 가교 역할이다.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고 이 고용노동부와 이제 협력해서 우리 친정이기 때문에 항상 고용노동을 생각하는 그런 노무사회가 되겠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과 사용자의 효율성, 경제성을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건전한 사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 권익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국공인노무사회 40주년 맞이했는데 앞으로의 40년, 그 이후 100년이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진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개편 첫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SAT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답 달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응원 메시지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10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충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경기 일부 지역, 강원 영서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전국에 오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호남에는 30에서 80mm, 강원 동해안에 5에서 2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60mm가 예상이 됩니다.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또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오전 정체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일부 구간에서만 짧게 밀리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제램프를 지난 지점 3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반대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짧은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강남 순환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봉천터널을 나와서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 교장과 지도자, 학생 선수 전원, 학부모 등 86명이 오늘 오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사과문을 낭독하는 등 화해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근식 서울교육감, 김대중 광주전남교육감과 함께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8일 이후 협의해 배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여권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게시한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란 제목의 글에서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모어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스스로 영국의 종교적 수장이 되려 하자 모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모어의 삶을 두고 반역죄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면서도 이익 대신 명예를 택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는데 자신을 향한 거취 압박 또한 선을 그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계약 등을 중점 감사하고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와 특혜 의혹, 국외 출장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 경기도, 부산 선관위와 관할 구시군 선관위인데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회계 분야 감사를 시행하는 건 지난 2022년 정기감사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 또다시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무산시키겠다는 침대 특검 작전을 들고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인 특검들은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했다고 인정하는 거냐며 계속 버티면 국민의 퇴장 명령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특검 수사 대상 1호가 이재명 대통령

0: 의 밥친구이자 대한변협 회장 출신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인 만큼 민주당이나 변협 추천은 우리만 특검하겠다는 대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현주 의원을 상대로 한 합성 음란물 유포 행위는 잔인한 중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합성 음란물 유포와 성적 모독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자 인권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의 고통을 비웃고 조롱하고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하는 2차 가해까지 펼쳐지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합성 음란물이 일부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재공유하고 확산하는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도 이 정도인데 평범한 국민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월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선을 지낸 정 회장은 협회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애초 정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폐막 이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사퇴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렸지만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로 했다면서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중앙정부는 기업이 오로지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의 경우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펩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며 자신이 보기에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A 절차가 끝나면 B 절차, C 절차 순차적으로 하는데 모든 행정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같은 지역이면 기존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 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을 틈타 경쟁업체와 기름값 가격을 짬짬이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내 주요 정유사와 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와 S-OIL 등 정유 4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HD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장 A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현대오일뱅크 직원 3명과 GS칼텍스 직원 1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측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격 정책 정보 교환에 합의하고 기름값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는데요. 갑자기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우산 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수도권에도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영향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제주와 영남 곳곳은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8도, 습도는 87%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감찰을 담당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대신 공수처를 추진하면서 특별감찰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역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가 10년이 됐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 이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월 차장검사 출신 강지석 변호사를 야당 후보자 몫으로 추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준비 등 이유를 들어 추천을 미뤄왔는데요. 임명 절차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계약 등 세금 낭비만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수요일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곳에서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또 청주에서는 올해 두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고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번 주 초에는 중부에도 많은 비가 예보가 됐는데 이 장맛비답지 않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2: 네, 우리나라 상공에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머물면서 정체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와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는 이 같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은 모레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면서 중부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기압계는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인데요. 현재 괌 북서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인 제9호 태풍 바비가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주변 기압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정체전선의 위치와 강수 시기, 강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예보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와 기압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이 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열대야와 폭염특보 상황도 전해주시죠.
2: 네, 밤사이 청주의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30일 강릉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이후 기후 관측 지점 기준으로는 올해 두 번째인데요.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된 데다 구름이 땅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특보도 발령됐는데요.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 곳곳과 제주 동부에 오전 11시 발효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전국적으로도 30도를 웃돌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 정체전선이 중부까지 북상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네, 조금 전에 들은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이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1심 무죄 판결 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여 목적 그리고 또 사용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법원은 이제 앞서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전성배 씨가 받은 1억 원, 이것은 이제 정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제 2018년에 영천시장 선거 공천 대가로 당시에 1억 원을 받았다,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역사적 과제에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의 지역차별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정부에는 신속한 행정처리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어디서 나온 거죠?
3: 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빠졌느냐고 항의하더니 사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는데요. 불가능하다는 건지 불균형이라는 건지 둘 중 하나만 비판하면 좋겠다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하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과 지역 불균형을 거론한 야당의 비판에 정면 대응한 걸로 해석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벤트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도 전해주시죠.
3: 네, 오늘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과 각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통해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 것인지 추진체제를 일단 정비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는데요.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 부지 그리고 이를 전담할 청와대 내 조직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이미 환경 영향 평가가 이뤄진 지역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모든 절차를 위법이 아닌 한 동시에 진행하는 등 속도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오늘 참석한 기업에도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직설적으로 얘기해달라며 두루뭉술한 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정치 고수 두분 나오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인사를 미리 하셨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이 올 여름에 징계의 계절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 단식과 지방선거 지원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원 첫 일성은 기강이었습니다.
2: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3: 장동혁 국민의힘
2: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4: 식사하셨어요?
5: 예.
6: 닭다리 하나 하시고.
7: 아, 괜찮습니다.
8: 닭 들어가는 배도 따로 있나 보네.
9: 닭은 먹으면 먹자.
10: 뭐 예를 들면 김용태, 뭐 김재섭, 뭐 우재준, 청년 정치인들이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지도부로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11: 스스로 돌아봤을 때 뭐 징계당할 만한 행동을 과연 뭘 했나라는
3: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1: 한동훈 대표를 도우러 간 적도 없습니다. 몇몇 분들은 뭐 치킨도 먹으러 가시고 했지만 네, 네. 저는 거기도 안 갔어요. 치킨도 먹으러 가시고 했지만 네, 네. 저는 거기도 안 갔어요.
12: 어떤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13: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그걸 징계를 한다는 건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겠죠. 뭐 징계 정치는 이건 정말 파멸적인 정치다. 국민의힘의

0: 업소가
1: 국민의힘
0: 시작되는
1: 대변인입니다.
0: 거니까 한 50명 정도 징계 대상이라고 하지만 중복되는 분들도 있어서 50명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2: 예.
0: 그럼 그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야 될 거고 그 분류된 분들 중에 징계를 할 부분이냐 아니냐 뭐 이것도 가려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징계 논의가 또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2: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첫 표적은 친한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뭐 김예지, 안상훈, 진종호,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의원 등 친한계 그리고 이제 당대표를 비판했다라는 소장파들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름도 거론을 했죠.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 표적은 친한계 그러니까 다른 당 소속 우리 당이 아닌데 도왔다 이 얘기겠죠?
3: 근데 그 보수 유권자들이 한동훈 의원을 다른 당 소속으로 생각하고 찍었을까요? 제가 볼 때 부산이라는
1: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3: 보수의 본류인 국민의힘 후보를 안 찍었다.
2: 네.
3: 그러면 거기에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 예.
3: 그 사람들 다 찾아내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무소속 후보를 찍었는데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얼굴 비쳤다고 표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표 준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처음에 제명 자체가 잘못된 거에 대한 예. 저항 그리고 보수 노선에 대한 경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고 새벽이 오는 것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나요? 그래서 닭의 목을 비틀어서 새벽이 오는 걸 막겠다는 마지막 발악? 뭐 이렇게뿐이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2: 일단 뭐 비틀어는 보겠다는 네, 건데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나는 당선이 되면 복당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 소속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표심, 민심을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이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지금 그리고 여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지금 보수의 거대 정당, 제1야당이 졌다는 것은요. 당대표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 흐름이 맞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좀 변하십시오라고 쓴소리를 하고 자기가 희생당하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한 사람들을 징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면 그게 순교가 되지 그게
2: 예.
3: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순교자를 만들어내면요 그 정치는 더 커집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판단과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알 수 있을 건데 지금 판단과 시각이 객관적일 수가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당내에서 아무래도 당권파와 친한계는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 당권파에서는 소장파는 몰라도 친한계는 이번에 징계를 해야 되고 뭐 당원권 정지 2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뭐 총선 출마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0: 그렇죠. 당원권 정지 2년이 만약 실행이 되면은 예. 다음 총선이 2년이 안 남았으니까
2: 네.
0: 공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는 방법을 아예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2: 예.
0: 뭐 소장파는 모르겠지만 친한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지금 지도부를 떠받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일부 당원들의 주장이에요.
2: 예.
0: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는 그 당원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않으면 본인의 지지 기반을 유지할 수도 없고 당대표 자리도 계속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다소 무리하더라도 그분들의 생각에 맞는 그런 징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2: 예.
0: 만약에 이번에 안 하면 그분들이 장동혁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아마 이런 인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 네. 뭐 4, 50명이나 된다 그러고 뭐 시사정각에 나오는 분들도 이름이 좀 있던데 윤희석 전 대변인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0: 그 왜

0: 장도혁 대표의 소위 팬클럽이라는 곳에서
1: 예.
0: 이렇게 한 사람씩 뭔가 봉투인지 뭐 박스인지 모르는
1: 예.
0: 거기에 이제 징계에 관련된 서류를 쭉 나열한 사진을
1: 예.
0: 봤는데 거기에 제 이름은 없었고 근데 그 이후에 그쪽에서
1: 예.
0: 저에 대해서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또 누가 캡처해서
1: 아, 그럼
0: 보내주셨거든요.
1: 추가
0: 예,
1: 예정입니까?
0: 뭐 추가로 접수가 됐겠죠. 근데 뭐
1: 예.
0: 그거 여부를 떠나서 저의 뭐 징계 여부를 그걸 떠나서 이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냐. 단순히 방송이나 여러 정치행보를 통해서 받는 어떤 이미지들이 그분들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기분이
1: 예.
0: 나쁘다. 그래서 징계를 청원한 건데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할지 보고 판단이 나오면 또 거겠다는 정치적인 결과를 또 저희가 잘 수습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저도 처음에 그 명단을 보고 윤희석 전 대변인이 왜 없지?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0: 있어야
1: 좀
0: 하나요?
1: 대표적인 친한계 인물로 꼽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워낙 좀 합리적인 발언을 하시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번 징계에서는 좀 빠지면 섭섭한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2: 권력자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1: 예.
2: 권력자는 비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서 그냥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는데 굳이 불편하다고 의사결정에 다른 의견을 냈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도 않는데 징계를 할 이유가 없는 거
1: 예.
2: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의사결정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권력을 가지고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것은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1: 예.
2: 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1: 김재섭 의원은 이제 윤리위에 대해서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언론 취재기자에게 이렇게 맞받아쳤더라고요.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우리는 사냥개가 아니라 야생에서 자생하는 늑대다. 늑대라는 표현을 썼고 당대표로부터 독립된 기구다. 장동혁 대표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 와 가까운 분들이 이제 징계 요청을 좀 했고 윤리위 자체도 장동혁 대표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 아닙니까?
0: 네, 어렵죠. 지난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당에서의 징계 결정, 그 결정문을 보면은 당대표는 당원의제 총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윤리위원장이 쓴 건데 지금 저 발언도 제가 볼땐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한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1: 예.
0: 그 정도로까지 당대표에 대한 권위를 수호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뭐 당대표와 또 당과 독립된 기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얄팍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냥개하고 늑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기에
1: 늑대가 좀더 무섭긴 하죠.
0: 뭐 무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1: 예.
0: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윤리위라는 것이 갖는 상징성에 대비해 볼때 늑대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부터가 스스로의 권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뭐 늑대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건 이번 징계, 그냥 뭐 솜방망이처럼 넘어가진 않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징계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한동훈계와 당권파의 이런 갈등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이른바 조문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가족상을 당했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지난주에 조문을 갔는데 이 조문을 간 것이 기사화된 것을 놓고 지금 상당히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주현철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이 유족과 사전 조율도 없이 빈소를 찾았다. 애도가 아니라 이건 계산된 정치행위이자 10분 만에 사라진 불청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박민영 대변인은 사전 언질 한마디 없이 찾아와서 장례를 뒤집고 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뭐 친한계에서도 여러 가지 해명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한동훈 의원은 부산 행사 축사 일정까지 취소하고 부산에서 상경해서 조문을 한 거다. 그런데 왜 문상을 왔냐고 비난하는 것은 저질스럽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이제 가족상과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 측에서 원치도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보도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조문을 간 것을 놓고 좀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런데요. 예. 지금 나오는 모든 얘기, 당권파든 한동훈 쪽 분들이든 모든 얘기들은요. 사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지금 상황이에요. 예. 이게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언급되는 것 자체가 다 고통이에요.
1: 그렇습니다. 네,
2: 다 아픔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다들 좀 인간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픔,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뭘 안다고 저렇게들 떠들어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그냥 좀 입 좀 다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뭐 조문을 가고 안 가고 뭐 이런 거를 정치 코너에서 다룬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워낙에 당내에서 여러 논란이 좀 격화되고 있고 어쨌든 사실 여부는 제대로 전달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한동훈 의원이 뭐 기자를 대동하고 갔다 이런 뭐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갔고 기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고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0: 예. 예. 7월 2일에 부고가 돌았습니다. 그 부고를 접하고 조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조문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당연히 조문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서부터 일부 의원들 그리고 언론인들도 조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하 의원의 연락을 받은 한동훈 의원이 부산에서 행사를 취소하고 조문을 간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기자를 대동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이미 그 빈소에는 많은 언론인들이 계셨으니까요. 그 이후에 두 분이 그래도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자리를 같이 했고 뭐 술도 따라 드렸다고 해요. 장 대표에게 한동훈 의원이. 그리고 뭐 그 자리에 이준석 의원도 있었고 몇몇 의원도 계셨던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이 며칠 후에 이제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정치적인 해석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그 조문을 간 것이 한동훈, 장동혁 두 분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정치적 의도가 아예 없는 것이냐 뭐 이런 해석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인데요. 일부 방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두 분의 반응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반응조차 장동혁 대표에게는 가장 슬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아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장 대표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이 되어서 저는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 다만 부고를 접한 이상 문상을 간 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곁들여서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뭐 저희가 이 출연 주제에서 이 질문을 두 분께 드리긴 했지만 이 내용을 보는 시청자분들이나 뭐 정치권 모든 분들 여야 할 것 없이 장동혁 대표에게 위로의 마음을 갖는 마음이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아침에 광주에서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3: 존경하는 국민과
4: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3: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먼저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갈라치기와 멸치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당과 민주 진영의 절대 자산이고 공통 역사입니다. 네 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당인으로서 그 정신과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1: 네,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거는 모두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요. 오늘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장소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전일 빌딩입니다. 네. 이 빌딩이 뭐 5.18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때 이제 총탄이 245개 발견됐다 그래서 전일 빌딩 245 이렇게 이름 붙여진 건물이죠. 예. 호남이라는 곳은요. 그 민주당 진보 진영의 본산이기도 하고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진보 진영을 이끌어온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집력도 굉장히 크고 예.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이 일어서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효과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호남을 지금 누가 선점하느냐, 그 지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 숫자도 30%에 달하기 때문에 결집력도 강하고 그래서 호남의 광주 상징성 그다음에 그 전일 빌딩이라는 호남의 정서에 예. 맞는 거기에 호소하는 상징적인 장소를 골라서 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보통 이렇게 전당대회 할 때 공식 출마 선언 누가 먼저 하나 눈치싸움도 좀 있을 텐데 네. 제일 먼저 치고 나왔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0: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는 출마 선언이 좀 늦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8월 17일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세 분 간에 지금 세 분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예. 뭐 일부러 늦췄다기보다는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워낙 분위기가 뜨거워져서 또 그 뜨겁다는 게 좋은 쪽으로 뜨거운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쪽으로 뜨거워져서 좀 서로 간에 눈치를 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됐다고 판단한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 네, 오늘 출마 선언문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글귀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난 1년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를 못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바로 직격했어요?
2: 가장 아픈 부분이죠. 예. 사실은 정당의 목적은요. 야당의 경우는 정권을 획득하는 거고 여당의 경우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야당은 그 정권 획득에 있어서 비판과 대안만 제시하면 되지만 집권 여당은 그게 아니라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보여줬는데 집권당이 정부의 성공 없이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면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성과를 만드는데 집권당은 뒷받침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때는 뭐 쓴소리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그다음에 비전이 분명한 일을 추진해 가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고 당을 앞서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예. 오히려 독점적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를 강화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없는 권력이라는 것이 견제의 대상일 뿐이지 그게 지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장 아픈 부분을 점잖게 파고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쨌든 김민석 전 총리가 치고 나왔는데 출마 선언 2번은 누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5.18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배재구 사태와 관련해서 5.18이 성역이냐 이런 글을 올려서 큰 파장이 일고 있죠. 오늘 강독구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6: 강덕구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5: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청와대는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외연 확장의 의미로 임명한 이병태 규제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그 글이 상당히 좀 파장 일고 있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세요?
0: 뭐 이병태 부위원장은 아마도 본인이 선택할 걸로 보여요. 뭐 여러 글들을 올리는데 예. 명예를 선택하겠다고 한 글이 있잖아요. 그럼 뭐 자리에 연연하겠다 생각은 아니신 걸로 봐서는 예. 뭔가 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 발언이 그럼 뭐 적절하냐 안 하냐 뭐 공직자로서 이 발언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분이 그동안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고 많은 발언을 하셨던 분인데 적어도 그 5.18이 성역화되고 있다는 말씀은 적어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그 정당성이라든지 우리 민주화에 끼친 영향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국민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광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네. 민주당에서 너무나 강구하게 울타리를 친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럴 때 광주와 별로 연고가 없거나 예. 정치적으로 가운데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민주당에서 좀 더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오히려 광주에서 일어난 그 숭고한 민주항쟁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충분히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권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 잘못했다. 이런 발언을 하면 되느냐. 민주주의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만 하고 넘어간다면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 하나로서 여권 내부에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라는 것,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1: 네, 물러나라 이런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계속되니까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지금은 삭제한 상태인데 이 글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영국 철학자 토머스 모어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반역죄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면서도 이익 대신 명예를 택한 삶을 살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놓고 또 저희 기자들은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해석을 했던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글이요?
2: 단두대에서 불의에 저항하면서 처형당한 것과 공직자 신분에서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거는 피해자가 있었던 사안이고 사실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학자적 견해가 있으면 토론에 가가지고 학자로서 공직을 그만둔 다음에 얼마든지 토론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입증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아까 뭐 성역화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발생한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뭐 발생하지 않은 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발생한 거는요. 예.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의 어떤 교육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조롱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 문제가 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는 절제된 언어와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앞서서 본인의 사감과 분노가 표출이 만약에 언어를 통해서 됐다면 그것은 저는 공직자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 배재고 응원 논란 사태가 정치권으로 오면서 이제 이념 논쟁이 상당히 좀 뜨거워진 상황이고요. 이런 이념 논쟁 속에서 조국 전 대표는 이른바 일베 감별법을 올렸습니다. 한 걸그룹 멤버가 무섭노 이런 말투를 써서 말 끝에 이렇게 노자를 붙이는 게 일베식 표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아니다. 그냥 사투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국 전 대표가 사투리 아니다 하면서 서울 사람과 일베 말투, 부산 사람 말투를 저렇게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사람은 윤희석 대변인은 서울 사람이니까 사투리 잘 모르시죠?
0: 아, 제 친가가 영남이어서 다 알아듣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무슨 무슨 노 이거는 사투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건가요?
0: 저는 그런 단어를 들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모하노 예. 이런 말 합니다.
1: 모하노. 예. 예.
0: 그럼 그 노와 일베에서 쓴다는 그 노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노라는 게 전미사로 쓰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의도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고 난 다음에 뭐 분석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다음에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노자라는 게 맨 말 끝에 나왔다고 해서 예. 이분의 정치 성향이 어떻고 뭐 일베와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부터가 저는 굉장히 저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0: 뭐 이준석 의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관동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할 때 타금, 일본어의 발음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를 구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왜 이런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치적인 발상을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예, 워낙에 좀 유명한 걸그룹 이거 좀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그 무슨 무슨 노 이 말투를 가지고 논쟁이 시작됐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무슨 노 말투 자체가 일베라고 가르게 하는 뭐 이런 지금 식으로 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1: 예.
2: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걸그룹이 뭐 지속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있고 그것을 판단 의도가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현상 하나를 놓고 그 의도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탐 크루즈가 주연했나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1: 예.
2: 미래를 몇 사람이 예견해가지고 그게 일어날지도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 예견에 의해서 모두 처벌하고 처단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국 대표님은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관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다 판단하셔야죠. 예. 모든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상대보다는 권력이 있는 위치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
1: 예.
2: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예민하게 예.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1: 이른바 뭐 일베 말투 표현 금지 뭐 이런 것도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2: 그렇죠.
1: 보시는 거군요.
2: 입증
1: 예.
2: 책임이라는 게 예. 존재하는 겁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그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보고서 그렇게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걸그룹이 정말 그동안에 보여준 모든 모습들이 뭐 그런 것들 위주였다. 어? 그게 뭐 노골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말장난은 저도 치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다가도 말실수를 하는데 그거가 아닌 상황에서는 말실수도 또 심지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까지 파악하고 정체성까지 파악해가지고 규정을 한다? 이거는 좀 저는 권력자들은 좀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의문형 종결함이 모모노 이것까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0: 성공이,
1: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성공이 본인한테 예. 도움이 될까요? 그걸 예. 생각을 해야죠.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어제 경기도 성남에서 과거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범행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갔다가 피소가 됐고,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천배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동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안전화.
1: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속보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세

0: 경력으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5: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7: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하늘만 흐리지만 우산은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천이나 물가 접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8.5km 지점에서 금천나들목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에서는 강남과 여의도에서만 정체 보이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가평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작업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송내 부근 1차로에서

타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소래 터널부터 정체고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장수 1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천 터널 갓길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어제 경기도 성남에서 과거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범행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갔다가 피소가 됐고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연락과 접근 금지를 하는 잠정 조치까지 취했지만 결국 이 남성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2: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8일. 50대 남성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 여성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자 여성은 지난달 10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와 구금이 가능한 4호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를 위반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안전 조치를 위한 경찰의 위험성 체크리스트 결과 A씨는 28개의 항목 가운데 9개에 해당해 위험도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그로부터 열흘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든 채 피해 여성의 퇴근 시간 직장에 찾아간 겁니다. 여성이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3분 만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관련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에 수사팀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총경인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홍석기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유구무원이라며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의혹 제기 직후 수사 감찰에 착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수사로 추후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기존의 형사팀을 배제하고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중심의 전담팀을 꾸려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신속수사 지휘가 있었는데도 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비판 여론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영 기자.
1: 네, 사회부입니다.
0: 네, 지금 뭐 계속해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1: 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먼저 진행되고 있던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렸다가 사건에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지켜봤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1심 결과는 지난 4월에야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서에서 수사하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고발 8건과 지난 2일 서울청에 접수된 고발건 1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모두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스포츠계에서 조직 내부를 개혁하겠다는 별개의 움직임일 뿐 수사는 수사의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 신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지휘가 있었는데도 늑장수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1: 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지시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고발인의 수사심의 신청을 인용하고 신속 처리 지시를 통보한 겁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이후에도 9개월 동안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에 불복해 심의를 신청하면 이를 검토하는 기구지만 위원회의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한 시민단체는 홍 감독 선임 과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후 처분이 미뤄지자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월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사선을 지낸 정 회장은 협회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정 회장은 사퇴 인사말을 통해서 대한민국 축구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렸지만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다며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지금 미국 대표팀 핵심 공격수 출전 정지 조치가 이례적으로 철회가 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백악관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는 전언이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2: 이번 대회 세 골을 몰아친 미국 대표팀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 32강전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선수 발목을 밟아 퇴장당합니다. 규정에 따라 이후 최소 한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돼 미국 팀은 에이스 없이 강호 벨기에와 16강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 반전이 벌어집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출전정지 처분

0: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미국 축구협회에 통보한 겁니다. 규정상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출전정지 12개월 집행유예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 혹은 압박 의혹입니다. 백악관이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전화해 퇴장 판정 재고를 요청했다고 AP통신이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인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스포츠에 대한 정치 개입 논란은 물론 피파가 전체 경기의 75%를 치르는 공동 개최국 미국의 입김에 굴복했다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팀 성적이 대회 흥행과 직결되다 보니 경기 외 요소를 고려해 징계를 유예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지난해 12월 트럼프에게 신설된 피파 평화상을 안기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피파 내부에서조차 급조됐다는 불만이 터지고 선정 기준과 심사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 Well, thank you very much. This is truly one of the great honors.
2: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매우 큰 영광 중 하나입니다. 잔니와 저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출전 정지 철회에 대해 옳은 일을 해 거대한 불의를 바로잡은 피파에 감사한다고 소셜 미디어에 적었습니다. 반면 벨기에 축구협회는 놀랐다며 경기에 앞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대응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3: 월드컵 경기 중에 퇴장을 당하면 그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게 축구의 기본적인 규정이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 선수에게만 예외가 인정이 되자 16강 상대인 벨기에가 공정성 훼손이라며 격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보스니아전에서 퇴장을 당한 미국 공격수 발로건은 이 벨기에와의 16강전 출전 정지가 예정이 됐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토를 요청한 뒤에 피파가 결정을 번복하자 벨기에 측은 만우절인 줄 알았다며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4: 개별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지만 피파 월드컵에서 7월 5일을 4월 1일로 보는 줄 몰랐네요. 언제부터 만우절이 됐죠? 정말 처음 듣는 얘기네요. 미국이 어떤 11명을 선발로 내세우든 저는 우리 팀과 내일 경기장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8강 진출을 위한 승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루디 가르시아 벨기에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3: 벨기에의 가르시아 감독은 이어서 축구의 온전성과 윤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피파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벨기에 대표팀의 골키퍼 쿠르투아도 경기 하루 전의 결정을 이렇게 바꾸면 전술 준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벨기에 축구협회도 경악했다며 공식 반발했습니다. 퇴장 선수는 다음 경기 출전이 정지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피파가 스스로 무너뜨렸고 다른 퇴장 선수들과 달리 미국 선수에게만 예외를 인정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초유의 출전 정지 번복 사태로 내일 16강전에는 일단 미국의 핵심 공격수 발로건은 출전하게 될 예정인데요. 미국 측은 잘못된 퇴장 판정을 바로잡은 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벨기에 측은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른 특혜라며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괴물 골잡이 혼란의 멀티골 활약을 앞세운 노르웨이가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8강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는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2-1로 승리했습니다. 혼란은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후반 35분 머리로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서 10분 뒤에 강력한 왼발슛으로 골망을 출렁이며 승부의 쐐기를 막았습니다. 지난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에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노르웨이는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이번에는 월드컵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아틀라스는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 노르웨이의 16강전 하프타임에 등장해서 심판에게 경기구를 전달했습니다. 또 해리 케인과 엘링 홀란, 손흥민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세리머니도 선보여서 경기장의 열기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0: 조롱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배재고 교장과 지도자, 학생 선수 전원, 학부모 등 80여 명은 오늘 오전 광주제일고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사과문을 낭독하는 등 30분 정도 화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과 방문 뒤에는 정근식 서울교육감, 김대중 광주전남교육감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8일 이후에 협의해서 배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기 걸그룹 멤버 발언이 일베식 표현이냐를 두고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다만 이 배재고 응원 논란 때와는 대중의 반응이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왜 그런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중소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리센드. 멤버 원희가 일본인 멤버 미나미 고향집을 찾은 장면이 논란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피디가 무섭노라고 말하자 원희도 같은 표현을 따라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다큐멘터리 PD가 SNS에 속상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2: 영화 달콤 소리 났는데? 아, 뭐야?
3: 네, 뒤에서.
2: 무서워.
1: 배재고 응원 논란 당시엔 5.18을 조롱했다는 비판에 상대적으로 여론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반면 이번 논란은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시선이 갈렸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인 원희가 일상 대화 중 사용한 건데 특정 커뮤니티 말투로 단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문제가 있다는 쪽에선 특정 표현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 출신인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일베는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올리자 이준석 대표는 경상도 사투리를 일베 용어라고 모욕의 언어로 만든다고 맞서면서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4: 무섭노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과연 혐오성 발언을 염두에 두고
5: 조현선
4: 한 발언인지
5: 아니면
4: 뭐 지역 방언으로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영란권에서 노자라는 단어를
1: 일베식 표현이라는 경계와 무분별한 낙인에 대한 거부감, 서로 다른 우려가 맞부딪히면서 온라인 공간의 갈등도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국방부가 오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가 돌연 연기했습니다. 국방부는 출입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안규백 장관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장관은 이에 따라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한 이후에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브리핑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원과 지지자에게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당무 복귀와 맞물려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되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6: 네, 국회입니다. 네,
0: 민주당 당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어디서 진행됐죠?
6: 네, 김민석 전 총리가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다음 당대표의 임무는 국정 성공 지원과 총선 승리라며 이재명 대표 시절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짓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당원과 지지자에게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며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0: 인천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이 있다고 적으며 이는 집권여당 당대표 임무 수행의 커다란 자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중에 이제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친한계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0: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엽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당원으로부터 접수된 징계 요구안을 심의하는 게 주요 안건인데요. 특히 부산북과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선을 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최대의 관심입니다. 중진을 비롯해 당내에선 징계보단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지만 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당원 당규를 위반한 사람들을 정치로 풀자는 식으로 하면 당 기강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특정 계파나 정치적 유불리와 결부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문제는 결국
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2: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자리를 비웠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당장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오늘은 또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여야 대치 전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0: 네, 22대 후반기 국회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7월 임시국회가 반쪽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장 선관위 특검법이 첫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사이 대화 자체가 난망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에서 이번 주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특검 도입의 큰 장애물은 참정권마저 정쟁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이라며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이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범이 무제한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들어누워서 시간만 끌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엔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단체로 검은 마스크를 쓴 채 항의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4: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살인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가 있고 그리고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또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먼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광산경찰서의 수사팀장 긴급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5: 일단 긴급 체포 사유는 증거인멸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증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면서 과연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 제대로 이제 증거를 확보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또 장윤기의 아버지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었느냐. 그래서 아마 이제 첫 번째는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요.
4: 예.
5: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의 어떤 기밀 자체를 유출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한 수십 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증거 인멸 행위하고 그다음에 수사 기밀 유출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합니다.
4: 예.
5: 아마 이 두 가지 혐의로 체포해서 계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4: 장윤기 부친이 그러니까 경찰 간부고 같이 일한 적이 있던 거죠?
5: 그렇죠. 이제 경감이다 그래요. 그래서 수사 자체를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했는데 아마 이전에 거기에서 같이 일했다고 하니까.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고 또 오늘 이제 경감이라는 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비교적 어떤 지위 자체는 이제 지위 통솔하는 그런 직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수사팀하고는 굉장히 또 막역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부탁을 한다랄지 아니 부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윤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 기밀을 알려준다랄지 또 영장 청구하게 되는 것도 알려주고 또 증거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 또 이 범죄 자체를 그냥 살인으로 적용하느냐, 예. 아니면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0: 살인의 어떤 적용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알려줬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예.
1: 광주경찰청은 지금 뭐 검찰에 원래 보내야 했던 그 증거물들이 누락된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고의성을 어떻게 잘그 측정할 수가 있나요?
0: 일단 뭐 경찰은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니까 뭐할일다 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1: 네네.
0: 그런데 이제 증거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건 자체를 지금 처음에 수사를 할때좀 잘못 단추를 끼운 것 같아요. 일단 장윤규 자체는 이제 우발적 범행인 것처럼 살인에 있어서 우발적 범행. 그래서 이채원 양을 납치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한 살인으로 이 사건을 갖다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보안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밝혀진 걸 보면 이제 성적인 목적,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사실은 그 당시 다 존재했다는 거죠.
1: 네.
0: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지 않고 단순히 장윤기의 진술에 의존해서 또 아마 이게 강간 목적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봐주기 위해서
2: 예.
0: 단순한 살인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하고 수사를 하고 또 만약에 강간 목적 살인으로 가려면 거기에 따른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를 안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또뭐 기밀 유출하고 또 증거도 일부러 확보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2: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범죄자의 부친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뭐 공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보를 단순히 그냥 흘린 건지 아니면 증거인멸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들여다보게 될 텐데, 만약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어떤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거예요?
0: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거 인멸의 기회를
2: 예.
0: 장윤규 아버지에 줬느냐.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증거 인멸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2: 증거 인멸죄. 예.
0: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이제 수십 번의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2: 예.
0: 알려주면 이제 형사적으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거예요.
2: 그렇군요.
0: 그런데 지금 이게 고의적이냐 아니냐 측면에서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2: 예.
0: 있죠.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SUV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2: 예.
0: 그런데 SUV 차량 안에 혈흔도 있었고
2: 예.
0: 그 안에 SD 메모리 카드 있었거든요.
2: 그렇죠.
0: 근데 그런 걸 차량을 압수수색하고도 확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2: 체포 다음 날 넘겨줬다 그러더라고요,
0: 그렇죠.
2: 부친에게. 예.
0: 그 차량은 다음날 부친에게 넘겨줬어요.
2: 예.
0: 그래놓고 이제 사후 보고서만 하나 작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살해를 하려고 할 때는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해를 할때 그냥 지나가는 여고생을 그냥 살해한다고 한다는 것은 동기에 있어서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죠.
2: 그렇죠.
0: 더군다나 지금 드러나는 것이 SUV 차량의 뒷문이 열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0: 뒷문이 열어놨다는 것은 차량에 납치를 하려는 거고, 납치에 이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냐, 이제 이런
2: 예.
0: 것들을 살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UV 차량에서 메모리 카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지인과의 대화,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뭐, 내 앞에 나타나는 여자 가만두지 않겠다랄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인과 어떤 대화랄지, 그 다음에 집에 있었던 리얼돌, 그러니까 어떤 성적 목적으로 가지고 노는 그런 인형,
2: 예.
0: 인형의 흉기로 목과 가슴 같은데 굉장히 난자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2: 예.
0: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단순한 살인으로 적용을 하든 강간 목적 살인을 하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근데 그걸 장윤기 아버지한테 아들의 자취방 주소 알려주고 여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비밀번호까지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그 방에 가서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한 3일 후 정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리얼돌이랄지 그다음에 장윤기의 휴대폰 오랫동안 써온 거 이런 것들을 다 소각하고 폐기하고 해체해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얼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휴대폰 자체도 사실 이제 그 안에 포렌식을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간 목적의 살인인가 아니면 일반 살인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경찰은 아버지가 이걸 갖다 폐기를 했고 폐기할 수 있도록 수사팀장이 도와줬다.
2: 예.
0: 그러면 증거인멸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비밀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수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해당이 됩니다.
1: 중요 피해자의 가족이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정말 뭐 중요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했을 때 이게 친족 상도례가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거에 따르면 전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0: 거예요? 처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친족하고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지금 뭐 처벌할 수 없어요. 이게 형을 면제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범인 도피라든지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이제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자기 뭐 가족이랄지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도록이면 형을 적게 받게 하고 죄가 안 되게 하고 뭐 그런 게 사실은 인지상정인 건 맞죠.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증거 인멸하는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봐요. 해외 사례에서는 또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면제하는 네.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적으로 만약에 가족이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데 있어서 참작하도록 돼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식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증거 인멸하고 뭐 도피한 걸 돕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 네.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2: 현재 경찰이다 보니까 아들 범행에 대한 증거 인멸도 상당히 좀 체계적이고 좀 완벽한 범행 뭐 이렇게 증거 인멸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건 자체로 좀 들어가 보면요 장윤기가 계속 우발적 범행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그 15분 전에 그 여성을 계속 미행을 했다는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차문도 열어놨다 그러고 여러 정황을 보면은 계획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런데 뭐 예. 계획죄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우발적 사례라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은 서로 그냥 다투는 거죠.
2: 예.
0: 다투는데 갑자기 욱해서 살해를 한다랄지 아니면 뭐 치고받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 하다가 이제 살해한 것이 전형적으로 이제 우발적 살인이에요. 그런데 장윤기 같은 경우는 미리 흉기를 또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 대고 또 그거 이외에도 뭐 지인과 나는 대화 내용 그다음에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납치를 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2: 예.
0: 당연히 계획적 살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적 살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고 그런 계획적 살인이 무엇을 위한 살인이었느냐
2: 예.
0: 그러면 어떤 성폭행이랄지 강간 목적을 위한 살인이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웬만한 수사해보면 다 알 수 있고
2: 예.
0: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증거를 이제 빨리빨리 확보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못한 것이고 지금 장윤기가 지난달 22일인가 재판을 했을 겁니다. 6월 22일 날. 그런데
2: 예.
0: 그때는 자기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2: 예.
0: 그랬는데 그러면 살인을 할 이유가 뭐냐. 강간 목적이냐. 그러니까
2: 예.
0: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상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7월 13일 날 또 재판이 있거든요.
2: 예.
0: 그날 답변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강간 살인으로 가느냐 일반 살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2: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0: 그 사형은 형법 257조 1항인데
2: 예.
0: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2: 예.
0: 그래서
2: 그냥 일반 살인?
0: 그렇죠.
2: 예.
0: 그래서 그냥 일반 살인인데 살인 중에서 또 우발적 살인, 계획된 살인이 아니면 형량도 대폭 감경이 됩니다.
2: 예.
0: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아니고 강간을 위한 살인이 돼버리면
2: 네.
0: 형량이 엄청 높아져요.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판사가 봐주려고 해도 무기징역 선고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가 무지막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장윤규도 인식하고 있었고 아버지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좀 경하게 받기 위해서 네. 아버지도 저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2: 그런데 이제

0: 과거 주변 지인들에게 했던 발언이나 혹은 뭐 리얼돌 같은 걸로도 강간 등의 목적이 적용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제 리얼들을 이렇게 보면
0: 예.
1: 성적인 좀 왜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뭐 지인들과 대화 내용이랄지 메모리 카드에 녹음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면 아 이건 약간 성적으로 왜곡돼 있고 통화나 휴대폰 같은 것을 포렌식 해보면 거기에 이제 성적인 거 관련된 걸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아마 검색한 것 중에서 납치 후 성폭행 이런 것도 검색한 것을 아마 검찰에서 확보를 한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살인이 우발적이 아니고 어떤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2: 장윤기가 이제 뭐 지금 뭐 전해지기로는 반성문도 쓰지 않고 뭐 자격증 따가지고 나중에 뭐 써먹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무기징역 이상 형량을 살지 않으면은 다시 이런 경우에 나와서 재범을 일으킬 확률도 저희가 뭐 있다고 봐야 되는
1: 제가 볼
2: 거잖아요.
1: 때는 장윤기 같은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같이 근무했던 그런 장소에 이제 베트남 여성, 20대 여성을 스토킹을 하고 또 성폭행을 했다. 이제 이것도 같이 기소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우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처음부터 그냥 단순 살인, 우발적 살인으로 기소가 되었다.
3: 광주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팀원 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8: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9: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10: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1: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0: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2: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저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5: 아, 예. 말해보세요.
4: 제가 이번 달까지 일하기로 했잖아요.
5: 아휴, 내가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4: 그래서 말인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에? 아, 그게 그...
6: 사업주 A씨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난감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안 되는 일이란 걸 모르지 않았지만 2년 넘게 일한 직원의 부탁을 매몰차게 끊어내기도 쉽지 않았죠.
5: 아, 그런데 그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4: 아, 사장님,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요. 저 여기서 2년 넘게 일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6: 결국 사업주 A씨는 직원의 요청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겠어?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5: 예, 여보세요.
7: 여기 노동청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연락드렸습니다.
5: 예? 그게...
6: 결국 사업주 A씨는 수백만 원대의 징수금을 내게 됐는데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5: 미영 씨,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일 잘하는 사람인 거 아는데 안타깝지만 더는 함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4: 그럼 해고라는 말씀이신가요?
5: 뭐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말할 건 아니고 절차상 사직서 하나만 써주면 돼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4: 아, 네.
6: 별다른 의심 없이 회사 요청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미영 씨. 하지만 나중에 이 사직서가 문제가 됐죠. 이후 검찰은 미영 씨가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거 아니냐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에서 노동과 산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전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6: 아, 그렇죠. 네. 오늘은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쯤은 겪거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8: 네, 사실 저도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좀 흔한 일입니다. 네. 원래 이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은 구직급여, 이제 속칭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그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죠. 네. 구직급여는 원래 타이로 직업을 잃게 된 근로자에게 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그러니까 구직하는 동안에 소득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과 퇴직 근로자만 입을 잘 맞추면. 타이로 직업을 잃은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6: 그렇죠.
8: 네.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년 넘게 근무하던 직원 B씨가 자진 퇴사를 했는데도 구직급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B씨를 해고한 것처럼 신고했다고 해요.
6: 아, 당시 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을 좀 도와줬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고용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0: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 보통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정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신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그렇죠.
1: 현실적으로 이제 밖에서 사실은 근로자가 그 즈음에 퇴직 의사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0: 네.
1: 여기서도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부자 고발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리고 사장인 A씨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이제 조금 괜찮겠지란 아니란 생각으로 도와준 건지 아니면은 네. 진짜로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0: 네.
1: 아마 어느 경우라도 이제 노동청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을 때 아마 철렁했겠죠.
0: 네.
1: A씨는 결국 부당하게 지급된 구직급여 1,600여만 원 중에서 약 400만 원을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제 사장인 A씨는 그 돈을 납부합니다.
0: 네.
1: 근데 A씨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1,600여만 원 이득 본 거는 결국은 퇴직했던 B씨인데
0: 네.
1: 그래서 A씨는 B씨한테 내가 냈던 400만 원은 사실 B 네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는 그 돈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0: 어떻게 됐죠?
1: 졌습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1: 재판부는 이제 A와 B의 잘못을 1:3 정도로 봐서요.
0: 네.
1: 노동청이 A에게 400만 원만 징수하고 1,200만 원은 B에게 징수하는 처분이 있었는데 그 1:3의 내부 과실 비율이 맞다.
0: 네.
1: 즉 B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A의 불법행위 기여도는 25% 정도다라고 해서요. 그 반환 비율이 맞다고 봤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A는 25%어치 손해만을 보고 B씨는 반환할 걸 다 반환하고도 25%어치는 이익을 보는 것이 맞냐. 맞다라는 네. 판단이었었습니다.
0: 네.
1: 즉 금전적인 이익, 실제로 금전이 어디에 갔느냐가 아니라 불법 행위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생기는 이제 문제인데요. 반대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여도만 있고 이득은 없으니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은 손해만 생기니까 이런 노동자 요청을 들어주지 말라라는 경고기도 합니다.
0: 네. 직원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도와준 것뿐이다 이런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상금 소송에서 업주가 이기는 경우 전혀 없습니까?
1: 네, 사업주의 기여도만큼만 이제 본인이 돈을 냈기 때문에 패소했던 거니까요. 노동청에서 만약에 비율 계산을 잘못한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사업주의 책임이 뭐 50%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처럼 25%의 기여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남은 이제 25% 정도는 승소할 수 있겠죠. 그 비율을 판단하는 게 이제 노동청도 법원도 이제 뭐 모두 사람이 하는 판단이다
0: 그렇죠.
1: 보니까요, 좀 다른 비율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승소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요, 대부분 노동청에서도 사업주에게 절반 미만의 책임을 묻게 되고요, 법원도 노동청의 판단을 가급적은 존중하는 편입니다.
0: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다뤄보고 있는데 방금 살펴본 권고사직 허위 처리 말고도 또 어떤 방식이 있을지 실제 어떤 유형들이 많이 문제됩니까?
1: 네, 이제 구직급여가 퇴사하고 나라가 주는 돈이니까요. 사업주는 돈을 안 드리고 그 노동자를 챙겨줄 수 있고 노동자는 일하지 않고서도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악용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진 퇴사했는데 권고사직 처리했다라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0: 네.
1: 이제 그것 말고도 지인을 자신의 직장에 취직시킨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적당히 해고 처리를 해서 용돈을 구직급여로 주는 그런 사례들도 좀 문제가
0: 네.
1: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것 중에 좀 특이했던 건이 있었는데 사업주랑 노동자가 이제 완전히 척을 졌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서로 고소도 하고 완전 관계가 파탄이 됐었는데
0: 네.
1: 결국 그 사이에 노동자는 회사를 견디지 못해서 자진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구직급여로 이제 합의했다라는
0: 네.
1: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0: 실제로
1: 이제 퇴사 갈등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받게 해준다라고 합의하는 노사합의는 왕왕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불법이고요.
0: 방금 말씀해주신 유형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회사가 해고를 통보해놓고는 사직서에는 자진 퇴사 형식으로 정리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1: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은 이제는 자진 퇴사로 만들어야 되는 회사의 입장인데요. 이 해고로 인한 구직급여가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0: 네.
1: 일단 노동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0: 네.
1: 이 기업은 해고한 기업이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원만하게 입을 맞추는 게 아니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구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좀 해고인 듯 해고 아닌 해고 같은 그런 자진 퇴사를 종용하게 됩니다.
0: 네.
1: 이제 흔히 말하는 책상을 빼고 뭐 복도에 자리를 놓고 사장님의 뭐 자산 전반 읽게 시킨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0: 네.
1: 2024년 7월 직장인인 C씨한테 문자가 하나 옵니다. 업무 태만으로 나는 당신을 해고하겠다. 해고 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당신은 해고다 라고 하는 회사 대표의 메시지였죠. 당연히
0: 네.
1: 해고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C씨의 상급자였던 회사 부장으로부터 연락이 하나 와요.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C씨는 이제 거부했는데 부장이 네가 자진 퇴사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설득을 해서 넘어갔고요. 결국 C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합니다라는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는 이제 구직급여 접수를 했었고요. 퇴사 이후로 구직급여를 한 달 정도 받게 됐었습니다.
0: 근데 또 이분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았던 모양인데 원래대로라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잖아요.
1: 네, 실제로 자진 퇴사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네. 회사는 노동청에 경영상의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했었습니다. 아까 부장이 CC를 설득했던 것도 노동청에 허위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에 의한 구직급여가 아니니까 회사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CC는 실제로 한 달치 구직급여 한 52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합니다. 근데 그 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고사직이다 보니까요, 이제 권고에 따라서 사직서를 썼음이 이제 서류상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회사 권고가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CC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지만 회사가 이 사직서를 무시하고서 왠지 CC에게 구직급여를 몰아주기 위해서 허위신고 아니냐라고 보였다는 거죠. 검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요, CC를 구직급여 불법 수급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네. 다행히 형사공판 중에 아까 그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요. 사장이 조기 퇴사를 할 수 있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게 했고 실질적인 해고가 맞다는 점을 증언을 해줬고요. 실질적 해고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CC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0: 더 노골적인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으니까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1: 네, 전형적인 이제 허위 구직급여 신고 사례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주고 이제 노동청 예산을 쓰는 거니까 금전적으로 이득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흔히들 권해보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요, 퇴직금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의 10분의 1 정도를 이제 퇴직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네. 몇 년씩 쌓이지가 않으면은 이제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되지가 않아요.
0: 그렇죠.
1: 이제 1년 일했다라고 하면 보통 한 달 월급 정도 받게 되는데 구직급여는 이제 6개월 내외로 받으니까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구직급여가 훨씬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독할 만 하겠죠. 이렇게 수요가 맞아서 일어나는 담합은요, 생각보다는 흔한 사례입니다.
0: 네. 뭐 이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수급이라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무슨 사례입니까?
1: 좀 황당한, 그 조금은 좀 슬픈 얘긴데요. 네. 이제 D씨가 기초생활수급자였었습니다. 예, 좀 저희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도용을 해서 몰래 일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자주 있거든요.
0: 네.
1: 둘 다 뭐 좀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데, 네, 아까 말씀드린 명의 도용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0: 네.
1: 근데 이 D씨도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 명의 도용한 대상은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들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구직급여를 신청을 했는데도 아버지인 D씨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0: 아,
1: 그래서 E씨는 구직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입니다 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D씨는 아들의 명의로 지금 일용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동시에 잡혀버린 겁니다.
0: 네.
1: 당연히 부정수급자로 지정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그 아들인 이씨 입장에서 내가 부정수급을 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벗으려면은 사실 내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내 명의를 도용했었다.
0: 그렇죠.
1: 나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령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들은 명의 도용을 해준 이제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0: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근로자, 사업주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1: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든 사업주는 모두 형사처벌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고의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최대 5배까지도 징벌적으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후 사업주는 노동청의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서 주기적인 노동청 감찰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이브의 오프 더 레코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좀 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는데 기온이 높아서 후텁지근합니다. 날이 습해서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7.7도, 대구 31.8도, 광주 29.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라 더 더운데요.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로 흐름 원활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에서 안성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비룡분기점에서 청주 구간 차로 교대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옥천 부근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고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 갓길에도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1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4: 국가수사본부는 반부패 수사라인을 중심으로 광주경찰에 대한 감찰을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5: 네, 정국부입니다. 네,
4: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체포가 된 거죠?
5: 네, 맞습니다. 긴급 체포된 사람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오전 7시 11분쯤 수사팀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실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도 편성했습니다. 전담팀은 부실수사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참여했던 팀원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광주경찰청의 전담팀 수사는 시작됐지만 사건을 총괄한 광주경찰청 역시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는 점에선 적절성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관할 문제도 있고 신병도 지역에서 처리해야 했다면서 대신 형사라인을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해선 유구무원이지만 반부패 수사라인을 중심으로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전경찰서는 물론 장윤기 부친이 소속돼 있던 서부경찰서까지 포함해 광주경찰청 지휘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 네,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의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 정리해 주실까요?
5: 네, 장윤기 수사팀은 수사 초기에 자취방에 있던 성인 용품 등을 실물 증거로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에겐 자취방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전달했는데요. 장윤기가 구속된 뒤였다는 게 수사팀 해명이지만 장윤기 부친은 이후 성인 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또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상황을 전화로 알려준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팀은 장윤기 부친과 일면식 없는 수사관이 피의자 보호자와 정상적으로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실수라고는 하지만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 용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결과 보고서를 송치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4: 네, 어제 경기도 성남에서 과거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범행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갔다가 피소가 됐고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그로부터 열흘 만인 어제 흉기를 들고 피해자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일고와 5.18에 대한 조롱구호를 외친 배재고등학교가 오늘 광주에 사과 방문합니다.
4: 두 학교가 만난 뒤에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배재고등학교의 광주 방문 몇 시부터 이루어집니까?
6: 네, 배재고등학교는 조금 뒤인 오후 3시에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방문자 가운데는 야구부 선수와 지도자가 포함돼 있고 또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합치면 모두 8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학교는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배재고 측은 부적절한 응원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부적절한 응원은 지난달 29일에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광주제일고등학교와 배재고등학교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제일고와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배재고 측이 지난 1일 광주제일고 방문 의사를 밝혔는데요. 광주제일고 측이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재차 배재고가 방문 의사를 밝히면서 광주제일고는 기말고사 일정과 학생 심리 상태를 고려해 일주일 만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 방문도 이루어지는데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도 동행할 계획입니다.
3: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6: 네, 그렇습니다. 주말이던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쯤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게시글에는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제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였고 학교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여 명이 대피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또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협박글이 이어질 경우 즉시 수사에 나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제일고 측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레노입니다.
3: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여권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게시한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란 제목의 글에서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모어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스스로 영국의 종교적 수장이 되려 하자 모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모어의 삶을 두고 반역죄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면서도 이익 대신 명예를 택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는데 자신을 향한 거취 압박 또한 선을 그은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역사적 과제에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언급했습니다.
4: 정치권 일각의 지역차별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정부에는 신속한 행정처리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어디서 나온 겁니까?
7: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왜 우리 지역은 빠졌느냐고 항의하더니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지 불균형이라는 건지 둘 중 하나만 비판하면 좋겠다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하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과 지역 불균형을 거론한 야당의 비판에 정면 대응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벤트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네,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도 전해주시죠.
7: 네, 오늘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과 각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통해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 것인지 추진 체제를 일단 정비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전담할 청와대 내 조직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지역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모든 절차를 위법이 아닌 한 동시에 진행하는 등 속도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오늘 참석한 기업에도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직설적으로 얘기해달라며 정부도 최대치를 할 테니 두루뭉술한 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김민석 전 국무총리

0: 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김전 총리는 오늘 광주 동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에서는 자기 정치의 폐해로 당정 협력이 혼선에 빠졌고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 등에서 숙의와 토론이 부족했고 또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이 나타났다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사실상 저격했습니다.
1: 2002 월드컵 레전드인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앞세운 K축구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0: 네, 앞서 박지성 위원장은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대건 기자.
2: 네, K축구혁신이 출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오늘 출범하는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체제인 거죠?
2: 맞습니다. 박지성 FIFA 분과위원과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오늘 출범할 K축구혁신위원회를 이끕니다. 특히 박지성 위원장은 월드컵 기간 멕시코 현지에서 축구 해설하면서 대표팀과 가까운 거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드러난 한국 축구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잘 압니다. 박 위원장 외에 2002 한일 월드컵 때 함께 뛴 이영표 위원, 2018 러시아 대회 때 뽑혔던 박주호 위원이 축구인을 대표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체육계를 대표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축구 전문가 그룹은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조현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이 함께합니다. 유영근 변호사와 김대희 부경대 교수도 전문가 그룹으로 포함됐습니다. K축구혁신위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1: 네, 그럼 혁신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2: 네, 큰 과제는 이미 밝혔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가령 K축구 가버넌스, 유소년 축구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인데 딱 들어봐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앞서 박지성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담아 한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고 K축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지속 성장입니다.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위해서 짧아야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장 선출 방식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 축구 미래인 유소년 선수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육성할지, 그리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나왔던 과제들이지만 이번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다릅니다. 이를 위해 박지성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것 또한 이번이 처음입니다. 혁신위가 출범하는 오늘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예정된 건데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1: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빨리 결론 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지휘가 있었는데도 늑장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다만 앞서 진행되고 있던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렸다가 사건에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 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과 새로운 의혹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0: 네, 부적절한 응원구호로 논란을 일으켰던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소속 학생 선수 전원과 또 일부 학부모, 교사들이 잠시 뒤 오후 3시쯤 광주일고를 방문해서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분다 어서 오십시오.
3: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네.
1: 먼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의 범행이 성범죄 목적이었다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5: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6: 죄송합니다.
7: 좀
3: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4: 범행 동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있나요? 뉘우치고 있나요?
3: 할 말 있습니까?
5: 하고 싶어요. 주세요.
3: 증거인멸 왜 했습니까?
1: 자, 먼저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대답 이후로는 사실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는 장윤기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 그 범행 직전에 자신의 SUV 자동차 뒷좌석 문을 열어두고 피해자를 제압해서 끌고 가려 했다.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들리던데요.
6: 그렇죠. 당초 장윤기는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변호사입니다. 범행이었다는 점, 거기서 나가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SUV 뒷문, 이 뒷좌석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는 건 납치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시사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본인의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이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이 리얼 돌이라든가 과거 본인의 지인과 대화한 그 대화 내역들, 내가 만약 이 인생을 망치게 되면 여고생을 살해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특정하는 대화 내역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뭐 우발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계획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이런 범행을 계획했고, 나아가서 성범죄 목적을 띠고 있었다라는 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 장윤기의 범행 뒤의 행적은 더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숨졌는데 무인 세탁소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서 말리고 또 단골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까지 깎았다고 합니다. 뭐 본인은 단정하게 죽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자해 정황은 없었고요. 이런 뻔뻔한 행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7: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그런 행적이긴 합니다. 뭐 일단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범행 이후에 뭐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런 옷들을 세탁을 했다라는 것은 마치 이 범인과 관련, 이 범죄와 관련된 그런 증거들을 인멸하려 했던 그런 행동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자신의 옷을 새로 세탁을 하든 하지 않든 증거라든가 혹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행동 자체를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당시의 이상 심리에 의해서 뭐 자신 증거를 인멸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합리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고, 또 일부 이제 의견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제 이미 이때부터 추후에 자신의 그런 신상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뭐 자신이 카메라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뭐 옷을 세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발까지 한 것 아니냐, 뭐 자기를 그렇게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행동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충분히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이 때문에 그러한 분석도 충분히 좀 일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이 이어졌고, 이 사실 끔찍한 범죄 외에도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서 의문이 드는 점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초동수사 지휘했던 수사팀장이 오늘 오전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혐의가 뭡니까?
7: 증거인멸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장윤기가 운전을 했던 그 SUV에서 일부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았다라는 혐의가 지금 포착이 되어서 긴급 체포가 됐고, 뭐 그 밖에도 여러 증거인멸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지금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장윤기가 사는 곳이 어딘지 이 사실조차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장윤기에 대한 주소 정보가 확인이 되고 또 심지어는 이 비밀번호까지도 확인이 되니까 이걸 이 수사팀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내용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후에 이 아버지가 장윤기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혹여라도 추후에 뭐 형사 사건에서의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물건들, 예컨대 뭐 성인 용품 인형이라든가 혹은 과거에 쓰던 그런 휴대전화들, 이것들을 다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던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증거인멸에 수사팀 그리고 수사팀장이 관여했다라는 혐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뭐 상당한 정황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체포까지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 네, 이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비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수사팀이 유치장에 있었던 장윤기에게 아버지와 10여 차례 정도 통화를 시켜준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묵비권을 깨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해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6: 일단 통화를 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했는데요. 문제는 그런 내용들이 수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로 확인된 부분이라는 점이 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

0: 논란의 여지를 만든 것 자체라고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설득을 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족과의 통화를 시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1: 왕왕 있는 일입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때 이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찌 보자면 죄의식을 자극하고 또 본인이 연민을 갖고 있는 상대방과 일정 부분 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진술을 내지는 자수를 하게끔 범인을 인정하게끔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번 상황은 좀 결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부친이 경찰이었다는 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나도 잔인한 범행 수법과 정말 극악무도한 그 행적을 고려할 때 굳이 통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가 역시도 저 역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가 비판의 대상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통화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윤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거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거다. 이 사실도 지금 아버지에게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수사 과정이나 이런 일반적인 과정에서 가족에게 통보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2: 일단 조금 구분을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끔씩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측에게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다. 미리 고지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뭐 살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거라는 것은 이런 것을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사실 예측 가능한 범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예정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통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앞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그 계획을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족 입장에서는 이 증거들을 폐기하고 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수사 상황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 절차들 하나하나를 알려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변되는 것은 뭐 두 가지 뭐 구속영장과 관련된 혹은 압수수색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알려줬다라는 것이지만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 대해서 그 절차, 그 내용들을 상당히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 네, 경찰이 왜 이렇게까지 장윤기의 뒤를 봐줬을까 의심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더해서 경찰이 지금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이 아니라 일반 살인죄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형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그렇습니까?
0: 일단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동기, 그러니까 애초에 강간 목적으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하면은요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형량의 하한선이 무기징역에서 시작한다라는 점이 일반 살인죄와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일반 살인 현재 역시도 5년 이상의 징역이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형량의 최저선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만약 성범죄 목적을 띠고 있었다면 당연히 살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살인이라는 결과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장윤기 집에서 발견된 리얼돌도 일단 영상으로만 촬영을 해두고 실물 확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증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살인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증거 확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을 보자면 당연히 최저 하한이 훨씬 더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뼈아픈 지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면 그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범죄 목적의 범죄를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0: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성범죄 목적을 띠고 있었다는 점 저는 입증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범의라고 하죠. 내가 애초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건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이럴 때 보통 많이 보는 것이 범행 직전에 인터넷에 어떤 내용 검색했느냐.
1: 검색어요.
0: 그렇죠. 검색어를 보자면은 어떤 부분을 검색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구입 물품 내역 같은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범위를 확인해 나가고 그 의사를 좁혀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0: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요. 뒷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납치하려는 시도였다라는 부분을 좀 입증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전에 스토킹으로 이미 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점, 뭐 리얼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은 직접적으로 범위를 입증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강간살인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중요한 증거들이 결국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두고 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상당히 특수한 사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의 가족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경찰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특수한 사건이다, 사례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완수사권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나 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대표적인 예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보다 검찰에서의 그런 보완수사를 통해서 보다 이 사건의 실체에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그런 논의에서도 유력하게 특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유력하게 될 그런 예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도 재판 과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한 결과가 재판 결과까지도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성범죄 목적의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제 보완 수사권 유지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이 고의의 그런 고의나 혹은 목적과 관련해서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비교를 했을 때 그 목소리에 힘을 조금 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향후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도 그 파급력이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3: 네, 사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이 그 사안에 관련해서 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좀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끔찍한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교제하던 여성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 결국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길입니다. 새벽 시간에 한 여성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뭔가를 보고 멈춰서죠. 심지어 뒷걸음질을 치는데요. 여성의 앞에는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곳에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는데요. 남성의 흉기에 수차례 찔린 여성,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남성도 범행 직후에 자해를 하면서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의자 50대 남성은 사망한 60대 여성과 과거 4년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여성이 평소 다니던 퇴근길에서 기다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그런 사건이네요.
0: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지점은요. 이미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고 조치들이 내려졌음에도 이 끔찍한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8일에요. 첫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10일에 이 고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후에 잠정 조치라고 해서 접근 금지 명령이라던가 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조치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상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잠정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었고요. 스토킹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송치까지 되고 열흘이 지나서 결국 살인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당시에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피해자도 바로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고 이 3, 4분 상간 안에 경찰도 도착을 했지만 이 참변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결국 이 스토킹으로 인한 극악 무도한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점, 이 점이 반복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행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3: 예,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청와대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개최한 메가 프로젝트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는데요. 청와대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오늘 10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에 대해서

0: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지역 현장에서 개최된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투자 계획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에서는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가속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부지,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하여 그 첫 단계인 부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주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 도심과 KTX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PEP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용인 일반 산단이 내년 가동 시작인 만큼 용인 국가 산단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초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방안과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건의를 제시하였고 관계 장관들은 이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간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1: 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회의, 합동점검회의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좀 빠른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반도체 분야를 중점적으로 좀 논의를 했는데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2: 네, 조속히 선정을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관련돼서 소식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건 사고 소식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남성이 지금 범행 도중에 다쳤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대로 체포해서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형량이 더 무거운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 보복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3: 네, 충분히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경찰에서도 추후에 조사를 진행을 하고 이 범행의 동기 그 목적을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지만
4: 서정빈 변호사입니다.
3: 정황상 사실 이 사건의 동기는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문제로 그 혐의가 송치가 되고 나서 10일 만에 이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사실만을 본다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단순한 그런 살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스토킹과 관련된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보복 목적으로 사드를 했다라는 것을 뭐 충분히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추후에 아무래도 뭐 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결국에는 기소가 되지 않.

0: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최저 5년 이상인데 이게 가중을 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까지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앞서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임 변호사께서도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었고 또 스마트워치를 이 여성이 사용을 했는데도 지금 이런 참사가 참변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개선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로 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만한 그런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 사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요, 원천적으로 이런
3: 인지를
2: 신고가 있을
3: 망설입니다.
2: 때 임시적으로라도 구속시키지 않는 한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인신의 자유를 완전히 일단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어서 피해자가 본인의 위치를 빨리 알릴 수 있다고 해도 아니면 이전에 뭐 성범죄 전력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가해자가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고 해도요. 출동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1: 그렇죠.
2: 없습니다. 그런데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골든 타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몇 분이 아니라 몇 초에 사안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더큰 범죄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아닌 건가. 이런 단계로만으로는 제대로 예방이 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나 합의가 거치겠지만 이제 일률적으로라도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세심하게 잘 살펴서 도안의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서요. 배재구 야구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구로 논란을 빚었던 야구부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잠시 뒤에 이제 강주로 내려가서 직접 사과하고 또 사과를 한 뒤에는 민주묘지도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방문단 규모가 꽤 많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 그리고 지도자 또이 선수들의 학부모 등을 포함을 해서 한 80여 명 정도가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한국 야구 소프트 볼 협회에서 이미 배재구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 학생들 학교 측 그리고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광주제일고의 학생들 측 이 사이에 어떻게 화해를 하고 또 어떻게 그런 용서를 구하는지 이게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선제적으로 좀 판단이 돼야 될 진행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학교들의 그런 일정 때문에 다소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런 사과와 화해의 그런 순간이 오늘 조금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화면이 오전에 그 학교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는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이 버스 안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함께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잠시 후에 3시 정도면 광주일고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도착하게 되면 저희 또 속보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릴 텐데 일단 그 배재구 사과 방문 앞두고 광주일고에서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나 보니까 앞서서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더라고요.
2: 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이제 지난 4일 광주제일고에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폭발물은 관계 당국이 조사했는데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요. 주변에 사람들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직원이나 학생 등 뭐 20여 명이 대피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광주제일고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폭발물 설치 게시글까지 올라오면 학생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도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폭발물이 없다고는 해도 추가적으로 누군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관심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 사과 방문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안전한 관리 차원에서 학교를 좀 잘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취지의 차원의 신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요. 이거 공중협박죄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내가 지금 테러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런 글을 올렸는지 끝까지 추적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장난이었다는 그런 핑계에 통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자,

0: 일단은 배재구 야구부 전체에 그 중징계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과와 참배가 혹시나 향후에 있을 어떤 징계에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저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징계 처분이든 아니면은 형사 처벌이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떠한지 확인하고 또 만약에라도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뭐 징계든 처분이든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달리 평가할 그런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런 과정, 오늘의 화해와 용서의 과정이 진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향후에 이제 그런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배재구 측에 대한 뭐 출전 정지 6개월 처분이 있긴 했고 지금 개별적인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뭐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우선 당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이 과정이 각자 그 개인 학생들에 대해서 처분할 때 충분히 참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배재구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재심 과정 등에서 충분히 오늘의 그런 과정들은 반영되고 또 참작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사과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지금 배재구 학생들이 일단 이제 사과를 하러 광주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병태 규제현실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도 그랬고요. 또 보도를 보니까 이진숙 의원도 화환을 보냈는데 뭔가 이 사과하는 과정과는 또 맞지 않은 그런 문구가 적힌 그런 화환을 보내기도 했고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3: 그렇죠. 이병태 부위원장도 그렇고 어찌 보자면 학생들이 잘못한 점은 어른들이 반드시 알려주고 꾸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측면은 있겠지만 너무 싸움이 커진 것 아니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법적으로 보자면요. 일단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재심 청구도 가능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당장 이 출전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 징계에 대해서 무효를 다투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전까지 난무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져서 어떤 정치권이 가세하고 이것을 어른들이 본인의 이익에 맞게 좀 끌어다가 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좀 상처받은 광주제일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요. 예. 그 제대로 사과를 했다면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 이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약 사건을 함께 보시죠.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저희가 사건의 경위를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목하시죠. 비 오는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와이퍼가 움직이고 있고요. 우회전을 하는 속도가 이상하리만큼 느립니다. 이후 이 차량 중앙선을 넘어서 보시는 것처럼 반대편 도로로 돌진하더니 연석을 들이받고 멈춥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부딪히지 않은 게 다행이죠. 한 시민의 112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 경찰관을 밀고 잡아당기면서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관에게 제압된 운전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요. 격렬한 저항의 이유, 바로 운전자 신체와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빨대, 하얀색 가루였습니다.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은 이 남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초보 운전인 줄 알았더니 잡고 보니까 마약 운전이었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니까 약물 운전 면허 취소 건수가 1년 사이에 무려 45%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는 법적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3: 그렇죠. 일단 마약 약물 운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적발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이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약 범죄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약물 운전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약물을 구하기 쉬워지다 보니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적발이 되지 않는 건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발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약물 운전 상태로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 수치에 잡히지도 않았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고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요. 비가 내리

0: 지도 않는데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와이퍼를 켠 채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좀 이상하다, 이상한 차량이 있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건데 도로 연석도 들이받고요. 너무나도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횡설수설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판정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선의의 피해자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을 뻔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반복되고 있는 건요. 일단 처벌 수위에도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을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약을 하고 운전대를 잡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졸음을 유발한다거나 문제가 될수 있다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교육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중한 처벌을 물어서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게끔 하는 그런 조치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2: 네, 자, 처벌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전해드린 화면에서 봐도 이 사고가 대낮에 일어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도해드린 그런 마약 관련 보도에서도 대낮에 우리 좀비 마약,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는 그런 장면도 여러 우리나라 곳곳에서 좀 포착이 됐고요. 지금 처벌 문제 언급해주셨는데 이렇게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지게 된 그런 이유는 또 어디에 좀 있을까요?
3: 일단 결국에는 뭐 다양한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마약을 입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텔레그램 등과 같은 그런 SNS를 이용해서 마약을 구입하기도 하고 혹은 다크웹 등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기도 하는데 워낙에 이제 범행 방식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약을 입수하고 또 투약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유통 경로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컨대 잠복을 해서 이런 마약 사건들을 미리 예방을 하거나 혹은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워낙 이 속도가 워낙 급하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사 인력의 그런 한계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런 늘어나는 마약 사건 숫자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경로들을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력적인 증원 혹은 기술적인 그런 발전도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물을 향한 잔혹한 학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는 반려견들에게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었고요. 일단 이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0: 정말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식당 마당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에게 무차별적으로 3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요, 수천 발의 비비탄 총을 말 그대로 난사한 겁니다.
2: 수천 발이요?
0: 수천 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이 피해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이 영상으로 남아있는데 심지어 대화를 하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뭐 이마를 향해 쏘라거나 조준 사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반려견 중에 한 마리는 그 다음날 곧바로 사망을 했고 한 마리는 안구 적출을 할 정도로 심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역시도요. 오랜 시간 치료를 이어오다가 얼마 전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반려견에게, 동물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인 학대를 한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이 주동자, 이두 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일단 구형이 되었고요. 한 명에게는 1년 6개월이 구형된 상황인데, 특수재물손괴라든가 동물학대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반려견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에서 배제된 것이, 그러니까 사망과 이 비비탄 총 발사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 이 반려견이 한 마리가 빠진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잔혹하고 좀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학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도 구형을 이 검찰도 한 것이고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방금 그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반려견도 재물로 일단은 보는 겁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요. 네.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형량이 낮다라고 여겨지고 그 부분은 이제 감내할 부분 이겠지만 네. 너무나도 잔인했다라는 방법에 좀 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간에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아무 예. 힘이 없고 죄가 없는 동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비비탄 총을 난사했다. 그걸 여러 명이서 함께 장시간을 계속했다. 이 잔혹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이것이 재물인지 여부는 뭐 법리적으로 좀 따로 따져보겠지만 결국 엄중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허위 정보와 연루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 5.18 허위 정보를 유포한 9명을 검거했고 이 중에서 3명을 송치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동전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17명을 검거했고 이 중에서 11명을 송치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알려온 소식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74개 계정을 수사해서 피의자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송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5: 교통안전 1분 터.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0: 스테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감찰을 담당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대신 공수처를 추진하면서 특별감찰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역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가 10년이 됐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 이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월 차장검사 출신 강지석 변호사를 야당 후보자 몫으로 추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준비 등 이유를 들어 추천을 미뤄왔는데요. 임명 절차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계약 등 세금 낭비만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전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의 비가 오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비의 양이 더 많을 텐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직 도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동 시간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도 한강을 따라서만 서행 흐름 보이고 고속도로는 작업 구간 주변에서만 살짝 밀립니다. 이번 달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관련 도로 통제가 이어집니다. 서소문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구간 양방향 모두 차량 이용 어렵습니다. 보행자는 통행 가능합니다.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양방향 서행 중이고 강변북로는 한남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야.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의 대표팀 핵심 공격수 출전 정지 조치가 이례적으로 철회됐습니다.
2: 네, 특히 이 과정에서 백악관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조치를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전언이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3: 이번 대회 세 골을 몰아친 미국 대표팀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 32강전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선수 발목을 밟아 퇴장당합니다. 규정에 따라 이후 최소 한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돼 미국 팀은 에이스 없이 강호 벨기에와 16강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 반전이 벌어집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출전정지 처분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미국 축구협회에 통보한 겁니다. 규정상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출전정지 12개월 집행유예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 혹은 압박 의혹입니다. 백악관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해 퇴장 판정 재고를 요청했다고 AP통신이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인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스포츠에 대한 정치 개입 논란은 물론 FIFA가 전체 경기의 75%를 치르는 공동 개최국 미국의 입김에 굴복했다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팀 성적이 대회 흥행과 직결되다 보니 경기 외 요소를 고려해 징계를 유예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지난해 12월 트럼프에게 신설된 FIFA 평화상을 안기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FIFA 내부에서조차 급조됐다는 불만이 터지고 선정 기준과 심사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매우 큰 영광 중 하나입니다. 잔니와 저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출전 정지 철회에 대해 옳은 일을 해 거대한 불의를 바로잡은 FIFA에 감사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반면 벨기에 축구협회는 놀랐다며 경기에 앞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대응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네,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이번에는 월드컵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아틀라스는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 노르웨이의 16강전 하프타임에 등장해서 심판에게 경기구를 전달했습니다. 또 해리케인과 엘링 홀란, 손흥민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세레머니도 선보여서 경기장의 열기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0: 2002 월드컵 레전드인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앞세운 K축구 혁신위원회가 잠시 뒤에 첫 회의를 엽니다.
1: 네, 앞서 박지성 위원장은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대건 기자.
2: 네, K축구 혁신이 출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체제로 시작되는 거죠?
2: 네, 공동위원장 체제 맞습니다. 박지성 피파 분과위원과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오늘 출범하는 K혁신위원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박지성 위원장은 월드컵 기간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 축구 해설을 맡으면서 대표팀과 가까운 거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드러난 한국 축구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박 위원장 외에 2002 한일 월드컵 때 함께 뛴 이영표 위원, 2018 러시아 대회 때 뽑혔던 박주호 위원이 축구인을 대표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체육계를 대표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올렸고요. 그 다음에 축구 전문가 그룹은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조현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이 함께 합니다. 유영근 변호사와 김

0: 현대의 부경대 교수도 전문가 그룹으로 포함됐습니다. K축구 혁신위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1: 네, 그렇다면 K축구 혁신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앞서서 이미 밝혔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용만 봐도 단기적인 내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내용입니다. 가령 K축구 가버넌스와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인데 딱 들어봐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앞서 박지성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담아 한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고 K축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지속 성장입니다.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위해서 짧아야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장 선출 방식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 축구 미래인 유소년 선수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육성할지, 그리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나왔던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다릅니다. 이를 위해 박지성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것 또한 이번이 처음입니다. 혁신위가 출범하는 오늘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예정된 건데 모든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1: 자,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계기로 드러난 대한축구협회 혁신을 위한 K축구혁신위원회, 보신 것처럼 잠시 뒤에 출범합니다.
2: 네, 한편 지역 비하 응원으로 논란을 빚었던 배재구 야구부는 상대 학교였던 광주제일고를 직접 사과 방문합니다. 관련 내용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1: 자, 홍명보 전 감독이 지난주에 LA로 출국을 했고요. 그리고 축구대표팀 귀국 이후에 불거진 갈등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축협에서도 이 갈등설을 부인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3: 일단은 뭐 일반적인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큰 이슈가 터졌을 때그 흘러가는 일반적인 맥락이라고 봅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 이슈를 키우죠. 막 의혹이
1: 예.
3: 제기되고 이렇게 이슈가 커지면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당사자들의 해명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도 조별리그 끝나고 닷새 만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죄송하다는 사과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거든요.
1: 예.
3: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축구협회로서 일단 부인하고 보자라는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 클린스만 감독 때 있었던 그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그 충돌이 있었죠.
1: 예.
3: 이것도 막그 의혹이 제기될 때다 부인했습니다.
2: 네.
3: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만한 인정할 만한 이 정황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인정했거든요. 때문에 축구협회가 좀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좀잘 생각을 해야 될게이 월드컵이 뭐라고 월드컵 끝났는데 한쪽에서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축구협회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진실 게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뭐 대단하다고 국민적인 이 관심사에서 궁금한 걸 풀어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해명을 해야지 되거든요. 뭐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라는 식의 회피가 아니고 홍명보 감독이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지금 월드컵과 관련된 논란을 내 종지부를 찍고 다음 단계로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그 행동이죠.
2: 네, 홍전 감독의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홍전 감독에 대한 살인 협박글, 그리고 LA에서도 홍명보는 오지 마시오. 이렇게 출입 금지 문구도 내건다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축구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이번 결과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대응은 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3: 충분히 우려스럽죠.
2: 네.
3: 자, 우리가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과 비난, 월드컵에서 부진하다라는 이유로 비판과 비난하는 것도 일단은 감독 홍명보에 대한 비난이지 이 홍명보 감독이 어떤 가족과 아니면 홍명보 감독 본인의 어떤 안위까지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일종의 그 협박을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보죠.
1: 예.
3: 일종의 배재고등학교

0: 응원 사건이 터지면서 이 광주제일고 폭파시키겠다는 그 협박이나 예. 이 일종 굉장히 과잉이고 일종의 이렇게 이슈로의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면은 아, 과잉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에서도 여러 가지 지난 시간 동안에서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그 형사법으로라도 이 추후에 불필요한 어떤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축구 팬들 입장에서도 너무 감정적인 대응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축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기자 연결해서도 들어봤지만 K축구 혁신위원회를 꾸리게 됐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생중계로 관련 발언들을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 K축구 혁신위원회에 기대를 하십니까?
0: 잘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고 이제 기대를 거는데 이 기대가 곧 이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원회는 문체부뿐만이 아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없이 많은 위원회가 생기거든요. 문체부에서도 한국 스포츠의 비전을 밝히는 위원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유야무야 사라진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오늘 잠시 후 3시에 출범식 간다고 하죠. 예. 위원회 출범식은 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위원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종의 로드맵 혁신안을 마련하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1: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0: 그래서 보여주기식이죠. 일단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인데 보여주기식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기도 힘든 게 일단 국민 여론을 수습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가겠다는 이 홍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범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정부의 개혁 의지, 그 보여주기식, 여론 수습. 그 여론 수습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축구 팬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를 등장시켜서 예, 예.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면을 정리하고 나가겠다는 거죠.
2: 네, 그렇다면 이 선수 출신의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좀 어떤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십니까?
0: 사실 네.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위원이 뭐 국민들의 또는 축구 팬들의 그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그 정도의 얘기와 그 정도의 비난 비판했던 축구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 이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맡아야 되는가? 박지성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박지성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되는 것보다는 공동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게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계속 받고 나가겠다는 게 개혁에서의 바로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네.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박지성, 이영표 같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축구인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럼 일은 누가 하냐? 제 예상에 박지성, 이영표는 은퇴 후에 난 감독 생각 없다. 행정가가 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견문과 경험을 많이 넓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상상력도 풍부하고 무엇이 잘못된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밀실행정인지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박지성과 이영표 위원의 얘기는 그러면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자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까지가 그들의 한계라고 보는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일할 사람 실무진에서 박지성, 이용표 같은 이 축구인 출신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실제 정책화시킬 수 있는 실무진이 해외 사례 그리고 이 정책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리 검토까지 통해 가지고 정책화시키는 역할은 지원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실무진이거든요. 이들이 실제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김대희 부경대 교수는 한 20년 가까이 이 한국 스포츠의 정책을 계속 담당해오고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이 스포츠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해왔던 분이거든요.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일할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걸어볼 만한 대목이기도 하죠.
1: 예. 결국에는 이제 K축구혁신위와 이제 축구협회 그러니까 어떤 연동성을 갖고 가느냐도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몽규 회장이 오늘 사임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축구협회는 또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차기 회장을 또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도 좀 클 것 같은데요?
0: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저는 어제 그 축구협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축구의 거버넌스하고 뭐 대표팀 운영 관리 등등 우리가 혁신안 마련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축구협회가 전력 강화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입장문을 발표한 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차기 감독 선임을 논의하겠다. 그리고 축구협회 회장 선거제도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혁신위원회와 별개로 축구협회가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혁신위원회에 반발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차기 축구협회 회장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혁신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강제할 수 있는 뭐 법적인 근거나 장치가 없거든요.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공들여 만든 혁신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축구협회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제 보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1: 예. 말씀해 주신 대로 K축구혁신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버스를 보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오전에 강동구에 있는 배재고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광주 제1고에 버스가 줄지어서 도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규모가 큽니다. 배재고 학생 선수들 그리고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 80명 정도의 규모가 광주 제1고를 사과 방문한다 이렇게 소식이 좀 전해졌죠.
2: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광주일고 주변에는 혹시 모를 충돌이나 또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일고를 겨냥해서 폭발물 테러 협박글도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었고 또 배재고 앞에는 정치 싸움으로 변질된 화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 인력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자 배재고 선수들 광주제일고 강당에 모여서 30분 정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사실 지난 1일이었죠. 배재고가 광주일구에 방문 의사를 전했지만 당시에는 광주일구 측이 거절을 한 바 있고 오늘 이 만남이 성사된 건데 30분 정도 사과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또 오후 4시부터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가서 또 참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2: 네, 소프트볼 야구협회로부터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측이 결국 직접 대면 사과라는 결자 해지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화면은 이 시각 광주제일고 학교 앞 모습이고요. 아마 저 버스 안에는 이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과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들 80명 정도가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 예, 학생들과 이번 사과 방문단이 어떤 마음으로 광주로 내려왔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논란, 지난달 29일이었죠. 배재고 학생 선수들이 야구 경기 도중에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이런 응원 구호를 외치면서 해당 학교 그리고 광주 라는 지역에 대한 조롱 응원을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고요. 지금 배재고에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고 지금 사과 방문을 위해서 광주제일고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 소식 추가로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홍명보호 북중미 월드컵 출전 졸전을 계기로 만들어진 K축구혁신위원회 오늘 정식 출범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된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3: 단일 종목을 위한 기구임에도 흔쾌히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유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행, 즉 우리가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실행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각각 김승희 전무이사님.

0: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의 든든한 후견인, 믿음직스러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으로, 예산으로 우리 K축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정부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제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일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가치이며 약속입니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협회 사무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동시에 국민의 염원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소명을 다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실천의 한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물러나고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이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러난 자리는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고 계신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님께서 맡아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고 이제부터는 축구인들, 체육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정부는 한 걸음 뒤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K축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유승민 회장님을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1: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위회장님 수락해 주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럼 저는 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옮길까요? 유 위원장님께서 이제 위원장님으로 모두 발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제 이렇게 한국 축구의 발전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이 장관님과 차관님의 제안을 받고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이자 또 축구 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사실 며칠 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체육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체육회 행정을 끌고 있는 대한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위원직을 수락하게 됐는데 또 장관님께서 체육인들이 주도하는 또 축구인들이 앞장서서 축구협회의 발전과 축구 선수들의 앞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위원장직을 또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사실은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이 끝난 후에 다양한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가 논의가 정말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논의 결과가 권고인지 또 협의안인지 또는 후속 절차를 전제로 한 이행 과제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성과 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관님이나 차관님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 축구협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장관님께서 서두에 모두 발언에 말씀해 주셨듯이 또 축구협회는 다만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또 축구협회만이 아닙니다. 또 FIFA의 정관을 따라야 되는 어떤 국제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 네, K혁신위원회 현장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유승민 대한협회 체육회장을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락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4: 최희영 장관이 회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모두 발언을 했거든요. 모두 발언에서 각 9명의 위원이 참가했는데 각 위원

0: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장관 본인도 참여한 이유는 이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혁신위원회가 필요한 모든 예산 등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체육단체의 중립성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성도 이 정부 그리고 문체부에서 중요한 가치로 지키겠다. 그래서 정부가 축구협회의 이 로드맵이나 혁신안을 짜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지키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공동위원장에서 물러난다는 얘기는 아마도 앞서 얘기했던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장관이 직접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네. 본인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공동위원장직을 부탁을 했고 유승민 체육회장이 승낙을 해서 지금 첫회의에서 박지성 네, 유승민 공동위원장이 됐습니다.
1: 네, 예. 박지성 공동위원장의 말도 한번
2: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개선적인 방향으로
3: 박지성 K축구 혁신기 공동위원장입니다.
2: 어떻게 보면 축구인의 한 명으로서 이 자리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의 모든 스포츠 중에 한 종목일 뿐인 이 축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었고 그만큼 이 축구인들이 더 분발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아와서 뭐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있었고 안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그런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계기로 진정으로 앞으로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단순히 축구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선두주자로 이끌어가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구협회 한국축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크고요. 그 첫 걸음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기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이 얼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을 보내주시는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자리에서 이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책임감이 크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논의한 이런 사안들이 유승민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얼만큼 반영이 되고 얼만큼 실천에 옮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는 당연히 독립적인 단체고 그 단체가 좋은 일을 해나가기에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모였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축구협회나 K리그 연맹도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면서 논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나 이용표 위원, 박주호 위원도 축구선수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국 축구가 나아갈 것인지 단순히 축구 선수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을 다 검토하고 이게 정말 실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충분히 모든 논의를 거쳐서 좋은 안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언론인 여러분들 여기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공개는 모두 발언까지입니다.
5: 자, 박지성 공동위원장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축구인의 한 명으로서 이 자리가 참 죄송스럽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논의된 사안들이 반영이 되고 실천에 옮길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또 갑자기 좀 위촉이 됐는데 유승민 회장도 지금 이 혁신위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K혁신위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과연 축구협회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0: 가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를 밝혔습니다. 예. 혁신위원회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 그러니까 혁신 안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지 된다. 예. 이게 권고인지 아니면 대한축구협회의 이행 과제물인지 이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혁신위원회가 만들어내는 이 축구협회의 혁신 안의 일종의 실행력, 그러니까 구속력을 정확하게 갖춰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는 이 축구협회 회장이 혁신의 안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예. 보장 절차를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인데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을 짚어준 거죠.
5: 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던 얘기가 축구협회가 독립적인 조직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사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뒤에서 우리가 서포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을 수, 이 독립적인 기구에 대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0: 그게 사실 그 지난해 축구협회 특별 감사를 할 때 축구협회가 내부적으로 조용하지만 은근히 반발했습니다. 예. 그 반발이 뭐냐면은 FIFA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FIFA의 그 규정 중에 각 축구협회가 FIFA의 그 회원이기 때문에 축구협회 각 나라 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이라는 것은 정부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강조한데요. 이 FIFA가 2015년에 이제 쿠웨이트 정부가 쿠웨이트 스포츠 단체의 인사를 쿠웨이트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니까 예. 이 쿠웨이트 대표팀의 국제대회 참가 권리를 박탈을 해서 국제대회 참가 금지를 시킨 사례도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FIFA가 우리 문체부의 이런 혁신안 등을 체육단체,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대한 일종의 개입이나 탄압으로 봐서 FIFA와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인 최희영 문체부 장관도 모두 발언해서 선을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의미로 공동위원장에서 내려오고 체육위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해서 오늘 승낙을 받고 예. 박지성, 유승민 두 공동위원장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 제1고를 찾은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두 학교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과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학생들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재발 방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일단은 오늘 그 광주 제1고를 방문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이 사과를 또 받아들이는 광주제일고 야구부 학생들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 뭐 포옹이나 뜨거운 포옹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이 한 장면이 스포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갈등을 넘어서는 치유와 화합의 한 장면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형식적으로는 이런 뜨거운 포옹이지만 이 뜨거운 포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바는 우리 한국 스포츠계를 뛰어넘는 이 교육계에서도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 슬픈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이 슬픈 역사를 되짚게 하면서 아픔을 다시 상기시키는 차별과 혐오적인 표현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교육과 제도적인 보완책을 논의하는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이 문제가 학원 스포츠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일인데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예. 정치적인 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뭐 그 진영 싸움 구조까지 만들어버렸는데 스포츠계에도 또 교육계에도 자정 능력이 있고 건전한 상식, 인권의식을 가진 분들이 오늘처럼 사과하면서 잘 마무리 지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5: 네, 오늘 배재고의 광주일고 사과 방문 관련해서는 저희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이야기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뉴스에서 전해드린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 현장과 배재고 광주 방문 관련 속보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오후 3시 20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 돌풍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전국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및 돌풍 피해가 우려되니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의 접근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산비탈, 급경사지, 축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9: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8: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9: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8: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부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입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지금 저는 몹시 괴롭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연애 3년 동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저는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고장난 게 있으면 뚝딱 고쳐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해놓은 돈도 많다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말에 마음을 놓으셨고 정성껏 혼수도 마련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보게 됐는데요. 남편에게 무려 5살 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연애 시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또 숨긴 게 더 있을까봐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개인 대출과 카드론 서류까지 여러 장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느라 생긴 빚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서류들을 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과거의 실수일 뿐이라면서 저를 놓치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빚은 이제 부부니까 같이 갚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어찌됐건 부부는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4개월인데 남편한테 5살 된 아이가 있고요. 또 빚도 있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정말 배신감이 클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다가 또 이런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탓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1: 네, 어쨌거나 혼외자랑 빚을 숨긴 거잖아요. 사연자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0: 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0: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외자의 존재 그리고 네.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채무 및 신용 상태의 은폐는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1: 네.
0: 법원으로부터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네,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그러면은 혼인 취소 언제 까지 가능할까요?
0: 네, 다만 이런 혼인 취소 소송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척 기간입니다.
1: 네.
0: 제척 기간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제척 네. 기간은 특정 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존속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1: 네.
0: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1: 아,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는 지금 가능하긴 한데 이 혼인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거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거네요.
0: 네.
1: 이거 혼인 취소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0: 네, 만약 3개월의 기간이 지나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배우자를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하고 신뢰를 완전히 파탄낸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위자료도 충분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 이제 뭐 혼인 취소도 가능하시긴 한데 이거 혼인 취소는 3개월 이내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이혼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긴 하겠지만 재산분할도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혼인 기간이 짧아요. 이거 신혼에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요?
0: 네. 우선 상대방의 재산 분할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0: 사연자님과 같이 단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무조건 재산 분할 법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기 혼인 파탄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재산 분할 형식을 취하기보다 혼인 생활이 없었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 네.
0: 사연자님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나 예단, 자금 등은 그대로 본인이 해소해 오면 되고 남편 역시 본인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다만 이런 경우 자신이 가져온 혼수를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받아갈 수 없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1: 네.
0: 우리 법원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 그 자체를 인도받아 가야 하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그 혼수 물품을 사용하는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액 반환을 받는 것으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원하는 거는 혼인 취소일 것 같아요. 이거 혼인 취소가 만약에 이제 가능해서 승소했다라고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예전의 호적이죠. 여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나요?
0: 네, 많은 분들이 혼인 취소를 하게 되면 혼인한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물어보시는데요.
1: 네, 네.
0: 혼인 취소의 효력이 혼인 전후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취소가 인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신고까지 마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 대신 혼인 취소라고 기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이 혼외자와 막대한 채무를 숨겼다면 이거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인 취소 이렇게 속았다라고 하는 거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3개월의 기간을 넘기셨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은 가능하시고요. 이혼으로 진행하시면서도 위자료 청구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 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얼마 전 유명 걸그룹 출신의 가수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굽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때 아닌 민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냄새가 다 올라갈 텐데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질타와 내 집에서 고기 굽는 것까지 눈치를 보냐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우리 집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끔 고기를 굽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법상 아파트 베란다는 취사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웃에게 무한정 피해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는 매연이나 냄새 등으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기준은 바로 수인 한도,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두 번 고기를 구운 걸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연기를 피워서 이웃이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이긴 하지만 여럿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인 만큼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넉넉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이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혁오의 러브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었습니다. 현재 춘천과 인천, 청주 등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강하고 많은 비라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 내일과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양이 더 많겠습니다. 이동량 점점 늘어날 시간이라서 여유 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일부 수도권과 용산, 강남에서만 교통량 몰려 있는데요. 점점 정체 구간이 뚜렷해지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곡 구간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이고요. 뒤로 차간간격 좁게 지나는데 신내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상계교에서 노원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 꾸준하고요.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안성에서 천안분기점 가는 길 차로를 교대하면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3: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을 겨냥해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청와대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0: 핵심 참모들과 관계부처 장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참석했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측이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미 평탄화가 된 만큼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50만 평에 달하는 규모, 광주 도심 KTX역과 가까운 점, 공항 항만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이 우수한 점도 검토되는데요. 강 실장은 6월 말 정부 발표 이후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광주 지역 부지를 먼저 선정하는 게 시급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주택 등에 대해선 매달 한번 오늘같이 회의를 열어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회의 발언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0: 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왜 우리 지역은 빠졌느냐고 항의하더니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지 불균형이라는 건지 둘 중 하나만 비판하면 좋겠다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하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과 지역 불균형을 거론한 야당의 비판에 정면 대응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 절차 지연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이미 환경 영향 평가가 이뤄진 지역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모든 절차를 위법이 아닌 한 동시에 진행하는 등 속도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오늘 참석한 기업에도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직설적으로 얘기해달라며 정부도 최대치를 할 테니 두루뭉술한 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경찰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2: 네, 광주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3: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범행 직후 자신이 운전한 SUV 차량을 강변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차량엔 혈흔이 묻어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차량 내부의 일부 증거물을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예전에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다른 경찰서 현직 경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차 안에 있던 중요 물건이 사라져서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광주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반부패 수사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렸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4: 근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예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1: 경찰 관계자입니다.
4: 부분을 혐의적으로 두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3: 경찰의 재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1: 어제 경기도 성남에서 과거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범행 5일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무단으로 찾아가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A씨를 약식 기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5일 만인 지난달 30일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사건을 배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원과 지지자에게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면서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2: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복당 금지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윤리위의 징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1: 네, 먼저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일성 정리해 주시죠.
5: 네, 김민석 전 총리가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다음 당대표의 임무는 국정성공 지원과 총선 승리라며 이재명 대표 시절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당원과 지지자에게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며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 지난 1년
7: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6: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5: 김 전 총리는 조금 전 국회에서 다시 한번 출마 의견을 밝히면서 이 자기 정치 폐해란 표현과 관련해 이 토론 수기 절차 부족이 합당 문제 검찰 개혁 논의 이 공천 과정 등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송영길 등 다른 유력 당권 주자들도 이르면 이번 주 이 출마 선언에 나설 거란 관측인데요.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는 김 전 총리 출마 선언 직후 진영 내 단합을 강조하면서 이 자신은 단결의 언어, 이 동지의 언어 만 쓰겠다는 의미심장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김 전 총리를 겨냥해 남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 선언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은 부도 위기의 인천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이 있다고 적으며 이는 집권 여당 당대표 임무 수행의 커다란 자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친한계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죠.
5: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엽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당원으로부터 접수된 징계 요구안을 심의하는 게 주요 안건인데요. 특히 부산북과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선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중진을 비롯해 당내에선 정치로 풀어야 한다, 징계 정치는 정말 파멸이다, 여러 우려가 나오지만 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지난 1일부터 자리를 비워 어떤 장도혁 대표는 오전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해당 행위자의 경우 영구적으로 복당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당헌당규 위반에 대해선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전국 광역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과의 짬짬이 의혹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게 공식 설명이지만 오늘 윤리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석 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8: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는 대표의 강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5: 이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은 친한계만 대상으로 한다기보단 반 장동혁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1: 네, 오늘은 또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인데 여야 대치정국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5: 22대 후반기 국회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7월 임시국회가 반쪽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장 선관위 특검법이 첫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사이 대화 자체가 난망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에서 이번 주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특검 도입의 큰 장애물은 참정권마저 정쟁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이라며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이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범위 무제한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드러누워서 시간만 끌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엔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 단체로 검은 마스크를 쓴 채 항의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2: 오늘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판

0: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윤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진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리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사안이 위중한 만큼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길 바란다. 사퇴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최근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해서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병태 부위원장은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안보 위해 세력의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명단 작성을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정무직이 지시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비상 대응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충무 계획에 규정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낼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특검은 해당 규정이 비상계엄엔 적용할 수 없는 전시 대비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 수요일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곳에서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청주에서는 올해 두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고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번 주 초에는 중부에도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 장맛비답지 않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2: 네, 우리나라 상공에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머물면서 정체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와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는 이 같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인 모레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면서 중부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기압계는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인데요. 현재 괌 북서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인 제9호 태풍 바비가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주변 기압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정체전선의 위치와 강수 시기, 강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예보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와 기압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더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열대야, 그리고 폭염특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밤사이 청주의 최저 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30일 강릉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이후 기후 관측 지점으로는 두 번째인데요.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된 데다 구름이 땅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면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특보도 발령됐는데요.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 곳곳과 제주 동부에 오전 11시 발효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이틀 이상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전국적으로도 30도를 웃돌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 정체전선이 중부까지 북상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에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8: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요, 그 안에는 즐거운 일도 또 아쉬운 일도 마음이 무거웠던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테고요. 바쁘게 달려오느라

0: 바로 모셔볼게요.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재무 설계 전문가로서 2026년의 상반기 돌아본다면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1: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정신없었던 6개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연초에 좀 큰일도 겪었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좀 가족들하고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어쨌든 올 상반기 하면은 투자 시장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분들이라든지 청취자분들하고 좀 기분 좋은 수익 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던 상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그러니까 정말 올해처럼 투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해가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부가세 신고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그렇죠. 있고 하다 보니까 올 한 해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 시장은 굉장히 호황이었지만 생각보다 이른 자영업 관련된 부분은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 하반기에 대한 전략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0: 맞아요. 워낙 뭐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서 연일 뭐 지수 상승이 되고 하다 보니 누구나 다 돈을 번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고
1: 그렇죠.
0: 자산의 그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이 맞춤 재무 설계 나에게 지금 맞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 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이 맞춤 재무 컨설팅을 통해 우리 집 가정경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우리 집에는 돈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보고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7103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저한테 국민연금이 가입돼 있냐면서 묻더니 대학생인 자기 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도 안 하고 아이도 학생인데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찾아보니 아니 주변에 은근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국민연금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돼서 4대 보험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제 들어가거나 소득 발생을 막 하면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생인 아들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해줬다.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요?
1: 네, 사실 요새 재테크 커뮤니티 아니면 맘카페 같은 곳에서 뭐 표현이 좀 웃기지만 은밀하게 퍼지던 내용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강남 쪽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게 약간 생일 선물처럼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라는 영수증을 쥐어주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0: 국민연금 납부했다 한 달치 내줬다 하면서 그 영수증을 쥐어주는 게 은밀한 유행이라고요?
1: 네네.
0: 그럼
1: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입 가능한 나이가 사실 18살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먼저 만들어주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건데 실제 통계를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18살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이 약 10.6%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전국으로 따져보면 전국 평균이 약 3.7%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3배에 달한다는 국민연금공단 통계 자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을 하지도 않는 18살 자녀들한테 국민연금을 왜 해주냐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을 더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같은 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20%

0: 20대 초반에 시작한 사람과 30대 초반에 시작한 사람은 노후에 받는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이 임의가입 제도가 좀 관심을 받게 됐어요.
1: 그렇군요. 소득이 없는 학생도 국민연금 가입이 된다. 만 나이로 18세 이상이면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어쨌든 학생은 돈을 못 버니까 나중에 이건 뭐 부모가 내준 거 증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2: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는 있죠.
1: 이런
2: 다만
1: 것들도 좀 따져봐야겠네요.
2: 그렇죠.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 이게 알려진 거랑 좀 다른 시선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원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1: 네.
2: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내가 내고 싶으면 낼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18살 이상이면은 누구나 본인이 원한다라고 하면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미 가입 신청을 해서 내가 돈을 납부할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좀 정리해보면 18세 생일이 지난 자녀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임의적으로 가입한다라고 하면 최소 보험료가 9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을 낸다라고 하면 내가 국민연금을 시작했어요 라면서 가입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계속 납입을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임의 가입을 아까 우리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기간의 시작점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가입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나 이제 소득이 없는 학생이고 아직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까 돈을 낼수 없어요라고 납부 예외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정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취업해서 이제 소득이 정말 생겼을 때 과거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10년치를 최대로 추후에 납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나는 납입 기간 10년을 그대로 인정 받게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2: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금액 아까 증여 얘기하셨는데 9만 5천 원 정도씩 10년이면 계산해보면 1,14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막 증여 이슈에 걸리는 금액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금액을 한 사람은 18살에 가입을 해서 10년 정도 납부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내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30살부터 10년을 납부를 하고 끝낸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는 금액이 18살에 시작한 사람은 한 달에 35만 원을 받게 되고요. 30살에 시작했던 사람은 한 달에 20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그냥 한 90세, 95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같은 금액을 냈지만 받는 돈은 총액이 약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내서 미리 시작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저도 이거는 꼭 기억해 놔야겠어요. 어쨌든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레이스 스타트가 중요한 거네요. 빨리 시작을 할수록 중간에 납부 유예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자녀들에게 일단 빨리 이 국민연금의 선을 끊을 수 있게끔 첫달한 달치 납부해 주는 거 영수증 주는 게 유행이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18세 때 생일날 10만 원 선물 주면은 이게 평생 수천만 원 이상을 선물하는 개념이 되겠네요.
0: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임의가입 제도가 왜 맘카페에서만 이렇게 소문으로 무성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또 보면 단순히 사실 9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득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얼마나 내가 금융제도를 잘 이해하고 이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인 건데 결국에는 관심만 가지면 내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녀한테도 선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가 결국에 자녀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 청취자님도 질문에서 나랑 똑같은 주부인 친구도 국민연금 가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주부들도 최소 조건으로 임의가입을 하면서 내가 국민연금을 추후에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 나한테 본인에게 맞는 연금이 뭐 국민연금일지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게 맞을지 사실 이런 부분을 혼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연금을 준비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저는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맞습니다. 노후 자금, 연금 준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1층에 깔아놓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2: 맞아요.
1: 기초가 튼튼하게 될수 있는 이 연금, 여러분들도 제도 잘 활용하셔서 더 도움받는 생활의 지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691번님이요.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일 배움카드도 발급해서 배울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2: 네.
1: 어떻게 가능할까요?
2: 아, 이 부분은 좀 그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상담 신청하시고 질문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통해서 또 궁금증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냐 모르냐의 차이가 큰 돈의 차이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이분들과 함께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현장에 나가 골치 아팠던 생활경제 문제 속 시원히 해결해드린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의 고민 사연일까요?
1: 네, 안산에서 상담 진행했었던 50대 부부 청취자분 사연인데요. 부부가 같이 이제 인쇄업체를 따로 운영을 하시다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아내분은 음식점에서 이제 조리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남편분께서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예전에 이제 사업할 때부터 은행하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행 통해서 보험 가입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납입이 끝난 것도 있고 또 계속 내고 계신 것도 있고 한 상황인데 근데 이거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지 좀 점검받고 이거를 좀 조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상담 신청하셨던 사연이에요.
0: 아, 그렇죠. 사실 굿모닝 굿나이프의 상담은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단순 점검이어도 좋으니까 전문가분들에게 정확하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찬찬히 지금 현 상황을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사업체 정리를 하시고 두 분 다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사업체를 운영했던 분들의 보험 가입 특징이 있습니다.
0: 뭐죠?
2: 바로 한 놈만 팬다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도 살펴보면 처음 가입한 보험이 약 2000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보험 상품을 가입해 오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보험 설계사와 인연을 쭉 이어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물론 처음 만난 담당자는 당연히 또 일을 그만두셔서 없어지셨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담당자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설계사들과 계속 인연을 이어오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보험에서 상품이었던 거죠.
0: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단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1: 맞아요.
0: 단골 손님 관리, 인맥 관리 이런 게 또 이 사업 영업에도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 그런 관계성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다양한 회사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가입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세상 같은데 청취자님은 굉장히 충성 고객이셨습니다. 근데 이대로 유지를 하셔도 좋은 상황일까요?
1: 일단은 지금 현황을 보면요. 아내분이 43만 원, 그리고 남편분이 29만 원. 합쳐서 두 분 합산 72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근데 남편분은 굉장히 가입 내역이 심플합니다. 일단 세 건의 보험은 납입을 완료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실손의료비 포함한 종합보험하고 건강보험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한 건씩 가입이 되어 있고요. 아내분은 조금 다르게 라인업이 좀 화려해요.
0: 네.
1: 일단 납입 완료된 게 한 건이 있으신데 나 지금 납부 중이신 게 CI 종신보험이 두 건 있으시고 운전자 보험 있으시고 간병 보험 있으시고 건강 보험 있으시고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가입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예전에 사업하실 때 은행 통해서 가입하셨던 저축성 보험 상품들도 여러 건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남편분은 심플, 아내분은 화려한 보험 현황을 지금 갖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전문가 보시기에는 그대로 유지 도 괜찮은 적정한 상태셨을까요?
2: 일단 청취자님이 원한 건 저 답부터 듣고 싶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답부터 이제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오래전부터 여러 개의 보험을 납입하실 만큼 충성 고객이신데 이제는 긴장감을 줘야 됩니다. 회사한테도. 두 분 다 마지막에 가입한 종합보험과 CI 보험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차례대로 저희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0: 무작정 정리하자 뭐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0: 오늘은 좀 뭔가 서민정 팀장님의 말 끝끝마다 되게 단호함이 느껴지거든요.
1: 그죠?
0: 일단 먼저 아내분부터 살펴볼까요?
1: 네, 아내분 상황은 일단 납이 완료된 게한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랑 수술비가 돼 있는데 이게 옛날 거다 보니까 보장기간이 70세 만기로 되게 짧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보너스로 생각을 하자. 앞으로의 보장보다는 조금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말고 이제 CI 보험이 두 건이 가입돼 있으신데 둘 중에 한 건은 납입이 지금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아직도 13년이나 납입기간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번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게이 부분이었는데 똑같은 구성이고요. 보장 내용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가입을 한다. 이거는 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보장 받을 때 과연 만족스러울까요?
0: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두개다 유효하지 않은 슛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2: 그렇죠. 같은 회사에서 같은 스타일의 상품을 가입하셨지 그냥 가입 연도만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내분은 CI 보험으로 선택을 하셨던 건데 CI 보험은 우리가 정말 무수히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뇌랑 심장질환 보장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0: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이나 협심증, 허혈 성 심장 질환 등은 사실은 보상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사망 보장금은 또 보장을 받을 순 있지만 정작 내가 필요한 암이나 뇌, 심장 관련된 CI 보험금은 또 8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두 개에 지금까지 납입이 뭐몇 개월 안 남았고 계속 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만기가 다 80세 만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이 80세 이후에 보장도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13년 정도 남은 CI 보험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CI 보험은 이미 암진단금이 거기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부족한 부분만 우리가 보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 상품이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CI 보험이라면 부족한 뭐를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 걸까요?
1: 일단 CI 보험 자체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암은 보장이 가능하고 나머지 뇌심장은 보장받기 되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CI 보장 특성상 거의 대부분 80세에서 만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더 보완한다라고 하면 이 80세 이후, 즉 90세나 100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들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CI 보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은 보장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은 좀더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보완을 하시는 게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옛날 보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요즘에 나오는 고액 항암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장들은 안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치료비 위주로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아내분에 대한 것들은 대략적인 정리가 됐고 그 남편분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2: 남편분은 간단하게 세 건의 보험을 이미 납입을 완료하신 상황인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실비를 포함한 종합보험과 건강보험 한 건을 갖고 계세요. 근데 실비가 있는 종합보험은 아직 실비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건강보험 한 건은 바로 정리 대상입니다.
0: 정리 대상이다. 바로. 남편분도 그럼 혹시 상품 구성이 이 납입 완료된 보험권들과 비슷했을까요?
1: 아, 이게 사실 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똑같진 않으나 거의 똑같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납입 완료된 보험 중에도 CI 보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 CI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에 대한 보장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0: 네.
1: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뇌출혈 진단비가 3천만 원, 특정 뇌혈관 500만 원, 또 급성 심근경색 3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이 500만 원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즉 기존 보험에 뇌출혈이랑 심근경색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걸 보완하자라고 했는데 똑같은 뇌출혈 심근경색은 3천만 원을 넣어놨고 범위가 넓게 보완이 될수 있는 뇌혈관이나 특정 허혈성은 500만 원만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 애들로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장난감이 있는데 똑같은 걸 사달래요. 그래서 야 이거 집에 있는 거랑 너무 똑같다.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이거는 똑같긴 한데 여기에 스티커 두 개가 더 들어있어. 그럼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약간 보장 보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보완을 하려면은 큼직

0: 큼직하게 넓은 것들을 보완하셨어야 되는데 보완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500만 원만 보완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험료는 거의 20만 원 가까이 더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500만 원만 새롭게 추가했다? 아, 이건 좀 보완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1: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장 내용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보장 내용을 떠나서 주목한 건 뭐냐면요. 바로 납입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건강보험이 3년 갱신형 특약에 섞여 있는 20년 갱신형 상품을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60대 후반까지 내가 20년을 납입을 하고도 보험료 납입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보험료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20년 동안 또 내야 되는 상품인 건데, 근데 청취자님이 보험료도 싸지 않은데 이게 20년 갱신형이라고요? 하셨는데 이제 가입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죠.
2: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내분은 CI 보험만 여러 개를 가입하신 상태고 남편분은 이렇게 20년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돼 있었고 정작 필요한 보상에 대한 그런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굉장히 적은
0: 맞아요.
2: 상태였습니다. 두 분 다 뭐 이대로 유지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네요.
0: 그렇죠. 워낙에 기존에 또 가입하고 계셨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건 CI 보험하고 그다음에 20년 갱신형 상품은 좀 조정을 해서 새롭게 보완을 하자라고 권유를 드렸고요. 일단 두 분 다 거의 준비 안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하는 걸로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암 진단비는 지금 80세 만기이긴 하지만 되게 좀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를 굳이 90세, 100세로 보완하기보다는 주요 치료비들, 납입이 끝난 보험에서 진단비가 많이 들어져 있으니 지금 보장받을 수 없는 치료비들, 비급여 치료비라든지 고액 치료비 같은 것들을 좀더 보완하는 걸로 같이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 진단비를 여기서 더 보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업체 운영할 때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이 좀 줄어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보완을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치료비 위주로 그리고 항암 방사선 고액 치료비 위주로 좀 준비하는 것들을 같이 보완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니까 기존 내시던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약 15만 원 정도 줄여서 토탈 보험료로 한 57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데 우리 아까 아내분 CI 보험 납입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납입까지 끝나면 두 분 보험료가 이제 40만 원 대로 줄어드니까 이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좀 덜 수가 있겠죠.
2: 청취자님이 상담 신청하시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대로 뒀다면요. 이 보험료도 보험료대로 나가지만 진짜 아플 때 보장을 제대로 못 받아서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우리 가족들의 보장 제대로 된 건지 체크해 보시고요. 많이 나가는 보험료 때문에 저축이나 뭐 적금 엄두도 못 낸다 하시는 분들은 가계부 플러스로 바꿔보는 기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굿모닝굿나이프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번호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시작에 앞서 제가 안내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0: 저는 알 것 같은데요.
2: 아, 그렇죠. 네. 분기마다 돌아오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부터 2주 동안 또 시작이 돼요. 이 기간 02번의 전화번호로 청취율 조사 요원이 여러분들께 직접 전화를 해서 라디오 들으시나요? 어떤 방송 들으시나요? 물어볼 건데 그때 여러분들 매일 오후 4시 20분 YTN 라디오에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부탁은 맨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죠. 선물을 좀 드리면 그럼요. 좋을 텐데 혹시 받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
0: 요새 많이 더우니까 네. 아무래도 커피? 아이스 커피로.
2: 좋습니다.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도요 커피 쿠폰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 상담 문자 보내시는 그 번호와 같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샵 0945번으로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율 조사 응답하겠습니다라는 청취 약속 응원 메시지

0: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머니 처방전 두 번째 사연 이어가 볼까요?
1: 네, 이 청취자님 부부의 경우 지금 보험 얘기를 한창 했는데 보험도 보험이지만 기존에 이제 인쇄소를 운영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가입하셨던 저축보험들도 꽤 여러 건이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흔히 보통 대출 같은 거 진행하려고 하면 아 이것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라고 하면서 부탁받으셨던 상품들이 있어요.
0: 막 우대 금리 이런
1: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이걸 해야 뭐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막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뭔지도 모르고 이제 가입을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셨던 게 있는데 이게 막 10만 원, 뭐 15만 원짜리다 보니까 그동안 신경을 많이 안 쓰셨는데 납입은 끝났는데 만기까지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0: 아, 그냥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렇게 좀 저축성으로 가입하신 것들은 좀 알짜 상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맞아요.
0: 어쨌든 보장성 보험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 줄이고 추가로 저축성 상품까지 살펴봐 주신 거네요.
2: 네, 이제 이렇게 재무적인까지 이제 살펴보면 그분들의 인생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심이 굉장히 느껴지는 상담이었는데 우리가 납입이 끝난 보험만 보더라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장 운영하실 때 납입을 다 끝내 놓으셨고요. 그리고 저축보험들도 굉장히 여러 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디부터 손댈까요? 이것부터 사실은 중도에 내가 해약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중도에 해약하는 일 없이 이제 끝까지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거는 그냥 최대한 건드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정말 이 두 분의 피땀 흘린 시간이 녹아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좀 활용도를 잘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1: 네, 이게 저축보험도 있고 뭐 양로보험도 있고 해서 총 4건 정도가 있으신데요. 10년 납, 15년 납 이거는 납입이 다 끝나셨고요. 근데 보험료도 하나는 뭐 10만 원, 두 건은 15만 원, 20만 원 다양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변동 이율 상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용받는 이율이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0: 그 당시 때는 금리가 높았을 텐데요.
1: 그렇죠. 예전 것들은 뭐 고정금리 7%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되게 아쉽다. 그럼 다만 다행인 거는 현재 환급률은 그래도 다 원금이 넘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이대로 2.5%에 묶어놓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0: 아, 그럼요. 요즘은 이렇게 잠들어 있는 저축성 보험도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2: 네. 그래서 일단 해지 환급금을 확인해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일단 납입만 끝내놓고 이제 확인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아 진짜 힘들 때도 안 건드렸는데 이거 우리 써도 되나요?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안 건드리고 버텼기 때문에 사실 이 목돈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분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니까 남편분이 이제 화물차 운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관련해서 할부가 좀 남아 있으셨는데 이때 필요했던 돈을 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좀 활용해서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자가 좀 높았어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남편분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 상환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야 이거 해결되면 대출 이자가 좀 빠져서 마음이 좀 편해져서 내가 두통이 사라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리고 이제 한 3천만 원 남은 거에서 1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처럼 현금으로면 막 크지 않기 때문에 급여 생활처럼 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비상금이 꼭 필요했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투자 통장으로 이제 옮겨서 투자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워낙에 주변에 다 돈 벌었다 하는 얘기가 많으니까 본인들도 좀 해보고 싶으셨는데 수익이 그렇게 크게 안 나서 좀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일신합 상품을 준비해서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0: 그렇군요. 청취자님 사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굿모닝 굿나이프에 문 두드려서 상담 받으신 건데 굉장히 큰 흐름의 현금 흐름도 개선을 하고 보장성 보험들의 보장 내용까지 잘 해결을 한 고민 상담 사연 만나봤습니다. 7696번님, 3253번님, 3050번님, 4757님, 4448번님 외 많은 분들이요.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있다고 청취율 조사 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릴게요. 커피 쿠폰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목돈도 매월 발생하는 월급도 그 쓰임이 참 중요합니다. 어렵게 모은 내 돈이 어렵게 받은 내 월급이 잘 쓸 수 있도록 전문가의 계획적인 돈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을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킹스턴 루디스카의 마이 코튼 캔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레까지는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더 오르면서 날은 갈수록 습해질 텐데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텐데 낮에는 더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24도, 대구 23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2도, 제주 31도로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서운분기점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천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원주휴게소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는데 동명휴게소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 정체 구간도 뚜렷한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마포 가는 길도 혼잡한데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밀리고 있고요.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제가 마이크를 잡은 지 만 4년, 횟수로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달려와서 가족과의 보낸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주변 사람 챙기는 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요.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3: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 앞에 다시 산 날이 4년 4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4년 4개월 전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으로 라디오 시사 청취율 2위, 저녁 라디오 청취율 전체 1위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앉은 이 자리, 더 열심히 새로운 정보, 명쾌한 해설, 군더더기 없는 평론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0: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신들린 평론으로 여의도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평론계 무당들이 펼치는 토론의 장입니다. 여의도 구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저녁 전체 1위, 그 영광을 탈환할 수 있을까? 옆에 MBC가 너무 세가지고
2: 지금 사장님 가셨어요.
0: 그러니까 뭐 진행자가 바뀌었다고 네.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하영 기자?
3: 잘 돼야죠.
0: 네.
3: 네. 여기 모든 계신 분들 모두 다 잘 돼야죠. 오랜만입니다.
0: 네. 하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소윤수 선생님 어떻습니까?
2: 아 저도 좀 분위기 좋아요.
0: 지금 그 거의 뭐 네. 종편 아니면은 라디오 다 나가시고 계시잖아요.
2: 아 저 그렇죠. 네. 중간에 잠깐 끊김이 있다가 다시 이제 가열차게 이제 복귀를 했는데. 네. 이동영 우리 작가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네. 제 생각에 또 라디오계를 평정하지 않을까.
0: 아
2: 그런 좋은 예감 들고요. 이게 또 이름이 구판이야. 굿일 것 같아. 이게 이제 무당 굿이 아니라 예, 예. 굿 할 때 GOD판.
0: 예.
2: 굿판.
0: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공교롭게도 또 내일부터 또 청취율 조사라고 그러더라고요.
2: 공교롭다.
0: 네, 강찬 의원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아유, 무거운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뭐 같은 의견입니다. 특히 저 제가 굉장히 개그 늘 보면은 우리 하 기자님이나 그 서영주 소장 방송이나 신문에서 쟁쟁하게 필력이나 방송에 또 어떤 발언 이런 거 훌륭하게 잘하고 온 분들이랑 네. 저도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요. 그다음에 왜 그래요?
2: 정말 저는 이런 네. 처음 듣죠.
4: 예.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 정말 이렇게 진담을 저렇게 하여간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가 늘 뭐라 그럴까 좀 다듬어진 주장과 팩트
0: 네.
4: 이걸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담는다면은. 우리 저 이동영 진행자의 꿈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0: 예, 강찬 의원도 저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네. 또 방송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4: 저희가 제가 언제 뵀더라?
0: 그러니까 네. 꽤 오래됐습니다.
4: 네,
0: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네.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먼저 이야기할 거는 결국 이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죠. 5.18 성역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결국은 이제 사퇴를 권고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 본인의 SNS에 뭐 토머스 모 이야기까지 했다가 또 삭제했다고 해요. 이게 사퇴를 권고했으니까 본인이 이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어디까지 번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사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요 본인의 이제 5.18 관련된 주장, 본인 말로는 표현의 자유,
0: 예.
2: 할 수 있어요.
0: 네.
2: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고 저는 사실 엄중 경고란 말은 거취를 결정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0: 예.
2: 왜 버텨요? 저는 좀 사실 그 이병태 부위원장을 보면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외연을 넓게 쓰고 통합의 기치로 해서 보수, 뭐 진보 인사 다 같이 써보겠다는 의지에서 좀 상징적으로 썼으면
0: 예.
2: 그 점을 좀 파악하고 들어갔을 것이고 예전에 이제 세월호 발언 관련해서도 사과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0: 예.
2: 그러면 그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눈치껏. 그런데 사람 고쳐서 못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2: 그러면 이쯤 되면 본인이 원하는 표현의 자유의 판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정중하게
0: 예.
2: 그만두셔라.
0: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 이야기처럼 이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만들 때 세 명의 부위원장이 있었는데 한 분은 왼쪽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오른쪽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생각,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명을 했을까? 규제 합리화를, 뭐, 혹은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서영주 소장 말대로 인사권자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행동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
3: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지 않을 것으로 이번을 예. 기각으로 예. 해서 아마 예.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은 인사들과 함께 한다는 거는 이게 또 한번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도 아마 중도 실용에 있는 분들, 뭐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0: 예.
3: 아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갖게 되실 것 같고요. 뭐 사퇴 공고했다는 건 사퇴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예, 강 의원님.
4: 뭐 두 분 말씀이 기본적인 어떤 우리 사회나 또 지금 이 정부가 가진 체제 같아요. 저는 뭐 다른 측면을 약간 좀 짚어볼게요. 예, 예. 일단 이병태 이분 누가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데리고 올 때 이미 논란이 많았어요. 민주당 일각 또는 진보 언론에서 엄청 공격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거 뭡니까? 친일은 당연한 거다. 정상적인 거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다.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오랫동안 언론에 몸담고 민주당 반장도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납득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다 본인도 당연히 보고 받았을 텐데도 데리고 왔어요. 전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이 이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분의 평소에 그 말하는 습관을 볼 때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겠다. 물론 그 말에 잘못된 거는 분명히 전제를 하지만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결국 좀 불만을 제기했다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 통치를 그 국정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 일본 이런 걸 본다면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사실은 문제 제기하면서 단식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집권한 다음에는 바로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일본 총리하고 드럼까지 같이 치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친해요.
0: 예.
4: 저는 그래도 후자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자 같은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이거 풀면 큰일 난다. 단식까지 하면서 극한투쟁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0: 예.
4: 이것은 민주당이 현재 보면 여전히 집권 야당적인 좀 그런 측면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병태 의원 말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뜻이 따로 있어요. 지금. 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이분 공격하고 지금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외연 확장 전략을 볼 때 이 보수하고 지금 접점을 굉장히 찾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극적으로 부각이 된 사태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떤 나름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점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병태 의원 말은 잘못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이번에 이 배제고 학생들에 대해서 잘못했지만 예를 들어 6개월 그 경기 출전 정지 이거는 과했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0: 그 이야기는 네. 조금 네. 일단 그래서 이거 짚고 나서 얘기합시다.
4: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이병태 의원이 좀 약간 과하게 문제제기를 다시 한 거대로
2: 예. 제가 반론 잠깐 짧게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의 행실과 대통령에 대한 행적이 다르다. 달라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네, 인물을 네.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야당 대표 때는 야당 대표가 할 일이 있는 거고 대통령 때는 대통령 할 일이 있는 거예요.
4: 객관적인 사실이 달라지나요 그러면?
2: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가... 달라진 게 아니라 네. 그 객관적 사실은 그대로인데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그 지금 일본 총리랑 지금 드러나서 단식하라는 소리인가요?
4: 그 얘기까지는 아니죠.
2: 아니잖아요. 문제적인 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0: 예.
2: 것이고
0: 네, 일단 네.
2: 두 번째
0: 말씀 얘기 듣고 얘기합시다.
2: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계속 앞에 까시는데 잘못했다는 전제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4: 예. 예,
2: 비지고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병태 이분은 발언 자체가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누르키친 거는 전 부차적인 문제고 첫 번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에 대한 역사 인식 이미 우리 사회가 합의 본 거에 대해서 그 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직자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라고 비난하는 것들이 인사권과는 무관하지 않냐. 우리가 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예.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자, 여기까지만 마무리 하고요. 네. 아까 강철원 의원이 얘기한 거는 조금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고
4: 네,
0: 예, 그 문제는 그 이 두 분 말씀 중에 제가 느끼는 게 민주당 일각에서 왜 우리 편 쓰지 않느냐. 왜 남의 편 쓰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코어 지지층이 그것 때문에 빠졌다 이런 얘기.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분들의 말에 논리를 또 제공하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이 더 곤란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병태 지금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이 결국은 청와대의 경고를 받아서 내려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3: 쉽지는 않지만
0: 안 내려오면 어떡할 것인가.
3: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작이라고 생각하냐면 구조적인 다수에 저는 요즘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다수로 지금 이 정부 이 정권이 가기 위해서는

0: 차피 겪어야 할 것.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냐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야, 또 이제 여당 대표가 지금 공석인데 예. 여권하고도 좀 합의를 해서 좀 자리를 이렇게 좀 협의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정돈해야 예. 할 예. 필요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구 경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결국은 뭐 정치권까지 가서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병태 위원장의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가 하고 지금 이 표현의 자유가 이병태 위원장만 한 게 아니고 야당 의원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진숙 의원 같으면 또 배제 학생들 화환도 보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더 이게 오히려 정치권의 갈등을 조금 뭐 해소하는 게 아니고 더 커지게 하는 그런 모양새 같은데 그 강현님 아까 얘기하셨던 거
2: 네.
1: 잘못은 했지만 좀 네. 과하지 않느냐?
2: 네, 저는 과하다고
1: 좀 짧게 말씀드리죠.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니니까.
2: 네. 아, 그 부분? 그냥 과하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은 둘 다 좀 자제하고.
1: 아, 둘 다 자제해야 돼.
2: 자제하고 예. 저는 이랬으면 제일 좋겠어요. 광주 일곱 쪽에서 그 잘못해서 그분들이 와서 사과했으니까 우리도 이쯤에서 그분들 좀 징계 이런 부분들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줄여달라 좀 얘기를 광주 일곱 쪽에서 해주시고. 예. 이건 현재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기자님 오늘
2: 그 안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1: 예. 네. 광주 일곱 방문했고 예. 또 배족 학생들이 5.18 보지지에 방문했다.
0: 같이 갔죠. 예. 예, 예. 같이 갔고요. 사실은 이제 이것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다룰 것인가, 혐오 표현은 어떻게 예. 예, 규제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이번 기회에 좀 뭐 교육 당국도 그렇고 뭐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다만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6개월에 대한 처분이 정부에서 내려졌거나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서 내려졌다기보다도 아 공공의 영역 공공의
2: 네,
0: 영역입니다.
2: 야구
0: 협회에서 내린 협회에서 내린 거거든요.
1: 예.
0: 그 야구 협회에서도 그 경기룰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의 기준을 해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1: 예.
0: 이거 확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저도 생각도 좀 듭니다.
1: 예. 예. 네. 그리고 이 주제는 사실은 거의 맨 끝에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얘기 나왔으니까 갖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돌 그룹 리센드 멤버 원이가 사투리로 무섭노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게 일베식 말투다. 아니다. 그런 말투 진짜 쓴다. 게다가 이 원이라는 이 분이 또 경상도 출신이더라고요. 또 그저기서 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정치인들이 또 참전을 했습니다.
2: 그러니까,
1: 여기서
2: 네.
1: 또 우리 또 커지게 됐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니까 뭐 정부적 이 참전한 정치인의 정부적 판단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마녀사냥식으로 한 아이돌 그룹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3: 뭐,
1: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일베식 말투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건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고
3: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정치인이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아닌가요?
1: 네.
3: 조국 전 예, 대표잖아요. 뭐뭐 예.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근데 왜 이분 계속해서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가짜뉴스인가 아니면 뭐 찌라신가 생각했어요. 조국 전 대표가 왜?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출신이 그쪽 영남 지역이고 모아노 물론 이제 일베 쪽에서 쓰는 언어였어요. 예. 이건 팩트는 맞으나 그 의도라든지 그 표현 방식 자체가 그렇게 지적할 만한 사실은 아니에요.
1: 예.
3: 좀 유치해졌어요.
1: 예.
3: 정치인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차대학의 어떤 혐오와 조롱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이 정치인의 어떤 발언이 아니라 한 아이돌을 타겟팅해서 이 아이돌이 일베일 수도 있고 곳곳에 숨어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국가 리더가 될 수 없고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건 한참 또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모아노 저도 전라도 출신이지만 씁니다.
1: 예, 예.
3: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정치권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지금 나와서 지금 다투고 있다는 예. 자체가 아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허약한 체질이었나 싶어요.
1: 한쪽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경상도식 어법에 맞지 않은데 그 예전에 이제 일베하던 친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노를 갖다 붙였단 말이죠. 그게 지금 남아있어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0: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답은 네이티브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오래 사셨거나 출신들이 잘 알죠. 뭐
1: 아니,
0: 이동영 작가도 잘 아실 것 같은데.
1: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예스와 노로 부를 때는 나로 답합니다. 네. 나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밥 먹었나? 이렇게.
2: 네.
1: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먹었냐? 뭐 먹었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런데 아무데나 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법 맞지 않은데 무섭노는 지역마다 달라요. 쓰는 지역도 있고 쓰지 않는 지역도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원이라는 친구가 다른 또 방송에서는 도시노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건 전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어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경상도 출신으로 그 방언 사투리를 재밌게 쓰면서 인기를 좀 끈 것도 있거든요.

0: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잘못하는 바람에 또 그게 또 약간의 분란의 소지가 생기긴 했다. 근데 이걸 과연 정치권까지 갖고 오는 게 맞느냐 옳으냐 이 논쟁은 또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강 의원님은.
1: 그렇죠. 저는 뭐 좀 전에 우리 서영주 의장이 잘 말씀드렸는데 참 조국 이분이 너무 한가하시다. 이 말 이분도 이거 연예계에서 PD하고 그 연예인이 그냥 주고받은 말 갖고 그 안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온 것인데.
0: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1: 아, 그런 걸 네. 가지고 지금 뭐 지금 저 대권 주자 저 뭐냐 생각하는 분 아니에요. 예, 예. 이번에 지금 청년 취업률 보시면 역대 최하로 지금 가고 있기 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올해 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46.2에서 올해 43.8로 지금 청년 고용률이 확 떨어지고 예. 지금 이분들 청년 이 연예인들인데 예. 정말 청년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부터 관심이 있어요. 저는 왜 조국 장 평택 후보가 40년이나 전에 이미 다 군에서 시로 바뀐 평택 시를 평택군이라고 했는지 또 서지도 않는 어? KTX가 평택에 선다 뭐 이래가지고 논란도 빚고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이나 그 어떤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당장 뭐 그 연예계나 눈에 띄는 어떤 논란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구나. 저는 이번에 분명히 그걸 알았습니다. 네.
0: 예. 그 서영주 소장은 SNS 합니까?
2: 하죠. 아. 예. 근데 이제 뭐 자주 하지는 않아요.
0: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
2: 예, 정치인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말이 참 명언인 게 관종기가 있는 정치인들한테 휴대폰을 뺏어야 된다. 휴대폰을 뺏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참모들이 요즘에는 최고의 전략일 것 같아요. 일단 휴대폰을 뺏고 그다음에 꼭 할 말이 있으면 참모들과 논의를 해야 된다 수준까지 오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까지 의심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조국 전 대표의 이런 참전들 뭐 주장할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어저께인가 뭐 방송에서 최근에 10대 20대 이 조롱과 혐오 문화들을 제가 보고 나서 아 심각하구나 예, 예. 느끼긴 했고 이건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어 단편적인 부분을 끄집어내서 본인이 이슈화시키는 것들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 예. 안타까워요.
0: 그런데 예. 뭐 지금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2: 그렇죠.
0: 20대 젊은 층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빠진 이유가 니들이 역사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니들이 뭐 어떻게 게을러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구박하면은 그게 나아지겠습니까?
2: 비틀어지죠.
0: 결국은 민주당 책임인 거죠. 우리한테 펴줬던 사람이 안 줬으니까. 그걸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2: 민주당 책임인 것은 이제 정당으로 따지면 그렇고 어른들 책임이에요. 네, 결국에는 기득권을 잡고 있는 어른들이 그들과 공감하는 방식을 몰라요. 우리 방식으로 다가서니까 그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청년 정치인이나 그다음에 2030에게 접근을 하려면 그들의 생각, 공감 능력 위에서 알려주지 말고 옆에서 가야 돼요.
0: 예, 알겠습니다. 자, 하 기자님. 네. 그 이현주 의원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죠.
3: 네.
0: 아마 인터넷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사진을 본 것 같아요.
3: 예, 합성 굉장히
0: 합성 사진이죠.
3: 예, 예, 예.
0: 그래서 충격받아서 입원했다고 하는데
3: 예.
0: 문제는 그거를 만들어서 유포시킨 사람이 뭐 정치적 반대파 혹은 국민의힘 보수 쪽이 아니고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그 이 사람이 만들었던 거 보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제 얼굴도 네, 합성한 게 있더라고. 네, 네, 네. 저도 있고 여러 명이 있던데 이러고 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목과 갈등이 벌어지는데
3: 그 양극단으로 갈수록 혐오와 배제의 언어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걸로 드러났다고 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현상 자체를 정치적으로 누구는 어디 이렇게 갈라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분명하게 어느 수준까지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이거는 그렇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0: 범죄 일종인 거 아닙니까?
3: 예, 예. 그렇게 네.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올린 분이 정치적으로 누구 파다 아니면 누구 개다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닌가. 물론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모두 예민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좀 섬세하게 갈라서 접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예. 예. 이게 어쨌든 이혼주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물 유포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해당되는 거죠.
1: 아, 당연히 범죄고요. 네. 그 지금 오늘 보니까 이혼주 의원 보좌진이 경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경찰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엄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봤는데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고 지금 내용을 여기서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만에 대한 그 테러도 아니에요. 저 디지털 테러로 보이는데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송영길 의원은 그 정말 뭐 이걸 얘기해도 싶은데 머리 뭐 뇌 관련해서도 막 이거 너무나 그런 게 있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있더라고 뭐 선을 넘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걸로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심한데 저는 이게 저 우리 하 기자께서는 뭐 이게 누가 했는지보다도 이 자체를 문제만 뭐 취재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과거에도 보면은 민주당에서 항상 이제 이런 혐오 표현의 문제가 될 때 꼭 개파간 갈등 급승할 때 나오고 예. 또 그다음에 그런 반대편에 있는 리더가 그것을 말려 그쪽 혐오 언어 퍼뜨리

0: 이렇게 계속 가면 민주당 지지가 빠진다 그랬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뭐 여러 제가 뭐 특정 여론조사 하나만 언급하진 않겠고 지난 주중 주말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약간 반등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뭐 사실상 지방선거 효율증이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이 민주당 얘기만 하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김어준 씨라든지 유시민 작가 쪽은 코어가 빠지고 있다. 예. 코어가 흔들렸다. 뭐 흔들겠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안 빠졌어요.
0: 예.
1: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은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0: 예. 그리고 보니까 다들 민주당 지지층에서 90% 이상이
1: 90% 이상이 예. 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서 예. 코어층이 빠졌다는 건 어디 코어층이 빠졌는지 모르겠고 사실상 당내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세력 구도를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하나의 반협박성 얘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약간의 반등 이유는 최근에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예. 뭔가 새롭게 다시 지방선거 이후에 이 대한민국 분위기와 민주당을 수습하려는 대통령 노력이 좀 돋보인 것 같다. 그리고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청래 전 대표가 사라졌어요. 결국에는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일단은 좀 안정화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안정화되는 모습 속에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진 게 아닌가. 예.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저 강 의원님.
2: 네.
0: 선거 끝나고 민주당 네.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확 빠졌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면서 어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2: 네.
0: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네. 반사익 같긴 한데.
2: 좀 그렇게 봅니다.
0: 그런데 네.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뭘 보여주지 못해서.
2: 그렇죠. 네.
0: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2: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이 사실 제일 응원하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인데 지금 민주당에 응원해도 저는 민주당 계열 패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어떤 패널도 장동혁 대표 뭐 앞으로 물러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계속 갈 것 같다. 네. 굉장히 그 희망과 기대를 많이 섞고 또 응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국 지방선거 끝나고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허니문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민주당 이거 이번엔 별거 없네 하고 해가지고 좀 샤이 보수도 좀 나오고 이제 이래서 좀 올라간 측면도 있고 한데
0: 예.
2: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달 동안 보니까 이게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네. 이런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것 같고 결국 이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의 또 이제 그 진퇴 문제. 강력하게 더군다나 이제 이런 시점에서 장동 대표가 그 징계 카드 꺼내들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들어보면은 반한파나 비한파 의원들조차도 징계는 아닐 말이다 하거든요. 뭐 나경원 안철수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가 이제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 플러스 무리한 징계 이것이 정말 다시 한번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장 대표 진퇴를 놓고서 큰 다시 한번 논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네. 뭐 당일각에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2: 네.
0: 안 나가면서 징계하겠다고 또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했던 스탠스를 보면 징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안 나간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내보낼 방법이 있어요 당대표를?
1: 지금 현재까지는 없죠.
2: 방법이 없어요.
1: 심지어 이제
2: 민주당 쪽은 방법이 없어요.
1: 지도 아니 없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그 국민의힘 지도부 두 명 신동욱 김재원 두 분이 결단해야 되는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 변할 게 없는 거고 이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대한민국 이 정당사의 흑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좀 이제 물러날 때 되지 않았냐 생각하지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2: 예. 예. 양심의 소리.
0: 네, 국민의힘 이야기했으니까 민주당 이야기도 잠깐 해봅시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근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마이뉴스가 호남 거주 남녀를 대상으로 차기 국가 지도자를 물었더니 김민석 전 총리가 26.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꽃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대상 전화면접 ARS 조사 모두 김민석 전 총리가 앞서가고 있고 호남권도 전화면접 ARS 조사 모두 김민석 전 총리가 앞서는데 그 퍼센테이지도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정청래 의원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당선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은데 지난번 여론조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엔 정치부 기자나 정치권에서 조직표가 동원이 되면서 박찬대 의원이 유리할 거라고 모두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봤을 때 지금의 구도를 그대로 해석해본다면 지금 유리한 후보가 누구냐 김민석 전 총리고 그때 유리했던 후보가 정청래 전 대표라고 본다면 지금의 그때의 민도와 지금의 민도를 같은 흐름에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

0: 것처럼 충청하고 서울은 서울은 주로 큰 흐름에서 여론 지지층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충청은 캐스팅 보트여서 뭐 접전이 벌어질까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호남권을 둘러싸고 어떻게 각축을 벌이냐만 남았는데 그것도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STI
1: 예.
0: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 여론조사의 어떤 흐름이 보이지 않나 이런
1: 예.
0: 생각도 좀 듭니다.
1: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오마이뉴스가 STI에 의뢰해서 지난 4, 5일 전북 특별자치도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구조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했고요. 여론조사 곳에서 한 여론조사는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4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CATI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두 분 짧게 드릴게요. 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2: 네. 저는 뭐 사실 뭐 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가 대통령한테 위협이 되는 전당대회가 되는 건 처음 봤어요. 그게 저는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난 1차 박찬대 정청래 이 두 분은 이 두 분의 어떤 결과가 대통령한테 위협이 되는 누가 되든 그런 위험 요소가 없었는데 이번은 어떤 한 분이 위험 요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점점 더 정청래 전 대표겠죠. 그분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1: 혹시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아직 출마선을 안 했으니까.
2: 네.
1: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2: 저는 어차피 안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해온 걸 보면 죽고 해도 죽으면 해서 죽죠.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할 것 같아요.
1: 예, 네. 강 의원님.
3: 좀 전에 그 호남만 대상으로 한 조사
1: 예.
3: 굉장히 눈에 띄는데 그 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선의 후보를 두 배 이상으로 이기잖아요.
1: 예.
3: 굉장히 그게 눈에 띄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뭐 이게 정무적으로 이제 정무적으로 보는 측면 좀 있긴 합니다만 이번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대기업 총수 데리고 나와서 그 선언을 한 그 광주 전남 그 반도체 이제 투자
1: 예.
3: 이게 한마디로 전남 광주에 크게 먹혔다.
1: 예,
3: 굉장히
1: 예.
3: 세게 먹혔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아마 이제 지금 서영주 소장이 말한 그런 지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공경에 처한 그런 걸로 좀 가는 것 같네요. 예,
1: 그러면
3: 네.
1: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3: 근데 저도 그거는 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네. 출마를 안 하면 정청 후보가 출마를 네. 의원이라고 아직은 의원인가? 네. 정청래 의원이 출마를 안 하면 네. 그것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1: 오히려.
3: 아니, 그렇게 되면 일설에는 그분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 안 나가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현실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1: 예.
3: 나와야죠. 나오는데 나올 겁니다.
1: 예. 예.
3: 나오는데 결과는 이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세운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영 한결의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네, 세 분을 보내드렸는데 다시 앉으라고 했습니다.
3: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4: 네, 예. 잘할 때까지
3: 연장 방송을 하기로
4: 잘할 때까지 계속 해봐. 그 뜻 아닙니다.
2: 30분으로 모자란다. 40분 네. 더 해야겠다.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이 왜 이렇게 많나 싶었잖아요. 제가 막 뛰어넘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3: 할 얘기 많아요.
2: 아, 할 얘기 많죠.
3: 그럼요. 장동희 얘기도 장동희 대표 얘기도 하면은 뭐 한 2박 3일로 하는 거고.
2: 예예예. 예. 자, 아까 우리가 1부 끝날 때쯤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뭐 세 분도 의견은 같으신 것 같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끝까지 간다.

0: 근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민주당의 내부 분란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1: 이제 심해질 수 있는데 네. 사실상 구도가 명확해지면은 이게 사실 나와도 안 나온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송영길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이번 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수요일쯤에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나왔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늦게까지 기다릴 거는 같아요. 근데 예. 구도 자체가 본인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 싶으면 그거는 출마라더라도 죽은 출마잖아요. 그래서 이 분란의 불씨를 태울 수 있을까? 너 오늘 보니까 조금 이 말하자면 좀 풀이 죽은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보면 동지 언어를 쓰겠다. 언제부터 동지 언어를 썼다고 갑자기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동지 언어를 쓰겠다 하는데 저는 지금 조금 수세에 몰린 게 아니냐 힘이 빠지고.
0: 유시민 씨나 뭐 김어준 씨는 다시 등장해서 도와주지 않을까 어떻게
1: 근데 보세요? 이제 이 추이와 패턴을 보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조금은 전력을 다할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반쯤 걸쳐놓고 지금 그 말하자면은 지형짐으로 보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완전히 손해를 보고 정청래 의원에게 올빵을 해야 되냐 그게 모르겠고 유시민 작가는 지난번에 사실 그 용역 촉법 던져놓고 한참 후배들이잖아요. 예. 뭐 20대 아들 같은 친구한테 뭐 언박싱까지 던져놓고 집에 가서 저는 이불킥 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왜? 왜 그랬을까? 내 성에 못 이겨서 수첩에 적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유시민 작가 경우도 동력을 상실해서 정청래 의원이 기댈 데가 없어요.
0: 예.
1: 저는 그래서 사실 분란이 더 이상 안 일어나길 바라고.
0: 날 것이다.
1: 좀 그러게 예. 구도가 좀 짜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0: 그, 있습니다. 기자님 그 송영길 의원은 뭐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2: 예, 송영길 의원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예. 페이스메이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시겠죠. 예. 예, 본인의 성정도 그렇고 끝까지 본인이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올 거고요. 본인은 지금 여론조사가 자기 수치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예. 특히나 호남 당원들의 표가 자기한테 충분히 예? 올 것이다.
0: 뭐 호남 출신이니까.
2: 호남 출신, 유일한 호남 출신이기도 예. 하고요.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0: 어떻게 취재를 해보셨을 텐데.
3: 일단 송영길 후보가 아니죠. 아직 송영길 의원 쪽인데 들어보면은 본인은 8일 날, 그 내일 모레 출마 선언을 할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측근들이 조금 더 보자고 하는 측근들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날짜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정청래 의원의 이제 스탠스를 보고 그러고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이건 거기까지만 이제 송 후보, 송 의원 쪽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정말 정청래 의원이 주저앉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 이런 좀 저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약간 그 날짜는 지금 본인은 8일 측근들은 조금 더 보자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메이커 절대 아닙니다. 송영길 후보 생각은 예. 의원 생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진짜 친명이 찐명이 누구냐.
0: 예.
3: 옛날부터 그 과거에 이재명 저 대선 후보 4년 전 대선 때 그때 저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선 후보 만들어서 끝까지 뛴 사람 그리고 예. 이후에 개항을 양보하고 서울시장 나가서 풍찬 노숙하고 이거 정말 나만한 찐명 정성호와 더불어서 정말 찐명 투탑 아니냐
0: 예.
3: 확실한 찐명이다 1번 2번 이 후보들 중에 이른바 CEO 지방광역단체장 해가지고 CEO 행정경험 그리고 흑자 적자 인천이었을 흑자 인천으로 바꿔본 경험 이런 경험 있는 사람 누구냐 다른 사람 뭐 총리를 했고 또 의원 많이 했지만 그런 경험 한 사람 없다는 거거든요. 예.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단순히 페이스메이커를 예. 넘어서 본인이 친명 대표가 되고 싶다.
0: 그러면 네. 페이스메이커는 아니다.
3: 페이스메이커 아니다.
0: 네. 그러면 강력해지는. 완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에 김민석 손을 들어줄 것이냐.
3: 아니 근데 이제 결과는 봐야 되겠죠. 예. 본인 뭐 결과 봐가지고 본인이 2등하면은 본인이 예. 이제 나가놔서 이 김민석 보고 표를 달라고 할 것이고 본인이 뭐 3등을 한 상태에서 다시 결선을 한다면 뭐 당연히 또 김민석한테 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순회 경선의 결과를 보면서
3: 네, 결과적으로 네. 결과가 표심이 표가
0: 결과가 결정할 것이다.
3: 그럼요. 네.
0: 알겠습니다.
3: 왜 웃으세요?
1: 네. 정확하십니다. 이제 네. 늘 존경하는 우리 강천호 우리 이 논술 위원님 네. 오늘 특히나 정확한
3: 네. 약간 그 표정과 말이 다른 것 같아요.
1: 하여튼 송영길 의원은 완주를 할 네.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3: 네, 그럼요.
1: 확고한데 저는 근데 김민석 총리나 그 송영길 의원이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떤 그 우려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차를 맞이해서 국가적인 정말 큰 역사적인 결단을 해서 가고 있는데 1년 2개월도 안 돼서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연임 도전해서 된다. 이거는 바로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기고 우리 진보 진영의 위기가 온다. 요거는 막아야겠는데 일단 두 분 다 내가 일단은 뚝이 되겠다라고 나온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뛰어요. 누구 하나가 넘어지면 내가 거기를 채워야 된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이게 말하자면 뭐 완충제가 아니 보충제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은 똑같은 생각으로 뛴다고 보는 게 맞지. 둘 다 페이스메이커일 수 있어요 서로에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0: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민주당 워크숍에서 민주당이 중도층을 품으려면 제3의 길을 가야 한다. 영국 노동당의 예를 들었는데 뭐 이 얘기 갖고도 설왕설래가 많아요. 일단 그 정청래 전 대표 측근이죠. 미키루크 이상호 씨가 통합이 아닌 기회주의적 협작이다. 전당대회에서 빠져달라 이렇게 공개 경고를. 그 정치적 이야기를 그 이상호 씨가 SNS 잘 안 썼는데 이번에 대놓고 이렇게 보란 듯이 썼단 말이죠. 기사가 될 걸 다 아마 알았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 중도층을 품어야 된다. 뭐 이 말은 또 대통령 이야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2: 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전 속격 아니냐라는 거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제 논의의 범주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4천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를 염두하고 중도의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다 대고 어찌 보면 한 당원이 이 뭐 유력한 한 당원이 자극적인 언사를 썼고 거기에 이제 언론이 주목을 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뭐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만 또 이상호 씨 말을 잘 들어보면은 제3의 길이나 중도 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보다는 뭐 정책보다 이렇게 말하면 정책보다 세력 인물 영입 과정에서의 어떤 중도 지향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인물이나 세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도 좀 해석이 됩니다.
0: 예. 예. 그 오늘 김민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당대표 예. 출마 선언을 했는데 광주 금남로 전일 빌딩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했다고 해요. 그 아무래도 민주당 당원들 표심이 가장 많고 핵심인 곳이 호남이니까 노렸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전북 익산도 이사를 뭐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 아까 하 기자 이야기처럼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유일한 호남 후보니까 지금은 여론조사 표가 안 나오지만 전당대가 가면 갈수록 순회 경선을 한 명씩 아마 나올 것이다. 그 강연 동의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네. 김민석 전 총리가 많이 나와요 호남.
3: 그렇죠. 예. 그런데 호남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된다면 당연히 만만치 않고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제일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광주 반도체 투자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좀 전에 아까 말한 그 호남만 대상으로 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나름은 저는 약간의 정확도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거의 2배 넘게 44대 20인가 나왔고 양자 대결 시켜보니까 3배 가까이 이겼더라고요.
0: 예.
3: 저는 뭐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와의 그를 제치려면은 그 본인이야말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광주 이 반도체 대투자 제일 확실하게 이어받아서 뭐 입법화하고 정책화하고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것들을 납득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뭐 세 분 다 그 이야기는 하시겠죠.
3: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청래 후보는 그건 안 먹힐 것이고 오히려 그분은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을 달래는 쪽에 아마 그쪽 광 갈 것 같고 결국 두 사람이 누가 예. 더 적임자인가.
0: 알겠습니다.
3: 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0: 근데 순회 경선이 곧 있으면 시작하잖아요. 근데 첫 판이 충청도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늘 민주당이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1: 그렇죠. 아무래도 좀 거리도 그렇고 이 당원에 대한 구조도 그렇고.
0: 제주 울산에서 마지막에 서울.
1: 제주 울산을 이렇게 쭉 치고 왔는데 그게 이제 뭐 기획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충청에서 시작하는 것도 조금 생경하지만
0: 예?
1: 마무리를 또 대전에서 해요. 시작과 끝을 예. 다 충청도에서 해요.
0: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1: 아니 정청래 전 대표 고향이 충청도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진리를 왜 하나. 저는 이런 게 이제 노골적인가? 아니면은 공부를 전준이가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했나?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관행대로 가져왔다면 서울에서 마무리를 해야죠. 충청도에서 했으면 왜 하는지 이유를 밝혀야죠.
0: 예.
1: 이유가 없잖아요.
0: 얘기 안 했습니까 당에서?
1: 저는 사실상 얘기를 제대로 납득할 만큼 못 들었다고 제가 보는 것이고.
0: 아니 그러면 지금 서영주 소장 이야기대로 정청래 의원의 고향이 충청도니까 첫판을 충청도에 사면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한다.
1: 그렇죠.
0: 근데 만일 첫판에서 다른 후보가 앞서가면은 말짱 도는 거 아닙니까?
1: 뭐 뒤가 꺾이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그럼 마지막 가서 이제 또 대전에서 또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0: 거라서 썩 그렇게 말끔한 전준이의 결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앞서 이 아까 미키루쿠라는 분, 이게 이제 노사모 필명이 미키루쿠인데 이상호 씨인데, 이분은 정청래 지도부 때에도 좀 영향력 있게 활동을 했던 것으로 여의도에서는 알려져 있고, 지금도 캠프에서 좀 나름대로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당원이 아닙니다. 근데 일반 당원이 아닌데 강원식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 대통령의 뜻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대놓고 칼을 들이댔어요. 왜 그럴까? 그만하시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사회길이 누가 그 얘기했던 거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1988년도에 저도 이거 어렸을 때 읽었거든요. 앤더슨 기든슨인가 하여튼 그
1: 앤소니 기든스.
0: 앤소니 기든슨 맞아요. 정확하시네. 이 3.1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읽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신 버전으로 지금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엊그제 정청래 전 대표도 하이도 가서 김대중 대통령 정신 이어받겠다고 했잖아요. 뭡니까 이게? 왜 말과 행동이 다 이게 당원들을 계속 현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 이미지에 좋지 않다. 이런 거는 좀 그쳐줘달라. 뭐 강원식 비서장이 언제 대통령이 그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했는지 자꾸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 PD가 이제 국힘으로 넘어가달라고.
0: 아, 그래요? 민주당
1: 그런데
0: 너무 많이 했구나.
1: 제가 뭐 종편이나 이렇게 라디오 모니터링 해보니까 요즘은 민주당 이야기를 해야 시청자들이 빠지지 않더라고.
0: 옛날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얘기하면
1: 맞습니다.
0: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1: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앞두고 분열하는 조짐이 민주당 입장으로서 좋지 않겠습니다만 언론인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장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국민의힘 이야기도 뭐 잠깐 했습니다만은 여당이 7월 임시국회 기차를 일단 출발시켰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가는 상황이고 상임위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안 났죠, 지금.
0: 어떤 상임위는 일단 대기하고 있는데,
1: 대기입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0: 왜냐면
1: 보세요?
0: 이거에 뭐 민주당이 다 먹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포기한 겁니다. 7개를. 다 먹는 게 아니에요. 7개를 활용하시라고 했더니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7개를 포기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지난번에 추경 원내대표 때도 좀뭐안 받겠다 이렇게 으름장 놓다가 다 들어와서 다 했어요.
1: 그러니까 지난번 때도 그랬어요.
0: 그렇죠.
1: 그랬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다 얻고 가면 국민의힘이 손해니까 마지막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2: 국민의힘이 손해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굳이 다 가져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다 가져갔다가 이것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다 가지고 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여론도 오히려 반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릴 것이고요. 아마 국민의힘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데 제일 문제는 이게 매번 겪는 일인데 이제 법사위 논란이지 않습니까?
3: 그렇죠.
1: 법사위 논란인데 뭐 야당에서는 야당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장을 여당이 갖고 왔으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고 가야 된다. 근데 뭐또 정부 여당 입장은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면 일을 하나도 못한다. 다 거기서 보이콧할 거 아니냐. 법안이 스톱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매번 했던 얘기가 법사위가 상원 노릇 좀 그만해라. 체계 자꾸만 해라. 근데 그거를 뭐 그전 정부, 전 정부 하나도 못 고쳤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아니 진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회법 빨리 통과시켜서 법사위를 18개 상임위랑 똑같이 만드세요. 그냥 법제랑 사법이랑 그 법만 하고, 자꾸도 그냥 사실 아주 최소한만 보고 상임위에서 다른 타 상임위에서 오는 거는 그냥 통과시켜주는 걸로 며칠만 지나면,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논란도 필요 없어요.
1: 그렇죠. 필요 없죠.
0: 그래서 의장이나 예결위장 위원장 정도만 관행적으로 서로 익스큐스 하면 될 건데, 이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옥상으로 놔두면 서로 똑같아요. 여당 여당 바뀌면 발목 잡는 상임위가 되기 때문에 국회법을 빨리 조속히 이번에 통과시켜버려라. 이것만이 해결점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3: 법사위에 대해서 저는 과거 민주당 반장도 해봤고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민주당이 야당으로 제2당으로 돼버린다면 눈앞에 선합니다. 당연히 야당 내지 소수당이 법사위 원장 갖고 와야 된다. 100% 또 그렇게 나올
1: 똑같겠죠.
3: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럴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식의 그 법사위 자체가 국회의장에 준하는 이런 그 법만 가면 거기서 법이 당분서 너무 장기간 지연돼 가지고 법이 죽어버리는 법 죽을 사자위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건데 정말 맞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후에 무슨 더 높은 자리에 관문처럼 돼버려 가지고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지금 온 국민이 볼 때 완전 국민 비호감 법사위원장 이분들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옆에다가 유튜브 카메라 챙겨놓고 본인 개인 유튜버 지금 하는 건지 그런 식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법사위 가 지금 법도 죽이고 그다음에 그 의원 개인 저 위원장 개인의 어떤 쇼 무대처럼 된 거 우리 국민들이 좀 환멸을 느낀다고 봅니다. 좀 전에 서영주 의원 말씀대로 법사위의 위치를 좀 바꿔야 된다. 지금 내가 네. 네, 그렇게 봅니다.
1: 예. 네. 뭐 법사위 사위 분리하자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법사위를 상원이 하는 것처럼 다 뭐 걸렀는데 지금은 많잖아요.
0: 아유, 그냥 천지의
1: 국회도 많고
0: 천지의 변호사예요. 국회의원들이 네. 뭐 웬만해서는 네. 한 절반은 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네. 국회 내 다른 기구도 있고
0: 그렇죠.
1: 굳이 지금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걸로 매번 싸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고 아까 그 국민의힘에서 뭐 윤리위 재가동 시켜가서 누구 누구를 징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친한계를 콕 찍어서 징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 친한계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3: 네네 한 20여 명 된다 그러죠.
1: 한동훈 의원도 복당이 지금 안 된 상태고.
3: 한동훈 의원 복당은 나중에 일이고요. 먼저 장동혁.
1: 아니, 장동혁 의원이 있으면 네. 복당 못할 거 아니에요.
3: 아 그렇죠. 그 장동 때 선장 후한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거취가 결정된 다음에 한동훈 복당은 당연히 결정되는 수순이고요. 그 중간 지점에 지금 많은 의원들이 망설이고 있는 건데 지금 장동혁 퇴진에 대한 합의는 다 됐다고 봅니다. 그 장동혁 지금 옹호하거나 좋아하는 의원 없어요. 단지. 장동혁을 지금 퇴진시키면은 한동훈이 바로 들어와서 뭐 정말 당권 장악하는 거 아닌가 또 내 공천에 위협받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이후에 장동혁이 퇴진하는 게 맞겠다 해서 국민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좀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오늘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게 이 최영두 의원이
1: 예.
3: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단순히 저 부산 내려가서 몇몇 의원들이 한동훈하고 치킨 먹었다고 이게 지금 저 해당 행위고 그래서 징계받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지금 북갑에서 거기 저 부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 많을 거예요.
1: 예.
3: 그런데 그 사람들 이번에 그 북갑 보궐선거에서 아마 그 당원들이 상당수가 한동훈 찍었을걸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작년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표가 54%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몇 번이죠? 41%인가 얻었죠. 자 그런데 저 박민식 15%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 빼고 54에서 거의 뭐 30% 되는 30 그 당원 그 지지층이 한동훈 뽑아줬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 당원이 있어요.
1: 예.
3: 당원들도 해당 행위한 거죠.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아니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그 사람 안 찍고 한동훈 찍었다면 아 그 사람들도 색출해서 그럼 다 저 그거야말로 진짜 실질적인 해당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권위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런 징계 그 치킨 게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관련해서 양당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조사는 뭐 당연한 거였고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밝히고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해야 될 텐데 그 양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건지 기자님 좀 얘기해 주고 그 이렇게 달라져서 결국은 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측도 우리 수사님께서 또 해주시고
2: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수사 범위에 대립이 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일대 인사량 축소나 이제 지휘부 보고누락과 관련돼서 이제 부실과 분배 실패에 지금 집중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정 선거의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의 문제 좀 있을 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지침 한해 어떤 위법성 공방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특검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임명하느냐 이런 절차의 문제도 있고요. 사실 풀어야 할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추천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특검 추천
0: 그런 식이죠. 그리고 민주당 자체도 제 3차 추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3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특검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 사항으로까지 해서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서 크게 이견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도저히 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팩트 위주로 하되 사실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들은 철저하게 밝히겠다는 게 예, 입장이다.
1: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제3자가 추천하자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인 겁니까?
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이것도 좀 뭐 결정될 때까지는 시끄럽긴 할 텐데.
3: 저는 근데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그 국민의힘 뭐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라든가 몇몇 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저 큰 틀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정진식 원내대표가 재선거라든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선을 그은 상태예요.
1: 예, 예, 예.
3: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친한계라든가 특히 그렇고요.

0: 자, 그래서 그건 당 일각의 그 소수의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고 그 국민의힘 제가 볼 때는 저가 선관위 많이 취재해 본 기자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진짜 특검이라는 확실한 칼을 들이대야만 그것도 예. 당파를 초월한 특검이 들어가서 확실한 칼을 들이대야만 저 4천 명 그 아무런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고 고무도장 바지사장 선관위원장 앞세워서 그 책임은 저 그들에게 미루고 뒤로 온갖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 조직을 그야말로 국민 앞에 그 민낯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그야말로 정파를 초월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 사실 민주당이 그 감사원 감사 이거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선관위를 그동안 감싸온 측면이 있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 추천이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고 정 지금 제3자라고 할 경우에 지금 대한변협을 들고 있는데
1: 예.
0: 지금 대한변협이 대표라는 분도 지금 그런 저 이 위천한 이분부터가 당장 대한변협 출신이고 이번에 새로 선출됐다는 대한변협 대표도 국민의힘에서는 좀 당파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 추천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가 아니고
1: 예.
0: 부정선거를 파헤친다는 의미에서
1: 알겠습니다.
0: 야당
1: 예, 예.
0: 추천 특검 또는 확실한 객관성이 예. 담보된 제3자 특검. 그래도
1: 야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걸 아니니까.
0: 그렇죠. 그냥 다른 야당까지 다 합쳐서 한 것도
2: 방법이.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하면 네.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사한 적이 없어요.
0: 아니요,
2: 감사원이 위원이라고. 감사원이 네. 선관위를 그 감사하는 게 위원이라는 건 헌재가 위원 판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0: 박광호 대표가 했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네. 결정은 헌재가 한 거지 헌재 예. 민주당이 아니다. 그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0: 주장을 박광호 대표가 했다니까요. 위헌이라고.
1: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매주 월요일 날.
2: 매주 월요일 날 시끄럽게 생겼어.
1: 예. 우리 하영 기자가 중간에서 네.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네요. 어떻게 좀 오늘 좀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와. 했는데.
0: 말씀 잘하시고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1: 예.
2: 너무 우리 하 기자님이 점잖으셔서.
1: 그러니까. 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맥 정치사용소장 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어이,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날씨와 교통 듣고 3부에서 김홍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남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 중부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24도, 낮 기온도 청주와 강릉이 3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장맛비가 내려도 하루 종일 내리진 않고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한편 9호 태풍 바비가 광부분 해상에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강변북로는 구리 가는 길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고장차 지점 지나서는 좀 속도가 나다가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한 번 더 밀립니다. 동호대교 부근으로도 고장차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그리고 서강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까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는 시가지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내린천 휴게소 부근 사고 때문에 인제 나들목 통과할 때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4년 4개월 만에 복귀인데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응원의 격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3부 순서 복귀 첫 방송 귀한 손님 나오셨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요즘에 그 방송에 조금씩 또 나오고 계시기도 하던데 정부의 정책을 때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1: 네, 예, 뭐 꼭 제 자신의 뭐 결정이라기보다도 우리 청와대 내에서 예. 여러 가지 그런 대외 홍보나 이런 거 관련돼서 결정이 있으면 제가 나갈 그 적절한 자리라고 그러면 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실장님 뭐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차관으로 계셨고 그 이후에는 또 민간에서 미래테크 산업 다루시다가 이재명 정부 때 다시 이제 정책실장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1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1: 예, 네, 넘었습니다. 예.
0: 그 제가 뭐 좀 청와대 계신 분들 취재해서 여쭤보니까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잠잘 시간도 없다. 술도 끊었다. 술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년 어떻게 보십니까? 돌아봤을 때.
1: 뭐 그렇게 그런 의견들이 다 대부분이고 대통령을 제가 1년 정도 이제 같이 옆에서 이제 모시면서 본 소감은 국민만 생각하세요. 이분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0: 예.
1: 그것만 생각하시고

0: 성과,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도. 제가 이제 옆에서 빼면서는 국민, 성과, 속도 이세 가지가 생각나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거의 뭐그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 예.
0: 공무원도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그렇고 그래서 쉴 시간이 어딨냐. 그런 자세로 쉼없이 일을 하시니까 옆에서도 뭐 그런 일의 강도 이런 거는 뭐 바깥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강한 편이죠. 그런데 또그 보람은 있습니다. 성과들이
1: 보람이니까
0: 나고 있기 때문에.
1: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잖아요.
0: 예.
1: 조금 섭섭하지도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0: 다시 또 올라가겠죠.
1: 예, 또 반등의 기미가 또 보이고 하니까. 네, 지금 속보가 왔네요.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의장 사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는 속보가 왔습니다. 그 속보 나온 김에 질문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처음에 이병태 위원장에게 청와대가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아마 사퇴 권고를 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퇴 의사 밝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1: 1년의 사퇴에 대해서.
0: 그냥 뭐 이렇게 흐름들은 알고 있었고요. 예,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1: 예. 아까 제가 지지율 잠깐 여쭤봤는데 그뭐 민주당 지지층 또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너무 실용만 따지는 것 아니냐. 또 이념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우리 편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중도로 가는 측면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 또 상인의 현실감과 계속 말씀하시니까 또 포용, 중도 이런 말씀도 계속 하시니까 요 간극은 어떻게 조금 헤쳐나가 있나 보십니까?
0: 대통령은 이제 나라를 5년간 맡아서 이제 이끌고 가실 지도자로 이제 국민들이 뽑아주신 분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잘 이제 앞에서 리드를 하셔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어떤 도전이랄까 이런 게좀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1: 예.
0: 좋은 점도 많습니다. 뭐 기업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전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고요. 근데 거기에 따른 또 도전 과제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세계가 지금 각국이 또 이렇게 여러 그런 속도 견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사실 가장 효과적인 그런 그 정책은 뭘까?
1: 예.
0: 그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뭐 조금 더 이제 조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대의 철학이 뭔가,
1: 예.
0: 시대 정신이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헤쳐나가고 있는 AI 혁명의 본질은 뭔가,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시는 분이라서 거기에 맞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전 국민들이 또 통합돼야 되고
1: 예, 그렇죠.
0: 이게 격차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1: 네.
0: 이쪽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 쪽은 더 커지고
1: 예.
0: 그렇지 못한 쪽은 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 사회적 합의라는 게 무척 중요한 거죠. 합의를 이끌어내는
1: 예.
0: 것이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떤 그 양극단에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내고 합의를 이끌고 그런 노력을 더 하시려고 하는 걸로 봅니다. 저는 뭐 경제 정책, 그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100%요. 저는 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1: 예.
0: 저는 이해가 됩니다.
1: 그럼 실장님도 아마 고민이 크실 텐데 방금 얘기한 한쪽만 어떤 집중되는 현상들 최근 뭐 증권 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증권 시장이 워낙 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좋아졌긴 합니다만은 특정 종목만 쏠리고 있다.
0: 예.
1: 그리고 나머지 종목에서는 그 훈기가 가지 않는다. 이러면 또그 특정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들은 소외감 느낄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걸 어떻게 모든 국민이 만족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0: 큰 고민이 되죠.
1: 네. 페이스북에도
0: 지금
1: 글 쓰는 것도 그런
0: 글도
1: 이유 같고.
0: 쓰고
1: 예.
0: 그래서 그게 뭐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사롭지 않은 현상들이 뭐 좋은 쪽이죠.
1: 예, 좋은
0: 기본적으로
1: 쪽이죠.
0: 좋은
1: 기본적으로는
0: 쪽인데
1: 그렇습니다.
0: 그게 그렇게 다 좋은 쪽만 아니고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성과가 우리 쪽으로 저는 이제 거시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그쪽 정책을 기본적으로 다른 정책도 하지만 경제정책이 가장 주된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동성이라는 쪽으로 몰려왔을 때 부동산 가격 같은 데는 몰릴 수도 있고 제가 계속 요즘에 쓰는 거는 특정 그 자산이 그 부동산 주식으로 뭐 하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1: 괜찮다. 예, 예.
0: 부동산 최악이죠. 그쪽으로 몰리면 예, 예. 그것도 수도권 특정 권역 특정 그 자산군 이런 쪽으로 몰리면 이게 굉장히 맹렬합니다. 그럼, 예. 이익이라는 게 들어오는 게 그래서 예. 제가 그걸 계속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제가 받은 숫자로 보는 숫자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몰렸을 때 부작용 같은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수도권 바깥으로 돈을 이렇게 좀 돌리는 것이 그냥 과거에는 균형 발전이었는데 제가 이 선업의식 그 압력이 강해진 이익이죠. 이런 적은 없거든요. 한 해 그 다음에 이익이 3배, 4배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가. 네. 아무리 V자 회복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종의 호황인데 네. 이 호황의 크기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길게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그 도전적 과제도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돈을 돌려야 된다.
1: 예.
0: 부동산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이렇게 특정 종목으로 특정 부분으로 몰리는 거는 극력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1: 예.
0: 겁니다.
1: 그 우리가 한때는 이제 뭐 부동산 망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0: 예.
1: 부동산 불패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근데 뭐 외국 미국이나 뭐 일본만 봐도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균형이라는 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면서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머니무브가 약간 일어나고 있다.
0: 자본시장적으로
1: 그렇죠?
0: 옮겨갔죠.
1: 그건 네. 괜찮다고.
0: 아주 좋은
1: 예,
0: 거죠.
1: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0: 아주 좋은 거죠.
1: 최근에 그 자본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0: 현상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득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이 주식도 한 3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기업 이익이 3배, 4배가 오르면 주식도 3배 되는 건 이상할 게 없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주가 지수도 뭐 9천 갔다가 지금 8천선으로 지금
1: 예.
0: 적정한테 뭐 지금 약간 좀 조정이 되고 있지만 3배, 4배씩 늘어나는 것이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라는 그 자체에서 오른 돈도 있고 여기 이제 주식이 또 올라서 소위 자산 효과가 있잖아요.
1: 예.
0: 거기서 또 벌어들인 돈도 있어서 이거는 어디론가 향해 가죠.
1: 어허.
0: 소비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식도 이 사람들은 이제 주식도 하지만 또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니까 그쪽으로도 일정 부분은 또 몰리겠죠. 성과급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향해 갈 목표로 할 그 부동산이라는 데는 또 한정돼 있고 그러면
1: 특정 지역에 또 쏠릴 수가 있겠네요.
0: 특정 지역 특정 그 가격대 그쪽으로 몰리면 그 가격이 또 좀 지금보다 훨씬 지금도 뭐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지만 더 가격 상승이 높아지면
1: 예, 예.
0: 이게 이제 부작용이 많죠.
1: 그렇죠.
0: 그 집을 못 산다기보다 거기에 이제 사시는 분들 전세가 월세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뭐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는 또 다른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투자 대상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기본 권리잖아요.
1: 예.
0: 그 집에 들어가 살.
1: 예.
0: 이 권리 자체가 크게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1: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집권 전에 주가 지수가 뭐 2,400, 2,500 하던 게 지금 뭐 7,000, 8,000,
0: 예.
1: 9,000까지 갔다 지금
0: 예.
1: 바짝 떨어졌으니까
0: 예.
1: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어떤 기업도 당연히 돈을 벌고 있을 것이고 이게 약간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윗목, 아랫목, 군불
0: 예.
1: 이런 비유를 했는데
0: 예.
1: 그 결국은 아랫목은 수도권이고
0: 예.
1: 열이 수도권 부동산과 투기성 자산에만 몰리면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가열된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해법은 불을 끄는 게 아니고 군불을 다른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말씀하셨는데
0: 예.
1: 이게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일 수도 있고 뭐 수도권 인구 분산일 수도 있고 서울 집중안성을 배제하고 뭐 당연히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기업도 그렇고 지금 서울에 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그렇고 결국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돈을 벌 때 기득권 인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포기할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혹은 정책 입안자들도 그런 기득권에 속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0: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구조가.
1: 그런데 예, 예.
0: 그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건 알죠. 우리 청년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고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자가 보유율이 뭐 55% 60%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가가 아닌 쪽에서 임대를 하고 그런 거 뭐 기다리고 거기에 맞는데 그게 적정한 가격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그 목표 연도까지 그 적정화 단계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0: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한쪽으로만 유동성이 몰리면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튈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1: 예,
0: 거죠. 그리고 지금
1: 그렇죠.
0: 이 구조 자체를 뭐더 넓게 하고 이런 거는 뭐더 장기적인 문제지만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는 겁니다.
1: 예.
0: 수도권적으로 너무 많은 유동성이 몰리면. 그래서 그런
1: 결국은
0: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운목 안운목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그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뭐 엿기름 만들고 그런 거는 이제 뭐 우리 세대는 이해를 할 텐데 젊은 세대들은 무슨 소린가 할
1: 예,
0: 텐데
1: 모르죠. 예.
0: 네, 그렇게 유동성이 한 곳에 몰릴 때 가져올 그 부작용은 저한테는 불을 보듯 빠는
1: 아,
0: 거니까
1: 예.
0: 그런 좀 호소를 하는 거죠.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보십시오.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성과급도 좋지만 이익을 내서 주는 거 너무 정상적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일을 하시는 종업원들에게 또 이렇게 대출할 수 있는 또 그런 혜택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팹을 지으니까 공사도 많이 하고 그 하나하나 개별 회사로서는 너무나 그 합리적인 결정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결정인데 그 옆에 있는 동네 쪽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 벌써 부동산 가격이 또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또 규제 지역으로 했고 그래서 근데 그게 연말로 가고 내년 가면 훨씬 더 돌아질 겁니다. 제가 보는 숫자로 보면 그랬을 때는 조금 더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 수도권 쪽으로만 모든 게 집중됐을 때 가져올 문제가 단순하게 거기 있는 그 특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그런 문제만 아니다. 저는 절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러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도 함께 하셨겠습니다만 야심차게 발표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10년간 총 4,700여 조가 이제 투자된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뭐 윗목 아랫목 여기에도 다 해당되는 거겠죠?
0: 저는
1: 그러면?
0: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요. 이게 이 프로젝트가 되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팹 건설, AIDC, AIDC도 이전에는 우리가 뭐 100메가, 200메가 해도 와 그랬는데 지금 뭐 기본이 1기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거에 10배, 20배 프로젝트가 전국의 여러 군데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팹도 그렇고 그러면 이 규모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이 숫자하고 이제 합쳐지는 겁니다. 투자도 우리가 옛날에 봤던 숫자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 매크로는 올해 이제 성장률 우리가 뭐 3%가 되느냐, 어떤 데는 4%도 보고 이제 하반기 얼마로 보느냐 하는 게 제가 보는 숫자는 이제 지금 이런 투자 보면 훨씬 더큰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그 지방에 뭐 팹을 어디를 짓고 이런 거 하나하나도 이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경제적인 어떤 어떤 이제 활동량으로 보면은 수도권에 매우 큰 아까 말한 집중도를 나올 수 있어서 매크로적으로 보면 팹을 지을 때 땅이 마련돼 있다 그러면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란히 이렇게 교차로 하는 것이 그냥 뭐 지역 균형 발전 이걸 차원을 떠나서 매크로적으로 저는 균형감 있는 그런 접근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뭐 정치권 일각의 얘기입니다마는 뭐 특정 지역을 일부러 띄우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호남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0: 그건 아닙니다.
1: 충청권도 있고 뭐
0: 예.
1: TK 지역도 있는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4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다음에도
0: 10년 미니멈 최소 10년짜리 프로젝트죠.
1: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설립해야 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인데 혹시라도 뭐 정권이 교체가 돼서 이게 뭐 뒤집어진다거나 아니면 축소된다거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0: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AIDC 됐지만 크게 보면 이제 반도체 두개 회사의 투자 프로그램이 제일 크잖아요. 반도체 두개 회사가 지금 전망하는 뭐 3년, 5년, 10년 그 수요 전망에 기반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그 용인이나 수도권에 그 지으려는 그 계획도 있고 그 장기 그 수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에 기반을 두고 발표한 거라서 그러면은 수요가 이제 지금 그 본인들이 이제 12년, 8년 이렇게 당겼잖아요. 예, 그 저기 준공 연도를 수도권에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 이윤을 어디다 지을 것이냐라고 보면은 뭐 팹을 지으려면은 뭐각한 150만 평씩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양사가 그래서 각각 한 팹을 만약에 수도권 밖에 그 규모로 지으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지을 만한 땅이 본

0: 국민들은 많이 이제 땅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그 수요에 기반한 그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없이 저는 간다고 봅니다.
1: 뭐 땅굴 전기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면은 이제 뭐 1, 20만 평도 아니고 기본이 100만 평, 200만 평 그런 평지가 필요하고 협력사까지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되게 지반도 안정적이고 그런 땅, 이런 데를 구해야 되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남아있는 땅들이.
1: 예.
0: 그래서 그 수도권이냐 아니냐라는 건 수도권에 아까 말한 그런 우리가 과거에 몰려있는 그런 질서에서 그렇지 수도권 바깥을 바라보면 다른 나라로 보면은 다른 나라의 팹들은 다 전국에 다 퍼져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1: 예.
0: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만 사실 수도권 한이 좁은 안에 다 몰려 있는 거지. 이게 이거보다는 각각에 이렇게 널찍하게 퍼져 있는 게 오히려 더 다른 나라는 더 정상적인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바깥에도 수요가 팽창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우리가 팹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란 두개 회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AI 시대.
1: 예.
0: 우리나라 두개그 넘버 원, 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책무이기도 하죠.
1: 예.
0: 이 메모리가 제때 공급 안 되면 AI 혁명이 제대로 그 속도를 낼수 없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너무 오르면 물량이 저기 제때 공급이 안 돼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주 높은 가격에 칩을 살수 있는 사람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개 회사의 책무이기도 하고 그거를 도와서 용수 전력을 해서 우리가 적정한 그 지체되지 않게 메모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봅니다. 두
1: 예.
0: 개 회사 플러스 대한민국 국가에.
1: 정부도 도와줄 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고.
0: 그리고
1: 그러니까
0: 국가가 도와줘야만이 될수 있는
1: 그렇죠.
0: 사업입니다,
1: 예.
0: 이거는.
1: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이게 각 기업이 수요 분석하고 어느 장소가 가장 이득을 낼수 있을까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0: 예.
1: 정부가 강요해서 한건 아니니까는 시간이 지나도 여기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0: 그렇습니다.
1: 말씀이고
0: 예.
1: 그러면은 당연히 그 양질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다.
0: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생기죠. 특히 지방에.
1: 그러니까 뭐 지금은 또 용인, 청주 이쪽에 많은 분들이 내려가서 젊은 분들 살고 계시잖아요.
0: 예.
1: 그렇게 가능도 하겠다.
0: 아, 그런 모습이 지방에 5년, 10년 뒤에는
1: 예.
0: 그대로 지방에 이제 다시 지방에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정도
1: 예.
0: 도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들, 특히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1: 예.
0: 수도권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 산업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이 산업에서 AI와 지금 반도체, 전기 이런 관련 산업들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저는 뭐 그걸 트리니티라는 표현도 했지만 이 산업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피지컬 AI까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메모리에 어떤 그 우위 같은 거를 더 공고히 하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뭐 3강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그 선도 국가가 되는데 아주 큰그 기틀이 마련된다고
1: 예,
0: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도체 또 호남 뭐 3대 프로젝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실장님 나오셔서 그런지 우리 댓글에 부동산 어떻게 되느냐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에서는 아마 부동산 정책을 내지 못했을 거고. 근데 요즘 자꾸 수도권 중심으로 또 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정부에서 지방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부동산 규제 정책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지금 댓글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0: 예, 정부 이재명 정부를 시작하자마자 6.27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수요 굉장히 강력한 수요 대책이죠. 그다음에 몇달 지나서 11.5라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를 문 그것도 또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를 제때 하겠다. 새로 또뭐 경마장 태릉에서 또 6만 호 하겠다. 여러 또 공급 1,
1: 공급
0: 2부도
1: 정책?
0: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차질 없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요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3배, 4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익과 이런 게.
1: 수도권에서?
0: 우리나라
1: 예.
0: 경제 전체.
1: 아,
0: 우리나라
1: 전체에서?
0: 경제
1: 예.
0: 전체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한 3배 될것 같고 작년 대비. 이 상장회사 이익도 작년 대비 3배, 4배 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1: 정부가 돈을
0: 쪽에.
1: 많이 풀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0: 아니죠.
1: 사실하고는 좀.
0: 기업 부분에서 그만큼 우리가 많이
1: 예.
0: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1년 전과 이 수요 압력이 훨씬 더 강해졌고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도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닥치고 지어야 된단 말이 예, 예.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24년, 25년에 덜 지었기 때문에 어려운

0: 아파트라도 할수 있는 거는 매입 임대에서 LH가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뭐 전월세 대책까지 이런 각각의 그 이렇게 그 층위별로 새롭게 정책을 좀 다시 보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오늘 그 청와대 민간 합동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 군 공항 부지에다가 하겠다. 강훈식 실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여기가 크기가 딱 맞다.
0: 250만 평입니다.
1: 250만 평이니까. 거기다가 물류에서도 여기가 최적지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속도전. 빨리 할수 있는 곳이 또 여기다.
0: 거기는 뭐 이미 수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1: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0: 공항만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비행기나 이런 데를 다른 공항으로 이렇게 소산하거나 그러면은 뭐 바로 그 땅은 쓸수 있는
1: 근데
0: 거죠.
1: 이것도 결국 정부가 여기 가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여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부지.
0: 최적지로 선호를
1: 최적화지다가.
0: 합니다.
1: 예.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그럼 생각보다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겠네요. 여기 일단 지정이
0: 오늘
1: 됐으니까.
0: 이제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양사 모두 그쪽을 최선호 지역으로 이제 건의를 한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이전부터 있었고, 그러면 이제 정부한테 공이 온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무안이나 이런 쪽에 새로 군공항을 짓느냐. 근데 군공항 짓는 데는 절대적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자고 그러면 지금 있는 공항에서 하고 있는 훈련 소요나 이런 거를 여타 공군 그 기지로 소산할 수 있느냐, 얼마 빨리. 소산 계획을 우리가 공군과 상의해서 짜면 그만큼 이제 그만큼 무한의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터를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공군이나 이런 쪽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소산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를 용인 산단이 6년 걸렸는데 내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더 빨리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0: 그게 지금 반도체 수요가 그렇습니다. 지금 AI 혁명 한 3년 전하고 달라져 가지고요.
1: 달라져서.
0: 그래서 그거는 반도체 지금 AI 혁명의 기세가 그렇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제가 뭐 환율 금리 많이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한번더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4년 4개월 만에 라디오 복귀. 첫 방송이라 실수도 있었던 것 같네요. 내일은 더 잘할게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3: (웃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교통안전 1분 턱.
6: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배재구 야구부의 스타벅스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군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주 도심과 KTX 역도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방부는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광주 군공항의 예비 이전 부지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대로 선정된 상태지만 무안군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 최종 확정 등의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징계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해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 영구 복당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LH 이성훈 사장은 지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라며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신임 사장은 오늘 LH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년과 신임 부부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놓고 전략 산업과 균형 발전에 기반을 다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속도 개선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 균형 성장과 AI 도시 대전환 선도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홍명보호의 북중미 월드컵 졸전을 계기로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 출범식에서 축구인들이 더 분발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송구하다며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K축구 혁신위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한시적인 조직으로 한국 축구 레전드인 박지성 위원장이 혁신의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이 올해 상반기 기본급의 최대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삼성전자는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의 지급률을 공지했으며 오는 8일 지급합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최대치인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며 시스템 LSI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는 75%, 반도체 연구소와 SAIT 공통 부문은 100%가 책정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6도, 습도는 75%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셀레늄 무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7: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푸쉬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푸쉬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 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8: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9: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10: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1: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2: 저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13: 아, 예. 말해보세요.
12: 제가 이번 달까지 일하기로 했잖아요.
13: 아휴, 내가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12: 그래서 말인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13: 에? 그게 그...
14: 사업주 A씨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난감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안 되는 일이란 걸 모르지 않았지만 2년 넘게 일한 직원의 부탁을 매몰차게 끊어내기도 쉽지 않았죠.
13: 아, 그런데 그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12: 아, 사장님,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요. 저 여기서 2년 넘게 일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14: 결국 사업주 A씨는 직원의 요청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겠어?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13: 예, 여보세요.
15: 여기 노동청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연락드렸습니다.
13: 예? 사실 그게 그...
14: 결국 사업주 A씨는 수백만 원대의 징수금을 내게 됐는데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13: 미영씨,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일 잘하는 사람인 거 아는데 안타깝지만 더는 함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15: 그럼 해고라는 말씀이신가요?
13: 뭐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말할 건 아니고 절차상 사직서 하나만 써주면 돼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12: 아, 네.
14: 별다른 의심 없이 회사의 요청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미영 씨. 하지만 나중에 이 사직서가 문제가 됐죠.

0: 이후 검찰은 미영 씨가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거 아니냐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에서 노동과 산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전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0: 아, 그렇죠. 네. 오늘은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쯤은 겪거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 네, 사실 저도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좀 흔한 일입니다. 네. 원래 이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은 구직급여, 이제 속칭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그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죠. 네. 구직급여는 원래 타이로 직업을 잃게 된 근로자에게 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그러니까 구직하는 동안에 소득 상당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과 퇴직 근로자만 입을 잘 맞추면 타이로 직업을 잃은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0: 그렇죠.
1: 네.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년 넘게 근무하던 직원 B씨가 자진 퇴사를 했는데도 구직급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B씨를 해고한 것처럼 신고했다고 해요.
0: 아, 당시 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을 좀 도와줬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고용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 보통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정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신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그렇죠.
1: 현실적으로 이제 밖에서 사실은 근로자가 그 즈음에 퇴직 의사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0: 네.
1: 여기서도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부자 고발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리고 사장인 A씨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이제 조금 괜찮겠지란 아니란 생각으로 도와준 건지 아니면은 네. 진짜로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0: 네.
1: 아마 어느 경우라도 이제 노동청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을 때 아마 철렁했겠죠.
0: 네.
1: A씨는 결국 부당하게 지급된 구직급여 1,600여만 원 중에서 약 400만 원을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제 사장인 A씨는 그 돈을 납부합니다.
0: 네.
1: 근데 A씨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1,600여만 원 이득 본 거는 결국은 퇴직했던 B씨인데
0: 네.
1: 그래서 A씨는 B씨한테 내가 냈던 400만 원은 사실 B 네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는 그 돈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0: 어떻게 됐죠?
1: 졌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재판부는 이제 A와 B의 잘못을 1대 3 정도로 봐서요.
0: 네.
1: 노동청이 A에게 400만 원만 징수하고 1200만 원은 B에게 징수하는 처분이 있었는데 그 1대 3의 내부 과실 비율이 맞다.
0: 네.
1: 즉 B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A의 불법 행위 기여도는 25% 정도다라고 해서요. 그 반환 비율이 맞다고 봤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A는 25%어치 손해만을 보고 B씨는 반환할 걸 다 반환하고도 25%어치는 이익을 보는 것이 맞냐. 네. 맞다라는 판단이었었습니다.
0: 네.
1: 즉 금전적인 이익, 실제로 금전이 어디에 갔느냐가 아니라 불법 행위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생기는 이제 문제인데요. 반대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여도만 있고 이득은 없으니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은 손해만 생기니까 이런 노동자 요청을 들어주지 말라라는 경고기도 합니다.
0: 네. 직원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도와준 것뿐이다 이런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상금 소송에서 업주가 이기는 경우 전혀 없습니까?
1: 네, 사업주의 기여도만큼만 이제 본인이 돈을 냈기 때문에 패소했던 거니까요. 노동청에서 만약에 비율 계산을 잘못한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사업주의 책임이 뭐 50%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처럼 25%의 기여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남은 이제 25% 정도는 승소할 수 있겠죠. 그 비율을 판단하는 게 이제 노동청도 법원도 이제 뭐 모두 사람이 하는 판단이다
0: 그렇죠.
1: 보니까요. 좀 다른 비율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승소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요. 대부분 노동청에서도 사업주에게 절반 미만의 책임을 묻게 되고요. 법원도 노동청의 판단을 가급적은 존중하는 편입니다.
0: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다뤄보고 있는데 방금 살펴본 권고사직 허위 처리 말고도 또 어떤 방식이 있을지 실제 어떤 유형들이 많이 문제됩니까?
1: 네, 이제 구직급여가 퇴사하고 나라가 주는 돈이니까요. 사업주는 돈을 안 드리고 그 노동자를 챙겨줄 수 있고 노동자는 일하지 않고서도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악용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진 퇴사했는데 권고사직 처리했다라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0: 네.
1: 이제 그것 말고도 지인을 자신의 직장에 취직시킨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적당히 해고 처리를 해서 용돈을 구직급여로 주는 그런 사례들도 저출 문제가 네.

0: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것 중에 좀 특이했던 건이 있었는데 사업주랑 노동자가 이제 완전히 척을 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고소도 하고 완전 관계가 파탄이 됐었는데 결국 그 사이에 노동자는 회사를 견디지 못해서 자진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구직급여로 이제 합의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퇴사 갈등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받게 해준다라고 합의하는 노사합의는 왕왕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불법이고요.
1: 방금 말씀해주신 유형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회사가 해고를 통보해놓고는 사직서에는 자진 퇴사 형식으로 정리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0: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은 이제는 자진 퇴사로 만들어야 되는 회사의 입장인데요. 이 해고로 인한 구직급여가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네. 일단 노동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네. 이 기업은 해고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원만하게 입을 맞추는 게 아니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구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좀 해고인 듯 해고 아닌 해고 같은 그런 자진 퇴사를 종용하게 됩니다.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책상을 빼고 뭐 복도에 자리를 놓고 사장님의 뭐 자산 전반 이렇게 시킨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네. 2024년 7월 직장인인 CC한테 문자가 하나 옵니다. 업무 태만으로 나는 당신을 해고하겠다. 해고 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당신은 해고다 라고 하는 회사 대표의 메시지였죠. 당연히 네. 해고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CC의 상급자였던 회사 부장으로부터 연락이 하나 와요.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CC는 이제 거부했는데 부장이 네가 자진 퇴사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설득을 해서 넘어갔고요. 결국 CC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합니다라는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는 이제 구직급여 접수를 했었고요. 퇴사 이후로 구직급여를 한 달 정도 받게 됐었습니다.
1: 근데 또 이분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았던 모양인데 원래대로라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잖아요.
0: 네, 실제로 자진 퇴사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네. 회사는 노동청에 경영상의 권고 사직으로 허위 신고했었습니다. 아까 부장이 CC를 설득했던 것도 노동청에 허위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에 의한 구직급여가 아니니까 회사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CC는 실제로 한 달치 구직급여 한 52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합니다. 근데 그 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고 사직이다 보니까요. 이제 권고에 따라서 사직서를 썼음이 이제 서류상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회사 권고가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CC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지만 회사가 이 사직서를 무시하고서 왠지 CC에게 구직급여를 몰아주기 위해서 허위신고 아니냐라고 보였다는 거죠. 검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요. CC를 구직급여 불법 수급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네. 다행히 형사공판 중에 아까 그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요. 사장이 조기 퇴사를 할 수 있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게 했고 실질적인 해고가 맞다는 점을 증언을 해줬고요. 실질적 해고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CC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1: 더 노골적인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으니까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0: 네, 전형적인 이제 허위 구직급여 신고 사례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주고 이제 노동청 예산을 쓰는 거니까 금전적으로 이득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흔히들 권해보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요. 퇴직금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의 10분의 1 정도를 이제 퇴직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네. 몇 년씩 쌓이지가 않으면은 이제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되지가 않아요.
1: 그렇죠.
0: 이제 1년 일했다라고 하면 보통 한 달 월급 정도 받게 되는데 구직급여는 이제 6개월 내외로 받으니까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구직급여가 훨씬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독할 만 하겠죠. 이렇게 수요가 맞아서 일어나는 담합은요. 생각보다는 흔한 사례입니다.
1: 네. 뭐 이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수급이라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무슨 사례입니까?
0: 좀 황당한, 조금은 좀 슬픈 얘기인데요. 네. 이제 D씨가 기초생활수급자였었습니다. 예, 좀 저희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도용을 해서 몰래 일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자주 있거든요.
1: 네.
0: 둘 다 뭐 좀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데 네. 아까 말씀드린 명의 도용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1: 네.
0: 근데 이 D씨도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 명의 도용한 대상은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들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구직급여를 신청을 했는데도 아버지인 D씨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 씨는

0: 구직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 중입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D씨는 아들의 명의로 지금 일용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동시에 잡혀버린 겁니다. 네. 당연히 부정수급자로 지정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그 아들인 이씨 입장에서 내가 부정수급을 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벗으려면은 사실 내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내 명의를 도용했었다.
1: 그렇죠.
0: 나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령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들은 명의 도용을 해준 이제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근로자, 사업주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0: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든 사업주든 모두 형사처벌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고의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최대 5배까지도 징벌적으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 사업주는 노동청의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서 주기적인 노동청 감찰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이브의 오프 더 레코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원과 일부 영남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요.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려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산발적으로 소나기 오는 곳 있겠고요. 전국 곳곳에는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당 20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 서울은 30도, 대전과 광주는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고요. 주 후반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내부순환로 따라서 성수 가는 길 연이어 홍제 사이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고요. 그래서 고장차 뒤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누들로 따라 성산대교 쪽으로는 여의도권을 통과해서 양화대교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와 같이 가는 동일로는 의정부 쪽으로 영동대교 북단과 군자교차로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 1교와 상계교 사이로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이 허위정보 유포단속 TF 수사 상황을 발표하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9명을 검거하고 5.18은 폭동이라는 블로그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포함해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1: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는 물론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3: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회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관위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 아래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4: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0: 김호철 감사원장입니다.
4: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3: 이번 감사는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에 42명을 배치했는데 통상 정기 감사 때 투입한 인력의 서너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 이렇게 두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계약은 물론 각종 수당 지급과 재외국민 선거 경비, 계약 체결 과정의 일감 몰아주기나 직원 해외 출장 여비 집행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4: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 관련 감사원장입니다.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지.
3: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업무 내용을 들여다보는 직무감찰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르면 10월 결과를 내놓는 걸 목표로 이번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합니다. 합수부는 오늘 이몽석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인사예산전담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합수부는 전국 수사기관에서 아직 처분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을 검토하며 이첩 대상을 분류하고 불기소 등 처분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재기 수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사태 당시 이명이 취소됐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에 승소했습니다.
1: 부정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감사원이 정작 법원에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지난 2021년 8월 대구선관위 경력경쟁 채용에 합격한 A씨. 아버지는 경북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선관위 1급 고위직 출신으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A씨 부친이 대구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에게 5차례 넘게 연락했고 채용 전 사무처장님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라고 언급한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부정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부친이 채용 정보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보도자료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감사원 역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도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권한 없이 선관위를 감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YTN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법원에 증거를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다른 고위직 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들 역시 선관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여서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6: 채용 절차에 정식으로
0: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일반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감사원법 개정과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무 감찰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5: 선관위는 A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독립기구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던 선관위가 정작 법정에선 감사원 자료에 매달리는 건 모순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사퇴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렸지만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다면서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 중 한 명이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 회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할 방침입니다.
2: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만에 사퇴한 날 한국축구계를 하나하나 뜯어고칠 박지성 혁신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1: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무엇보다 축구인으로서 죄송하다며 혁신과제의 실천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7: K축구 혁신위 회의장에 들어선 박지성 공동위원장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2002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그가 혁신의 전면에 나서

0: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이 축구인들이 더
2: 박재성 K축구 혁신위 공동 위원장입니다.
1: 그렇지 못함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앞서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 실천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1: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논의한 이런 사안들이 유승민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얼만큼 반영이 되고 얼만큼 실천에 옮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출범 현장에서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기면서 현장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3: 무엇보다 축구인들이
2: 최희영 문체부 장관입니다.
3: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확고했습니다.
0: 이번 혁신위에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 영향력 있는 축구인들이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표는 일본과 같은 지속성장 가능한 축구입니다. 같은 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체제는 1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YTN 이동입니다.
4: 네, 과거 교제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를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 피해 여성은 사망 당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보호 조치도 받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4: 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혜리 기자, 여 피해 여성이 한 달 전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고 범행 전에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다고요?
6: 네, YT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숨진 여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건 그로부터 닷새입니다. 여성은 지난달 8일 이별을 통보받은 A씨가 자신의 직장을 찾아오자 전 남자친구가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A씨는 왜 신고를 했느냐며 여성에게 연락해 항의하고 집까지 찾아갔다가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는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1호부터 3호 조치를 했지만 신병 확보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14개 항목 가운데 1개에만 해당해 큰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보호조치의 사각지대는 또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여성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참변을 막진 못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신고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될 경우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현재 조사됐습니까?
6: 아직 A씨를 상대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A씨는 어제 범행 뒤 자해해 두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바탕으로 당일 행적을 추적하면서 숨진 여성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서울 금천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3일에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금천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2일 새벽 2시쯤 서울 관악구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일주일 전쯤 A씨를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접수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하철 좌석 시비가 붙은 승객을 때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 50분쯤 인천 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앉으려던 좌석에 20대 여성이 앉자 발로 턱 부위를 때리고 말리는 50대 남성 승객의 멱살을 잡은 뒤 달아났습니다.
4: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원생과 직원 등 13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천장에 설치된 등기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도심 항만과 인접해 있고 토지 수용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7: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 기업이 참석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서남권 사업 부지를 우선 논의했습니다.
8: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7: 회의 결과 청와대는 전남 무안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심과 항만, 공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9: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2: 강원식
9: 거쳐
2: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9: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7: 두 기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250만 평 규모와 평평한 부지 특성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습니다. 특히 이미 주변 지역에선 땅값 폭등 조짐이 보였던 만큼 토지 수용 부담이 적은 국유지를 선택해 불필요한 투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9: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9: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7: 정부는 군 공항 부지 오염 문제와 안보 공백 우려는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변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부지도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야당 등의 비판과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일각에서 왜 투자 대상에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 불가능한 일, 이벤트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냐며 불가능하다고 비난을 하든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하나만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4: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의 이 주식 예탁 증서 미국 나스닥 상장이 예정된 이번 주 첫날 코스피가 겨우 8000선을 지킨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5: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지수가 꺾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류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장중 8,3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쭉 미끄러져 0.5% 내린 8,051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2조 7천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2조 8천억 원 순매도에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희비는 엇갈렸는데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한 반면 SK하이닉스는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전망하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85조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6% 오른 32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 2.8% 오른 31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에 3% 오른 249만 원대까지 갔다가 급락해 3.4% 내린 234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10일 주식 예탁 증서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1: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

0: 반등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SK하이닉스 주가의 재평가 여부는 미국 ADR 상장 이후의 주가 추이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선주가 상승했고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는 등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닥 낙폭은 더 커서 2.5% 내린 847로 마감했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첫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7원 오른 1530.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이 올해 상반기 기본급의 최대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삼성전자는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의 지급률을 공지했으며 지급일은 오는 8일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HBM 공급 확대와 범용 DRAM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메모리 사업부가 상반기에만 140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 삼성전자의 가전, TV,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직원 중심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오는 16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불합리한 DX 패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라며 2,000명에서 3,0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성과급 합의로 DS 부문은 직원 1인당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DX 부문은 600만 원 수준의 자사주가 지급될 예정이어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서양 동맹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거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동맹국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나토는 출범 7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미국 건국 250주년 축제 분위기 속에 나토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유럽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유럽을 향해 비겁자들이라며 날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5: 공개적으로 말하겠는데 우리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나토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미국은 나토에 제공하던 미군 전력 규모를 줄이기로 하면서 유럽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유럽은 서둘러 지갑을 열었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생산 병목 현상으로 돈을 내고도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5: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 잔류와 거친 발언의 완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짐 타운샌드 전 미 국방부 유럽 나토 정책 부차관보입니다.
4: 의회조차 미군 철수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짐을 싸기 시작해 독일과 영국, 폴란드 등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국제관계학 교수입니다.
4: 유럽은 이번 회의에서도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와 호르무즈 해협 방위 분담 등 트럼프 달래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담을 나누면서 우크라이나 논의에서 유럽이 배제될 거란 패싱 공포도 큽니다. 나토의 균열은 결국 러시아와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란 경고 속에 위기의 대서양 동맹은 불안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여름 휴가철 앞두고 온라인으로 항공이나 숙박권 알아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 상품 예약 플랫폼 아고다가 환불, 수수료 등 중요 안내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아고다는 지난해 말 온라인 여행 상품 앱 가운데 국내 이용자 경험률 1위를 기록한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예약 과정에서 고객이 알아야 할 중요 정보들을 불명확하게 안내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선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수화물 정책 같은 엉뚱한 경로로 환불 불가 상품이란 점을 안내해 사실상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숙박 예약 때는 결제 시점

0: 급격하게 늘어나는 휴가철을 앞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입니다.
1: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0: 아고다 측은 방미통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반 가까이 흐른 지난 2월에서야 시정 조치를 마쳤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3: 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었죠.
4: 경찰은 광주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경찰청 본청에 수사팀을 투입했는데요. 제19 감싸기 부실 수사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3: 네, 사실 뭐 이 장윤기 사건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경찰관 아버지의 증거 인멸에 더해서 이번에는 이 담당 경찰관이 장윤기 차량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없앴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5: 그렇습니다.
3: 그래서 이제 더 충격을 더하는 것 같은데 이 증거물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5: 우리가 케이블 타이라고 하면 평소에 정말로 이 케이블을 묶어놓는 뭐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범행 현장에서는 이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이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의 차량에 있었다라는 점은 당시에 단순히 길을 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차량까지 이 피해자를 끌고 와서 뭔가 결박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던 핵심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수사팀장이 인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밝혀지게 된 것은 사실 아예 케이블 타이를 증거 목록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 입장에서나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보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차량에 이제 증거를 이제 쭉 이제 수집하는 그런 현장 검증을 진행을 할 때 보통은 경찰이 체증을 위해서 이 녹취 도구를 뭐 캠코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쭉 촬영을 해놓은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3: 예.
5: 그런데 그때에는 보였던 케이블 타이가 증거 목록에도 없고 실제 사라지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개진하다 보니 이 해당 수사팀장이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증거 인멸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네, 이렇게 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것뿐만 아니라 장윤기가 이제 운전한 후에 버리고 간 이 SUV 차량의 경우 이 차량에도 혈흔 등이 좀 남아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이 혈흔 같은 것도 주요 증거물로 볼 수 있는데 차량을 보존하지 않고 장씨의 아버지에게 바로 인계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5: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뭐 증거를 수집을 해서 압수를 하고 그 이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물론 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라고 한다면 감정이라든지 감식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필요 없는 부분은 환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불하는 절차에 있어서 언제까지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증거 수집을 하고 그리고 감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필요한 절차 동안 증거를 얼마든지 압수해서 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이 차량 내부에 대한 사진을 찍고 현장 검증을 한 바로 다음 날에 장윤기 아버지에게 돌려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돌려준 이후에 장윤기 아버지는 현직 경찰이잖아요.
3: 예.
5: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혹시나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다시 이것을 요청했을 때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약 보름 동안 실제 본인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본인의 지문도 묻었을 것이고 이미 유의미한 증거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 사라진 후겠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운행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3: 네,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장윤기의 경찰관 아버지와 그다음에 이제 수사팀이 수십 차례 통화한 점 뭐 이런 부분들도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계획을 알려준 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밀 유출 뭐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5: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족 입장에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구치소라든지 뭐 교도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뭐 수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속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안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0: 구속 여부를 알려주는 것과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언제 압수가 개시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 수사의 절차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과연 언제 신청해서 청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수사의 기밀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언제 압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면 그 전에 증거인멸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것을 비밀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절차상으로 피의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안내되어야 되는 내용을 넘어서서 언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할 것 같다. 언제 발부되면 언제쯤 우리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것까지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속임으로써 아니면 증거를 미리 없앰으로써 이 공무집행 방해를 저질렀다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핵심 증거나 정황을 통해서 성범죄 목적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또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수사팀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또 이 영장 집행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이 아버지가 뭐 성인용품 인형 같은 것들을 미리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경찰이 살인 혐의만 적용해서 좀 검찰에 넘겨서 형량을 좀 봐주 유기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외부로 알려졌을 때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강간 등 살인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강간의 목적이 더해져서 살인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사형 무기밖에 없거든요. 형량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강간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케이블 타이와 같은 중요 증거들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에 실패했고 차량의 경우에도 바로 돌려줬으며 실제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길 때에도 강간 등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해서 넘겼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시에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선은 살인을 보고 안전하게 넘긴다라는 시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러 증거가 인멸된 정황들과 합쳐서 보자라고 한다면 혹시나 과주기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혹시나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더해서 강간이라는 목적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해 보입니다.
2: 네, 일단은 뭐 지금 이 상황은 일단 국수본부장은 유급무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직 명운을 걸고 엄정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경찰의 수사 공정성 전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초에 이 광주경찰서의 일부 서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광주경찰청 자체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경찰 내부에 제 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유급무원이다. 우리가 조직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정말 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특별수사팀 27명의 규모로 이 수사팀이 편성이 되어서 본청에서 나서서 수사를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지금 감찰에서 시작이 됐는데 감찰의 경우에는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검토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손을 떠나서 지금 내부 징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형사사건으로까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광주청 라인이 아예 배제가 되고 네. 본청에서 나와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은 또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 봐주기, 형량 봐주기를 위해서 살인죄로 이송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런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난 게 이제 검찰 단계에서입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단계에서 이런 내용이 드러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가 재검토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만약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었다라면 장윤기의 경우 증거 인멸 당연히 묻혔을 것이고 그리고 강간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아마 의율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적어도 보완 수사를 요청하거나 보완 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수사의 균형이라든지 일정 정도의 견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수사 방해라든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보완 수사를 해라라고 명령이 나오는 것은 문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필요 한도 내에서 저렇게 경찰의 비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하나의 출로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 논의로 이것이 재점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에 이 친족 측내의 적절성 논란도 지금 계속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이제 형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0: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죄에 대한 증거를 내가 인멸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 그러니까 친족이라든지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숨겨주고 증거 인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친족 특례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뭐 내 자식을 숨겨주고 내 아버지를 숨겨주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현직 경찰이 조직적으로 저렇게 유착이 연관되어서 은폐를 하고 증거를 인멸한다라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물론 장윤기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지금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시켜서 지금 수사팀장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증거인멸해라 라고 지시를 해서 교사를 한 경우에는 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그 수사팀이 꾸려져서 어느 정도의 수사가 개진되는지에 따라서 장윤기의 아버지도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범의 재책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2: 예. 네. 자,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밤사이에도 더위가 완전히 식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체감 온도가 27도로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3: 네, 이렇게 밤더위가 나타나면서 깊게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잠을 잘 자려면 우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맞닿는 면적이 적을수록 열을 발산하기 쉽기 때문에 옆으로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3: 마지막으로 발을 시원하게 하면 다른 부위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신부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불 밖으로 발을 빼놓거나 선풍기를 발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낮에는 더위가 더 강해집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북과 전남 동부, 또 영남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30도, 대구 34도, 포항 35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3: 하늘 표정도 좋지 않습니다. 우선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1: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3: 올해부터 글피 사이에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1: 정수연이었습니다.
4: 계속해서 뉴스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첫 줄의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AI 대전환과 규제 합리화, 창업 르네상스, 청년 정책 내실화 등을 담은 총리 4대 역점 아젠다를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근본적 혁신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AI 데이터 기반 국민생명 보호 방안도 설명했는데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기술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미국 의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기업의 행태에 대해 균형 잡히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보고서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최종 보고서가 아닌 잠정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미 의회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쿠팡을 향해 기업이 잘못한 문제를 법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 의회나 정부에 힘입어 외교적 사안으로 만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재고 양

법무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해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SNS에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부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성 응원 구호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SNS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공직자 발언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지만 차별과 혐오 표현,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인사들에 대한 징계 안건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징계 회부 요청서만 60건에서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리위는 이 가운데 당원 당규를 어긴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 추릴 방침입니다. 접수된 안건이 많다 보니 징계 대상 선정까지는 추가 회의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징계 정치를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이번 법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에서 개정된 법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 왜곡하고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법을 가로막을수록 웃는 것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자들이고 우는 것은 그 거짓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에 나선 데 대해 정권의 선거 대응 기금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그럴듯한 네이밍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차기 당권과 총선을 겨냥한 권력 대응 기금이자 국가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선언이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 세금과 미래 세대의 국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선거 자금이나 권력 창고가 아니라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폭주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를 비롯해 현역 의원 수십 명에 대한 징계심의에 착수한 걸 두고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사선 이종배 의원은 오늘 SNS에 당내 구성원을 징계해서 세우겠다는 기강은 질서가 아니라 대립과 갈등만 가져온다며 정당은 당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언론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언론을 막는 징계는 결국 당의 화합만 해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장 대표와 윤리위에 지금이라도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광주 동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민주당에서는 자기 정치의 폐해로 당정협력이 혼선에 빠졌고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 등에서 수기와 토론 부족, 절차 마비 등이 나타났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사실상 저격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범죄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0: 했습니다. 이어 국토부와 경찰청 등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파트너스와 메리츠 금융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 추진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MBK의 약탈적 금융기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메리츠라는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며 청문회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는 야당이 회의에 참석하고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 사이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를 반영해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발행 규모를 정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발행 총액을 기존 45조 4,500억 원에서 43조 1,400억 원으로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3일 기준 종가 255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발행 규모를 산정했다가 정정 공시 전날인 지난 3일 SK하이닉스 종가인 242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수정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수요 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데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11일 목표로 ADR 상장을 위해 전체 발행 주식의 2.5%인 최대 1,779만 주를 신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 절차 폐지로 대금 미정산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를 본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 위기 대응 특례 보증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보는 이들 기업을 위한 보증은 특례 보증 내에서 별도 구분해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운영 지원한다며 오늘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전, TV, 스마트폰 등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직원 중심 노조가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오는 16일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인근에서 조합원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행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불합리한 DX 패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라며 2, 3천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 등을 담은 임금 협상을 합의했습니다. DS 부문은 직원 1인당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DX 부문은 600만 원 수준의 자사주가 지급될 예정이어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이나 수수료 등 중요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 아고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아고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고다는 항공권 기본 예약 화면에서 환불 가능 여부나 취소 변경 수수료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관련성 없는 경로를 통해서만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숙박 예약 과정에서 결제 시점에 따라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도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27명 규모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특별수사팀장은 경찰청 수사인권 담당관 홍장득 총경이 맡으며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에도 6명이 추가 투입되는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은 배제됩니다. 애초 장윤기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청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팀이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의 존재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를 맡았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초기에 촬영한 장윤기의 차량 영상에는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찍혀 있지만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경찰은 관련 영상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7.3도, 습도는 74%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Next Life 플랫폼 에피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4: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1: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12: 라디오 청취율 조사.
11: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12: 02.
11: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12: YTN 라디오.
11: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12: YTN 라디오.
13: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12: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2: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11: 어떻게 다르게?
12: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4: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5: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6: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에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감찰을 담당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대신 공수처를 추진하면서 특별감찰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역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가 10년이 됐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 이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월 차장검사 출신 강지석 변호사를 야당 후보자 몫으로 추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준비 등 이유를 들어 추천을 미뤄왔는데요. 임명 절차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계약 등 세금 낭비만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2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특히 수도권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0: 서울 30도, 대전과 강주가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바비가 괌 해상에서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류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8시를 가까이 하는 만큼 도로 위로는 좀 여유가 찾아들었습니다.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위로는 막힘이 없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방향으로는 수월한데 일산 쪽으로는 짧게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는 여유가 있고요. 공항 쪽으로는 성산대교와 가양대교 사이로 짧은 지체 남겨져 있습니다. 동작대교 다리 위에선 수월하고 사당역 쪽으로 진입하는 길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 사당역까지 신호대기 비교적 길게 받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서는 길 시가지 구간으로도 크게 막힘이 없고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서운분기점 부근 사고 때문에 신월에서 서운까지 막힙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도심 항만과 인접해 있고 토지 수용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6: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 기업이 참석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서남권 사업 부지를 우선 논의했습니다.
7: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6: 회의 결과 청와대는 전남 무안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심과 항만, 공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8: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8: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6: 두 기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250만 평 규모와 평평한 부지 특성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습니다. 특히 이미 주변 지역에선 땅값 폭등 조짐이 보였던 만큼 토지 수용 부담이 적은 국유지를 선택해 불필요한 투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8: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6: 정부는 군 공항 부지 오염 문제와 안보 공백 우려는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변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확보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부지도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벤트가 아니라며 사업과 관련한 야당 비판에 대해 협조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다달이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과 지역 선정을 둘러싼 야당 주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처음엔 한쪽에만 투자를 하고 자기 지역은 왜 빠졌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이제는 사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주장하면 좋겠다고 꼬집으며 사업을 방해하진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 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충청, 영남권 등 다른 지역별 사업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구성할 3대 메가 프로젝트 청와대 전담기구의 역할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10: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 행정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한 건데 사업의 속도가 곧 성과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소집 요구로 후반기 첫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 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의 고삐만 더 바짝 죄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1: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와 과방위, 국방위가 같은 날 나란히 개문발차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범여권 의원들은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단독으로 간사 선임안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12: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1: 개회 뒤에도 반쪽 국회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삶과 미래를 볼모로 몽리를 부리고 있다며 파행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당력을 총집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3: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우겠다며 보이콧 의지를 다진 국민의힘은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른바 입틀막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일제히 검정 마스크를 쓴 채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간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하면 당사까지 팔아야 했을 거라며 너도 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14: 반중 언론 문 닫고 감옥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11: 양당이 도입에 뜻을 모은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특검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건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을 내세운 여당에 맞서 제1야당은 침대 특검은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일 뿐이다. 야당의 전권을 위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5: 우선 국민의힘은 조만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사위원장직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라 전격적인 태도 전환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4: 감사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에 대한 회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5: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는 물론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6: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회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관위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 아래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17: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18: 김호철 감사원장입니다.
17: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16: 이번 감사는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에 42명을 배치했는데 통상 정기 감사 때 투입한 인력의 서너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 이렇게 두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계약은 물론 각종 수당 지급과 재외국민 선거 경비, 계약 체결 과정의 일감 몰아주기나 직원 해외 출장 여비 집행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17: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지.
16: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업무 내용을 들여다보는 직무감찰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르면 10월 결과를 내놓는 걸 목표로 이번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의 채용비리와 예산 낭비 여부를 수사할 전담팀 운영을 본격화했습니다.
5: 합수본에 새로 충원된 검사 2명이 전담팀에 합류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8: 합수본이 임홍석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인사 예산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검사 2명이 충원됐고 경찰 인력도 합류했습니다. 전담팀은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시작으로 드러난 채용 비리 수사를 맡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도 넘겨받았고 전국에 접수된 다른 사건들도 이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이미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담팀은 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부부의 외유성 출장 등 선관위가 방만하게 예산을 썼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본류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한 명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송파구와 강남구에 이어 동작구에 대해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상황 재구성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70명이 넘는 참고인들을 전방위로 불렀는데 이제는 핵심 참고인에게 초점을 맞춰 진술을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서울 잠실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현재 176명을 수사하고 있고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폭행 등 혐의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과 모욕이 66명, 강요나 업무방해가 2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일반 시민을 폭행한 혐의 등이 있는 4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미국 나스닥 상장이 예정된 이번 주 첫날 코스피가 겨우 8,000선을 지킨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5: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지수가 꺾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19: 장중 8,3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쭉 미끄러져 0.5% 내린 8,051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2조 7천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2조 8천억 원 순매도에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희비는 엇갈렸는데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한 반면 SK하이닉스는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전망하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85조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6% 오른 32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 2.8% 오른 31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에 3% 오른 249만 원대까지 갔다가 급락해 3.4% 내린 234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10일 주식 예탁증서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0: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SK하이닉스 주가의 재평가 여부는 미국 ADR 상장 이후의 주가 추이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 캐나다 잠수함

0: 수주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선주가 상승했고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는 등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닥 낙폭은 더 커서 2.5% 내린 847로 마감했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첫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7원 오른 1530.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오늘부터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2: 정부는 우리나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거라고 강조했지만 거래량이 적은 야간에는 작은 변수에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대응이 숙제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3: 오늘 새벽 6시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간 체결된 1527원 60전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4: 서울 외환시장! 네!
3: 잠시 뒤 삼성전자에 $1,000,000 매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빠른 소통을 위해 딜링룸 근무자들이 큰 소리로 약어를 외칩니다.
4: 몇 기세?
5: 8,000명!
6: 지금 수출 기업이 $1,000,000를 1,528원에 매도하는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3: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으로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한국 공휴일에도 거래가 됩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외 수출입 기업 등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7: 주민근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3: 정부는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국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아마 기회도 있지만
7: 우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8: 예상하지 않은 길이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있으시면 언제라도 정부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시적시 보완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 전문가들은 24시간 개방이 중장기적으로 역외 차액 결제 선물안, NDF에 몰리는 수요 일부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9: 밤시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구간이 생길 수도 있고
7: 생명대 경제금융학부
9: 해외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환율이 오히려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환율 안정 효과보다는 좀 시장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3: 정부는 야간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가동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장윤기의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경찰은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는 납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의 범행 직후 차량엔 혈흔이 묻어 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도 다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경찰서 현직 경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조기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0: 인원을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1: 근무가 어차피
2: 경찰 관계자입니다.
1: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증거 인멸 혐의 부분을 혐의적으로 두고 수사착수했습니다.
0: 경찰의 재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4: 듀엣토의 더 클래식.
15: 7월 6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6: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여름 3악장 장영주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7월 6일 월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여름 3악장 장영주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보통 6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이라고 하지만 7월부터는 확실히 더워지죠. 내일 7월 7일이 소서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 클래식 음악 중에는 여름을 소재로 하는 곡을 여러 곡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곡이 바로 비발디의 4개 중 여름입니다.
0: 여름의 더위와 나른함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도 있습니다. 바로 썸머타임. 거쉰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에 나오는 곡입니다.
1: 일요일 오페라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오페라 포기와 베스 1막에서 주인공의 이웃인 클라라가 갓난아기에게 불러주는 이 나른하고 애잔한 느낌의 자장가입니다.
0: 멘델손의 한여름밤의 꿈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바탕으로 만든 극부수음악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연극 공연에서 사용되는 음악입니다.
1: 이 곡의 작곡 과정이 재밌는데 멘델스존이 17살 때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고 서곡을 작곡했는데 그로부터 17년 후 멘델스존이 죽기 몇 년 전에 극 부수 음악으로 나머지 곡들을 작곡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0: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바로 결혼식 음악으로 유명한 축혼 행진곡입니다.
1: 여름을 주제로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거쉰의 포기와 베스 중에서 썸머타임, 소프라노 캐서린 베틀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멘델스존의 극 부수 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소, 앙데르 프레빈이 지휘하는 빔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거쉰의 포기와 베스 중에서 썸머타임, 소프라노 캐서린 베틀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맨델스존의 극부수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초, 앙드레 프레빈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연주였습니다.
1: 예, 한여름밤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미드썸머 나잇인데요. 여기서 미드썸머는 한여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0: 미드소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웨덴어로 한여름 하지라는 뜻인데 하지 축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하지를 맞아 큰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축제를 그린 음악도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 작곡가 후고 알벤이 작곡한 스웨덴 랩소디 1번 한여름의 축일 전야라는 곡입니다.
1: 이 낯선 작곡가이고 낯선 곡이기는 하지만 무척이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0: 스웨덴은 아바 같은 그룹으로 유명한 나라죠. 클래식 작곡가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체코의 드보로작, 핀란드의 시벨리우스처럼 대부분의 나라에는 대표적 작곡가가 있습니다.
1: 그래도 이 스웨덴 하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테너가 있습니다. 성악가의 나라이기도 하고 테너 유시 비올링, 그리고 니콜라이 게타, 브리기트 닐손, 안네 소피 폰 오토까지 최고의 성악가들이 있습니다.
0: 스웨덴 작곡가 후고 알벤의 작품 들어보겠습니다. 스웨덴 랩소디 1번 한여름밤의 축제 하지 전야, 파보 베르글룬드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부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입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지금 저는 몹시 괴롭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연애 3년 동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저는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고장난 게 있으면 뚝딱 고쳐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해놓은 돈도 많다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말에 마음을 놓으셨고 정성껏 혼수도 마련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보게 됐는데요. 남편에게 무려 5살 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연애 시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또 숨긴 게 더 있을까봐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개인 대출과 카드론 서류까지 여러 장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느라 생긴 빚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서류들을 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과거의 실수일 뿐이라면서 저를 놓치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빚은 이제 부부니까 같이 갚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어찌됐건 부부는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4개월인데 남편한테 뭐 5살 된 아이가 있고요. 또 빚도 있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정말 배신감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다가 또 이런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탓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0: 네. 어쨌거나 혼외자랑 빚을 숨긴 거잖아요. 사연자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1: 네. 민법 제816조 제3문은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외자의 존재 그리고 네.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채무 및 신용 상태의 은폐는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네. 법원으로부터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그러면은 혼인 취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1: 네. 다만 이런 혼인 취소 소송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척 기간입니다. 네. 제척 기간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제척 기간은 네. 특정 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존속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네.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는 지금 가능하긴 한데 이 혼인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거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거 혼인 취소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 네. 만약 3개월의 기간이 지나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를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하고 신뢰를 완전히 파탄낸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위자료도 충분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 이제 뭐 혼인 취소도 가능하시긴 한데 이거 혼인 취소는 3개월 이내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이혼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긴 하겠지만 재산 분할도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혼인 기간이 짧아요. 이거 신혼에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 어떻게 될까요?
1: 네. 우선 상대방의 재산 분할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연자님과 같이 단기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무조건 재산 분할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기 혼인 파탄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재산 분할 형식을 취하기보다 혼인 생활이 없었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0: 네.
1: 사연자님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나 예단, 자금 등은 그대로 본인이 해소해 오면 되고 남편 역시 본인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다만 이런 경우 자신이 가져온 혼수를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받아갈 수 없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0: 네.
1: 우리 법원은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 그 자체를 인도받아 가야 하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그 혼수 물품을 사용하는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액 반환을 받는 것으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원하는 거는 혼인 취소일 것 같아요. 이거 혼인 취소가 만약에 이제 가능해서 승소했다라고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예전의 호적이죠. 여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나요?
1: 네, 많은 분들이 혼인 취소를 하게 되면 혼인한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물어보시는데요.
0: 네, 네.
1: 혼인 취소의 효력이 혼인 전후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취소가 인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신고까지 마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 대신 혼인 취소라고 기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이 혼외자와 막대한 채무를 숨겼다면 이거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인 취소 이렇게 속았다라고 하는 거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3개월의 기간을 넘기셨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은 가능하시고요. 이혼으로 진행하시면서도 위자료 청구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얼마 전 유명 걸그룹 출신의 가수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굽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때 아닌 민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냄새가 다 올라갈 텐데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질타와 내 집에서 고기 굽는 것까지 눈치를 보냐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우리 집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끔 고기를 굽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법상 아파트 베란다는 취사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웃에게 무한정 피해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는 매연이나 냄새 등으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기준은 바로 수인 한도,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두 번 고기를 구운 걸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연기를 피워서 이웃이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이긴 하지만 여럿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인 만큼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넉넉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이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혁오의 러브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 대부분 지역에 장마비가 내일도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요. 오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도 지나갑니다. 연일 비가 내리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영남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 또 부산은 2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2도, 전주 33도까지 오르는데 습도가 높아서 몸으로 느껴지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위로 정체 구간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도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도 모두 막힘이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반포와 서초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 서 있어서 뒤쪽으로 좀 영향을 받는데요.

잠원에서 반포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전반적으로 수월하고요. 고속도로 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이나 목포 쪽 모두 여유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이천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서 있고요.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각 방향으로 무난하게 지납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가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한 인기 걸그룹 멤버의 발언이 일베식 표현이냐를 두고 지금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2: 다만 배재고 응원 논란 때와는 대중의 반응이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왜 그런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중소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리센네. 멤버 원희가 일본인 멤버 미남이 고향집을 찾은 장면이 논란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PD가 무섭노라고 말하자 원희도 같은 표현을 따라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다큐멘터리 PD가 SNS에 속상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4: 영화 닭꿈 소리 났는데?
5: 뭐야? 네, 뒤에서.
4: 무섭노.
5: 무섭노, 전화부터 무서워.
3: 배재고 응원 논란 당시엔 5.18을 조롱했다는 비판에 상대적으로 열어낸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반면 이번 논란은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시선이 갈렸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인 원희가 일상 대화 중 사용한 건데 특정 커뮤니티 말투로 단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문제가 있다는 쪽에선 특정 표현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 출신인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일베는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올리자 이준석 대표는 경상도 사투리를 일베 용어라고 모욕의 언어로 만든다고 맞서면서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6: 의문사가 없이 그냥 무섭노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일베식 표현이다라고.
0: 안태형 동아대 기초 교양 대교수입니다.
6: 원이라는 그 친구는 보니까 그런 표현을 의문사 없이 자주 쓰더라고요. 보니까 종종 자기가 용법이 안 맞더라도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다.
3: 일베식 표현이라는 경계와 무분별한 낙인에 대한 거부감, 서로 다른 우려가 맞부딪히면서 온라인 공간의 갈등도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경기 성남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범행 닷새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복 범행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자해를 시도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피해 여성에게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5일 뒤인 지난달 3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발생 닷새 전입니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보복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만큼 A씨가 피해 여성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보복살인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0: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A씨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살인사건 전 스토킹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도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 확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14개 항목 가운데 결별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했고,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위험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서울 금천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3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금천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지난 2일 새벽 2시쯤 관악구 길거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일주일 전쯤 A씨를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접수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용 생활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던 50대 교정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대전 계산동 빈계산 중턱에서 교정 공무원 A씨가 숨져 있는 걸 발견했다며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2년간 교도소 수용자 가족으로부터 수용 생활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1,200만 원을 받고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의 계엄 적극 동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정원이 계엄 사령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했고 또 안보 위해 세력으로 규정한 수백 명의 명단까지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2: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의 계엄 가담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원의 가담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는 겁니다.
3: 소위 안보 위해 세력
4: 김수민 2차
3: 수백 명의
4: 종합특검
3: 명단을 준비한
4: 특별검사
3: 사실
4: 봅니다.
3: 등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2: 당시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긍정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담은 대통령실 보고용 보고서까지 준비한 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2024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이미 폐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보낼 연락관 등 인력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두 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김남우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내란 부하 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전 실장은 앞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인력 파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5: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와 합수부의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실제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6: 인력 파견 검토한 적 없습니다.
7: 김남우 전 국정원
2: 특검은 국정원의 계엄
7: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 동조 혐의를 더 들여다보는 동시에 조전 원장을 포함해 구체적인 윗선 지시자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김건희 씨에게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특검팀과 이 회장 측 모두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회장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에게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8: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지난 2분기 또한번 역대급 실적을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성과급으로 지급될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9: 증권가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172조 원, 영업이익 85조 원 안팎입니다. 예상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면 2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50%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00%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영업이익에는 노사 합의에 따른 반도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률을 영업이익의 10.5%, 1분기와 2분기 충당금을 모두 합쳐 19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더하면 2분기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실적 전망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순조로운 양산 출하와 D램 낸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식하던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범용 D램은 물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으로 서버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까지 전분기보다 70% 넘게 뛰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애플, 테슬라 등 대규모 수주를 받은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팹이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는 3% 가까이 오르며 시장의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4: 여전히 사이클 호황에 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고 부상비용을 상함해도 컨센서스를 소폭 이제 상회하는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9: 지난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던 삼성전자가 내일 기대를 웃도는 2분기 실적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8: 삼성전자의 가전, TV,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중심 노조가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오는 16일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인근에서 조합원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행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불합리한 DX 패싱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라면서 2, 3천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일부 카드사가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신 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등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신 절차 폐지 결정은 14일 이내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현재도 회신 절차는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이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전쟁 이후 중동 질서를 둘러싼 외교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신웅정 특파원입니다.
6: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가 이어지는 이란은 체제 결속과 협상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장례 일정이 마무리되는 11일쯤에는 파키스탄 중재 아래 핵 문제 등을 논의할 후속 협상이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약 5개월 동안 중단됐던 카타르와의 해상 교역이 재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반미 여론을 결집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외교와 경제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 시간 6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함께 이란 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분단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이행을 압박하는 한편 전쟁 이후 동맹 역할 재조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7: 문제는 그들이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충성심을 원합니다.
6: 나토 정상회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균열설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99%의 경우 의견이 같다며 이란 문제를 둘러싼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7: 우리는 99% 의견이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우정에서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차이를 솔직하게 논의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6: 나토에 이어 미 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이란 전쟁 후속 협상 전략과 동맹 재편 구상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0: 앞두고 대서양 동맹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거치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맹국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나토는 출범 7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국 건국 250주년 축제 분위기 속에 나토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유럽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유럽을 향해 비겁자들이라며 날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2: 공개적으로 말하겠는데 우리는 나토에 매우 실망해 있습니다. 나토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미국은 나토에 제공하던 미군 전력 규모를 줄이기로 하면서 유럽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유럽은 서둘러 지갑을 열었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생산 병목 현상으로 돈을 내고도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 자유와 거친 발언의 완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짐 타운샌드 전 미 국방부 유럽 나토
1: 정책 부차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조차 미군 철수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짐을 싸기 시작해 독일과 영국, 폴란드 등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찰스 콥찬 조지타운대 국제관계학 교수입니다.
1: 유럽은 이번 회의에서도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와 호르무즈 해협 방위 분담 등 트럼프 달래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담을 나누면서 우크라이나 논의에서 유럽이 배제될 거란 패싱 공포도 큽니다. 나토의 균열은 결국 러시아와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란 경고 속에 위기의 대서양 동맹은 불안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사태 당시 임용이 취소됐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감사원이 정작 법원의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지난 2021년 8월 대구 선관위 경력 경쟁 채용에 합격한 A씨. 아버지는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선관위 1급 고위직 출신으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A씨 부친이 대구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에게 5차례 넘게 연락했고 채용 전 사무처장님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라고 언급한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부친이 채용 정보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보도자료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감사원 역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도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권한 없이 선관위를 감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YTN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법원에 증거를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다른 고위직 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들 역시 선관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여서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5: 채용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를 했던 일반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인 의원입니다.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감사원법 개정과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무 감찰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4: 선관위는 A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독립기구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던 선관위가 정작 법정에선 감사원 자료에 매달리는 건 모순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요. 그 안에는 즐거운 일도 또 아쉬운 일도 마음이 무거웠던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테고요. 바쁘게 달려오느라 숨 돌릴 틈도 없었다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상반기는요. 결과를 채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반기를 위한 밑거름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잘한 일은 자신감으로, 아쉬운 일은 경험으로 남기면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잘 가꿔 나가는 거죠.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지난 절반의 시간 재무상태 명쾌하게 진단해보고요. 또 남은 시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자산관리 지도 함께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2026년의 상반기 돌아본다면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2: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정신없었던 6개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연초에 좀 큰일도 겪었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좀 가족들하고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어쨌든 올 상반기 하면은 투자 시장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분들이라든지 청취자분들하고 좀 기분 좋은 수익 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던 상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 그러니까 정말 올해처럼 투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해가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부가세 신고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그렇죠. 있고 하다 보니까 올 한 해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 시장은 굉장히 호황이었지만 생각보다 이른 자영업 관련된 부분은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 하반기에 대한 전략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0: 맞아요. 워낙 뭐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서 연일 뭐 지수 상승이 되고 하다 보니 누구나 다 돈을 번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고
2: 그렇죠.
0: 자산의 그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이 맞춤 재무설계 나에게 지금 맞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 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이 맞춤 재무 컨설팅을 통해 우리 집 가정경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우리 집에는 돈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보고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0: 머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7103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저한테 국민연금이 가입돼 있냐면서 묻더니 대학생인 자기 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도 안 하고 아이도 학생인데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찾아보니 아니 주변에 은근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국민연금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돼서 사대보험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제 들어가거나 소득 발생을 막 하면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생인 아들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해줬다.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요?
1: 네, 사실 요새 재테크 커뮤니티 아니면 맘카페 같은 곳에서 뭐 표현이 좀 웃기지만 은밀하게 퍼지던 내용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강남 쪽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게 약간 생일 선물처럼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라는 영수증을 쥐어주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0: 국민연금 납부했다 한 달치 내줬다 하면서 그 영수증을 쥐어주는 게 은밀한 유행이라고요?
1: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입 가능한 나이가 사실 18살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먼저 만들어주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건데 실제 통계를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18살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이 약 10.6%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전국으로 따져보면 전국 평균이 약 3.7%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3배에 달한다는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을 하지도 않는 18살 자녀들한테 국민연금을 왜 해주냐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을 더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같은 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20대 초반에 시작한 사람과 30대 초반에 시작한 사람은 노후에 받는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이 이미 가입 제도가 좀 관심을 받게 됐어요.
0: 그렇군요. 소득이 없는 학생도 국민연금 가입이 된다. 만 나이로 18세 이상이면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어쨌든 학생은 돈을 못 버니까 나중에 이건 뭐 부모가 내준 거 증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는 있죠.
0: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겠네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 이게 알려진 거랑 좀 다른 시선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원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내가 내고 싶으면 낼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18살 이상이면은 누구나 본인이 원한다라고 하면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미 가입 신청을 해서 내가 돈을 납부할 수가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좀 정리해보면 18세 생일이 지난 자녀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임의적으로 가입한다라고 하면 최소 보험료가 9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을 낸다라고 하면 내가 국민연금을 시작했어요 라면서 가입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계속 납입을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임의 가입을 아까 우리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기간의 시작점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가입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나 이제 소득이 없는 학생이고 아직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까 돈을 낼 수 없어요 라고 납부 예외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정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취업해서 이제 소득이 정말 생겼을 때 과거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10년치를 최대로 추후에 납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나는 납입 기간 10년을 그대로 인정 받게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금액 아까 증여 얘기하셨는데 9만 5천 원 정도씩 10년이면 계산해보면 1,14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막 증여 이슈에 걸리는 금액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금액을 한 사람은 18살에 가입을 해서 10년 정도 납부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내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30살부터 10년을 납부를 하고 끝낸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는 금액이 18살에 시작한 사람은 한 달에 35만 원을 받게 되고요. 30살에 시작했던 사람은 한 달에 20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그냥 한 90세, 95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같은 금액을 냈지만 받는 돈은 총액이 약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내서 미리 시작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저도 이거는 꼭 기억해 놔야겠어요. 어쨌든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레이스 스타트가 중요한 거네요. 빨리 시작을 할수록 중간에 납부 유예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자녀들에게 일단은

0: 빨리 이 국민연금의 선을 끊을 수 있게끔 첫 달, 한 달치 납부해 주는 거, 영수증 주는 게 유행이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18세 때 생일날 10만 원 선물 주면은 이게 평생 수천만 원 이상을 선물하는 개념이 되겠네요.
1: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미가입 제도가 왜 맘카페에서만 이렇게 소문으로 무성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또 보면 단순히 사실 9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득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얼마나 내가 금융제도를 잘 이해하고 이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인 건데 결국에는 관심만 가지면 내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녀한테도 선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 국민연금 이미가입 제도가 결국에 자녀들 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 청취자님도 질문에서 나랑 똑같은 주부인 친구도 국민연금 가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주부들도 최소 조건으로 이미가입을 하면서 내가 국민연금을 추후에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 나한테 본인에게 맞는 연금이 뭐 국민연금일지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게 맞을지 사실 이런 부분을 혼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연금을 준비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저는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맞습니다. 노후 자금 연금 준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1층에 깔아놓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2: 맞아요.
0: 기초가 튼튼하게 될수 있는 이 연금 여러분들도 제도 잘 활용하셔서 더 도움받는 생활의 지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691번님이요.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일 배움카드도 발급해서 배울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2: 네.
0: 어떻게 가능할까요?
2: 아, 이 부분은 좀그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게좀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상담 신청하시고 질문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통해서 또 궁금증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냐, 모르냐의 차이가 큰 돈의 차이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이분들과 함께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현장에 나가 골치 아팠던 생활경제 문제 속 시원히 해결해드린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의 고민 사연일까요?
1: 네, 안산에서 상담 진행했었던 50대 부부 청취자분 사연인데요. 부부가 같이 이제 인쇄업체를 따로 운영을 하시다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아내분은 음식점에서 이제 조리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남편분께서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예전에 이제 사업할 때부터 은행하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행 통해서 보험 가입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납입이 끝난 것도 있고 또 계속 내고 계신 것도 있고 한 상황인데 근데 이거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지 좀 점검받고 이거를 좀 조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상담 신청하셨던 사연이에요.
0: 아, 그렇죠. 사실 굿모닝 굿나이프의 상담은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단순 점검이어도 좋으니까 전문가분들에게 정확하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찬찬히 지금 현 상황을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사업체 정리를 하시고 두 분 다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사업체를 운영했던 분들의 보험 가입 특징이 있습니다.
0: 뭐죠?
2: 바로 한 놈만 팬다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도 살펴보면 처음 가입한 보험이 약 2000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보험 상품

0: 보험을 가입해 오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보험 설계사와 인연을 쭉 이어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물론 처음 만난 담당자는 당연히 또 일을 그만두셔서 없어지셨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담당자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설계사들과 계속 인연을 이어오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보험에서 상품이었던 거죠.
1: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단골을 되게 중요하게
2: 맞아요.
1: 생각하니까 단골 손님 관리, 인맥 관리 이런 게또이 사업 영업에도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 그런 관계성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다양한 회사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가입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세상 같은데 청취자님은 굉장히 충성 고객이셨습니다. 근데 이대로 유지를 하셔도 좋은 상황일까요?
2: 일단은 지금 현황을 보면요. 아내분이 43만 원, 그리고 남편분이 29만 원, 합쳐서 두분 합산 72만 원 정도 보험료 내고 계세요. 근데 남편분은 굉장히 가입 내역이 심플합니다. 일단 세 건의 보험은 납입을 완료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실손의료비 포함한 종합보험하고 건강보험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한 건씩 가입이 되어 있고요. 아내분은 조금 다르게 라인업이 좀 화려해요. 네. 일단 납입 완료된 게한건 있으신데 나 지금 납부 중이신 게 CI 종신보험이 2건 있으시고 운전자 보험 있으시고 간병 보험 있으시고 건강 보험 있으시고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가입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예전에 사업하실 때 은행 통해서 가입하셨던 저축성 보험 상품들도 여러 건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남편분은 심플, 아내분은 화려한 보험 현황을 지금 갖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전문가 보시기에는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은 적정한 상태셨을까요?
0: 일단 청취자님이 원한 건저 답부터 듣고 싶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답부터 이제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오래전부터 여러 개의 보험을 납입하실 만큼 충성 고객이신데 이제는 긴장감을 줘야 됩니다. 회사한테도. 두분다 마지막에 가입한 종합보험과 CI 보험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차례대로 저희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1: 무작정 정리하자 뭐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오늘은 좀 뭔가 서민정 팀장님의 말 끝끝마다 되게 단호함이 느껴지거든요.
2: 그죠?
1: 일단
2: 일단
1: 먼저 아내분부터 살펴볼까요?
2: 네, 아내분 상황은 일단 납입 완료된 게한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랑 수술비가 돼 있는데 이게 옛날 거다 보니까 보장 기간이 70세 만기로 되게 짧거든요.
1: 그러네요.
2: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보너스로 생각을 하자. 앞으로의 보장보다는 조금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말고 이제 CI 보험이 두 건이 가입돼 있으신데 둘 중에 한 건은 납입이 지금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아직도 13년이나 납입 기간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번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게이 부분이었는데 똑같은 구성이고요. 보장 내용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가입을 한다. 이거는 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보장 받을 때 과연 만족스러울까요?
1: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두개다 유효하지 않은 슛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같은 회사에서 같은 스타일의 상품을 가입하셨지 그냥 가입 연도만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내분은 CI 보험으로 선택을 하셨던 건데 CI 보험은 우리가 정말 무수히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뇌랑 심장 질환 보장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이나 협심증, 허혈성 심장 질환 등은 사실은 보상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사망 보장금은 또 보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작 내가 필요한 암이나 뇌, 심장 관련된 CI 보험금은 또 8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두 개에 지금까지 납입이 뭐몇 개월 안 남았고 계속 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만기가 다 80세 만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이 80세 이후에 보장도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13년 정도 남은 CI 보험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CI 보험은 이미 암진단금이 거기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부족한 부분만 우리가 보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 상품이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CI 보험이라면 부족한 뭐를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 걸까요?
2: 일단 CI 보험 자체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암은 보장이 가능하고 나머지 뇌심장은 보장받기 되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CI 보장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80세에서 만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더 보완한다라고 하면 이 80세 이후, 즉 90세나 100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들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CI 보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은 보장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은 좀 더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보완을 하시는 게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옛날 보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요즘에 나오는 고액 항암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장들은 안 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치료비 위주로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아내분에 대한 것들은 대략적인 정리가 됐고 네. 남편분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0: 남편분은 간단하게 세 건의 보험을 이미 납입을 완료하신 상황인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실비를 포함한 종합보험과 건강보험 한 건을 갖고 계세요. 근데 실비가 있는 종합보험은 아직 실비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건강보험 한 건은 바로 정리 대상입니다.
1: 정리 대상이다. 바로. 남편분도 그럼 혹시 상품 구성이 이 납입 완료된 보험 건들과 비슷했을까요?
2: 아, 이게 사실 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똑같진 않으나 거의 똑같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납입 완료된 보험 중에도 CI 보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 CI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에 대한 보장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뇌출혈 진단비가 3천만 원, 특정 뇌혈관 500만 원, 또 급성 심근경색 3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이 500만 원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즉 기존 보험에 뇌출혈이랑 심근경색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걸 보완하자라고 했는데 똑같은 뇌출혈 심근경색은 3천만 원을 넣어놨고 범위가 넓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뇌혈관이나 특정 허혈성은 500만 원만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 애들로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장난감이 있는데 똑같은 걸 사달래요. 그래서 야 이거 집에 있는 거랑 너무 똑같다.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이거는 똑같긴 한데 여기에 스티커 두 개가 더 들어있어. 그럼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약간 보장 보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보완을 하려면은 큼직큼직하게 넓은 것들을 보완을 하셨어야 되는데 보완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500만 원만 보완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험료는 거의 20만 원 가까이 더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500만 원만 새롭게 추가했다? 아, 이건 좀 보완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1: 그렇겠네요.
0: 이렇게 네. 보장 내용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보장 내용을 떠나서 주목한 건 뭐냐면요. 바로 납입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건강보험이 3년 갱신형 특약에 섞여 있는 20년 갱신형 상품을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60대 후반까지 내가 20년을 납입을 하고도 보험료 납입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보험료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20년 동안 또 내야 되는 상품인 건데 근데 청취자님이 보험료도 싸지 않은데 이게 20년 갱신형이라고요? 하셨는데 이제 가입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죠.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내분은 CI 보험만 여러 개를 가입하신 상태고 남편분은 이렇게 20년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돼 있었고 정작 필요한 보상에 대한 그런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굉장히 적은 맞아요. 상태였습니다. 두 분 다 뭐 이대로 유지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네요.
2: 그렇죠. 워낙에 기존에 또 가입하고 계셨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건 CI 보험하고 그다음에 20년 갱신형 상품은 좀 조정을 해서 새롭게 보완을 하자라고 권유를 드렸고요. 일단 두 분 다 거의 준비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하는 걸로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암 진단비는 지금 80세 만기이긴 하지만 되게 좀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를 굳이 90세, 100세로 보완하기보다는 주요 치료비들, 납입이 끝난 보험에서 진단비가 많이 들어져 있으니 지금 보장받을 수 없는 치료비들, 비급여 치료비라든지 고액 치료비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완하는 걸로 같이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 진단비를 여기서 더 보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업체 운영할 때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이 좀 줄어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보완을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치료비 위주로 그리고 항암 방사선 고액 치료비 위주로 좀 준비하는 것들을 같이 보완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니까 기존 내시던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약 15만 원 정도 줄여서 토탈 보험료로 한 57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데 우리 아까 아내분 CI 보험 납입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납입까지 끝나면 두 분 보험료가 이제 40만 원대로 줄어드니까 이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좀 덜 수가 있겠죠.
1: 청취자님이 상담 신청하시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대로 뒀다면요. 이 보험료도 보험료대로 나가지만 진짜 아플 때 보장을 제대로 못 받아서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내가

0: 가지고 있는 보험, 우리 가족들의 보장 제대로 된 건지 체크해 보시고요. 많이 나가는 보험료 때문에 저축이나 뭐 적금 엄두도 못 낸다 하시는 분들은 가계부 플러스로 바꿔보는 기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굿모닝굿나이프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번호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1: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시작에 앞서 제가 안내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3: 저는 알 것 같은데요.
0: 아, 그렇죠. 네. 분기마다 돌아오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부터 2주 동안 또 시작이 돼요. 이 기간 02번의 전화번호로 청취율 조사 요원이 여러분들께 직접 전화를 해서 라디오 들으시나요? 어떤 방송 들으시나요? 물어볼 건데 그때 여러분들 매일 오후 4시 20분 YTN 라디오에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부탁은 맨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3: 그렇죠.
0: 그렇죠. 선물을 좀 드리면 그럼요. 좋을 텐데 혹시 받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
3: 요새 많이 더우니까 네. 아무래도 커피? 아이스 커피로.
0: 좋습니다.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도요. 커피 쿠폰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 상담 문자 보내시는 그 번호와 같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샵 0945번으로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율 조사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청취 약속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머니 처방전 두 번째 사연 이어가 볼까요?
3: 네, 이 청취자님 부부의 경우 지금 보험 얘기를 한창 했는데 보험도 보험이지만 기존에 이제 인쇄소를 운영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가입하셨던 저축보험들도 꽤 여러 건이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흔히 보통 대출 같은 거 진행하려고 하면 아 이것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라고 하면서 부탁받으셨던 상품들이 있어요.
0: 막 우대 금리 이런
3: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걸 해야 뭐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막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뭔지도 모르고 이제 가입을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셨던 게 있는데 이게 막 10만 원 뭐 15만 원짜리다 보니까 그동안 신경을 많이 안 쓰셨는데 납입은 끝났는데 만기까지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0: 아, 그냥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렇게 좀 저축성으로 가입하신 것들은 좀 알짜 상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 맞아요.
0: 어쨌든 보장성 보험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 줄이고 추가로 저축성 상품까지 살펴봐 주신 거네요.
4: 네. 이제 이렇게 재무적인까지 이제 살펴보면 그분들의 인생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심이 굉장히 느껴지는 상담이었는데 우리가 납입이 끝난 보험만 보더라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장 운영하실 때 납입을 다 끝내놓으셨고요. 그리고 저축보험들도 굉장히 여러 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디부터 손댈까요? 이것부터 사실은 중도에 내가 해약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중도에 해약하는 일 없이 이제 끝까지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거는 그냥 최대한 건드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정말 이 두 분의 피땀 흘린 시간이 녹아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좀 활용도를 잘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3: 네, 이게 저축보험도 있고 뭐 양로보험도 있고 해서 총 4건 정도가 있으신데요. 10년 납, 15년 납 이거는 납입이 다 끝나셨고요. 근데 보험료도 하나는 뭐 10만 원, 두 건은 15만 원, 20만 원 다양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변동이율 상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용받는 이율이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0: 그 당시 때는 금리가 높았을 텐데.
3: 그렇죠. 예전 것들은 뭐 고정금리 7%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되게 아쉽다. 그럼 다만 다행인 거는 현재 환급률은 그래도 다 원금이 넘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이대로 2.5%에 묶어놓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0: 아, 그럼요. 요즘은 이렇게 잠들어 있는 저축성 보험도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4: 네. 그래서 일단 해지 환급금을 확인해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일단 납입만 끝내놓고 이제 확인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아 진짜 힘들 때도 안 건드렸는데 이거 우리 써도 되나요?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안 건드리고 버텼기 때문에 사실 이 목돈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분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니까 남편분이 이제 화물차 운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관련해서 할부가 좀 남아있으셨는데 이때 필요했던 돈을 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좀 활용해서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자가 좀 높았어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남편분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 상환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야 이거 해결되면 대출 이자가 좀 빠져서 마음이 좀 편해져서 내가 두통이 사라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 네. 그리고 이제 한 3천만 원 남은 거에서 1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처럼 현금 흐름이 막 크지 않기 때문에 급여 생활처럼 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비상금이 꼭 필요했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투자 통장으로 이제 옮겨서 투자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워낙에 주변에 다 돈 벌었다 하는 얘기가 많으니까 본인들도 좀 해보고 싶으셨는데 수익이 그렇게 크게 안 나서 좀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일신합 상품을 준비해서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0: 그렇군요. 청취자님 사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굿모닝 굿나이프에 문 두드려서 상담 받으신 건데 굉장히 큰 흐름의 현금 흐름도 개선을 하고 보장성 보험들의 보장 내용까지 잘 해결을 한 고민 상담 사연 만나봤습니다. 7696번님, 3253번님, 3050번님, 4757님, 4448번님 외 많은 분들이요.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있다고 청취율 조사 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릴게요. 커피 쿠폰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목돈도 매월 발생하는 월급도 그 쓰임이 참 중요합니다. 어렵게 모은 내 돈이 어렵게 받은 내 월급이 잘 쓸 수 있도록 전문가의 계획적인 돈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킹스턴 루디스카의 마이 코튼 캔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 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 남부지방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도 지나가겠고요. 이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월드컵 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4차로의 사고 구간이 확인되는데요. 지금 4차로를 중심으로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전반적으로 밤 10시를 가까이 하는 만큼 차량 자체는 좀 적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역시 일산 들어가는 길 원효대교 위에서만 짧게 지체 되고 현재 한남대교 부근으로도 교통량만 꾸준한 정도로 통과합니다. 강남대로는 강남역과 교보타워 사거리 각 방향 신호를 길게 받고 있고요. 동작대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까지 더딥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8: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장윤기의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 경찰은 해당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하고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오선열 기자입니다.
10: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는 납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의 범행 직후 차량엔 혈흔이 묻어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도 다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경찰서 현직 경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조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인원을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11: 근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12: 경찰 관계자입니다.
11: 부분을 혐의점으로 두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10: 경찰의 재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8: 이처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배민혁 기자입니다.
13: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과 담당자들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유구무원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감찰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받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광주경찰청도 수사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은 어렵지만 일선선은 물론 광주청도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 일부 감찰관을 현지에 보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국수본부장이 직접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건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수사 공정성 논란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부실 수사는 물론 내부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 국수본부장이 공언한 대로 명운을 건 수사로 경찰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8: 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제일고와 5.18을 조롱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했습니다.
9: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죄 의미를 담은 글을 낭독하고 선수 간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도

0: 참배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전세버스 석대가 서울 배재고등학교를 빠져나갑니다. 여러 시간을 내달려 도착한 목적지는 광주 제1고등학교. 지난달 29일 야구 경기 도중 벌어진 조롱 응원을 사과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교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온 배재고 선수들은 내내 잔뜩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학교 선수들은 강당에서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 모든 선수들이
3: 배재고 야구부 주장입니다.
2: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1: 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일고 선수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 방문에 동행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과의 뜻을 전하던 교장까지 울먹임을 참지 못했습니다.
4: 통합과 화합의
3: 이효준 서울 배재고등학교장입니다.
4: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 두 학교 선수단과 학교 관계자들은 손을 맞잡으며 서로에게 화해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5: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3: 이규현 광주 제1고등학교장입니다.
5: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에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1: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한 배재고 학생들은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6: 이렇게 받아주셔서 오늘
3: 임포 배재고등학교 총동창 회장입니다.
6: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1: 5.18 기념재단은 해설사를 투입해 배재고 학생 선수단에 5.18을 설명하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전달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7: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0: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가 지난 3월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급에 파격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구호로 도마에 오른 배재고 야구부를 향한 비판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도 경고 조치를 내리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결국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위가 총리급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공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9: 자신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3: 청와대
9: 있겠지만
3: 정무수석입니다.
9: 예,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에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논란에 등등을 감안하며
8: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SNS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에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의 성역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권력이 자의로 정하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차별이나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정권의 역사관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축출된 거라며 통합과 포용을 말하며 배제와 숙청을 자행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10: 통합과 실용, 중도 확장을 기치로 보수 인사를 기용한 이후 표현의 자유를 놓고 극명한 인식차를 보인 셈인데 향후 인사 영입 기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과 항만에 인접해 있고 토지 수용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부처, 기업이 참석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서남권 사업 부지를 우선 논의했습니다.
12: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11: 회의 결과 청와대는 전남 무안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심과 항만, 공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13: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11: 두 기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250만 평 규모와 평평한 부지 특성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습니다. 특히 이미 주변 지역에선 땅값 폭등 조짐이 보였던 만큼 토지 수용 부담이 적은 국유지를 선택해 불필요한 투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13: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3: 챙기겠습니다.
11: 정부는 군 공항 부지 오염 문제와 안보 공백 우려는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변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부지도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이벤트가 아니라며 이 사업과 관련한 야당 비판에 대해서 협조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달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4: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과 지역 선정을 둘러싼 야당 주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처음엔 한쪽에만 투자를 하고 자기 지역은 왜 빠졌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이제는 사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주장하면 좋겠다고 꼬집으며 사업을 방해하진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2: 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4: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충청, 영남권 등 다른 지역별 사업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구성할 3대 메가 프로젝트 청와대 전담기구의 역할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3: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14: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 행정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한 건데 사업의 속도가 그 성과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오늘부터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거래량이 적은 야간에는 작은 변수에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응이 숙제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오늘 새벽 6시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간 체결된 1527원 60전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16: 서울 외환시장! 화이팅!
15: 잠시 뒤 삼성전자에 1000만 달러 매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빠른 소통을 위해 딜링룸 근무자들이 큰 소리로 약어를 외칩니다.
16: 여기 세! 8000명!
17: 지금 수출 기업이 1000만 달러를 1528원에 매도하는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15: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으로 아침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한국 공휴일에도 거래가 됩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외 수출입 기업 등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18: 환율이 크게 확대되었고
3: 주민근 삼성전자 파트장입니다.

0: 사미스코 관리에 개인적인 도움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국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3: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있으시면 언제라도 정부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보완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가들은 24시간 개방이 중장기적으로 역외 차액결제 선물안, NDF에 몰리는 수요 일부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4: 밤시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구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해외 유수에 즉각적으로
2: 서은숙 삼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4: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환율 안정 효과보다는 좀 시장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1: 정부는 야간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가동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봉규 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월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선을 지낸 정 회장은 협회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애초 정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폐막 이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만에 사퇴한 날 한국축구계를 하나하나 뜯어고칠 박지성 혁신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무엇보다 축구인으로서 죄송하다며 혁신과제의 실천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6: K축구 혁신위 회의장에 들어선 박지성 공동위원장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2002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그가 혁신의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 이 축구인들이 더 분발해서 잘
2: 박지성 K축구 혁신위 공동위원장입니다.
7: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앞서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 실천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7: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논의한 이런 사안들이
2: 박지성 위원장
7: 말씀하셨듯이 얼만큼 반영이 되고 얼만큼 실천에 옮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6: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출범 현장에서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기면서 현장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8: 무엇보다 축구인들이 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2: 최희영 문체부 장관입니다.
8: 처음부터 확고했습니다.
6: 이번 혁신위에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 영향력 있는 축구인들이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표는 일본과 같은 지속성장 가능한 축구입니다. 같은 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체제는 1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YTN 이동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루에 광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광주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정정 협력을 공천에 빠뜨렸습니다.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수기 부족,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3: 이에 질서라 정청래 전 대표도 지난 4일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지난 5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국회에서는 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0: 네,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를 42일 앞두고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누가 들어도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이었습니다.
1: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난 네. 1년 동안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건데 이것에 대해 찔리면 그게 본인이 찔리는 분의 이제 시선인 것이고요. 이게 네.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래 당 전반에 대한 시스템에
3: 임세은
1: 대한
3: 전
1: 지적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입니다.
1: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반성, 책임 이런 것에 대한 강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었던 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입장과 논란들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 있었던 뭐 미숙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뭐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당한 정책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우선 비판이라고 생각되고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 이런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0: 네.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 전 총리가 오늘 광주 전일 빌딩하고요 국회 두 군데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5: 네. 네.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이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3: 정광재 중앙정치연구소장입니다.
5: 전북이 19만 명이라고 하니까 150만 명의 대략 33%가 예. 호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남의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 정당에는 동남풍이 있다면 이 민주당 계열에서는 서남풍이 있어서 호남 지역의 전폭적인 지지를 안고 그것이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정치인이 많은데 저는 김민석 전 총리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호남 당원들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얻겠다는 것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로 와서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는데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엔 이번 출마 선언을 하기 전 그러니까 총리였을 때만 하더라도 잠재적인 그 경쟁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에게 이렇게 과격하거나 공격적인 말을 쓰지 않았었어요.
0: 예.
5: 그런데 자기 정체의 폐해 이거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했잖아요. 당정이라면 정부를 대표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동안 총리로 있었던 본인이 이걸 혼란에 빠뜨렸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지난 1년 당 운영 과정이 당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마 선언과 함께 상당히 강도 높은 이른바 뭐 검증인지 네거티브인지는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0: 예.
5: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공세를 가했다고 봐야겠죠.
0: 예. 이렇게 김 전 총리의 날선 발언에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자신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면서 대응을 했는데 대신에 친청계 의원들이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몇 개 읽어드리면 네. 이성윤 의원은 남탓뿐인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다고 했고요. 최민희 의원은 2002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탈당했던 이력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1: 일단은 저희 출마 선언문에 네거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완벽한 당정 일치를 하겠다라는 미래 비전, 네,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단어 하나를 어떻게 보면 확대 재생산해서 마치 네거티브인 것처럼 평가를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성윤 의원의 SN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같은 진영에 같은 당에 있는 소속된 의원이 했다고 하기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너무
0: 강도가
1: 있는 비난을 좀 했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께서 어쨌든 네거티브 하지 않고 동지 언어만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점을

0: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율이 출렁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몽준 당시 국민통합 21 대표가 월드컵 4강을 계기로 해서 대안 후보로 지지율이 막 올라오니까
1: 예.
0: 야권 당시로서는 여권이죠. 여권 후보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당시에 김민석 전 총리는 결국에는 정몽준 전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 18년간,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0년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18년간 야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로부터는 이른바 김민석의 이름에 뭐 세를 붙여서 철새를 붙여서 김민세라는 별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후보 측에서는 상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 예.
0: 워낙 조금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가는 형국이니까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를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적통 논쟁에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성윤 의원이 했다는 말, 뭐 같은 당내에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좀 궁금한 건 있어요.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에 김민석 전 총리는 당시에 지역구가 발생한 국회 가까운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왜 계엄 투표에는 출석하지 못할 정도였느냐? 물론 본인은 감기약을 먹고 잤다고 하는데 당시 다양한 증언들을 놓고 보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김민석 전 총리 그때 뭐 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이 민주당 후보 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분명히 김민석 후보가 명확하게 좀 답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1: 예.
0: 봅니다.
1: 오늘도 그래서 이제 이성윤 의원이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짚었고요. 그런데 이 정청래 전 대표보다 송영길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림 보셨습니다마는 국회 국방위에서 오늘 발언을 했는데 그 종이 뒷면에 송영길 당대표 출마 선언문 글귀가 인쇄가 돼 있었어요.
2: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께서도 이제 출마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잖아요. 뭐 어쨌든 출마 대상에 들어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아마 다양한 경로로 출마 선언문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저 장면은 이제 순전한 저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제 보좌진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몇 가지를 요청 드렸을 때 보시다가 이제 저렇게 보여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송영길 대표께서도 일정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행사 특히 뭐 청년 관련 행사에 갔었을 때도 만약에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런 식의 언어를 봤었을 때는 아마
1: 예.
2: 출마에 대한 확신은 들고 계신데 아마 시기 조절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결정하는 거 보고 나도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조금 전략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0: 글쎄
1: 보십니까?
0: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정청래 민당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송영길 의원도
1: 예.
0: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준비가 착착 이뤄지고 있으니까
1: 예.
0: 지금 출마 선언문과 관련해서 어떤 초안 정도를 보좌진들이 전달해 준거 아닌가 싶은데 저게 뭐딱 실수였다라고 보기도 또 어렵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 준비가 잘 됐다 이렇게 보여준 측면도
1: 일부러
0: 있을 것
1: 노출을 시킨
0: 같은데
1: 거라고요.
0: 송영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일 겁니다. 본인이 당대표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에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그 당일날 송영길 의원과 만나서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역할론 뭐 얘기 안 됐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이 민주당 경선에서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본인만 지금 호남에 직접적인 연고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표심을 잘 얻으면 본인이 당대표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도 함께 갖고 있을 겁니다.
1: 예. 저 장면이 실수인지 아닌지는 이번 주에 이제 8일로 예고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날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중앙윤리위가 오늘 재가동됐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영구 복당 금지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당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3: 징계는

0: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말씀.
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0: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는 대표의 강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윤리위가 가지고 있는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친환경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징계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 친환경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1: 무소속 의원입니다.
3: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4: 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그랬죠. 해당 행위자에 대해 복당을 영구 금지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 주셨는데 윤리위가 징계 심의에 이제 들어간 날입니다. 오늘이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윤리위에서는?
5: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비공개 윤리위원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일단 뭐 여러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나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윤리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열리게 될 텐데 지금 지도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강경하게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일부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만 뭐 조금 고강도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직까지는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대 당과의 결탁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징계가 뭐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논의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소급 적용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러니까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 신중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근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지만 좀 나를 세우고 있고 윤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6: 아마 굉장히 애매할 것입니다. 이 해당 행위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의 기준이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가 해당 행위가 되고 그게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가 되는지가 굉장히 좀 처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당에 소속된 의원이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있는 곳에 갔다. 가서 치킨을 먹었다. 이거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어느 정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 대한 비판, 뭐 사퇴하라 이렇게 했던 발언들에 대한 해당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에 대한 윤리위의 아주 정교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 뭐 사퇴해라 이 정도는 사실상 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근데 그 해당 행위에 대한 정도, 예를 들어 뭐 정말 당을 박살낼 수준의 행위를 했다 하면 정말 영구복당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부 본인의 의사 표현이라든가 그냥 예. 그 개인적인 인연으로 누군가에 대한 도와준다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해당 행위로 몰게 된다면 예. 당의 기초와 질서가 좀 어지럽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4: 소장파인 대안과 미래는 내일 회동을 하면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친환계에도 이제 강력 대응 분위기인데 그야말로 지금 당이 약간 그 폭풍전야의 느낌? 그렇습니다.
5: 최근에 우리 당의 징계 정국과 관련해서는 뭐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정말로 일합을 겨룰 정도로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4부 노열하고 이른바 내전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과거만큼 못하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이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파지티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 당마저 이렇게 당내 분열 때문에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살리기가 무척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징계를 통해서 과연 얻을 만한 정치적 실익이 얼마나 클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이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한동훈 의원 전 대표 이렇게 제명을 통해서 자꾸만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외형이 위축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정치

0: 행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정당을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예. 요 부분은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가는지 여부, 앞으로 윤리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5.18이 성역이 됐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사퇴 압박에도 사퇴할 뜻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었는데 청와대가 오늘 사퇴 권고를 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수순이었죠.
2: 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 사실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 사안이 매우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 SNS에 계속해서 뭐 자기 말이 맞고 자기는 뭐그 말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사건을 더 이상 더 크게 만들었던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공직자의 역사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공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적 견해를 넘어서서 정부의 역사 인식과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았던 그림은 본인이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그림이었지만 급기야는 그런 이 부분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여론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사퇴를 권고하게 된 것이고 결국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퇴를 하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통합의 관점, 이재명 정부의 통합, 실용 이런 관점으로 사실 다른 진영에 있었던 분을 저희가 모셔온 거긴 하지만 우리 당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역사 인식을 함께 할수 없다면 이분은 언젠가는 사퇴를 해야 되는 분이었다라고 봅니다.
1: 이 부위원장이 사퇴 직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 발언 자체에 대한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0: 우선 이병태 이제 전 부위원장이라고 해야겠죠. 흔들린다고 흔들리면 바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퇴를 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여간 세게 흔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아마도 자리를 지키면서 본인에게 부여됐었던 이른바 레드팀 또 쓴소리의 역할을 계속 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임기가 2년 보장이 된 자리인데 이렇게 외압에 의해서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엔 그만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던진 이야기는 사실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해당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발언이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집권한 상태에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쓰는데 우리 당의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 분을 함께 계속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라는 것 생각해보면 사퇴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합니다.
1: 근데 청와대 입장이 어제하고 이제 달라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엄중 경고 일요일 날 엄중 경고를 했는데 오늘 사퇴 권고로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2: 네.
1: 그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2: 사실상 이분이 임기가 보장된 분이기 때문에
1: 네.
2: 뭐 아무리 청와대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분에 대해 사퇴를 하라 마라 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엄중 경고를 한 이유는 이제 여론이 안 좋고 특히나 5.18 같은 경우는 헌법 전문에 저희가 계승돼 있다고도 되어 있고
1: 네.
2: 특히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5.18에 대한 이 민주주의,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쾌함이 있는 것이고요. 엄중 경고는 본인이 좀 신변을 정리해라 그런 의미로 사실 주어진 거라고 보는데
1: 예.
2: 오늘까지 오전에도 계속 SNS에 본인의 말이 정당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된다면
1: 예.
2: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모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예. 보면은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어디까지 말씀은 뭐 드리진 않았겠지만 본인이 반성을 아마 요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경고의 차원에서는. 근데 반성하지 않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사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0: 여기에 약간의 정치적 해석이 가미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0: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에서는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의 비유를 빌자면 A그룹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코어, 핵심 지지층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그 핵심 지지층이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뭐 여러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1: 예.
0: 지금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지지층들을 주요 표밭으로 하고 있는 거고, 김민석 전 총리는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병태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엔 뉴 이재명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에서 봤을 때, 아니, 저런 사람 데려와서 우리 정부에서 일하게 하려고 하는 게이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통합이냐?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전당대회도 좋겠다라는 판단, 그런 정무적 판단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이병태 부위원장이 원래 출신이 이제 홍준표 캠프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당
0: 맞습니다.
1: 내에서는 외연 확장, 요게 이제 딱지가 이제 딱 붙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0: 네,
1: 청와대에서는.
0: 이게 그뉴 이재명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1: 예.
0: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그걸 뭐 재건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들은 재건축 원하지 않는데 새로운 입주민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그 기존의 입주자가 있다라는 말로 대신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을 계속 붙들고 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핵심 지지층이 과연 김민석 전 총리에게 선뜻 돈을 표를 줄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있었겠죠.
1: 예.
2: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청와대가 당내 전당대회를 뭐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진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 진영이 아니라 외연 확장, 그 통합의 관점에서 모셔온 분들이 지금 그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매우 잘 이해하고 또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송미령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 기조를 잘 이해하고 이를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분은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역사 인식이 너무 다르고 철학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기가 어렵다. 그 지점에서 청와대가 경고하고 사퇴 권고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오늘 청와대가 사퇴 의사를 이제 수용하기로 하면서 진보 보수를 넘는 외연 확장은 지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한 가지 이제 논란이 또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 있는데, 이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사용한 이 경상도 사투리 무선노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논란입니까?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0: 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리센느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1: 예.
0: 여기에
3: 정원재
0: 원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3: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0: 원이의 생활을 다룬 그 브이로그 같은 영상에서 그 제작을 하는 PD가 무섭노 하니까 그 원이라는 분도 같이 무섭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뭐 진보 진영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방송국 PD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다 자꾸 노노 얘기하는데, 이 노노 얘기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2030 세대들 일베식 표현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제기를 조국 혁신당 대표가 갖고 와서 이 서울 사람과 일베와 부산 사람이 쓰는 말과 그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기계적으로 노를 붙이는 것은 일베식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마치 리센네 원희가 일베식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서 저 표현을 했다는 식으로 읽히게 되니까 애꿎은 그 리센네 원희만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1: 그러니까 원이라는 그 아이돌이 무섭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일베식을 표현을 일부러 쓴 거냐? 그 논란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는 거고.
2: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거 비하할, 좀
1: 예.
2: 조롱을 할 의도가 있었냐, 이거를
1: 예.
2: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일베에 있는 게시판이나 또 일베를 가는 분들은 일부러 그러니까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고 고인을 모독하는 듯한 좀 말과 그림과 뉘앙스를 준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 리센의 그 원희라는 분은 그냥 발언을 하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저분이 어떤 특별히
1: 고향의 경남 거제랍니다.
2: 예, 맞습니다. 이게 경상도 분들은 네. 많이 쓰는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 사람이어서 잘 모르지만 이제 경상도 분들은 그렇게 많이 쓰시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좀 과잉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대한 비하를 하는 게 명백하다 하면 당연히 근절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장면만으로는 저분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마치 그 너무 정치적 과잉,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1: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런 논리라면 가수 강산의 씨의 명곡 와그라노도 당장 금지곡으로 지정돼야 할 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조국 전 대표가 2011년도에 이 와그라노라는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 트위터에.
0: 그러니까
1: 본인이 그냥 표현으로.
0: 경상도 사투리에 노로 끝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와 이리 무섭노. 뭐 이런 식의 감탄사의 의미도 될 것 같고요. 의문을 할 때도 노라는 말들을 붙이곤 하는데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또 갈라치기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누군가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 꼰대짓 아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 이런 뜻이다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 꼰대짓이면 꼰대짓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는 꼰대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꼰대짓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꼰대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상당히 좀 무리수를 던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1: 자, 이 무섭노 논란 이외에 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올린 게시글이 있는데 최근에 인기 드라마의 원작 웹툰의 한 장면도 이제 비판이 됐는데 그 말풍선 안에 있는 5분 23초 그리고 그 뒷배경에 있는 록 보울링이라고 쓴 이제 간판을 문제 삼았는데 역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거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2: 저 웹툰은 조금 그런 가능성이 보이긴 하죠. 굳이 5분 23초라는 게 그 맥락상 맞냐?
3: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입니다.
2: 그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그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나아가면 또 안 되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왜 그러노 와 그러노 뭐 이런 것까지도 이게 마치 일베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고 조롱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오히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치권에서도 조금만 정제되고 정돈하고 약간 정말 수기의 과정으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예. 여기 마지막으로 덧붙여주신
0: 말씀. 이게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요. 락 보울링이 아니라 오히려 아울링. 그러니까 아울이라는 게 이제 부엉이라는 뜻이니까. 예.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1: 부엉이 바위를 연상시킨다는 거죠.
0: 실제 보면은 락 보울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최교진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2.6을 통해서 시해된 날 이날을 탕탕절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상대 진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교육부 총리가 되는 사회인데 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좀 공정한 잣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좀 모호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팀이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의 존재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를 맡았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초기에 촬영한 이 장윤기의 차량 영상에는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찍혀 있었지만 검찰의 사건을 넘길 때 경찰은 관련 영상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광주청 지휘라인을 모두 배제하고 진상규명특별수사팀으로 전담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은 물론 수사경찰까지 증거인멸 혐의를 받게 되면서 이 성폭행 의도를 감추어 형량을 줄이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해도 부친은 처벌하지 못하는 이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3: 경찰 관계자입니다.
4: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했기에 성인 용품을 보전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도 결국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성인 용품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도 누락한 데다
5: 장윤기 씨 그 일부러 밝혔습니까?
3: 경찰 관계자입니다.
4: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만을 적용한 것까지 결국 성폭행이라는 범행 의도를 숨겨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성폭행 의도가 포함되면 무기징역 아래로는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6: 당연히 최저하한이 훨씬 더 높은 강한 살인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적용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뼈아픈 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형량을 줄일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은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인지상정이라지만 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7: 해외 사례에서는 또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 네.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4: 하지만 특례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혈연 관계에서 벌어지는 증거 인멸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처벌받는 가족 구성원만 늘어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경기 성남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범행 닷새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복 범행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자해를 시도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8: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피해 여성에게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5일 뒤인 지난달 30일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발생 닷새 전입니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보복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만큼 A씨가 피해 여성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보복살인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A씨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살인사건 전 스토킹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도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 확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14개 항목 가운데 결별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했고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위험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서울 해와경찰서는 오늘 길거리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서울 창신동 길거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누워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몸을 떨면서 누워있던 A씨를 발견했는데 A씨의 팔에는 주사 자국이 있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 감사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는 물론 국민적 의혹의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10: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회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관위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 아래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11: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3: 김호철 감사원장입니다.
11: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10: 이번 감사는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에 42명을 배치했는데 통상 정기 감사 때 투입한 인력의 서너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 이렇게 두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계약은 물론 각종 수당 지급과 재외국민 선거 경비, 계약 체결 과정의 일감 몰아주기나 직원 해외 출장 여비 집행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11: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3: 김호철 감사원장입니다.
11: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 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지.
10: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업무 내용을 들여다보는 직무감찰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르면 10월 결과를 내놓는 걸 목표로 이번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9: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와 예산 낭비 여부를 수사할 전담팀 운영을 본격화했습니다. 합수본에 새로 충원된 검사 2명이 전담팀에 합류해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합수본이 임홍석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인사 예산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검사 2명이 충원됐고 경찰 인력도 합류했습니다. 전담팀은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시작으로 드러난 채용 비리 수사를 맡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도 넘겨받았고 전국에 접수된 다른 사건들도 이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이미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담팀은 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부부의 외유성 출장 등 선관위가 방만하게 예산을 썼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본류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한 명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송파구와 강남구에 이어 동작구에 대해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상황 재구성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70명이 넘는 참고인들을 전방위로 불렀는데 이제는 핵심 참고인에게 초점을 맞춰 진술을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9: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사태 당시 임용이 취소됐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감사원이 정작 법원에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3: 지난 2021년 8월 대구 선관위 경력 경쟁 채용에 합격한 A씨. 아버지는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선관위 1급 고위직 출신으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A씨 부친이 대구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에게 5차례 넘게 연락했고 채용 전 사무처장님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라고 언급한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부친이 채용 정보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보도자료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감사원 역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도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0: 그러나 권한 없이 선관위를 감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YTN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법원에 증거를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다른 고위직 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들 역시 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여서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 채용 절차에 정식으로
2: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1: 일반
2: 의원입니다.
1: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감사원법 개정과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무 감찰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0: 선관위는 A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독립기구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던 선관위가 정작 법정에선 감사원 자료에 매달리는 건 모순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지난 2분기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성과급으로 지급될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증권가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172조 원, 영업이익 85조 원 안팎입니다. 예상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면 2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50%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00%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영업이익에는 노사 합의에 따른 반도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률을 영업이익의 10.5%, 1분기와 2분기 충당금을 모두 합쳐 19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더하면 2분기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실적 전망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순조로운 양산 출하와 D램 낸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식하던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범용 D램은 물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으로 서버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까지 전분기보다 70% 넘게 뛰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애플, 테슬라 등 대규모 수주를 받은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팹이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는 3% 가까이 오르며 시장의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5: 여전히 사이클 호황에 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2: 단계고
5: 부상 비용을 차감해도 컨센서스를 소폭 이제 상회하는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4: 지난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던 삼성전자가 내일 기대를 웃도는 2분기 실적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3: 삼성전자의 가전, TV, 스마트폰 등 담당하는 이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직원 중심 노조가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오는 16일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인근에서 조합원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행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불합리한 DX 패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라며 2천에서 3천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미국 나스닥 상장이 예정된 이번 주 첫날, 코스피가 겨우 8,000선을 지킨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지수가 꺾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장중 8,3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쭉 미끄러져 0.5% 내린 8,051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2조 7천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2조 8천억 원 순매도에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희비는 엇갈렸는데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한 반면 SK하이닉스는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전망하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85조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7: 삼성전

0: 투자자 주가는 3.6% 오른 32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 2.8% 오른 31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에 3% 오른 249만 원대까지 갔다가 급락해 3.4% 내린 234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10일 주식 예탁증서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SK하이닉스 주가의 재평가 여부는 미국 ADR 상장 이후의 주가 추이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선주가 상승했고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는 등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닥 낙폭은 더 커서 2.5% 내린 847로 마감했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첫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7원 오른 1530.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배재구 야구부의 지역 비하, 조롱 응원이 촉발한 사태가 학생들의 사과와 화해로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의 전방위로 퍼진 혐오와 조롱의 문화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대신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미래는 열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 배재구 야구부의 지역 비하, 조롱 응원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배재구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직접 용서를 구하고 광주일구 선수들이 사과를 받아주면서 일단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발생한 일이 크게 확산한 건 이미 우리 교실은 물론 사회 곳곳에 조롱과 혐오의 문화가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시민단체 등이 뒤늦게나마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 그나마 다행. 저는 야구부 응원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교실에서도 조롱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4: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이해, 요즘 그런 아이들의 놀이.
5: 김어중 서울시 이해, 교육청 체육관광예술교육과장입니다.
4: 거기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3: 잘못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되 당장 프로 입단과 입시를 앞둔 배재구 3학년 학생들의 미래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내린 6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형식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히 여론에 민감한 대기업이 수위한 프로구단에서 해당 선수를 뽑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린 협회와 드래프트를 시행하는 KBO 등이 부담을 나눠서 지고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6: 학생 스포츠는 물론 학생 사회에서도 이런 혐오나 징오나
5: 민원객 야구 해설가입니다.
6: 근절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요. 대한야구협회나 KBO에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는 방안도.
3: 회원 4만 5천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야구선수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도 어른들부터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떡아웃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자성론이 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여성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입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의 기사라고 적혀 있지만 당시는 해당 신문사가 설립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사진의 우측 아래쪽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표시가 보이는데 경찰은 이 사진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 A씨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한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A씨를 비롯한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날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계정 67개를 수사해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송치했습니다. 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계정 12개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 비축 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등 중동 사태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17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8: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유력 주자인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의 막을 가장 먼저 열어젖힌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침부터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이 남아있는 광주 전일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0: 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5: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9: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내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내 통합을 외치면서 2028년 총선 승리로 달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당의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 등에서 수기와 토론 부족, 절차 미비 등이 나타났다고 직격하며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0: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피해가
5: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0: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9: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봉하마을 방문 소식을 알린 데 이어 노사모 동창회를 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결하면 승리한다.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도 밝혔는데 자신을 향해 공세를 이어온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김용민 의원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선명성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존재감 부각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앞서 부도위기에 놓였던 인천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만들었다며 당대표 적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 공개 일정은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8.17 민주당 당권 레이스엔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인데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8: 국민의힘의 징계 내홍이 점입 가경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해 영구 복당 금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당내 반발 속에 윤리위원회는 대규모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당의 기강 확립을 천명한 데 이어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당이 영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엄정 징계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12: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5: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2: 복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11: 이 발언은 지방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과 야합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가 반 장동혁 측에 대한 대규모 징계 심의에 착수한 당일 나온 메시지란 점에서 장 대표가 사실상 선전포고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주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리위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운동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부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다수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일각 우려에 당권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정치로는 당의 기강을 세울 수 없다. 무소속 후보 지원은 분명한 해당 행위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 장동혁 진영에선 장 대표가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 전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13: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5: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3: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0: 당 중진도 구성원을 징계에 세우겠다는 기강은 질서가 아닌 대립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경고했습니다.
1: 이미 장 대표 반대파에 대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윤리위는 일단 당사자 소명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이 또 한 번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소집 요구로 후반기 첫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대여투쟁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와 과방위, 국방위가 같은 날 나란히 개문발차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범여권 의원들은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단독으로 간사 선임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3: 개회 뒤에도 반쪽 국회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삶과 미래를 볼모로 목리를 부리고 있다며 파행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당력을 총집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우겠다며 보이콧 의지를 다진 국민의힘은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른바 입틀막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일제히 검정 마스크를 쓴 채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간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하면 당사까지 팔아야 했을 거라며 너도 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7: 반중 언론 문 닫고 감옥 보낸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홍콩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3: 양당이 도입에 뜻을 모은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특검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건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을 내세운 여당에 맞서 제1야당은 침대 특검은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일 뿐이다. 야당의 전권을 위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8: 우선 국민의힘은 조만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사위원장직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라 전격적인 태도 전환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에 적극 동조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했고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으로 규정한 수백 명의 명단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3대 특검 자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의 계엄 가담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원의 가담 정황을 다수 포착했던 겁니다.
10: 소위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6: 김재미
10: 사실
6: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본부
10: 비상계엄의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9: 당시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긍정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담은 대통령실 보고용 보고서까지 준비한 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2024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이미 폐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보낼 연락관 등 인력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두 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김남우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내란 부하 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인력 파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1: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와 합수부의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실제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12: 인력 파견 검토한 적 없습니다.
6: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9: 계엄 동조 혐의를 더 들여다보는 동시에 조 전 원장을 포함해 구체적인 윗선 지시자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시

0: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윤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리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장마 속에 청주에서는 올해 두 번째 열대야가 기록됐고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날씨 변화가 무척 큰데요. 이번 주에는 중부에는 점차 많은 비가, 남부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두 얼굴의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밤사이 충북 청주의 최저기온은 25도. 지난 5월 30일 강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된 데다 구름이 이불처럼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서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한 겁니다.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고개를 들면서 영남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더위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면 소나기가 잦았던 중부지방은 점차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수량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 중부지방에 많은 비와 함께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부는 뜨거운 공기가 더욱 강해지면서 폭염이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3: 주 중반부터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4: 영향을 받겠는데요.
3: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은 더위가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중부지방이 비가 내리는 반면 이 반대 양상의 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다만 강도 5의 초강력 수준으로 발달한 9호 태풍 바비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와 강도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북상 과정에서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어느 지역의 정체에 영향을 주는지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브리핑을 열고 태풍의 발달 상황과 진로를 토대로 정체전선의 움직임과 강수 전망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역대 최악의 해양 열파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5: 지난달 21일 지구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21도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강력한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해수면에 열이 계속 쌓이면서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해양 열파 현상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에선 태평양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바다의 37%가 해양 열파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장 이번 달부터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에선 역대급 태풍이 미국 서부에선 유럽과 같은 열도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엘니뇨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엔 지난 2024년을 넘어서는 최악의 해양 열파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이번 겨울에 캘리포니아 등에 전례없는 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4: 엘니뇨의 영향은 올해 말과 그 이후 2027년까지 여러 지역에서 느껴질 겁니다. 알바로 실바 세계기상기구 과학자입니다.
5: 국지적인 기상이변을 넘어 기후시스템과 이에 따른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4: 바다는 기후변화로 발생한 열의 90%를 흡수하고 지구 전체 기상시스템을 주도하고 해류를 통해 열을 이동시킵니다. 사만다 버지스 기후변화 감시단체 전문가입니다.
5: 과연 엘니뇨가 끝난 뒤에도 급격한 수온 상승이 그대로 이어질지 전문가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내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자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 선정됐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은 현지 시간 6일 소식통 2명을

0: 국내 정유회사 네 곳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HD 현대 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노골적 담합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담합 관행이 만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가격 담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GS칼텍스와 S오일은 담합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가격의 흐름을 그대로 추종해 범행에 편승했다고 봤습니다. 이들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나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기소되지 않은 두 회사의 의식적 병행 행위를 합치면 26조 원 상당의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 정유사 두 곳의 가격 담합은 바로 나머지
2: 나이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입니다.
1: 단기간에 국내 시장 전체의 유가 폭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유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 구매 계약과 사후 정산제 등과 관련해서는 4대 정유사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유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에 따라 제품 전량을 구매할 의무를 주유소에 부과한 건데 검찰은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담합 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공정위의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없앤 HD 현대오일과 GX칼텍스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줄입니다.
3: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항공이나 숙박권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행 상품 예약 플랫폼인 아고다가 환불, 수수료 등 중요 안내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아고다는 지난해 말 온라인 여행 상품 앱 가운데 국내 이용자 경험률 1위를 기록한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예약 과정에서 고객이 알아야 할 중요 정보들을 불명확하게 안내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선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수화물 정책 같은 엉뚱한 경로로 환불 불가 상품이란 점을 안내해 사실상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숙박 예약 때는 결제 시점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결제 예정 금액엔 반영하지 않고 표시했습니다.
5: 후지불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2: 김미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기획 총괄과장입니다.
5: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환율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를 기만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의 이런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휴가철을 앞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입니다.
6: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 아고다 측은 방미통이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반 가까이 흐른 지난 2월에서야 시정 조치를 마쳤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3: 금융당국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 절차 폐지로 대금 미정산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를 본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 위기 대응 특례 보증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회생 절차 폐지로 인한 상담 등을 위해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다른 기관의 상담 창구와 연계를 강화해 효율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투어 아리랑을 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의 영국 런던 공연이 오늘 막을 올립니다. BTS는 현지 시간 6일과 7일 이틀간 6만여 석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펼치며 두 공연 모두 전석 매진됐습니다.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월드투어는 K-POP 가수의 단일 투어 기준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소속사 하이브는 이번 공연이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챕터를 보여주는 무대라며 특히 연출 전반에 우리 정서를 깊게 녹여 한국적인 색채가 풍성하게 펼쳐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서양 동맹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거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나토는 출범 7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0: 미국 건국 250주년 축제 분위기 속에 나토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유럽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유럽을 향해 비겁자들이라며 날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1: 공개적으로 말하겠는데 우리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나토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미국은 나토에 제공하던 미군 전력 규모를 줄이기로 하면서 유럽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유럽은 서둘러 지갑을 열었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생산 병목 현상으로 돈을 내고도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 자유와 거친 발언의 완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짐 타운센트 전 미 국방부 유럽 나토 정책 부차관보입니다.
0: 마음만 먹으면 의회조차 미군 철수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짐을 싸기 시작해 독일과 영국, 폴란드 등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찰스 굽찬 조지타운대 국제관계학 교수입니다.
0: 유럽은 이번 회의에서도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와 호르무즈 해협 방위 분담 등 트럼프 달래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담을 나누면서 우크라이나 논의에서 유럽이 배제될 거란 패싱 공포도 큽니다. 나토의 균열은 결국 러시아와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란 경고 속에 위기의 대서양 동맹은 불안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년간 유지해온 가자지구 통치기구를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국가행정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하마스 공보국은 현지 시간 6일 회견을 열고 국가행정위원회로의 원활한 행정과 권력 이양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가 10년째 이어졌습니다.

0: 이어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감찰을 담당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대신 공수처를 추진하면서 특별감찰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역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가 10년이 됐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 이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국회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월 차장검사 출신 강지석 변호사를 야당 후보자 몫으로 추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준비 등 이유를 들어 추천을 미뤄왔는데요. 임명 절차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계약 등 세금 낭비만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7월 6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여름 3악장 장영주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7월 6일 월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여름 사막장 장영주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보통 6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이라고 하지만 7월부터는 확실히 더워지죠. 내일 7월 7일이 소서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 클래식 음악 중에는 여름을 소재로 하는 곡을 여러 곡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곡이 바로 비발디의 4개 중 여름입니다.
0: 여름의 더위와 나른함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도 있습니다. 바로 썸머타임, 거신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에 나오는 곡입니다.
1: 일요일 오페라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오페라 포기와 베스 1막에서 주인공의 이웃인 클라라가 갓난아기에게 불러주는 이 나른하고 애잔한 느낌의 자장가입니다.
0: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바탕으로 만든 극부수 음악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연극 공연에서 사용되는 음악입니다.
1: 이 곡의 작곡 과정이 재밌는데 멘델스존이 17살 때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고 서곡을 작곡했는데 그로부터 17년 후 멘델스존이 죽기 몇 년 전에 극 부수 음악으로 나머지 곡들을 작곡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0: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바로 결혼식 음악으로 유명한 축혼 행진곡입니다.
1: 여름을 주제로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거신의 포기와 베스 중에서 썸머타임, 소프라노 캐서린 베틀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멘델스존의 극 부수 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소, 앙데르 프레빈이 지휘하는 빔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거쉰의 포기와 베스 중에서 썸머타임, 소프라노 캐서린 베틀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맨델스존의 극 부수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초, 앙드레 프레빈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연주였습니다.
1: 예, 한여름밤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미드썸머 나잇인데요. 여기서 미드썸머는 한여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0: 미드소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웨덴어로 한여름 하지라는 뜻인데 하지 축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하지를 맞아 큰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축제를 그린 음악도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 작곡가 후고 알벤이 작곡한 스웨덴 랩소디 1번 한여름의 축일 전야라는 곡입니다.
1: 이 낯선 작곡가이고 낯선 곡이기는 하지만 무척이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0: 스웨덴은 아바 같은 그룹으로 유명한 나라죠. 클래식 작곡가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체코의 드보로작, 핀란드의 시벨리우스처럼 대부분의 나라에는 대표적 작곡가가 있습니다.
1: 그래도 이 스웨덴 하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테너가 있습니다. 성악가의 나라이기도 하고 테너 유시 비올링, 그리고 니콜라이 게타, 브리기트 닐손, 안네 소피 폰 오토까지 최고의 성악가들이 있습니다.
0: 스웨덴 작곡가 후고 알벤의 작품 들어보겠습니다. 스웨덴 랩소디 1번.

0: 네,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투기와 토론 부족, 절차 미비 등이 나타났다고 직격하며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1: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봉하마을 방문 소식을 알린 데 이어 노사모 동창회를 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결하면 승리한다.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도 밝혔는데 자신을 향해 공세를 이어온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김용민 의원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선명성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존재감 부각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앞서 부도위기에 놓였던 인천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만들었다며 당대표 적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 공개 일정은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8.17 민주당 당권 레이스엔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인데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친청계 의원들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참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SNS에 국민에게 민주당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남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이 돼버렸다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민수 의원도 출마 첫 자리에서부터 시대착오적이고 유태이찰 식의 발언을 나열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지적하려면 최소한의 근거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징계 내홍이 점입 가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복당 금지 카드를 꺼내든 건데 당내 반발 속에 윤리위원회는 대규모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당의 기강 확립을 천명한 데 이어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당이 영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엄정 징계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5: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복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4: 이 발언은 지방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과 야합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가 반 장동혁 측에 대한 대규모 징계심의에 착수한 당일 나온 메시지란 점에서 장 대표가 사실상 선전포고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주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리위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운동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부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다수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일각 우려에 당권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정치로는 당의 기강을 세울 수 없다. 무소속 후보 지원은 분명한 해당 행위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 장동혁 진영에선 장 대표가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 전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6: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중진도 구성원을 징계에 세우겠다는 기강은 질서가 아닌 대립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경고했습니다.
7: 이미 장 대표 반대파에 대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윤리위는 일단 당사자 소명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이 또 한번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의 계엄 적극 동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했고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으로 규정한 수백 명의 명단까지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8: 3대 특검 자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의 계엄 가담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원의 가담 정황을 다수 포착했던 겁니다.
9: 소위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 등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8: 당시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긍정검

0: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담은 대통령실 보고용 보고서까지 준비한 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2024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이미 폐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보낼 연락관 등 인력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두 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김남우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내란 부하 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전 실장은 앞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인력 파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와 합수부의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실제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2: 인력 파견 검토한 적 없습니다.
0: 특검은 국정원의 계엄 동조 혐의를 더 들여다보는 동시에 조전 원장을 포함해 구체적인 윗선 지시자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권창영 특검팀이 최근 윤석열 정권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태영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사태 당시 임명이 취소됐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감사원이 정작 법원의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보희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지난 2021년 8월 대구 선관위 경력 경쟁 채용에 합격한 A씨. 아버지는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선관위 1급 고위직 출신으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A씨 부친이 대구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에게 5차례 넘게 연락했고 채용 전 사무처장님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라고 언급한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부친이 채용 정보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보도자료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감사원 역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도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권한 없이 선관위를 감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YTN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법원에 증거를 낼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다른 고위직 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들 역시 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여서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5: 채용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를 했던 일반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감사원법 개정과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무 감찰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4: 선관위는 A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독립기구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던 선관위가 정작 법정에선 감사원 자료에 매달리는 건 모순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합니다. 합수부는 임홍석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인사예산전담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합수부는 전국수사기관에서 아직 처분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을 검토하며 이첩 대상을 분류하고 불기소 등 처분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재기 수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0: ATN 뉴스 FM.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2: 당신은 나의 동반자.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You could be dancing on tabletops, wearing high heels, drinking until the world spins like a wheel. But tonight your apartment has so much appeal. Who needs stars? We've got a roof. And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No,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6: YTN 뉴스 FM
5: 사랑해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항만과 인접해 있고 토지 수용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7: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부처, 기업이 참석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서남권 사업 부지를 우선 논의했습니다.
8: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7: 회의 결과 청와대는 전남 무안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심과 항만, 공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9: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7: 두 기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250만 평 규모와 평평한 부지 특성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습니다. 특히 이미 주변 지역에선 땅값 폭등 조짐이 보였던 만큼 토지 수용 부담이 적은 국유지를 선택해 불필요한 투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9: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7: 정부는 군공항 부지 오염 문제와 안보 공백 우려는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변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부지도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벤트가 아니라며 사업과 관련한 야당 비판에 대해 협조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달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과 지역 선정을 둘러싼 야당 주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처음엔 한쪽에만 투자를 하고 자기 지역은 왜 빠졌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이제는 사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주장하면 좋겠다고 꼬집으며 사업을 방해하진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8: 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충청, 영남권 등 다른 지역별 사업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민관합동점검회의를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구성할 3대 메가 프로젝트 청와대 전담기구의 역할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9: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10: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행정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한 건데 사업의 속도가 그 성과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장윤기의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는 납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의 범행 직후 차량엔 혈흔이 묻어 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도 다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경찰서 현직 경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조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인원을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11: 근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혐의점으로 두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6: 경찰의 재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0: YTN 오셀입니다.
1: 장윤기 부친은 물론 수사 경찰까지 증거 인멸 혐의를 받게 되면서 성폭행 의도를 감춰 형량을 줄이려 한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증거를 인멸해도 부친은 처벌하지 못하는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 유월도에 있는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같은 거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유월도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3: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했기에 성인용품을 보전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도 결국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성인용품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도 누락한 데다.
4: 장윤기 씨 그거 일부러 밝혔습니까? 박수 앞부터 이미 대표부터 그 촬영이 돼 있고 이게 공단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3: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만을 적용한 것까지 결국 성폭행이라는 범행 의도를 숨겨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성폭행 의도가 포함되면 무기징역 아래로는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5: 당연히 최저 하한이 훨씬 더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뼈아픈 지적이지 않을까
3: 형량을 줄일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은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인지상정이라지만 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6: 해외 사례에서는 또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면제하는 네. 경우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 네.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3: 하지만 특례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혈연 관계에서 벌어지는 증거 인멸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처벌받는 가족 구성원만 늘어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과 담당자들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유구무원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감찰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받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광주경찰청도 수사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은 어렵지만 일선서는 물론 광주청도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 일부 감찰관을 현지에 보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국수본부장이 직접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건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수사 공정성 논란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부실 수사는 물론 내부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 국수본부장이 공언한 대로 명운을 건 수사로 경찰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장윤계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는 납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의 범행 직후 차량엔 혈흔이 묻어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도 다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경찰서 현직 경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조기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인원을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6: 근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0: 증거 인멸혐의 부분을 혐의적으로 두고 수사를 펼수 있습니다.
1: 경찰의 재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오세림입니다.
2: 이와 관련해 경찰이 앞서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에도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송치한 기록엔 케이블타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불거진 어제에서야 검찰에 케이블타이가 있었다는 추가 기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장윤기의 차량은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보름가량 장씨 아버지가 몰고 다니며 증거 능력이 상당히 훼손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취임 후첫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과 담당자들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유구무원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감찰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받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광주경찰청도 수사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은 어렵지만 일선서는 물론 광주청도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 일부 감찰관을 현지에 보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국수본부장이 직접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건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수사 공정성 논란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부실 수사는 물론 내부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 국수본부장이 공언한 대로 명운을 건 수사로 경찰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논란이 된 지 사흘 만인데요.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가 지난 3월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급에 파격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구호로 도마에 오른 배재고 야구부를 향한 비판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도 경고 조치를 내리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결국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위가 총리급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공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5: 자신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에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논란에 등등을 감안하며
4: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SNS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에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의 성역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권력이 자의로 정하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차별이나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정권의 역사관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축출된 거라며 통합과 포용을 말하며 배제와 숙청을 자행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6: 통합과 실용, 중도 확장을 기치로 보수 인사를 기용한 이후 표현의 자유를 놓고 극명한 인식차를 보인 셈인데 향후 인사 영입 기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어제 광주제1고등학교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왜 참담한 5월 조롱이 나왔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지난 1980년 광주 시민이 전두환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싸우다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친 5.18 민주화운동.
6: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문재학 열사는 이곳 옛 전남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거하다 쓰러져 갔습니다. 문 열사는 당시 광주 상업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7: 5.18 때 또래들이 계엄군의 총과 칼에 희생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재고등학교 야구 부원들이 벌인 조롱 응원. 그것도 5.18의 한이 여전히 남아있는 광주 지역의 고등학교 야구 부원들을 대상으로 해 공분을 샀습니다.
8: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당사자들께서는 하다하다 운동 경기에서만 해서까지도 5.18을 조롱하고 폄훼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탄스러워 하셨고요. 자신이 46년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몹시 자괴감이 든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7: 대대고 야구부의 응원은 운동 선수에 앞서 인성을 길러야 할 학생으로서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벌인 일이어서 참담함을 더했습니다. 뒤늦게 교육당국은 모든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와 윤리의식 고취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9: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돌아보면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적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7: 이미 북한의 개입설이 거짓으로 판명났는데도 조롱과 폄훼 등의 사례가 5.18 기념문화재단에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 5월단체 등은 46년 전 5월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오롯이 되새기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2: 경찰청은 지금까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응원 논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공중협박과 모욕 혐의 등 두 건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에서 일부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친 데 대해 모욕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광주경찰청은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광주군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군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군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일구와 5.18을 조롱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죄 의미를 담은 글을 낭독하고 선수 간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나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세버스 석대가 서울 배재고등학교를 빠져나갑니다. 여러 시간을 내달려 도착한 목적지는 광주 제1고등학교. 지난달 29일 야구 경기 도중 벌어진 조롱 응원을 사과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교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온 배재고 선수들은 내내 잔뜩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학교 선수들은 강당에서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4: 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일고 선수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 방문에 동행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과의 뜻을 전하던 교장까지 울먹임을 참지 못했습니다.
6: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4: 두 학교 선수단과 학교 관계자들은 손을 맞잡으며 서로에게 화해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7: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에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4: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한 배재고 학생들은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8: 이렇게 받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참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4: 5.18 기념재단은 해설사를 투입해 배재고 학생 선수단의 5.18을 설명하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전달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3: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조롱 응원이 촉발한 사태가 학생들의 사과와 화해로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의 전방위로 퍼진 혐오와 조롱의 문화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대신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미래는 열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조롱 응원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직접 용서를 구하고 광주일구 선수들이 사과를 받아주면서 일단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발생한 일이 크게 확산한 건 이미 우리 교실은 물론 사회 곳곳에 조롱과 혐오의 문화가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시민단체 등이 뒤늦게나마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 그나마 다행. 저는 야구부 응원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교실에서도 조롱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10: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이해, 요즘 그런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9: 잘못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되 당장 프로 입단과 입시를 앞둔 배재고 3학년 학생들의 미래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에서 내린 6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형식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히 여론에 민감한 대기업이 수위한 프로구단에서 해당 선수를 뽑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린 협회와 드래프트를 시행하는 KBO 등이 부담을 나눠서 지고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11: 학생 스포츠는 물론 학생 사회에서도 이런 혐오나 증오나 이런 일들이 근절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요. 대한야구협회나 KBO에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는 방안도.
9: 회원 4만 5천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야구선수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도 어른들부터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떡아웃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자성 논이 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논란이 된 지 사흘 만인데요.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2: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가 지난 3월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급에 파격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구호로 도마에 오른 배재고 야구부를 향한 비판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도 경고 조치를 내리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결국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위가 총리급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공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13: 자신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에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논란에 등등을 감안하며
12: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SNS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에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의 성역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권력이 자의로 정하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차별이나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정권의 역사관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축출된 거라며 통합과 포용을 말하며 배제와 숙청을 자행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14: 통합과 실용, 중도 확장을 기치로 보수 인사를 기용한 이후 표현의 자유를 놓고 극명한 인식차를 보인 셈인데 향후 인사 영입 기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장윤계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0: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는 납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의 범행 직후 차량엔 혈흔이 묻어 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도 다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경찰서 현직 경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인원을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1: 근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혐의점으로 두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0: 경찰의 재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2: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과 담당자들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유구무원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감찰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받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광주경찰청도 수사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은 어렵지만 일선서는 물론 광주청도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 일부 감찰관을 현지에 보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국수본부장이 직접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건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수사 공정성 논란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부실 수사는 물론 내부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 국수본부장이 공언한 대로 명운을 건 수사로 경찰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8: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9: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0: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9: 굿모닝 매거진 해.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도심 항만과 인접해 있고 토지 수용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6: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 기업이 참석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서남권 사업 부지를 우선 논의했습니다.
7: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6: 회의 결과 청와대는 전남 무안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심과 항만, 공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8: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6: 두 기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250만 평 규모와 평평한 부지 특성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습니다. 특히 이미 주변 지역에선 땅값 폭등 조짐이 보였던 만큼 토지 수용 부담이 적은 국유지를 선택해 불필요한 투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8: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6: 정부는 군공항 부지 오염 문제와 안보 공백 우려는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변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부지도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벤트가 아니라며 사업과 관련한 야당 비판에 대해 협조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매달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과 지역 선정을 둘러싼 야당 주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처음엔 한쪽에만 투자를 하고 자기 지역은 왜 빠졌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이제는 사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주장하면 좋겠다고 꼬집으며 사업을 방해하진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 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9: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충청, 영남권 등 다른 지역별 사업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민관합동점검회의를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구성할 3대 메가 프로젝트 청와대 전담기구의 역할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9: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 행정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한 건데 사업의 속도가 그 성과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증권가에선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증권가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172조 원, 영업이익 85조 원 안팎입니다. 예상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면 2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50%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00%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영업이익에는 노사 합의에 따른 반도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률을 영업이익의 10.5%, 1분기와 2분기 충당금을 모두 합쳐 19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더하면 2분기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실적 전망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순조로운 양산 출하와 D램 낸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식하던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범용 D램은 물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으로 서버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까지 전분기보다 70% 넘게 뛰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애플, 테슬라 등 대규모 수주를 받은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팹이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는 3% 가까이 오르며 시장의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10: 여전히 사이클 호황에 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고 보상 비용을 차감해도 컨센서스를 소폭 이제 상회하는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4: 지난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기대를 웃도는 2분기 실적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장윤기의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네, 경찰은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1: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는 납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의 범행 직후 차량엔 혈흔이 묻어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도 다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경찰서 현직 경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인원을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12: 근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혐의점으로 두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0: 경찰의 제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1: 장윤기 부친은 물론 수사경찰까지 증거인멸 혐의를 받게 되면서 성폭행 의도를 감춰 형량을 줄이려 한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2: 증거를 인멸해도 부친은 처벌받지 못하는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3: 유일도인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같은 거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유일도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4: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했기에 성인용품을 보전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도 결국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성인용품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도 누락한 데다
5: 아니 진짜 그거 일부러 밝혔습니까? 박수 붙어요. 이미
4: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만을 적용한 것까지 결국 성폭행이라는 범행 의도를 숨겨주려 한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성폭행 의도가 포함되면 무기징역 아래로는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6: 당연히 최저 하한이 훨씬 더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뼈아픈 지적이지 않을까
4: 형량을 줄일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은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인지상정이라지만 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7: 해외 사례에서는 또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4: 하지만 특례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혈연 관계에서 벌어지는 증거 인멸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처벌받는 가족 구성원만 늘어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홍석기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유구무원이라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어제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논란 직후 수사 감찰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추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기존 형사팀을 배제하고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중심의 전담팀을 꾸려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장윤기의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경찰은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3: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는 납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의 범행 직후 차량엔 혈흔이 묻어 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도 다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경찰서 현직 경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인원을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4: 근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0: 경찰 관계자입니다.
4: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혐의적으로 두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3: 경찰의 재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1: 장윤기의 부친은 물론 수사경찰까지 증거인멸 혐의를 받게 되면서 성폭행 의도를 감춰서 형량을 줄이려 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2: 증거를 인멸해도 부친은 처벌하지 못하는 친족 특례 규정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거셉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0: 경찰 관계자입니다.
5: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했기에 성인용품을 보전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도 결국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성인용품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도 누락한 데다
6: 장윤기 씨 그거 일부러 밝혔습니까?
0: 경찰 관계자입니다.
5: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만을 적용한 것까지 결국 성폭행이라는 범행 의도를 숨겨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성폭행 의도가 포함되면 무기징역 아래로는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7: 당연히 최저 하한이 훨씬 더 높은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뼈아픈 지적이지 않을까.
5: 형량을 줄일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은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인지상정이라지만 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8: 해외 사례에서는 또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 네.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5: 하지만 특례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혈연 관계에서 벌어지는 증거 인멸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처벌받는 가족 구성원만 늘어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일고와 5.18을 조롱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선수 간에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9: 전세버스 석대가 서울 배재고등학교를 빠져나갑니다. 여러 시간을 내달려 도착한 목적지는 광주 제1고등학교. 지난달 29일 야구 경기 도중 벌어진 조롱 응원을 사과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교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온 배재고 선수들은 내내 잔뜩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학교 선수들은 강당에서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0: 배재고 야구부 주장입니다.
4: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9: 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일고 선수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 방문에 동행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과의 뜻을 전하던 교장까지 울먹임을 참지 못했습니다.
10: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0: 서울 배재고등학교장입니다.
10: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9: 두 학교 선수단과 학교 관계자들은 손을 맞잡으며 서로에게 화해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11: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0: 광주 제일고등학교장입니다.
11: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9: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한 배재고 학생들은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12: 이렇게 받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참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0: 배재고등학교 총동창 의장입니다.
12: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9: 5.18 기념재단은 해설사를 투입해 배재고 학생 선수단의 5.18을 설명하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전달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조롱 응원이 촉발한 사태가 학생들의 사과와 화해로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2: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의 전방위로 퍼진 혐오와 조롱의 문화를 철저하게 차단하되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미래는 열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3: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조롱 응원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직접 용서를 구하고 광주일구 선수들이 사과를 받아주면서 일단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발생한 일이 크게 확산한 건 이미 우리 교실은 물론 사회 곳곳에 조롱과 혐오의 문화가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시민단체 등이 뒤늦게나마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 그나마 다행. 저는 야구부 응원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교실에서도 조롱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14: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이해, 요즘
0: 서울시 교육청 체육관광예술교육과장입니다.
14: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13: 잘못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되 당장 프로 입단과 입시를 앞둔 배재고 3학년 학생들의 미래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형식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히 여론에 민감한 대기업이 수여한 프로 구단에서 해당 선수를 뽑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린 협회와 드래프트를 시행하는 KBO 등이 부담을 나눠서 지고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15: 학생 스포츠는 물론 학생 사회에서도 이런 혐오나 이런 일들이 근절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요. 대한야구협회나 KBO에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는 방안도

0: 4만 5천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야구선수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도 어른들부터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떡아웃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자성 논이 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경찰청은 지금까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응원 논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공중협박과 모욕 혐의 등 두 건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 일부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친 데 대해 모욕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광주경찰청은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2: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가 지난 3월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급에 파격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구호로 도마에 오른 배재고 야구부를 향한 비판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도 경고 조치를 내리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결국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위가 총리급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공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4: 자신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5: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4: 있겠지만 이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에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논란에 등등을 감안하며
3: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SNS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에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의 성역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권력이 자의로 정하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차별이나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정권의 역사관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축출된 거라며 통합과 포용을 말하며 배제와 숙청을 자행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6: 통합과 실용, 중도 확장을 기치로 보수 인사를 기용한 이후 표현의 자유를 놓고 극명한 인식차를 보인 셈인데 향후 인사 영입 기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청와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 군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전남 광주 특별시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은 브리핑을 열어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청와대가 빠르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이 서남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산업 구조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거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벤트가 아니라며 사업과 관련한 야당 비판에 대해 협조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매달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과 지역 선정을 둘러싼 야당 주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처음엔 한쪽에만 투자를 하고 자기 지역은 왜 빠졌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이제는 사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주장하면 좋겠다고 꼬집으며

0: 사업을 방해하진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충청, 영남권 등 다른 지역별 사업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구성할 3대 메가 프로젝트 청와대 전담기구의 역할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2: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0: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 행정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한 건데 사업의 속도가 곧 성과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어제부터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5: 정부는 우리나라 원화의 매력이 높아질 거라고 강조했지만 거래량이 적은 야간에는 작은 변수에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대응이 숙제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6: 어제 새벽 6시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간 체결된 1527원 60전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7: 서울 외환시장!
6: 잠시 뒤 삼성전자에 $1,000,000 매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빠른 소통을 위해 딜링룸 근무자들이 큰 소리로 약어를 외칩니다.
7: 여기세! 8.0!
8: 지금 수출 기업이 $1,000,000를
3: 이석진 하나은행 과장입니다.
8: 매도하는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6: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으로 아침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한국 공휴일에도 거래가 됩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외 수출입 기업 등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 주민근 삼성전자 파트장입니다.
9: 추 없이 오전 9시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즉각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서 한리스크 관리에 굉장한 도움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정부는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국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 아마 기회도 있지만
3: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0: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정부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시적시 보완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 전문가들은 24시간 개방이 중장기적으로 역외 차액 결제 선물안, NDF에 몰리는 수요 일부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11: 밤 시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3: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11: 또 해외 유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환율이 오히려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환율 안정 효과보다는 좀 시장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6: 정부는 야간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가동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가 집계한 전망치는 매출 172조 원, 영업이익 85조 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 기록 경신이 확실시 됩니다. 성과급까지 합치면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5: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농림산림관측위성으로 개발된 차세대 중형위성 4호가 오늘 오후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농림위성을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위성을 통해 농업, 산림관리, 재난재해 대응 등 공공안전 강화 등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5: 해외건설협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협회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융복합 KCT 플랫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도시개발 사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과 융복합 기업 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4: 부산 크루즈 산업협회는 오늘 오후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창립 기념식과 함께 산업 활성화를 위한 K-크루즈 20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또 세계가 찾는 대한민국 크루즈 관광을 주제로 4대 핵심 비전을 발표하고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장마 속에 청주에서는 올해 두 번째 열대야가 기록됐고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5: 이렇게 날씨 변화가 무척 큰데요. 이번 주 중부에는 점차 많은 비가 내리는 반면 남부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밤사이 충북 청주의 최저기온은 25도. 지난 5월 30일 강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된 데다 구름이 이불처럼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서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한 겁니다.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고개를 들면서 영남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더위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면 소나기가 잦았던 중부지방은 점차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수량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 중부지방에 많은 비와 함께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부는 뜨거운 공기가 더욱 강해지면서 폭염이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13: 주 중반부터 비구름대가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은 더위가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중부지방이 비가 내리는 반면 이 반대 양상의 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2: 다만 강도 5의 초강력 수준으로 발달한 9호 태풍 바비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와 강도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북상 과정에서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어느 지역의 정체에 영향을 주는지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태풍 발달 상황과 진로를 토대로 정체전선의 움직임과 강수 전망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7: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8: 듀엣토의 더 클래식.
19: 7월 7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0: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중에 전주곡과 알라 홈파이프,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 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7월 7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헨델의 수상 음악 모음곡 2번 중 전주곡과 알라홈 파이프,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0: 이 곡은 제목이 독특합니다. 영어로는 Water Music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수상음악이라고 합니다.
1: 말 그대로 물 위에서 연주된 음악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붙은 거죠. 영국의 조지 1세 유람선에서 연주되었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배 띄워라,
0: 뱃노래,
1: 배 띄워라, 뭐 뱃놀이 노래도 있고, 뭐 그 왕이 사는 궁전에 이런 연못 같은 데다가 작은 배를 띄워갖고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놀기도 했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진짜 수상 음악이라고 외국에서는 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그렇죠. 여름에 더울 때 뭐 강이나 바다를 찾고 배를 타기도 하죠. 유람선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왕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요? 바로크 오케스트라 편성인데 하프시코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이 하프시코드가 배 위에 실키는 힘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상상들을 한다고 합니다.
0: 여름에 더울 때면 이렇게 강이나 바다를 찾기도 하는데 클래식 음악 중에는 강이나 바다를 소재로 한 곡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1: 맞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스메타나의 몰다우,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뭐 모두 강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맑은 물소리를 묘사할 때 피아노라는 악기를 빼놓을 수 없죠. 물이 똑똑 떨어지고 물줄기가 부서지는 소리는 역시 피아노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바로 이런 물소리를 묘사한 곡 준비했습니다. 라벨의 피아노 모음곡 거울 중에서 세 번째 곡, 바다 위의 작은 배,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라벨의 피아노 모음곡 거울 중에서 세 번째 곡 바다 위의 작은 배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확실히 인상주의 작품이라 그런지 이런 묘사가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0: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도 바다라는 제목의 관현악 작품을 남겼습니다. 세계의 교양적 스케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바다 위의 새벽부터 한낮까지 물결의 희롱, 바람과 바다의 대화 이렇게 세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드뷔시는 파리 박람회에서 바다를 그린 일본의 판화를 보고

0: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제목으로 하는 관현악 작품을 남긴 거죠. 드뷔시는 이 박람회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의 음악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인상주의 음악은 이전의 바그너 음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1: 확실히 드뷔시는 기존의 서양 음악 작품과는 다른 음악을 작곡했죠. 이후 현대 음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요.
0: 드뷔시의 바다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곡, 물결의 희롱,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커피가 무려 416잔이라고 합니다. 416잔. 세계 평균이 152잔이라고 하니까요. 거의 2.7배 수준인데요.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커피 공화국이란 말이 과장만은 아닌 셈입니다.
2: 저기 또 커피집 생기네?
3: 야, 이 작은 동네에 커피집만 도대체 몇 개야?
2: 그러니까 다 장사가 되긴 되나?
1: 그런데 요즘 커피 전문점,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들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커피값은 정말 저렴한데 광고 모델은 전혀 저렴하지 않다는 겁니다.
2: 저 집은 아메리카노가 저렇게 싼데 광고 모델이 손흥민이야?
3: 저 집도 커피값은 싼데 광고 모델이 BTS던데?
2: 어디는 아이돌, 어디는 배우. 가만 보면 커피값 비싼 집보다 저가 커피 브랜드 모델이 훨씬 화려하지 않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
3: 커피는 1,500원인데 모델은 월드클래스네.
1: 실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앞세운 마케팅 경쟁이 마치 흐름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겠죠. 문제는 이 마케팅 비용의 일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한 저가 커피 브랜드가 톱스타 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수십억 대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주들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있었죠.
2: 이게 뭐야? 월에 8만 원씩 내라고? 아니 왜?
3: 아, 그거 연예인 모델 계약하면서 마케팅 비용 점주들이랑 나누는 거잖아.
2: 내가 그 연예인 계약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돼?
3: 본사 말로는 절차대로 동의받는 거래. 아니, 절반 넘게 동의하면 가능하다잖아. 법이 그렇대요, 법이.
1: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 과반이 동의할 경우 가맹본부는 광고를 집행하고 그 비용 일부를 점주들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절차는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늘 이런 질문이 따라붙죠. 본사가 결정한 스타 마케팅 비용을 점주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실제 비슷한 분쟁과 판례들도 있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1: 최근 한 저가 커피 브랜드의 광고비 분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먼저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건지 개요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4: 네,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컴포즈 커피가 BTS 멤버 V와 광고 모델 계약을 추진하면서 총 73억 5천만 원 규모의 그 광고비 중 40% 약 29억 원을 가맹 점주들이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점포당 월 약 8만 원씩을 1년간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일부 점주들은 광고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는데 왜 내가 내야 되냐며 반발했고 투표 절차가 공정했냐라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24년 비를 처음에 기용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 메가커피도 손흥민 모델 기용 당시 같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가커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타 마케팅 비용을 점주들과 나누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 점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달에 얼마씩 고정비가 나가야 한다면 내가 모델을 정한 것도 아닌데 이 비용을 왜 내가 내야 하냐 충분히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니까 이 매장들이 있는 지역이나 뭐 어떤 그 고객 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든지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는 점주들끼리도 의견이 통일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런 광고비 분담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4: 네, 맞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비용 일부를 점주들에게 부담시키려면 전체 가맹점주의 과반수 즉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대한 점주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민주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점주들 단톡방에서 자체 투표를 해보면 반대가 압도적인데 정작 본사 공식 투표에서는 60% 이상 찬성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 네, 법이 그렇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점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도 이 점일 것 같아요. 아, 나는 반대했는데 과반이 동의해서 나도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 혹시 반대한 점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볼 여지가 있겠습니까?
4: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광고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실제로 광고에 쓰이지 않은 비용이 포함이 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는 효과를 못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사가 절차를 위반했거나 비용 집행이 부당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1: 또 일각에서는 정말 그 동의가 자유로운 동의였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동의 절차가 실명으로 진행된다든지 뭐 본사에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4: 네,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 투표를 한 점주에게 본사가 불이익을 줬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더 나아가서 투표 구조 자체가 본사가 누가 반대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설계가 된다면 이는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억압하는 구조로

0: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투표 관리를 제3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1: 네, 여기에 대한 본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은 그 컴포즈 커피 측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총 광고비의 60%를 본사가 부담하는데 이는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광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점주의 월 부담액을 전년 대비 약 11.3% 낮췄다는 것. 그리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본사 입장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다면 광고비 분담 자체는 위법은 아닌 셈이 됩니다. 다만 절차의 공정성과 광고 효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충분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1: 그리고 광고 효과, 정말 수십억 대의 광고 모델을 기용해서 내 점포의 매출이 늘었냐?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가맹 점주들이 광고 효과나 비용 산정 근거를 공개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가맹 본부는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거죠?
0: 네, 그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광고를 집행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집행 후에는 그 내역을 점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 덕분에 내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는 효과 검증까지 본사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점주들이 광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본사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나중에 분쟁에서 본사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했다면 점주들이 실제 소송이나 분쟁 절차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승소하려면 점주들이요? 승소하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체크를 해야 될까요?
0: 네, 우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광고본부가 광고비를 집행한 후에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집행 내역이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사가 광고비 계약을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증거, 둘째는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사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1: 결국에는 절차적인 부분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부분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번화가나 관광객이 많은 상권이랑 지방이나 주거지역은 이 광고 여파가 다르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겟으로 하는 그런 고객층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모든 점주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광고비를 부담시키는 게 공정한가? 이런 문제 제기 가능할까요? 사실 뭐 매장의 사이즈부터 해서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돈을 내는 것이 맞는가? 이건 어떻습니까?
0: 네, 충분히 가능한 문제 제기입니다. 도심 번화가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상권은 BTS 같은 글로벌 스타 마케팅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지만 그 단골 고객 비중이 높은 주거지역이나 지방 상권은 광고의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거래상지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권별로 광고 효과 차이가 명백한데도 일률적으로 같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권별 효과 차이를 수치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비슷한 맥락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랑 가맹 점주 사이에서 비용 부담이나 수익 배분을 두고 다툰 판례들도 있죠.
0: 네,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본사가 이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격 변경 전에 여러 차례 점주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협의가 모든 점주의 동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냐는 것입니다. 반면 점주가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서 판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약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절차를 지켰냐, 그리고 비용 집행에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느냐입니다.
1: 말씀을 듣다 보니 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단순히 나는 효과를 못 봤다, 뭐 비싸다 이전 정도의 뭐 문제제기로는 부족해 보이고요. 실제로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시하고 챙겨야 될까요?
0: 네 가지 정도를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광고비 집행 내역 확인입니다. 본사가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내역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쓰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는 동의 절차의 하자 여부입니다. 투표가 적법하게 진행이 됐는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억압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셋째,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통한 집단 대응입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제1야당이 또 자해 정치를 가동했습니다. 친한계부터 개혁 성향 의원까지 대거 징계 대상으로 거론됐는데요. 선거에서 패한 당대표는 버티고 승리를 이끈 쪽은 징계하는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여당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정당이 당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오늘 오전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베일을 벗습니다. 이미 시장의 눈높이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런 실적을 얼마나 더 이어갈 수 있을지입니다. 공급과 수요, 또 반도체 가격 측면에서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제일고와 5.18을 조롱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선수단끼리 손을 맞잡으며 화해의 뜻을 전달했고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3: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교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확대해 편성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3: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항만과 인접해 있고 토지 수용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2: 장마가 전국으로 확산한 가운데 오늘부터 중부 내륙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일고와 5.18을 조롱했던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3: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죄의 의미를 담은 글을 낭독하며 선수 간 화해 시간을 가졌고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4: 전세버스 석대가 서울 배재고등학교를 빠져나갑니다. 여러 시간을 내달려 도착한 목적지는 광주제일고등학교. 지난달 29일 야구 경기 도중 벌어진 조롱 응원을 사과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교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온 배재고 선수들은 내내 잔뜩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학교 선수들은 강당에서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4: 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일고 선수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 방문에 동행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과의 뜻을 전하던 교장까지 울먹임을 참지 못했습니다.
6: 통합과 화합의 미래
7: 서울 배재고등학교장입니다.
6: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 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4: 두 학교 선수단과 학교 관계자들은 손을 맞잡으며 서로에게 화해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8: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7: 것도 중요한데 광주 제1고등학교장입니다.
8: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에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4: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한 배재고 학생들은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9: 이렇게 받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참배까지 할 수 있게
7: 배재고등학교 청동찬 회장입니다.
9: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4: 5.18 기념재단은 해설사를 투입해 배재고 학생 선수단에 5.18을 설명하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전달했습니다.

0: ATN 나인호입니다.
1: 문제는 이겁니다.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5.18을 조롱하는 말이 나왔다는 점이죠. 이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교육 당국이 뒤늦게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와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뒤늦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 1980년 광주 시민이 전두환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싸우다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친 5.18 민주화운동.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문재학 열사는 이곳 옛 전남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거하다 쓰러져 갔습니다. 문 열사는 당시 광주 상업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5.18 때 또래들이 계엄굴에 총과 칼에 희생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제 고등학교 야구 부원들이 벌인 조롱 응원. 그것도 5.18의 한이 여전히 남아있는 광주 지역의 고등학교 야구 부원들을 대상으로 해 공분을 샀습니다.
4: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당사자들께서는
5: 박강배 5.18
4: 우리나라가
5: 기념재단 상임
4: 운동장에서만
5: 이사입니다.
4: 에서까지도 5.18을 조롱하고 폄훼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탄스러워 하셨고요. 자신이 46년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몹시 자괴감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3: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은 운동 선수에 앞서 인성을 길러야 할 학생으로서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벌인 일이어서 참담함을 더했습니다. 뒤늦게 교육당국은 모든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와 윤리의식 고취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6: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5: 정근식
6: 돌아보면서
5: 서울시
6: 올바른
5: 교육감입니다.
6: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적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3: 이미 북한의 개입설이 거짓으로 판명났는데도 조롱과 폄훼 등의 사례가 5.18 기념문화재단에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 5.18단체 등은 46년 전 5월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오롯이 되새기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논란 사흘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2: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가 지난 3월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급에 파격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구호로 도마에 오른 배재고 야구부를 향한 비판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도 경고 조치를 내리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결국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위가 총리급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공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8: 자신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5: 홍익표 청와대
8: 있겠지만,
5: 정무수석입니다.
8: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에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논란에 등등을 감안하면
7: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SNS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에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의 성역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권력이 자의로 정하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차별이나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정권의 역사관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축출된 거라며 통합과 포용을 말하며 배제와 숙청을 자행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9: 통합과 실용, 중도 확장을 기치로 보수 인사를 기용한 이후 표현의 자유를 놓고 극명한 인식차를 보인 셈인데 향후 인사 영입 기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도심 항만과 인접해 있고 또 토지 수용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 기업이 참석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서남권 사업 부지를 우선 논의했습니다.
3: 당장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2: 회의 결과 청와대는 전남 무안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심과 항만, 공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4: 정부는 관계부처
5: 강훈식
4: 협의를
5: 대통령
4: 거쳐
5: 비서실장입니다.
4: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2: 두 기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250만 평 규모와 평평한 부지 특성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습니다. 특히 이미 주변 지역에선 땅값 폭등 조짐이 보였던 만큼 토지 수용 부담이 적은 국유지를 선택해 불필요한 투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4: 기업의 투자 계획이
5: 강훈식
4: 실제
5: 대통령
4: 완공으로 이어질 수
5: 비서실장입니다.
4: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 정부는 군공항 부지 오염 문제와 안보 공백 우려는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변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확보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부지도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후반기 첫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대여투쟁의 고삐만 더 바짝 쥐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6: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와 과방위, 국방위가 같은 날 나란히 개문발차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범여권 의원들은 텅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채 단독으로 간사 선임안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6: 개회 뒤에도 반쪽 국회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삶과 미래를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파행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당력을 총집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민주당은 메가특구
5: 한병도
8: 특별법을 비롯한
5: 더불어민주당 대표
8: 후속
5: 직무대행겸
8: 입법과 예산
5: 원내대표입니다.
8: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 할수 있는 데까지 싸우겠다며 보이콧 의지를 다진 국민의힘은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른바 입틀막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일제히 검정 마스크를 쓴채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간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하면 당사까지 팔아야 했을 거라며 너도 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9: 반중 언론 문 닫고 감옥 보내는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홍콩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6: 양당이 도입에 뜻을 모은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특검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건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을 내세운 여당에 맞서 제1야당은 침대 특검은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일 뿐이다. 야당의 전권을 위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0: 우선 국민의힘은 조만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사위원장직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라 전격적인 태도 전환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장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전?
1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

0: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산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6: 라디오 청취율 조사.
5: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6: 02.
5: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6: YTN 라디오.
5: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6: YTN 라디오.
7: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8: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8: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5: 어떻게 다르게?
8: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9: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7: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네, 해봅시다. 해보면 됩니다. 오늘은 달라질 거예요. 전국민 이른 아침 응원 경제시사 프로그램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쨍하고 뜬 해를 볼 김우성입니다. YTN 라디오가 가장 빠르고 가장 재밌고 가장 든든한 이른 아침 경제시사 외신 알짜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일부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기온도 높습니다. 시원하고 잘 마르는 재질의 옷 오늘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정치, 사회, 경제 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비처럼 위기가 올 때도 있는데요. 잘 대비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물은 살리고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배재고의 지역 역사 혐오 비하 활용 응원도 정치와 어른들의 싸움으로 커지다가 학생들의 진정어린 사과와 용서로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강현구 아나운서가 든든한 뉴스 첫끼에서 전해드리고요. 고대했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산의 경쟁력은 더 강해진 것 같죠. 관련 소식 이용주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연휴 끝에 열렸는데요.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고 AI 관련주 변동성 위험도 화두지만 기대가 큽니다. 차영주 소장과 함께 짚어드릴게요. 번개치고 비가 와고 비가 오고 구름에 가려도 반드시 해는 뜹니다. 일어나셨죠? 해봅시다.

0: 네, 오늘 아침 당신이 맛볼 가장 신선한 시사 한 그릇.
1: 네가 좋아, 뉴스 좋아.
0: 네, 좀 어색했네요. 한 번 더 시켜볼까요? 농담입니다. 자, 뉴스 맛집, 뉴스 첫 끼. 여러분 지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끼 맛있게 아침 식사하시듯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분입니다. YTN 라디오 강영구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뉴스 좋아 청년 강영구입니다.
0: 네, 앞에서는 그 네가 좋아로 뭔가 좀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했지만 저는 감히 이 청년을 예, 뉴스 뚝배기라 부르고 싶습니다. 아주 든든하고요. 한번 데워지면 정말 한국인의 소울 음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2: 맞습니다. 예. 혼을 담죠 거의.
0: 맞습니다. 한국인의 아침 소울 뉴스를 담아줄 뉴스 뚝배기. 이거 뚝배기 사실 좀 표현이 네. 어감 세네요.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게요. 어제 청와대에서 직접 챙겼고 또 YTN 라디오에는 저녁 6시 이동형의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나오셔서 설명해 줬습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낙점됐어요.
2: 맞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메가 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 마친 후에 열린 브리핑에서요.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0: 공항은 뭐 이미 개발되고 평평한 곳이니까 유리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공항 부지 뭐 짓기 편하죠. 네. 뭐 약 250만 평의 규모라 굉장히 넓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평평해서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현재 공군 1전투 비행단 또 민간 항공 등이 사용하고 있는 군 소유 땅이라서 네. 알박기 같은 그런 피곤한 행정 절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죠.
0: 어차피 국가 소유 토지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겠다 이런 얘기 같고요. 자, 그러면 광주 군 공항에도 그 공군 부대 또 뭐 비행기들 다 있잖아요. 네. 민간 항공도 취항해 있고요. 어떻게 됩니까?
2: 이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당장 방을 빼는 그런 게 어려운데요. 군 공항 이전 문제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후에 좀 발표되는 계획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예, 이런 얘기가 살짝 흐르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제 공식화됐습니다. 일단 각계 반응들이 궁금합니다.
2: 회의에 민영배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장 참석했었는데요. 브리핑에서 환영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속도가 생명인데 청와대가 빠른 결단을 내려줘서 고맙다라고 했고요. 또 기업들, 광주 상공회의소도 일단 먼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고 뭐 교통, 전력, 용수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도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예,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직접 실사를 해보고 선정에 같이 의견을 합쳤고요. 군공항 이전하는 거 혹은 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항 이전하는 거 괜찮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장 빨리 적용하는 해법들도 어제 또 정책실장이 조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어디로 가든 목적지로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2: 5.18이 성역이냐 발언한 이병태 자진 사퇴.
0: 이분 말이 많았어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사실은 현 정부나 현 여당의 입장과는 다른 정치적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이분 맞습니다. 이야기네요.
2: 최근 불거진 배재고의 5.18 조롱성 구호 관련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2일 이병태 부위원장이 SNS에 글을 썼죠.
0: 이분이 쓴 글이 논란이 됐죠.
2: 맞습니다. 배재고 학생들에게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이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이 모습은 북한의 모습이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뭐 요약하면 5.18이 성역이냐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한 거죠.
0: 아니 이 아이들이 이 원래 이 그릇된 마케팅으로 혐오와 지역비와 역사 몰이해에 대한 비판도 거셌는데 그걸 또 야구응원에 써서 또 논란이 됐는데 그걸 또 이렇게 논란을 키운 겁니다. 총리급 자리인데.
2: 그렇습니다. 4일 청와대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엄중경고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거 5.18 유가족 뭐 광주시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다. 뭐 엄중공고로 부족하다.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자 어제 청와대는 사퇴를 권고했고 그렇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0: 네. 본인을 임명권자죠. 대통령과 그다음에 전 정부 여당의 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나가진 않았습니다. 한마디 더 붙였네요.
2: 맞습니다. 자기가 던진 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 시대에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에 청와대 정무수석인 홍익표 정무수석은 개인과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다르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0: 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뭐랄까요 전혀 다른 편에서 해석할 만한 얘기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갈등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 잠시 후죠.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출연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도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은 계속 고정입니다. 무조건 YTN 라디오입니다. 맞나요?
2: 맞습니다.
0: 너무 강요한 느낌이네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이야기네요.
2: 맞습니다. 정몽규 홍명보 가고 벤버지 돌아오나?
0: 벤버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축구 감독이기도 한데 축구 관련 소식입니다.
2: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어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0: 이분이 꽤 오래 했더라고요.
2: 13년하고 5개월 더 했습니다.
0: 네.
2: 뭐 이미 정 회장은 이번 월드컵 개막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었죠.
0: 네, 그렇습니다.
2: 대회 폐막 이후에 사임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사퇴한 겁니다.
0: 그러니까요. 뭐 감독 물러설 때 같이 물러설 듯 했다가 월드컵 끝나고 사퇴할게 라고 했는데 또 지금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2: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이죠.
0: 그렇군요.
2: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역대급 졸전으로 32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0: 네.
2: 축구협회 관련 논란이 불거졌는데 논란을 좀 빠르게 수습을 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가 돼요.
0: 자, 이 수순은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벤버지가 뭐야 이러실 분도 있어요.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
2: 네.
0: 예, 벤투 감독인데요. 요즘 이제 해버지. 해외파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랄까 그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오나요 진짜?
2: 예,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직 지원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0: 소문이에요. 네, 진짜인가요?
2: 아, 근데 이게 축구협회 관계자는 아니, 도대체 벤투 감독이 어디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 지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0: 예.
2: 다만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차기 축구팀, 축구대표팀 감독은 공개 채용으로 선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열려있는 겁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지원했다가 아니라 와라 하는 얘기네요.
2: 지원했으면 좋겠다일 수도 있는 거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예, 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배재고 사태처럼 정치 혐오 표현 관련 뉴스일 것 같아요.
2: 예. 아, 무섭노. 이거 예. 사투리일까요? 일베일까요?
0: 일단 강영구 아나운서의 사투리가 구려요.
2: 아, 네. 어떡해.
0: 와, 왜 이리 무섭노. 이게 약간 경상도식인데.
2: 네네.
0: 근데 사실 그렇게 쓰지 않아서 논란인 것 같아요. 이게 사투리가 아닌가요?
2: 아, 요즘 대세죠. 걸그룹 리센의 경남 거제 출신 멤버 원희가 유튜브 영상에서 무섭노라고 말을 했는데
0: 네.
2: 경남 MBC 소속 한 PD가 일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논란이 일었습니다.
0: 일베 의혹이요?
2: 네.
0: 무슨 내용입니까?
2: 이 PD는 SNS에 해당 영상을 겨냥해서 뭐 여성 아이돌과 PD가 사이좋게 노노 이렇게 주고받고 있어서 무척 속상했다. 이 어법에 맞지 않는 사용이라 수없이 지적을 해왔음에도 네.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비문에 노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노가 구구 커뮤니티 일베가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혐오 용어 중 하나입니다.
0: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일베 같은 극우 혐오 커뮤니티가 쓰는 말이면서 한편으로는 사투리로 쓰이기도 했던 말이잖아요.
2: 네, 그래서 누가 예. 국립국어원에 물어봤습니다.
0: 네.
2: 질문자는 본인이 경북 사람이고 무섭노, 잘했노, 뭐 지기노, 멋지노 이 노체를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질문했는데
0: 사투리를 잘 못하시네요. 아무튼 네.
2: 좀 어색합니다. 네.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그런데 네. 이에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세메도 노를 경상도 지역의 방언으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뭐 의시, 엇, 개 뒤에 붙여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다 이렇게 뜻풀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예, 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무의미하게 혐오 표현을 재반복한 거라면 바꿔야 되고요. 그냥 좀 재미로 경상도 사투리를 쓴 거라면 또 너무 그렇게 과도하진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2: 네, 이게 별거 아닌데 좀 과하게 불거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저는 서울 관악구에서 태어났지만 또 대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쓰는 게 요즘 잘 안 써요. 와, 와이라노? 이 정도 느낌이죠.
2: 네.
0: 근데 어색하게 뭐 표준어 뒤에 노 하는 건 오해 살 수 있습니다.
2: 오해를 살 수
0: 여러분
2: 있죠.
0: 그거 좀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또 전할 소식 있습니까?
2: 네, 짧게 전할게요. 네. 오늘 우산 챙기십시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0: 주식 같네요.
2: 주식이랑 뭐 비슷한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주 중부에는 비 많이 오고요. 네. 남부에는 폭염 쏟아집니다. 그래서 네. 비 양우산 챙기셔서 낮에 뭐 비 피하시고 또 볕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이거 피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강영구 아나운서 뉴스 뚝배기 아침에 든든하게 첫 끼 드셔야 됩니다. 오늘도 함께한 뉴스 뚝배기 첫 끼 뉴스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야심찬 코너죠. 깨워드립니다. 누구를요? 아침에 안 일어나는 분을. 어제 문자로 청취자분이 우리 사장님 좀 깨워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 그분께 커피 쿠폰 선물 하나 일단 PD님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은 아직 사연이 없습니다. 방송 2일째라 그런가 봐요. 사장님 깨워달란 사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CEO 한 분을 깨워드려 보겠습니다. 아이, 떨리네요. 이재용 회장님 깨워드릴게요. 삼행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에 할 게 없습니다. 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 재테크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 용기 내서 오늘도 몇 개 사볼까요?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비슷할 것 같은데 자 아, 내 아이 좀 깨워주세요. 우리 사장님 좀 깨워주세요. 저 좀 깨워주세요. 응원해주세요. 필요하신 분은요. 샵 연구사업원,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유료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모아서 저희가 아침에 따끈따끈한 출근길 생명수 뭐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연구사업원으로 지금 좀 깨워주십시오.

0: 네, 이 아침에는요 간밤의 세상 소식, 세계 소식들이 다 모아서 전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쉽게 아침에 출근 준비하실 때 전해드립니다. 각 분야별로 연예인이 있는데요. 아, 저는 라디오 PD계 혹은 진행자계 연예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요 외신 캐스터계의 연예인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저는 오랜만이에요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데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용주 외신 캐스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그러니까 아 저는 워낙 많이 봐가지고 친숙해서 예. 오랜만이에요라고 하는데 아 근데 실제로 연예인분들도 네. 그러신데요. 막 어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라는데 어 난 이분 처음 보는데 네.
1: 그런 경우가 많죠.
0: 유명인과 비유명인의 네. 차이입니다.
1: 처음인데요. 사실은 네. 이렇게 이 방송이 이재용 회장님을 깨우는 방송인 줄은 몰랐습니다. 약간 부담이 되네요.
0: 그렇죠. 용 말고 뒤에 명을 하려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또 그분은 일어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네. 이재용 회장님도 일어나 계실 겁니다. 어쨌든 자 오늘 외신 캐스터 우리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이거 기대가 컸어요. 대통령도 막 나섰는데 한국과 독일이 맞붙은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독일 뭐 이렇게 약간 팔이 안으로 굽은 느낌도 있고 독일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좀 패했네요.
1: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에서 이 캐나다 연방 정부가 차기 잠수함 사업자로 독일의 TKMS를 선택했다는 보도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네. 아직은 캐나다 정부가 이거를 뭐 확 정하진 않았지만은 오늘 낮에 아마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예. 있고요. 아 이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 건조함 건조 비용 그리고 또 도입 후에 30년간 이어질 유지 보수 운영을 합쳐서 총 사업비가 6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이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이게 이번 결과를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독일이랑 캐나다는 이 나토에 같이 이제 속해 있는
0: 안보 동맹이에요.
1: 안보 동맹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안보 동맹이 아닌데도
0: 태평양 건너 나라죠.
1: 그렇죠. 완전 멀리 있는 나라인데 네. 우리가 그 경제를 붙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 맞아요.
1: 이번에 우리가 사실은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의 기술력 그리고 또 신속한 납기 이런 거 네. 우리 잘하잖아요. 빨리빨리.
0: 아니 뭐 그 저기 중동의 전쟁이 터졌을 때 네. 한국산 패트리어트라고 하잖아요. 천궁 빨리 좀 달라 이러면서 은근 홍보 효과도 있었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세워서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독일이 뭘 하고 있냐면은 212CD 네. 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 예. 아, 독일 노르웨이의 차세대 잠수함 공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 네. 생태계에 캐나다가 편입되는 게 캐나다로서는 조금 이 나토한테도 좀 이게 얼굴을 좀 세울 수가 있고 네. 트럼프가 계속 이 나토 방위비 증액 압박을 해 왔는데
0: 그렇죠.
1: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할 수 있고
0: 약간 메시지가 되네요.
1: 예,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조금 해가지고 우리나라 네. 뭐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0: 맞습니다.
1: 이거는 국제 정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0: 예.
1: 하지만 그래도 우리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이제 시작이다. 화이팅 해봅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0: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캐스터님. 네. 해봅시다를 이렇게 붙이다니. 그런데 참 아, 이렇게 제가 여러분 뒤끝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월드컵은 네. 32강 문턱도 못 갔는데 네. 2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1: 맞아요.
0: 우리 대한민국이 잠수함 그러면 유보트 독일 막 이 인식이 있는데
1: 유보트가
0: 대단합니다.
1: 나와요.
0: 예. 밀떡은 아니지만 관심. 네.

0: 많습니다.
1: 예.
0: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한국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엿봤다라는 이용주 캐스터의 분식 분석. 자, 방산업체 여러분, 하나 회장님, 김동건 회장님 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유명인들을 부른데 제가.
1: 네.
0: 자, 이거 한국에서도 비슷한 뉴스 있었던 것 같아요. AI로 돈 버는 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아닙니다. TSMC 대만도 사실 세계적인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인데 이분들이 AI로 돈을 벌었는데 부동산으로 갔다고요. 근데 특이하네요. 다른 나라로 갔어요.
1: 일본으로 갔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요. 니케이 아시아가요. 어제 나온 보도 있는데요. 일본 교통성이 그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네. 도쿄 중심부 신축 콘도의 외국인 구매자 가운데 3분의 2가 대만인이었다네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 도쿄 23개 구에서 대만인들이 매입한 신축 아파트가 192채였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82%나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0: 와, 대만이 원래 좀 일본을 네. 좋아요. 일본과 친합니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친일이죠.
0: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 아, 그럼요.
0: 아, 맞긴 하죠.
1: 맞긴
0: 친일입니다.
1: 하죠. 네. 예. 그런데 이 대만이요.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반도체 호황과 함께 이 주가와 가계 자산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0: 네.
1: 대만 대표 주가 지수인 타이엑스는요. 올해 62% 상승했고요. 와. 대만 경제 16년 만에 가장 빠른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됐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대만인들의 이 고민은 뭐냐면 네. 이 돈을 벌었는데 쓸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0: 대만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 네, 예. 나라도 작고 그래서 예. 아, 이 돈 어디다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엔화가 네. 대만 달러 1달러당 3엔이었는데
0: 예.
1: 최근에 5엔대까지 올랐거든요.
0: 우와.
1: 일본도 엔저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1억 엔짜리 부동산이 대만인한테는 이게 60% 가격 정도 한 40% 할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 집이나 살까? 근데 야. 동시에 양안 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0: 그럼요.
1: 중국이 중국과. 언제 또 우리한테 올지 모른다는
0: 맞아요.
1: 대만인들의 그
0: 오히려 그래서 해외 부동산이군요.
1: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일본 좋아하니까 일본의 네. 집을 사볼까 거기 싸던데 하다 보니까 그 타이베이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예. 일본에 비해서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0: 야.
1: 일본이 오히려 싸게 느껴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본에 있는 이런 맨션이나 뭐 이런 아파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열심히 또 사게 되는 겁니다.
0: 반도체 AI로 번 돈을 도쿄 일본에 땅 사고 집 사자로 대만 분들이 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도 AI로 돈 벌어서 부동산으로 자꾸 쏠리면 안 돼 이런 약간 정책적 신호가 있는데 여긴 뭐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일본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대만에서 지금 AI나 반도체로 돈을 버는 분들 해외 네. 투자처 다른 데도 있네요.
1: 맞습니다. 뭐 미국에 투자를 일단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예. 우리랑 똑같습니다. 미주 주식을 비장을 또 좋아하십니다.
0: 한때 대만과 한국 좀 비슷하게 호명될
1: 네.
0: 때가 있었습니다.
1: 그리고 또 싱가포르 또 가까우니까 싱가포르도 네. 그 뒤를 이었고요. 그 다음이 일본과 한국이었는데 일본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동산을 좀 사시는 것 같고
0: 예.
1: 한국 쪽에는 좀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다
0: 예.
1: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에서는요, 요거를 좀 너무 또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또 집값을 또 부추길 수 있잖아요.
0: 예.
1: 집값 상승을.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일본에서도 요 관련된 법안을 또 통과를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제 나이가 드러나겠지만 한때 도쿄 땅을 팔면 전 세계를 산다 이 말도 있었고
1: 아.
0: 일본의 엔저 현상을 이용해서 엔캐리 트레이드하고 막 이랬는데 이 대만 분들이 또 이런 환율을 이용하기도 하네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분 얼굴 들어갈까 봐 좀 불안불안했는데 일단 서명이 들어가는 걸로 100달러 지폐 기념 지폐일 거예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들어갔다고요.
1: 맞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100달러 지폐가 곧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0: 네.
1: 겁니다. 자,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요. 도널드 트럼프의 서명이 담긴 100달러 지폐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요.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요. 이 100달러 지폐에 보면은 그 벤자민 플랭클린 그 얼굴이
0: 맞아요.
1: 있고요. 왼쪽 하단에 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서명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100달러짜리를 보면은 원래는
0: 예.
1: 거기에 이제 재무장관이랑 그 재무관
0: 예.
1: 이 두 명의 사인이 원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0: 예.
1: 이번에 재무관 사인을 그냥 없애고요. 재무장관 서명을 밑으로 내리고 그 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0: 서명
1: 사인이 그게 이제 올라간다
0: 네.
1: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 이 사인이 올라간 게 맞나.
0: 얼굴이 올라갈까 늘 주목했는데
1: 네.
0: 이 정도 선에서 좀 조율이 됐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현
1: 네.
0: 야당이죠. 오히려 좀 공격 포인트로 삼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그분이 이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미국인들은 식료품, 휘발유, 임대료, 의료비가 더 많이 오르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됐다.
0: 아, 비싸게 100달러짜리 낼 때마다 네. 어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님 이거 잠깐 실책한 것 같은데.
1: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드컵 소식입니다. 뒤끝 없는데 자꾸 배가 아프네요. 네. 32강 경기에서 퇴장당했던 미국 선수 네. 맞아요. 근데 징계를 유예받았네요.
1: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네. 이 미국 대표적인 골잡이 지금 뭐 월드컵에서 세 골 넣고 있는 네. 폴라린 발로건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 선수가 지난번에 이 보스니아 전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그럼 퇴장을 당하면 그 다음 경기는
0: 못 뛰죠.
1: 자동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게 국룰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인판티노 예. 회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0: 예.
1: 내가 볼 때는 이거 예. 퇴장감이 아닌데 반칙도 아니었던 것 같아.
0: 트럼프가 반칙인데요. 어쨌든
1: 라고 그랬는데요. 했더니 예. 인판티노 회장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선 이제 그거를 유예시켜줬다고 합니다.
0: 예.
1: 아니 그래가지고 이 퇴장 유예 아니 뭐 집행유예도 아니고
0: 아니 무슨 16세기 무슨 축구 경기인가요?
1: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9시에 이제 벨기에랑 이제 16강을 하거든요.
0: 네.
1: 16강에 나올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0: 와 지금 뭐 이변이죠.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꺾었고요.
1: 예.
0: 축구 안 본다고 하고 저도 다 보고 있네요. 네. 잉글랜드가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트럼프 카드까지 쓴다니 좀 놀랍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의 소식들 외신들 재밌고 또 중요한 얘기도 알차게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 외신이 전 세계에도 사랑받는 외신이 된다면 50원짜리 동전에는 이용주 캐스터님의 Y잔 하나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1: 아니요. 저는
0: 아예
1: 원하지 않습니다.
0: 역시 인품이 예. 훌륭하신 분이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용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
0: 굿모닝 매거진 해.

0: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나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천정을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요즘은요 대부분 간밤 미국 주식 어떻게 됐나 오늘 우리 주식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장 어떤 신호를 남겼고 우린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경제 전략을 짜보는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네, 이분들은 대한민국 축구팀 감독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코칭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주식시장을 뛰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코치는 누구냐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0: 네, 이른 아침 감사드립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저희가 이렇게 해 봅시다라는 아침 뭐 경제 시사 프로그램을 론칭했는데 소장님의 예.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하여튼 뭐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밤사이 뉴욕 증시 흐름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좀 뭐 53,000 다우 지수,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오른 것도 나오고 좀 좋은 신호인가요? 어떻습니까?
1: 예, 일단 그동안 최근에 뉴욕 증시가 다소 변동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간밤에 AI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면서 기술주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S&P, 나스닥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세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불안정한 요소는 결국 AI 모멘텀에 대한 거품론인데요.
0: 네.
1: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모멘텀으로 또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예.
1: 최근에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반도체 증시도 서로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AI 모멘텀이 다시 뉴욕 증시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글쎄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 올라 그 상황들을 보고 조금 안도의 한숨을 좀 그러니까 안도의 좀 기분 좋은 조금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독립기념일 연휴 지나고 나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위험 자산을 회피하면 어떡하지?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일단 예. 조금 안심하라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나요?
1: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동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쌓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났고 최근에 조금 변동성 상태에서 휴장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고
0: 예.
1: 그게 장중 내내 유지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웨스턴 디지털이 7.1% 급등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AI 투자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에서 조금 유리한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I와 관련된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0: 네.
1: 근데 이제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점이 한편에서는 조금 그 투자와 관련해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돈을 써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조금 그 자금 조달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0: 예.
1: 빅테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거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0: 예.
1: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많은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투자를 한다. 과연 미래가 불투명한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1: 우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정치권 논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호남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0: 네.
1: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일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0: 네.
1: 이번에 오늘 또 애플이 또 그 통신칩과 관련된 부분들
0: 네.
1: 이런 것들도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물론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거품으로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 2, 3년 동안에는 이러한 투자를 한다라는 기업들의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다르게 생각한다라면 아 최소한 2, 3년 동안은 호황이 지속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KPEX 뭐 이런 표현도 쓰죠. 이 디지털 네. AI 관련된 자산 투자 비용을 어떻게 쓰느냐도 좀 봐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데 그렇게 투자하겠어? 이렇게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1: 그게 뭐 특정 기업이 한두 군데만 한다라면
0: 네.
1: 뭐 그들만의 어떤 리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0: 네.
1: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여러 기업들이 각각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에 의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0: 예.
1: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다들 모여서 하나의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각각의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만 경제학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어떤 그 호황을 나타내는
0: 흐름을 만드네요.
1: 예,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예, 캐피탈 익스펜디처 이렇게 해서 AI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 흐름을 지금 차영주 소장님 말씀처럼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같은 흐름을 갖는지 또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고. 그래서 우리 장이 더 궁금해요. 지금 예. 어제도 광주 광주공항 군공항 부지에다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에 챙기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는 좀 간신히 8천선을 지키는 모양새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물론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잠정 실적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0: 그렇죠.
1: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 주 후반에는 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대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어제 하이닉스는 좀 조심스럽게 조정을 받았고
0: 예.
1: 삼성전자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글쎄요. 근데 그 이제 미국에서 다시 AI 모멘텀이 살아났다라는 점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0: 네.
1: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슈는 시장에 녹아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특히 어제 장중에 8천선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0: 예.
1: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절대 레벨이라고 불릴 수 있는 레벨단을 지켜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투심이 다소 안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0: 그렇죠.
1: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든지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중심의 랠리는 다시 한번 지속될 가능성이 오늘은 조금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기대하면서도 여러분 항상 책임감 가지고 본인이 직접 결정해서 내 자산에 대한 투자는 나의 책임이다라는 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뭐 잘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 예.
0: 주식은 다 선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이
1: 그렇습니다.
0: 잘 나왔는데 왜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긴 맥락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아, 오늘 좀 그래도 나 좀 오늘은 좀 마음 먹고 한번 좀 코스피에 혹은 뭐 한국 저기 코스닥에 투자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이런 전략 이런 태도 중요합니다라고 한 포인트 원 포인트 레시피 부탁드립니다.
1: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85조에서 90조 사이에서 나올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만약에 85조에서 9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면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운 거죠.
0: 아.
1: 그러면 이제 실적주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오늘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실적이 호전되는 주식들에 대한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0: 예.
1: 대표적으로 뭐 증권주라든지 식음료, 화장품 이런 섹터들이 현재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섹터들 현재 지금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0: 네.
1: 이런 주식들을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보시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B2 논란들이 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0: 예.
1: 굉장히 지금 현재

0: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변동성 상태에서는 원래 비트라는 것은 강세장에서 추세가 일방향일 때만 하는 것이지 변동성에서 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좌가 녹지 않도록 여러분 장기적 관점으로 조금 현명하게 분산해서 시야를 넓게 가지시라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화오션 이야기 아 너무 아까워요. 2파전까지 갔는데
0: 그렇죠. 예, 예.
1: 아, 독일이 결국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가 상승이 어제는 컸는데
0: 예.
1: 이거 독배냐 걱정도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0: 아무래도 오늘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뭐 어제 사신 분들은 솔직히 뭐 배팅의 영역이지 이걸 투자라고 보시기는 어렵겠죠.
1: 네.
0: 더군다나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고배를 좀 마셨습니다. 아 이거는 뭐 어쨌든 나온 결과니까 우리가 그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으로 뭐 그렇다고 끝난 것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1: 네.
0: 14,000킬로 잠항 기록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까지 잠수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1: 맞아요.
0: 이런 것들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 또 방산과 관련되는 세일즈를 하시겠다라고
1: 네.
0: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글쎄 오늘은 충격이 좀 있겠죠. 하지만 다음 기회 또 이제 사우디도 지금 잠수함 발주를 하려고 하고
1: 맞아요.
0: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한번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독일과의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다른 나라에서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좀 기대를
0: 네,
1: 가져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ADR 얘기도 나왔고 나스닥에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번 정리해 주세요.
0: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ADR이 이제 상장이 되면 물론 한 2.5% 정도 주가가 희석되긴 하겠습니다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ADR 가격과 국내 본주 가격이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ADR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1: 네.
0: 이제 우리가 TSMC에서도 벌어졌던 얘기고요.
1: 네.
0: 또 한편으로 우리 그런 얘기 뭐 농담 반 진담 반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됐더라면
1: 네.
0: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지 않고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이 된다라면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 그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결국 국내 본주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서울역에서 어디 이동 중이시라고요?
0: 네. 예, 대구 강의가 있어가지고
1: 아침에 이렇게 활기차게 경제 뉴스를
0: 예.
1: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차용주 수장이었습니다. 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 네, 온 국민을 깨워드리겠습니다. 4436님, 숙제 안 하고자 한 초등학교 6학년 아들 좀 깨워주세요. 아들 숙제하고 자야지. 아들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 숙제 안 하면 안 돼. 아들 일어나세요. 네, 9919님 저 제주도 한경면입니다. 지금 공부 중인 딸 쌍둥이들과 함께 애기 엄마 좀 깨워주세요. 무섭습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 잘 못 깨우는데 그래도 잠 많은 공주님들이라 아빠가 사랑한다고 저 좀 깨워주세요 하니까 제가 미션 성공해 볼게요. 공주님들 큰 공주님 작은 공주님 아빠가 사랑한답니다. 어서 일어나서 제주의 맑은 공기와 함께 힘찬 내일로 해 뜨는 내일로 해 봅시다. 네. 오늘부터 장마 시작인데요. 청소부 아저씨를 비롯해 새벽부터 고생입니다. 일찍 깨어나신 분들 모두 화이팅! 3864님 감사합니다. 너무 큰 응원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일찍 일어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0: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린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단어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4: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과 경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경기와 강원 지역에 80m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대 60mm, 강원 동해안과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4.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 32도, 대구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빗길에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은 서울요금소 부근 7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대전 부근 3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6km 구간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요. 일찍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지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0: 전 피의자인 장현기의 범행 핵심 증거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앞서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에도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장현기가 납치를 시도했다는 정황 증거로 꼽히는 케이블 타이를 장씨의 차량에서 발견했지만 경찰 수사팀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앞서 경찰이 송치한 기록엔 케이블 타이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불거진 어제에서야 검찰에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추가 기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어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배재고 교장과 지도자, 학생 선수 전원, 학부모 등 80여 명은 어제 오전 광주제일고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죄 의미를 담은 글을 낭독하며 선수 간 화해의 시간을 가졌고,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8일 이후 협의해 배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해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SNS에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 군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전 총리는 어제 광주 동구 전일빌딩 이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민주당에서는 자기 정치의 폐해로 당정 협력이 혼선에 빠졌고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 등에서 수기와 토론 부족, 절차 미비 등이 나타났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사실상 저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해 복당을 영구금지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오전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당원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 영구복당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최근 전국 광역 기초의원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과의 짬짬이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 필요성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11일까지 튀르키예와 몽골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현지 시각 7일 오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해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합니다. 이어 리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들과 소인수 회담을 열고 이후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인 나토 방산 포럼에 참석합니다. 또 현지 시각 8일에는 방산을 비롯해 협력 수요가 있는 일부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주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선관위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컨트롤타워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국조특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에선 인쇄지 투표지 인쇄 50% 축소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국에서 호우와 폭염이 동시에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와 중부 일부 지역은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제주도와 영남 내륙에서 전남 광양과 충북 괴산,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더 확대했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북쪽에 찬 공기와 남쪽 더운 공기 사이에 정체전선이 활성화돼 비가 점차 강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 중부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철저한 호우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9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 출동해 케이스넥에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김성철의 뉴스 명단.
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어제 광주 제1고를 찾아 직접 사과하고 5.18 묘역에 참배한 배재고 야구부. 깎아머리를 한 채 고개도 못 들고 교장 선생님의 눈물의 사과를 듣는 아이들도 마음이 아팠지만 광주 제1고 교장 선생님의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고개 들고 어깨 펴라. 라는 말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은 사과를 주고받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의 어른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기어이 반쪽 국회는 출발하고야 말았는데요.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지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2부에서는 어제 김민석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본격적인 3파전에 막이 오른 민주당의 상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재 영입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뭐라고요? 잘 듣고 있다고 꼭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시원하게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시작합니다.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우리 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기자님, 드디어 또 그 시즌이 돌아왔네요.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 대한민국 라디오판이 들썩이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9: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네. 혹시 핸드폰 화면에 02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가 뜬다?
8: 저는 끊어요.
9: 스팸 아닙니다.
8: 아, 그래요?
9: 지금부터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조사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받으셔서 내 마음의 고향은 오직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뭐라고요? 다시 한번.
9: 내 마음의 고향은 오직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이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좋습니다. 저희가 또 입만 벌리지 않겠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를 맞아 우리 명당 당원분들을 위해 시원한 커피 쿠폰 아주 많이 쨍겨놨습니다. 지금 바로 샵 0945로 격한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팍팍 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네.
8: 제가 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특별 선물을 제가 좀 준비하고 있어요.
9: 뭐죠?
8: 그거는 제가 한 뭐 내일 모레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네.
8: 하여튼 YTN 뉴스 명당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9: 네, 첫 번째 뉴스는 이병태 결국 사퇴입니다.
8: 네, 5.18 성역과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네요.
9: 일단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는데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8: 경질이에요?
9: 되겠습니다. 네, 논란은요. 배재구 야구부가 뭐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응원 구호를 해서 6개월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잖아요.
8: 그렇죠.
9: 이걸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발표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걸 두고도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여권의 반발이 좀 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으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공개 사퇴를 권고했는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판하려면 공직자 아니라 개인으로 해라. 이런 얘기고요. 결국에 청와대가 어제 오후 3시 반쯤에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이 부위원장 약 2시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8: 근데 뭐 성향이 다른 그런 분을 이제 이재명 정부에 참여를 시켰으면 다른 얘기하는 거를 좀

0: 듣겠다라는 차원은 아니었나요? 근데 이렇게 비판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하라.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1: 네.
0: 그럼 이병태 부위원장의 본인 입장은 뭡니까?
1: 자리는 내려놓을 건데 생각은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고집세네요.
1: 이
0: 네.
1: 부위원장이요.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오늘 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신의 발언들은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집단의 성역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존 주장을 좀 되풀이했고요. 또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나는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다른 얘기하라고 이제 불렀는데
1: 네.
0: 왜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한 걸까요?
1: 배경이 있죠.
0: 뭐예요?
1: 8월 전당대회를 생각한
0: 전당대회
1: 겁니다.
0: 때문이에요?
1: 네.
0: 오.
1: 아무래도 이 이병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굉장히 상당했기 때문인데 더 이상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판단이 깔린 걸로 보이고요. 사실 그 이 부위원장은 이전 부위원장은 뉴 이재명을 상징하는 인물로 좀 꼽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캠프 영입도 추진을 했고요. 지난 3월에는 이 규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총리급이거든요.
0: 그렇죠.
1: 총리급 자리에도 발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강경파 의원들이 민주당이랑 색깔 너무 다른 사람 아니냐 이런 반발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서 임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단순한 좀 당권 경쟁을 넘어서 뉴 이재명이랑 강성 지지층의 충돌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고요. 결국에 청와대가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0: 네.
1: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죠. 박용진 부위원장한테도 입장을 좀 물어봤는데 전화를 하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노코멘트 하겠다. 오늘 기자들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다 노코멘트 했다. 이렇게 좀 말을 아꼈습니다.
0: 노코멘트면은 청와대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걸까요? 이병태 부위원장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걸까요? 뉘앙스는 어땠어요?
1: 제가 느끼기에는 청와대가 알아서 잘 결정을 했다 이런 걸로 좀 느끼긴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에도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좀 보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강준욱 전 청와대 국민통합 비서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0: 네.
1: 보수 인사로 꼽혔죠.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결국에 사퇴를 했고요. 이해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장관 후보자도 이른바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으로 좀 사실 지명이 좀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이 부위원장까지 세 번째로 낙마하게 됐는데
0: 네.
1: 연이어서 보수 영입 인사가 줄줄이 낙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0: 뭐예요?
1: 누구냐면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인데
0: 네.
1: 지금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인 전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이런 논란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대통령의 중도, 실용, 또 통합 행보에 부담이 커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는 보수랑 진보 가리지 않는 외연 확장 기조 계속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어느 정도 또 선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1: 두 번째 뉴스는 김민석 출격입니다.
0: 김민석 전 국민의 국무총리가 민주당
1: 네.
0: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1: 네.
0: 시작부터 정청래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1: 네. 한마디로요. 당대표가 자기 정치하면 안 된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사실 정청래 전 대표 이름은 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요. 모든 화살은 사실 정 전 대표를 향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오, 소개해주세요.
1: 특히 세 가지인데요.
0: 뭔데요?
1: 첫 번째, 정 전 대표가 하려고 했던 이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 추진
0: 네.
1: 그리고 청와대랑 충돌 했던 이 검찰 개혁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3 지방선거 공천을 좀 차례로 거론을 하면서요. 당신은 수기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가 많은 문제를 낳았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당이 국정의 짐이 돼선 안 된다. 이대로 가면 국정 성공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엄격하지 않으면 총선 패배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 전 대표가 좀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는 걸 좀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명계로 꼽히는 강득구 의원도요. 정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레임덕 맞을 수 있다. 차라리 이번엔 출마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대통령 레임덕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1: 네.
0: 김민석 총리를 좀 옹호하고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 같다.
1: 네.
0: 8월 17일까지 이 프레임은 계속될 것 같다. 그런
1: 그렇습니다.
0: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김 전 총리 출마 선언에 대해 친청계 반응이 상당히 좀 거셉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김 전 총리 과거 발언을요 하나씩 좀 파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친청계 먼저 12.3 비상계엄 당시에 사실 김 전 총리가 국회의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좀 불참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때 당시 김 전 총리가 나 지금 감기약 먹고 좀 일찍 잠에 들어서 표결에 늦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청계로 꼽히는 이성윤 의원은 도대체 무슨 감기약 먹었냐? 감기약 성분이 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0: 이거까지 물어보면.
1: 그러면서 하나 더 꺼내드렸는데요.
0: 뭐예요?
1: 뭐. 2002년쯤에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정몽준 후보 측으로 옮겼던 이 후단협 사태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0: 기억해요,
1: 네. 후보 단일화 협의 사태도 다시 소환을 좀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꺼내들었고요. 당시에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탈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총리 반응도 나왔는데
0: 네.
1: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만큼 오히려 사과해야 될 사람은 이성윤 의원이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는데요. 다만 친명계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25년 전에 이 후단협 사태까지 꺼내 들어오는 걸 보면은 그만큼 김 전 총리를 견제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0: 김민석 총리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1: 네.
0: 화살을 겨누고 있고
1: 네.
0: 근데 정청래 대표는 나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막 이러는데
1: 그렇죠.
0: 주위의 친청계 의원들이 많이 좀 공격을 하네요.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세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징계 칼바람입니다.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징계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얼마 전에 당 기강 세우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시동을 이제 거는 모습입니다. 취재를 좀 어제 해봤는데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징계 문제를 가지고 30분 넘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장 대표는 당원 당규를 고쳐서라도 해당 행위로 출당된 사람은 영구히 복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비공개 회의에는요. 당무감사실 관계자까지 참석을 해 있었는데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징계 의사를 좀 분명히 한 만큼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 불가피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0: 의지가 강하네요.
1: 네. 만약에요. 이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의 중징계 내려지면
0: 네.
1: 사실 총선이 2028년도 그러니까 2년 뒤에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정치 생명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근데 뭐 당헌 당규보다 중요한 게 최고위원회 의결이고
1: 그렇죠.
0: 의원총회 의결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나중에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1: 네.
0: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윤리위원회가 먼저 들여다볼 인물로는 육선 조경태 의원을 거론했어요.
1: 네.
0: 조경태 의원은 반발하고 있고요.
1: 네. 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문제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사실 조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0: 뭐예요?
1: 어떤 거였냐면 사실 국민의힘 몫의 그 국회 부의장 선거 때 민주당 의원들한테 박덕흠 뽑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내에서는 이걸 해당 행위로 보는 분위기고요. 박덕흠 의원 어제 기자들이랑 만나서 조경태 의원이랑 만날 기회도 없었고 얘기할 가치도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조경태 의원이랑 직접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0: 네.
1: 이게 어떤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했느냐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좀 아끼면서요. 그러면서 내란 옹호 세력이 국회 부의장직을 맡는 게 맞냐 윤석열 옹호하는 세력이 국회 부의장이 되는 게 가당키냐 하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뽑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네요.
1: 그런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0: 네.
1: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박 의원을 향해서도 좀 날을 세웠는데
0: 네.
1: 부도덕한 인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0: 네.
1: 최근에 강원 홍천 농지 골프장 의혹까지 좀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줄줄이 좀 징계 대상에 올랐잖아요.
0: 네.
1: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징계돼야 될 사람 징계하지 않고 바른말하는 사람 징계한다면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것도 두고 봐야 돼요. 어떻게
1: 네.
0: 될지. 어제 회의한 것 같은데 회의 소식은 아직 안 전해지고 있네요.
1: 네. 그쵸? 저번처럼 한 밤 11시쯤 긴급 보도자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기다려보니까 나오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징계 대상이 한 5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0: 오늘 마지막 뉴스 짧게 살펴볼까요?
1: 나토벽 높았다입니다.
0: 하나오션이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네. 결국

0: 한국과 독일의 맞대결에서 결국 독일이 먼저 웃었다는 겁니다. 이번 사업은 독일 TKMS랑 우리 한화오션이 막판까지 좀 경쟁을 벌인 한 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였는데요. 성능 경쟁에서 밀렸다기보단 결국 나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저 솔직히 단타로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0: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오늘 정말 참 심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용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내일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문자로 9252님 가자. 장성철 뉴스명당 청취를 1위 가자. 9252님 커피 쿠폰 갑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비와 함께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더 보내주시고요.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2부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 단지 오렉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5: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

0: 함께합니다.
1: 네,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 첫 타자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네. 네, 안녕하세요.
1: 의원님 여쭤볼 게 있어요.
2: 네.
1: 의원님 친명이에요? 친석이에요? 친청이에요? 친송이에요?
2: 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십니까?
1: 아이 그래도 이거 딱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질문이 지금, 좀 쉽게 풀릴 것 같아요.
2: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1: 네.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의 수행의 방향, 철학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네.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민석 전 총리께서 당대표가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 그럼 어제 오전 라디오에서 김민석 전 총리는 더 큰 민주당을 만들 장본인이다 라고 하신 네. 거는 친석,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를 이번 전당대회 때 지지한다라고 공개 선언한 것으로 파악을 해도 되는 거죠?
2: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친석이라 하지 마시고 친민이라고 하시면 어떤가.
1: 친민주당?
2: 생각이 드네요.
1: 친민주당이요?
2: 아니, 김민석 총리의 가운데 이름 친민.
1: 그게 또 민주당
2: 훨씬 낫지 않나요, 조어가?
1: 민주당 그 지지층을 또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어서 그게 훨씬 낫겠네요. 근데
2: 감사합니다.
1: 의원님, 근데 네. 선수로 네. 보나 역량으로 보나 뭐 당원들의 지지로 보나 박범계 의원님이 당대표 뭐 최고위원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전당대회 참여 안 하세요?
2: 네, 저는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 되시는 것에 그 길에 조력자로서 네. 제 역할을 이번 전당대회에 그렇게 자리매김하려고 그런 결심을 섰습니다. 네.
1: 대통령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아니면 김민석 전 총리가?
2: 그렇게 무슨 뭐 물밑에 뭐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저는 네. 총리 가시기 전에 국방위에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1: 네.
2: 예, 옆자리에 있었는데 네. 그 당시 김용현이죠. 국방부장을 네, 했던 네. 그 쿠데타설과 관련된 그 거의 뭐 경멸적인 김용현의 그 도발에 굉장한 냉철한 모습을 자기 준비해온 말만 딱 정확하게 하는 그 모습이 꽤 좋은 생각을 가졌고 네. 그 뒤에 총리 수행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네. 지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요 광주 전일 빌딩에서
2: 네.
1: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2: 예.
1: 그러면서 뭐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좀 처음부터 네거티브성 공격 이걸 통해서 정청래 대표를 코너로 몰겠다. 이러한 선거 컨셉이 괜찮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1: 네.
2: 네거티브 성이라고 하셨는데
1: 네.
2: 그 문제의 시작은 지금 연임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네. 대표께서. 그것이 저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뭐 친청 지지자들이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야당이었고 줄곧 검찰 독재의 탄압을 마치 우박이 내리는 속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것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시대 지금은 우리가 집권하고 있고
1: 네.
2: 높은 지지율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리더십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임해서는 안 된다.
1: 네.
2: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청래 대표의 집권 1년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연임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 네.
2: 그 규정 없이 네거티브가 아니라요. 그 규정 없이 어떻게 이번 리더십을 바꿔야 된다라는 김윤석 전 총리의 얘기가 쓰겠습니까?
1: 네.
2: 그런 측면에서 그런 네거티브로 보지 마시고
1: 네.
2: 1년 동안에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당청 또는 당정 간의 관계에서 여러 불협화음을 냈던 것들에 대한 그 판단과 책임 문제 그리고 태도의 문제는 저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 평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2: 예,
1: 거죠?
2: 맞습니다. 평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네. 평가.
1: 김민석 전 총리가 조국혁신당과의 네. 합당 추진, 청와대와 충돌했던 검찰개혁, 6.3 지방선거.

0: 지방선거 공천 차례로 거론하면서 수기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많은 문제점 나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1: 맞죠. 합당 문제는 과정이 문제였다는 것.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총리께 들었는데요. 언젠간 얘기를 할 거고 그 합당 문제의 과정, 그 대의는 총리께서도 대통령께 본인도 합당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다고도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0: 네.
1: 근데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느닷없이 온 국민, 온 당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를 느닷없이 제시를 했고 검찰개혁 문제도 5월 끝내자 보안수사권 문제 끝내자 하는 것도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승래 대표께서는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대체로 맞다,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0: 네.
1: 공천 문제는 후보자별 또는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기준들이 작용했다.
0: 네.
1: 그 점에 평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태도의 문제도 있어요.
0: 태도의 어떤요?
1: 뭐 부산 가서 했던 뭐라고 불러봐라는 거라든지 또는 뭐 정권은
0: 짧다.
1: 뭐 짧다라는 그것은 야당 대표나 할 수 있는 얘기죠.
0: 네.
1: 그걸로 상징되는 그런 태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0: 저도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당 대표로서 정권이 짧다. 그리고 이제 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한 발언이긴 하지만 전북에 가서 대통령께서 한 AI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전북 소외론을 얘기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시죠?
1: 당연합니다. 정권은 짧다는 것은 과거 역사적인 사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주로 야당 인사, 지금의 야당
0: 그렇죠.
1: 인사들의 입에서 우리 정권을 비판할 때 썼던 말들이고요. 그것을 우리 여당의 대표가 했다는 거. 그다음에 전라북도 최초의 현대차가 구조 투자 얘기 나왔을 때 엄청 환호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지금 대전도 이번에 언급이 없습니다. 제 지역구가 있는 대전도. 그렇지만 제가 강원식 비서실장께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차차 전국적인 균형을 갖춰서 이 메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0: 네.
1: 조금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격려하고 이런 점을 조금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0: 네.
1: 그렇게 대놓고 뭐 마치 뭐 선동하듯이 하니까 과연 여당 맞죠 하는 그런 일각의 평가가 있죠. 저는 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0: 네.
1: 네, 아쉽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요. 뭐 최근 당의 분위기를 좀 느꼈는지 본인은 이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정청래 전 대표를 따르는 분들이 발언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성윤 의원은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 개매제 표결은 왜 불참했냐, 감기약 성분 밝혀라. 한민수 전 비서실장은 시대착오적이고 유체이탈식 발언이다. 최민희 의원은 김민석 정몽준 단일을 위해서 탈당한 것 아니냐 하면서 지금 주위에서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이 이렇게 살벌한 대리전 앞으로도 계속이 될까요?
1: 이성윤 최고위원 제가 너무 잘 알죠. 아시죠?
0: 네. 네. 네,
1: 제가 법무부 장관 했으니까요.
0: 네.
1: 한민수 의원 너무도 잘 압니다. 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옆에서 측근 최고위원이었고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한민수 의원의 유치이탈 법법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라 할 얘기는 좀 그렇고요.
0: 네.
1: 저분 이분들도 자기 정치 뭐 최고위원 출마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정치의 표본인데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0: 네.
1: 계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민석 전 총리께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자기 정치는 대표직으로서 적절했느냐라는 것을 따져묻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직전 직함에 대해서. 그러면 이성윤 전 최고위원도 김민석 전 총리의 총리직 재임 1년 동안에 가타부타 잘못 여부를 따져야지 그 이전 사안 우리가 집권하기 이전 사안인 계엄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진압한 계엄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법조인답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감격 성분 밝혀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감정이 들어간 공격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1: 어떤 거요?
0: 감기약 성분 밝혀라. 그날 왜 표결이 아이고, 늦었냐.
1: 아이고 참. 왜 사람이. 아, 참, 아이고 참입니다.
0: 아이고 참이야. 알겠습니다.
1: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같이 보려고 그래요.
0: 네.
1: 이렇게 막 가면 안 되죠.
0: 선을 넘었다고 좀 판단을
1: 예,
0: 하시는 거죠?
1: 예, 많이 넘었죠. 그분 인격인가요?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0: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더군다나, 좀 놀랐어요.
1: 더군다나 팩트도 안 맞죠. 무슨 의원한테 무슨 전화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알았다 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허위사실이죠. 총리께서도 지적하셨듯이.
0: 알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요. 당초 네. 김민석 전 총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아, 최근의 네. 행보나 메시지 보면 완주하겠다라는 의지가 커 보입니다.
1: 네.
0: 어떻게 좀 따로 얘기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1: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제 네. 바람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말씀드린 건데
0: 네.
1: 그분의 의지가 있고 또 당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잘 당의 사정과 지금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0: 네.
1: 그 김민석 전 총리님이나 송영길 전 대표님이나 이재명 정부 성공 오로지 그 성공만이 지금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같은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두 분이 만나셔서 정말 나라의 미래, 당의 미래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좀 얘기를 하시면 지금 뭐 완주하느냐, 뭐 중간에 협조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0: 네.
1: 멋진 공조, 협력이 전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총리께서 그런 가능성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는 얘기를 뭐 했었습니다.
0: 의원님 그럼 생각은 어쨌든 네. 출마를 하지 않고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몰아주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세요? 어차피 근데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단일화 효과는 뭐, 있잖아요.
1: 당장 내일 모레 내일인가요? 지금 출마 선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 출마 선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결례고
0: 네.
1: 예의에 맞지 않고
0: 네.
1: 의지 완주의 의지를 가지시고 또 선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0: 네.
1: 중간에 뭐 결선 투표 이렇게 제도적인 그 귀결로 이렇게 두 분 관계를 정리하지 마시고. 그 전이라도 좀 출마 선언을 한 이후라도 그러나 결선 투표 전이라도 좀 대화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총정어린 말씀입니다.
0: 네, 의원님께서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해 오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네.
0: 민주당 권리당원분들의 마음, 심정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1: 네, 네.
0: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냥 민주당 지지층 호남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총리가 좀 앞서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좀 앞서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앞서죠.
0: 네, 네, 좀 많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또 많은 분들은 아니다. 권리당원들의 표심은 다르다.
1: 네.
0: 지난번에 봐라. 지난번 전당대회 네. 때 66% 권리당원이 정청래 후보를 네.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네. 권리당원은 네. 정청래 후보 선택할 거다.
1: 네.
0: 이런
1: 네.
0: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좀 판석, 분석 좀 해주세요.
1: 장 소장님, 그 정치는 다 꿈이 있습니다.
0: 네.
1: 더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다 온 걸 전 꿈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시기입니다. 때가 과연 맞느냐, 본인의 시대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출마 선언을 하고 다 대통령을 출마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0: 네.
1: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전 대표의 시기가 있었죠. 내란 국면과 그 청산 국면에서 확실히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권한 이후에 이재명 정부의 말 그대로 실용 중도 확장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여러 조건들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리더십이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정청 뭐 권리당원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0: 네.
1: 권리당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민 혹은 그냥 뭐 권리당원이 아닌 민주당 지지층과의 여론은 거의 유사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의 승리가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0: 네.
1: 문제는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전 총리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토론의 문화 또는 확장의 문화 또는 실용의 문화 민주대연합론 뭐 이런 등등이 좀 멋지게 잘 구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0: 네. 알겠습니다. 그 합당 문제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1: 네.
0: 그 뭐 전당대 이후로 좀 밀리는 분위기인데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연대가 좋아요? 통합이 좋아요? 합당이 좋아요?

0: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1: 저는 최초에는 통합론자였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 통합은 총리께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과정의 정당성이 헝클어졌죠.
0: 네.
1: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과도한 에너지의 소비, 서로 낭비적인 그러한 어떤 싸움이 됐고요.
0: 네.
1: 지금은 조금 거리가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0: 네.
1: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소수정당,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소수정당 안에서 민주주의의 60년, 70년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조국혁신당에 뭐 존경하는 여러 동지들, 뭐 눈에 다 지금 그려지는데요.
0: 네.
1: 그분들이 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노선이 정말 다른 거냐, 그렇지만 지향이 같으냐, 아니면 노선조차도 비슷하냐라는 것을 한번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명확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아듣겠는데
1: 뭘?
0: 그냥 개별입당해라 아니면은 그냥 흡수합당 뭐 당해라 뭐 이런 건가요?
1: 뭐 김현정 총리께서 정리했어요.
0: 네.
1: 같으면 통합이고 조금 다르면 연대고 뭐또 이제 확장론도 있고 그런데요.
0: 예. 네.
1: 지금은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0: 네.
1: 다른지에 관한 성찰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러나
0: 그
1: 그 논의의 주도는 역시 조국혁신당이 먼저 자율적으로
0: 선택해라.
1: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전당대회를 하니까요.
0: 의원님, 그 처음에는 통합론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약간 좀 유보적이신 것 같거든요.
1: 좀
0: 그것이
1: 거리가 좀, 감정의 골이라는 것을 더 깊어지지 않도록 조금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0: 조국 전 대표가 평택을 그 지역에 출마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출마는 뭐 부산을 하느냐 평택을
0: 네.
1: 하느냐 그건 자유의 영역이었습니다만 과정
0: 네.
1: 역시 과정이 민주주의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봤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아쉽습니다.
0: 실망하셨군요.
1: 정말로 아쉽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보훈사건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보훈사건 폐지 5월에 처리 두고 김민석, 정청래 이두분 진실 공방이 있는데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김민석 전 총리 말이 맞다 손 들어줬어요.
1: 네, 맞습니다. 예.
0: 어제 근데 친청계는 그런 논의한 적 없다라고 딱또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 어떤 판단 좀 해주세요.
1: 일단 정청래 전 대표의 일성이 중요하죠. 기억이 없다였습니다.
0: 네.
1: 아니다가 아니고 기억이 없다. 예, 그걸로 저는 진실 공방은 끝난 문제라고 보고요.
0: 네.
1: 그것은 결국은 보안수사권의 문제 외의 검찰개혁이 90%였습니다. 공소청 만들어졌잖아요. 검찰청 폐지됐잖아요.
0: 네.
1: 중수청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이 검찰개혁의 소위 90%입니다.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예요.
0: 네.
1: 나머지 보안수사권만 남겨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전당대회가 오기 전에 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 대통령의 생각이고
0: 네.
1: 김민석 총리의 생각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이병택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으로 결국에는 사퇴했잖아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확장 인선이 좀 판단이 미스였나?
1: 아니죠.
0: 아니면은 이게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 거 아닌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너무 본거 아니야? 막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병태 교수의 자기 직분이 아닌 부분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은 규제정책, 규제합리화정책, 경제정책. 그 부분이 아닌 것. 두 번째는 5.18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제 32살 된 우리 아들조차도 시험을 치르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요. 아들조차도 이 부분, 적어도 탱크데이가 국민 보편적 감정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우리 아들이 하는 거거든요. 30대 초반의 아들이. 이거는 공감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철학과 어떤 얘기로 어떤 생각으로 일반화하고 그걸 표현의 자유로 뭉뚱 넘어가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0: 네.
1: 뭐 사, 사,

0: 사의를 표했다니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1: 대통령에게도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뭐 직접 영입을 하신 거잖아요.
0: 그 통합의 과정이라는 게 그 장 수장님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안에서 통합의 길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자갈밭이 널려 있는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1: 네.
0: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네. 공화국이라면 가야 될 길이죠.
1: 네.
0: 예.
1: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좋겠습니다. 지켜야 될 예. 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네.
1: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셨고요. 여론조사기관 STI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일 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남 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AIS 여론조사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광고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0: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2: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전북 완주와 익산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오전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더불어 경기 남동부와 강원, 충북, 전남과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빗길에 주행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출근길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셔야겠는데요. 일단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천 부근 3차로 갓길에서는 화물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2시간째 사고 처리작업 진행 중이고요. 신월 부근부터 부천까지 3km 구간 차량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로도 부평에서 서인천까지도 4km 구간은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오늘 미쳤다.
8: 미쳤다.
9: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0: 미쳤다. 와, 와.
11: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부 4부는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해 볼 텐데요. 인재 영입 위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차 많이 안 막히셨어요?
1: 많이 막혔어요. 아주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0: 아, 이게 자유로랑 제2 자유로가요. 한번 막히 시작을 하면 이 나가는 통로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댁에서 이 상암동까지 그냥 막혀요.
1: 그냥. 네, 맞아요. 아,
0: 정말 저도 애가 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 오셔가지고요. 인재 영입위원회 서종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서 변호사님은 몇 시에 오셨어요?
2: 평소보다 덜 저 7시 도착했어요.
0: 뭐 하셨어요 그럼?
2: 걷기 운동.
0: 아, 운동하셨어요?
2: 예, 몸이 안 좋아요. 걷는 거 만보 하루 채우려고.
0: 저번에 조금 좀 아픈 부분은 괜찮아요?
2: MRI 찍어요.
0: 내일 MRI 찍어요.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하은기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0: 하부대변인님.
3: 네.
0: 어제 보니까 강수영 변호사가 페북에다가 뭐 하우 네. 남살스러운 러브리터를 썼던데 네. 그거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3: 제가 좀 잘하긴 하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0: 아, 교만. 아, 이거 병 걸렸어요. 어떡해.
1: 난갑병이야.
0: 고염됐어. 이거 어떡해. 아, 난 그거 보고 막 이제 우글거리는데.
3: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남 눈치 안 보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냥 덕담해 준 것 같아요.
0: 그거예요. 뭐 평소에 밥도 사고 좀 차비도 못 해주고 그런 거예요.
3: 그거는 이제 서종욱 변호사님께서 더 많이 사주신 것 같은데.
0: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부터 해볼게요.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를 아주 그냥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저격을 한 것 같아요. 이름만 네. 얘기 안 했지 네. 누가 봐도 정청래 대표 당신은 당대표 할 자격이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 정치에 당정을 혼선에 빠뜨렸다 라고 네. 직공을 했는데 하은기 대변인님
3: 네.
0: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3: 이미 과열돼 있는 상태에
0: 더 과열된 것 같습니다.
3: 였다고 생각을 하고
0: 아니, 그래도 그동안 김민석 전 총리가 네. 막 정청래 대표를 막 이렇게 좀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공격하지는 네. 않았잖아요.
3: 공격하지는 않았는데 네. 자기 정치라는 건 뭐 사실 저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하고 그렇죠.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걸 다 욕으로 쓰긴 맞습니다. 하는데 근데 그 자기 정치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당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해 보이고
0: 네.
3: 사실 최근에는 이제 개파 불문하고 정청래 대표의 그 자기 정치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네.
3: 정청래 대표께서 연임을 하는 방식 혹은 캠페인이 어떻게 전개됐냐면 사실상 대통령을 치받아서 자기의 독자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0: 네.
3: 근데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대통령을 치받을 때 만약에 직언을 하는 방식이었으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유권자들이 아. 동의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직언하는 방식이었으면 아마 그래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0: 아니었어요?
3: 네,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대통령의 어떤 SNS라든가 뭐 당에서 넘어온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은 좀 우려하는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0: 네.
3: 항상 그 행정부의 어떤 그 지난번 지방선거로 치면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도 봐야 된다라는 변죽을 올리든가
0: 네.
3: 아니면은 보안수사권 문제 이런 걸로 이제 막 그 그렇죠. 전선을 치거든요. 근데 보안수사권 문제는 제가 봤을 때나 여론상으로도 대통령 입장이 더 타당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실상 강성 지지층을 격동시키는 방식인 자기 정치가 당의 안정성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도 해친다 이런 또 메시지를 깔고 들어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0: 김종인 최고위원님.
1: 네.
0: 이제는 작심을 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아 이거 문명회동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었구나.
0: 아.
1: 문명회동을 통해서 서로가 이걸 좀 톤 조절하고 그다음에 갈등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나오는 양 진영의 대응을 보면 아 그 별로 문명회동이라는 게 의미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0: 네.
1: 두 번째로는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감 아니면 두려움이잖아요.
0: 네.
1: 자신감이 있어서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너 별 볼 일 없어 라든가 아 나 지금 굉장히 뒤지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쟤를 공격을 해야 돼 라는 것 등 근데 저는 보니까 앞 전자, 그러니까 자신감이 김민석 후보에게 저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하게 하는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문명회동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거 아닐까요? 문명회동을 했는데, 아,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문심이라는 게 정청래한테 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결사적으로 돕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니구나. 네. 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상당히 고립무원 지경일 수 있어요. 그죠?
0: 그래요?
1: 친명 그룹으로부터는 뭐 처음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친문 그룹도 그렇게 열심히 돕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럼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유시민이라든가 아니면 김어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서정원 변호사님.
2: 근데 저는 뭐 정청래 자기 정치도 문제인데 김민석은 이재명의 아바타 정치예요.
0: 좋아요.
2: 이재명의 아바타 정치.
0: 좋아 좋아.
2: 이것도 더 문제예요. 에이. 뭐 본인은 민주당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는데. 에이. 그거 말이 안 되고 네. 결국에 이재명의 방탄 시대를 열겠다.
0: 방탄 시대.
2: 그렇죠. 오늘 이재명의 방탄 시대. 공소 취소부터 네. 본인이. 그런데 네. 이재명 때도 지지율이 뭐 요즘 이게 급전직하고 있잖아요.
0: 아니, 그래도 조금 어제 거에는 좀
1: 네. 몰라.
2: 추세가
0: 하락 추세.
2: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김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도 동망 공멸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0: 진짜요?
2: 저는 되기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가 고립무원은 맞아요. 네. 문조털레유 중에 네. 레를 빼고 나면 문조털류가 남잖아. 그런데 네. 문조털류가 다 발을 좀 빼는 것 같아. 네. 문재인 대통령 발을 좀 빼고 뺐죠. 조국은 자의 코가 석자야.
0: 그렇죠.
2: 그다음에 털보는 털은 파리 갔다 돌아온 것 같은데 좀 결정일 때 외국 나와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유시민도 요즘 뭐 완전히 뭐 침묵을 강요당하는 많이 비판받고 있어요.
0: 낚시 영상 올렸더라고요.
2: 그러니까 그날 워낙 반응이 그렇죠. 김어준 씨가 뭐 본인 유튜브 만들어가 네가 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조털류가 이탈하면서 정청래가 고립무원은 대가 김민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0: 높은데.
2: 그러나 그 이재명의 방탄 시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정치로 본인 정치가 없잖아요.
0: 그런데 전당대회는 지지층과 당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으니까 당원들 사이에선 그렇게 컨셉 잡는 거는 당선되는데 유리한 구도를 만든 거 아니에요?
2: 당선에는 유리하지만 네.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네. 뭔가 이게 그 지금 당이 이래 되면 이게 청와대 출장소 청와대 이중대가 되는 거예요.
0: 네.
2: 그것도 정청래는 할 말을 좀 했잖아요.
0: 네.
2: 아마 김민석 당대표 되면 완전히 뭐 이재명 대통령 한 몸으로 네. 그냥 당이 존재감이 없이 그냥 청와대 그냥 여의도 출장소
0: 출장소
2: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멸합니다.
3: 항상 그 화요일 아침이면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0: 아유, 아바타 정치, 네. 방탄 정치 어떻습니까?
3: 멍하게 있다가 창문을 확 뒤집어 쓰게 되기 때문에 아바타 정치는 아니고 그 뭐 사실 당정일체론이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는 뭐 당정 분리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뭐 당연히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가 되면 되지 안 되죠. 그건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논쟁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까지 지도부처럼 뭐 쓴소리 이런 걸 넘어서 완전 분열로 가는
0: 그렇죠.
3: 것, 막 갈등으로 네.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너무 해치고 그건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뭐 당대표가 당을 청와대의 어떤 출장소처럼 만들려고 해도 그게 사실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정당 활동하다 보면은 저 같은 애들도 나와서 떠들고 어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총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0: 네.
3: 그걸 반드시 그렇게 윤석열 정부 때처럼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김종인 최고위원님, 정청래 전 대표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친청 의원들은 아주 정말 감정적인 언어를 동원을 해서 김민석 전 총리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성윤 의원은 계엄해제 표결은 왜 불참했냐? 감기약 성분 밝혀라. 한민수 시대착오적 유체이탈식 발언이다. 최민희 김민석 정몽준 단일화를 위해 탈당한 건 아니냐? 그러면서 옆에 계신 분들이 공격을 더 세게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거 참 전당대회가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3: 메시지가 참 철이 없네요. 근데
0: 김기아 얘기까지 성분까지 밝혀라. 이거는 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
1: 감정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는 그런 경험을 우리 당에서는 해봤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아예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한동훈 대표 당 대표 선거할 때 뭐 온갖 마타도 맞습니다. 를 쏟아붓고 그다음에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0: 그래서 너
1: 맞아요.
0: 저 당대표 돼봤자 뭐 100일 이내에 쫓겨날 거야. 뭐 6개월 이내에 쫓겨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막 퍼뜨리고 그래서 보면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 가장 치열한 전쟁은 내전이라고 그러더니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사실 뭐 지금 민주당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이 정도는 조족지열이죠. 그때
1: 그래요.
0: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그 전쟁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요, 이 주장들을 들으면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그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1: 감기약
0: 아니 강기약 성분은 아니지만, 아니 본인이 그렇게 아이고 김민석 총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 자기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아달라고 했는데 농담이고요. 아니 그때 그렇게까지 비상계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분이 정작 비상계엄이 발효된 날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아니 감기약 먹고 잤다 잘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부인이라도 깨울 거
1: 맞아요.
0: 아니에요.
1: 그렇죠.
0: 누구라도 가족이라도 이거 지금 비상계엄 당신 말한 대로 비상계엄 터졌다. 지금 다들 국회에 모이고 있다. 영등포 아닙니까 또 지역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당연히 왔어야
1: 그렇죠.
0: 돼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도대체 뭐냐 당신.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 당내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 당시에 그 후보 후단협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때 제가 출입기자였어요.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 김민석 후보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거 내가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이 그 너는 그쪽 가서 역할 분담해라라 해서 간 부분이 있는데
1: 동교동계
0: 에,
1: 분들이
0: 이제 와서 나를 그렇게 뭐라 하세요 어떡하냐라는 것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뭐 그런 부분도 어쨌든 경선이라는 것은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이니까 그런 것들 다 이번에 다잘 털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2: 한은기
0: 근데
2: 대변인
0: 그게 하나만 더 보태면요.
1: 서정욱
2: 똑같은
1: 변호사님.
2: 이야기인데 그 박선원 의원이 폭로를 했어요.
1: 뭐라고요?
2: 박선원 의원이 그날 김민석 총리한테 전화했다고 오늘 중대 발표 윤 대통령 있을 것다고 사전에 전화했다고 박선원 의원이 밝혔어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게 그 시간도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이게 감기약 먹고 좀 잠들어도 가족들도 깨있지만 보좌진이 9명이 있잖아요. 당에서도
1: 그렇죠.
2: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무서워서 이게 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그분도 옛날 계엄도 경험해봤고 끌려가고 뭐 이게 학시험도 했잖아요. 야, 계엄이란 게 무섭더라. 장난이 아니야. 목숨이 위험. 한동훈도 그랬잖아요. 뭐 암살하고 뭐 이게 목숨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두려워서 그냥 자는 척하고 안 갔다. 그렇다면 이게 심각한 결격 사유 아닙니까? 저는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거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1: 그렇죠.
2: 제 상식으로는 게 다른 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1: 하은기 대변인님, 이 부분은
2: 어떻게 설명해 보죠?
1: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명확하게 해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계속
3: 뭐
1: 이렇게 공격 당하느니.
3: 근데 그거를 뭐 감기약 성분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근데
1: 아니야,
3: 그러니까
1: 처방.
3: 그 김민석 총리한테 제가 처음에 계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경고할 때좀 대들었어요.
1: 뭐라고요?
3: 민주진영이 무슨 80년대 정치에 빠져 있다. 어떻게 계엄을 하냐 했다가 실제로 계엄이 나고 난 뒤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뭐 경고하고 예방 조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서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비판하면 되게 옹색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 당의 이제 어른들이 옛날 얘기 말고는 할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쉽다.
3: 예, 뭐 지금 우리나라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정국 변호사님 맨날 그 지적하는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여당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뭐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논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2002년 얘기하고 뭐 하다못해 이게 금이 그 가까운 과거든 먼 과거든 그거 가지고 지금 인정투쟁 벌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그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이입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당권 경쟁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검증을 하는 거 좋죠. 과거에 어땠는지 뭐 지금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의제를 좀 설치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드라마가 다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뭐 교육 현장 문제는 참교육이 던지고 있고 뭐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 자체가 다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에 가겠다는 건 여당이란 자리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그 비전을

0: 갖고 하는 거지. 감기약 성분 그 논쟁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1: 근데
0: 생각합니다.
1: 저는 하원기 대변인 얘기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 옛날 얘기 무슨 후단협 때 2002년도에 있었던 얘기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건 치졸한 거죠. 별 의미도 없고. 그리고 그 여당의 대표 경선이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뭐 당연히
2: 원론적인
1: 박수를 들고 환영할
2: 얘기죠.
1: 얘기지만 그러나 계엄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치 지도자는 아니 왜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권위를 주고 월급을 주고 명예를 줍니까? 그거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자신이 앞서서 나서서 국가를 방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 6개월 전에 그 계엄의 현장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에게 아니, 만약에 그런 게 필요가 없다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왜 재판을 합니까? 그리고 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추경호 지금 우리 그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당신 그때 뭐 했냐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니들 뭐 했냐라고 해서 다 재판을 받고 여당 의원들은 뭐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 안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그것들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야죠.
0: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추경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그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본회의장에 불러서 계엄해제 표결에 리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 거기에 참석 못했던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전부 재판 회부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 알았어요.
0: 감기약 성분 가지고 논쟁해봐야 입증도 안될 뿐더러 별로 도움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2: 김민석 전 총리가 곧 저희 뉴스명당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것 같은데
0: 네.
2: 불편한 질문이겠지만
0: 네.
2: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0: 어떤 감기약
2: 그러면.
0: 드셨는지.
2: 네, 성분 8kg.
1: 아니 무슨 그때 왜 안 나오셨냐고 물어보면 되지.
2: 서준욱 변호사님, 그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호남 지역 차기 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 김민석 44.2, 정청래 20.4, 송영길 15.4 이래요. 이게 뭐 권리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해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뚜껑은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김민석 전 총리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는 뭐 지역 다니면서 비공개로 다니면서 선거운동은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출마하겠죠?
3: 아마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게 진짜 출마나 또 이게 완주까지 가능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어요.
2: 제가 봐도
3: 외부에서 보면 야 이렇게까지 정청래를 완전히 때려패도 되나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노골적으로 정청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호남의 그 반도체도 결국은 이게 김민석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2: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3: 예. 그리고 이제 뭐 송영길 대표 출마도 아마 이제 그 호남의 표를 정청래 표를 좀 가져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2: 네.
3: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직 책임 당원들하고 이게 좀 틀리기 때문에 지지층도
2: 네.
3: 조금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 상당히 하향세는 맞다.
2: 맞는 것 같아요.
3: 저는 처음에는 이게 결선 투표는 무조건 갈 걸로 봤는데 지금 보면 이게 1차에서 김민석한테 끝나는 거 아니야? 1차에서
2: 네.
3: 이런 게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노골적으로 거의 뭐 모든 이재명계 이분들이 다 정청래를 지금 완전히 뭐 십자포화로 해가지고 막 퍼붓고 있거든요.
2: 네.
3: 과연 저는 뭐 완주를 할 수 있을지.
2: 그런 상황이라면은 김민석 총리 측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더라도 중간에 좀 적당하게 하신 다음에 그냥 드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을 수 있겠네요.
3: 근데 송영길도 욕심 생긴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3: 우리가 볼 때는 얼굴 표정만 봐도
2: 네.
3: 송영길도 여차하면 내하고 김민석하고 결선가?
2: 아.
3: 정청래 떨어지면
2: 그래요?
3: 그러면 이게 김민석을 이길 수도 있고
2: 네.
3: 오히려 또 본인하고 이게 뭐 저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2: 네.
3: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
2: 네.
3: 플레이어로 내가 이 당권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정청래 하향세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정청래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가
2: 네.
3: 그 출마선도 먼저 하잖아요.
2: 네.
3: 아마 이게 8일 날 출마선 하죠.
2: 맞아요.
3: 네. 아마 이게 끝까지 완주하면서
2: 네.
3: 내가 이 당권을 잡는다.
2: 네.
3: 뭐 이런 데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2: 김종일 최고위원님
4: 네.
2: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또 분위기를 보면
4: 네.
2: 김민석 전 총리가 유리해 보이는데 네. 정청래 대표를 돕는 그 분들의 이 발언들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아까 소개시켜 드렸는데.
1: 그 이제 궁지에 몰리면 사람은 네. 다 그 발언 같은 것들이 더 세지죠.
2: 아니 근데 자기가 이번에 정청래 대표 세게 밀었는데 앞장서 가지고 안 되면은 2028년 총선 공천 나 못 받을 수 있겠다. 나 조금 약하게 하고 눈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1: 그래요. 그건 뭐 제가 그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저도 당해 보니까 이게 소수파가 되잖아요. 네. 그럼 더 뭉쳐요.
2: 뭉쳐요?
1: 친한 게 다 제명하고 자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아우 나 무서워 이제 항복해야지 나 이제 윤호개인으로 갈 거야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옳은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말이 되니? 역사가 당신들 심판할 거야 두고 봐 네. 라고 얘기하면서 더 똘똘 뭉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두 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옳다 그러다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 당 이끌어온 그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약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건 좀 불공정 게임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것도 있어서 그래서 좀 제가 좀 편을 들어주고 있는 측면이 조금은 있는데
2: 정청래 대표 측이요?
1: 네, 조금은 있는데 균형을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정청래 대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그런 느낌들. 야 이거 뭐 뭐야 이거 이렇게 불공정하게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야? 나쁜 사람들 아니야? 막 이런 감정의 앙금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선거 끝나도 어쨌든 후유증 꽤 갈 거다라는
0: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의원이 소위 두드려 맞는 건 당내에선 어떨지 모르지만은 보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에 그 직언했다가 두들겨 맞은 측면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게 아니에요.
2: 뭐예요?
0: 일단 보안 수사권 문제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 쟁점 중 하나니까 그 대통령께서 너무 근본주의적 교조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국민의 어떤 그렇죠. 편익을 위해 기능을 생각해서 좀 하자라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합리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기도 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사실상 몇 문장 되지도 않은 걸로 띡 올려가지고 일종의 선동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그 행위가 잘못돼서 비판받는 부분이 더 많아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개파불문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무슨 개파가 있겠어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송영길 대표께서 다시 대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김민석 대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께서도 노선 수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2: 네. 반추해 보면 하영기 대변인님이 생각하기에 정청래 대표의 어떤 발언이 뭐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층이나 의원들에게 야 이거는 정말 집권여당 당대표로서는 정말 이거는 너무 나간 선 넘은 발언이다 라고 생각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0: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안 수사권 문제입니다. 뭐 권력은 이거 뭐 정권은 짧고 뭐 그런 얘기들보다 더 치명적인 게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핵심 지지층들 상당수가 원하는 어떤 법이나 정책 이거를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용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건 당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사실 대통령을 흔들고 핵심 지지층과 보편 국민들을 가르는 방식의 어떤 정치 행위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게 저는 엄청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이거 지금 그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나 필요한 제도니 당에서 수기를 좀 해보라 했으면 수기하는 척은 해야죠. 그래도. 모여서 논의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게 그 결과입니다 하는 척은 해야죠. 근데 수기하라고 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보안사건 절대 폐지 이거는 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1: 여기다 하나만 보태면 그 적통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정말 부적절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뭐 하이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뭐 나는 노사모라고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당을 운영해왔던 대로 굉장히 극단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노사모의 DJ 뭐 네. 당신들은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 라는 함의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네.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 아 이분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고 자기 당내 싸움도 상당히 극단적으로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 이런 네.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0: 어느 정도냐면 늘 조회수만 보고 말씀하시는 서정욱 변호사님과도 제가 얼굴 안 붉히고 대화를 하는데 심지어는 딴지 게시판에 그렇게 대통령 그 비난이 많고 사실 무슨 장애 이런 것까지 더 씌워가지고 그걸 저열한 방식으로 하면 거기에 글을 기왕 쓰시는 김에 이런 건 하지 말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쓰면 모를까. 정청래 대표가 거기 매일 들어간다면서요. 글도 자주 쓴다면서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본인 페이스북에만 동지 언어를 쓰겠다고 해요. 동지 언어를 쓰지 않는 본인 지지층이 그걸 말릴 줄 아는 태도도 보이셔야 되는 거죠. 지도자 하겠다고 하면.
3: 뭐 저는 이게 그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결정적으로 멀어진 게
2: 뭐예요?
3: 뭐 최근에는 말 너무 많은데요. 네. 옛날에 강선우 사태 때 딱 그 느끼시더라고요. 강선우 있잖아요. 아. 갑질하고 막 이래가기 장관직에서 낙마했죠. 근데 보란 듯이 강선우 뭐 동지는 비 올 때 비를 맞아주는 거고 뭐 이러면서 강선우를 띄우더니 당이 어디 국제위원장인가 뭐 보직 하나 줬잖아요. 아.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한테 정면 인사권이 도전하는 거야. 대통령이 장관 내정했다고 하기 딱 낙마 교체했는데 정청래가 감사하면서 당에 당직을 준다? 아 이때부터 이게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 같이 가기 어렵겠구나. 네. 저는 그때부터 계속 강조했죠.
0: 여기 와서 참 처음 들어보는 야사를 많이 듣게 됐어요.
3: 아, 찾아보세요. 강선우 때.
0: 야사가 너무 많아요.
2: 아니 그것도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네. 정청래 대표가 기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1년 동안 당대표로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3: 뭐 제가 보기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잘했다. 정청래도 못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1년간 김민수 한 게 뭐 있어요? 뭐 자살 예방 교육회가 뭐 국민 생명 보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아 김민석 1년도 한 게 뭐냐고. 저는 그래 봐요.
0: 그래도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실 때
3: 저는 정청
0: 관리를 좀 하면서 하시는 게
3: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총리보다는 잘했다고.
0: 너무 신나하시는 표정으로 짓고 그러시니까.
2: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는 여기서 끝마치고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0: for you.
1: 네, 4부 인재 영입 연단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공의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
2: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YTN의 장성철의 뉴스 명단. 아. 뭐라고요?
3: YTN의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그렇게 다 매가리가 없으세요.
4: 말을 못 맞추겠네.
1: 자,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한번 세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4: YTN의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예, 꼭 전화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럼 저 잘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PD님의 눈초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4: 저녁에 이동용 앵커 4,400명 넘던데.
1: 그러니까요.
4: 지금 반도 안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다 서정욱 변호사님이 더 분발해 주셔야 돼요, 지금.
4: 그러니까요. 하은기가 잘해야죠. 촉법들이 열심히 했지.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 좀 동접자가 늘어날까 모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최고에 복귀했고요. 근데 숨고르기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세게 얘기를 했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해당 행위자 당원당규 개정에서라도 복당 영구 금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듣는 순간 뭘 생각하셨습니까?
5: 그냥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1: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5: 웃기고 안 좋네.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뭐 네. 하여튼 솔직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아예 길을 정하신 것 같아요.
1: 어떤
5: 어저께
1: 길이요?
5: 나오자마자 네. 그 또 검은 마스크 쓰고 올림픽 공원에 가셨잖아요. 네. 상 끝나자마자 다시 올림픽 공원에 갔다는 건 뭐냐면 가서 이제 그쪽에도 올림픽 공원에 이제 과거에 처음 시작했던 2030 젊은 합리적인 그 참정권에 대한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듣기에는 뭐 아주 극단적인 분들 많이 남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또 가셨어요. 그걸 보면 그러고 나서 지금 발언한 게 뭐 영구 제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니 본인이 도대체가 무슨 저 그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한시적인 당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무슨 영구적인 제명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정치적이고 어이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아니 그 막말로 다음에 당대표가 와서 다 바꾸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아 이제 거의 무슨 저 그 굉장히 몰려서 궁지에 몰려서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그런 발언들을 저렇게 할까?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네. 어제 무슨 당무감사위원회 열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아 우리가 꼭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검토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민호라는 그 윤리위원장을 빼고 나머지 변호사들도 아니 자기들도 계속 변호사 활동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신원이 나중에 공개되고 그러면 그게 어떤 공격을 받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의 혼자서 막 그냥 강성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그 장동혁 대표 스스로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하은기 대변인님은
6: 그 사실 당원당규 개정해서 영구복당금지 이건 사실 영구 같은 소리거든요.
1: 영구 같은 소리예요?
6: 네. 왜 영구 같은 소리냐면 영구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물론 정당의 윤리위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그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 아닙니까?
1: 그렇죠.
6: 누굴 징벌할 때 보통 죄형 법정주의를 들이대잖아요. 네. 일단은 먼저 규범이 있고 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징계를 하는 거지 사람의 행위에 맞춰서 이 규범을 규정을 다시 이제 개정하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구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비판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정당 민주주의를 매우 해치는 행위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 네.
6: 뭐 일경 긍정적인 면도 좀 평가를 해주자면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에서 그 어떤 기구도 열심히 일하는 기구가 없는데 윤리위는 그래도 매일매일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일을 하는 것 그거 하나라도 뭐 어쨌든 열심히 하는 데가 하나라도 있는 게 어디냐 싶긴 하겠지만 네.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성은 맞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1: 지구상 최고의 법대를 나오신 우리 네. 서정욱 변호사님.
4: 이거는 이제 뭐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어떻게 당헌당규 영구적인 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지도부가 바뀌면 또 뭐 당헌당규를 또 바꿔가지고 복당시키면 되잖아요.
1: 네.
4: 그러니까 제 말에

0: 너무 이게 그 문은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해당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하겠다는 이런 게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1: 연구 같은 소리란 거죠.
0: 이런 이제 이야기고,
2: 근데 그게 맞냐고요?
0: 그러고
2: 네.
0: 그 한동훈과는 절대 같이 정치를 안 한다 이 말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내가 당권을 잡는 한은 절대 복당이 없다. 이런 데 강한 표현이죠.
2: 네.
0: 한동훈을 겨냥한 표현이, 물론 뭐 해당 얘기는 많지만
2: 맞아요, 근데. 이
0: 저는
2: 말.
0: 그렇게 이해하고
2: 아,
0: 그렇게
2: 그러니까 이해하는
0: 지지하고.
2: 건 알겠는데 맞냐고요, 이게. 당대표로서 할 말이 맞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0: 근데
2: 거예요.
0: 조금 이게 그 해당 행위가 너무 심한 게 있어요.
2: 어떤 거요?
0: 제일 심한 게 조경태.
2: 네.
0: 조경태는 이게 그 부의장 경선 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전화해 가지고, 오늘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라디오. 뭐 자기는 이게 뭐 자기 뽑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내란 박특검
2: 네.
0: 내란 이게 뭐 세력을 뽑아대겠냐 이렇게 민주당이 전화해서 실제 표를 얻었잖아요. 자기가 경선에 나가지를 말든지, 그럼 내란당을 빨리 떠나든지. 아니 내란당에 왜 남아있냐고. 저는 그 조경태는 이해가 안 돼요. 경선을 왜 나가서 자기 졌으면 승복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2: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침에 최고위원 하기 전에 검정색 마스크 쓰면서 입틀막을 하는 그런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계속 국민을 위해서 국민 입장에 편해서 열심히 투쟁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는 안 들어가요?
0: 조경태는 이게 그 경선, 그거는 선거 불복이죠. 부의장을 당에
2: 그러니까
0: 누구 후보로 할지 자기도 출마해서
2: 선거불복도 네.
0: 그 박특검 이겼어.
2: 네.
0: 그럼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승복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는 거 그것을 갖고 징계하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그 당론과 맞냐 이거죠, 제 말은.
0: 그거 제 말은 소신 표현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 전화해가 선거운동을 한것 같은데 자기 찍어달라고 박특검이 안 된다.
2: 그게 영구제명할 건이 되냐 이거죠.
0: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경태가 지금 1순위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고요.
2: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영구제명할 건이냐고요. 저기 법을 전공하시는 분.
0: 영구제명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상징적인 강한 징계 의사 표현이고
2: 네.
0: 영원한 거는 없다니까요.
2: 네.
0: 장동익 대표 체제가 영구적으로 안 가는데 어떻게 영구적으로 복당 금지합니까?
2: 네.
0: 이거는 이제 자꾸 너무 문맥에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 장동익 대표는 이제 그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영구 복당 없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하고는 절대 같이 안 간다. 특히 이거 한동훈 복당이 없다. 내가 대표직 끌려내리기 전까지는 이런 게 의지의 표현이죠.
1: 아니 근데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키고 다시 징계하는 게 낫겠어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동영 대표 맨날 하는 얘기가 왜 자꾸 총구를 내부에 겨누냐. 지금 우린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랑 싸워야 된다. 이렇게
2: 네.
1: 말을 하잖아요.
2: 네.
1: 근데 장동혁 대표야말로 총구를 제일 내부로 겨누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결국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고 대들고 이런 사람들 징계하는 게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보면 어디 징계 못해서 돌아가신 조상 모시는 사람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그냥 그 당원 당규에 명시된 대로 윤리위에 회부해서 절차대로 뭐 처분될 건 처분되고 책임질 건 책임지면 되지. 이렇게 시끄러운 것 자체가 이게 징계가 부당하다는 증거예요.
3: 뭐 민주당 전략 자산이니 뭐니 하는 그런
1: 네.
3: 저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내를 화합을 하고 당내를 통합을 해서 제대로 싸워나가 그 정부 여당과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 당대표의 그런 책무인데, 저는 돌이켜보면 지금 한 1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 솔직히 1년 동안 한게 뭐지? 전 장동혁 대표가 정부 여당과 싸워서 성과를 내는 것들, 성과를 낸 것이 무엇이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필리버스터 해서 그런 법안 통과 막았습니까? 그리고 단식을 해서 그러면 통일교 특검법 받아냈습니까? 그럼 병원에 가셨는데 그래서 싸움을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겼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신 게 뭐예요? 우리 당을 통합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당 지지도를 높여놨습니까? 우리 당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습니까? 하신 게 뭐냐고요? 당 대표로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특히 한동훈 걔, 이걸 나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자기 분노에 그 조절되지 않는 표출 외에
2: 네.
3: 하신 게 뭐냐고요. 그리고 그당 전체를 무슨 일부 극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은 거, 그 고성국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당이라는 얘기를 듣게 만들고 전환길이 좌지우지하는 당이라는 말을 듣게 만들고 도대체 하신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큰 해당 행위가 있습니까?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제는 자기를 뽑아줬던 친윤 세력으로부터도 저 사람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저녁마다 마스크 쓰고 올림픽 공원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당이 이런 당대표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그 올림픽 공원 문제도 이제 다 끝나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247만 표가 보관돼 있잖아요.
2: 맞아요.
3: 지금 윤상현 그 위원장이 국조특위 위원장이 그거 재검표 다 합시다 그러고 선관위에서도 하시죠.
2: 그래?
3: 274만 표 중에서 그 좀 뭐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후보 관련된 건 한 30몇만 표예요.
2: 네.
3: 근데 그 274만 표 다 깐대요. 다 까서 그중에 오세훈 시장이 한 몇천 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쪽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자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오세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다 그 247만 표 다 개봉하고 나면 그러면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말이 안 되는지 그리고 거기 가서 올림픽 공원 가서 그 사람들 그렇게 부추긴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장동규 대표 계속 가시니까 계속 가시라.
2: 서정욱 변호사님 요즘 장동규 대표랑 전화 통화하십니까?
0: 아니요. 저는 이게 뭐 주문도 가족상에 안 갔고요.
2: 네.
0: 저 가능하면 전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2: 저번에 전화하셨는데 안 받았잖아요. 콜백 왔어요?
0: 제가 이게 근데 그때 박중태 비서실장은 됐잖아요.
2: 네. 아니, 그때 장동규 대표랑도 하셨잖아요.
0: 아 그래요?
2: 콜백 안 왔어요?
0: 아 뭐 그거는 제가 장동규 대표하고는 가능하면 전화는 안 하고요.
2: 네.
0: 저 우리 김종혁 그 위원장님 우리 인재영이 위원장인가?
2: 네.
0: 그 말씀 중에 지지율은 좀 올랐죠. 장동이 잘했든 뭐 누가 잘했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든 하여튼 어떻든 저떻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오른 거는
2: 지방선거 전보다
0: 그렇죠.
2: 올랐다.
0: 그건 이게 뭐 분명하고요.
2: 네.
0: 그러게 올림픽
2: 장동이 대표 덕분이다.
0: 아니 그러니까 누구 덕분이든
2: 간에 덕분이든.
0: 팩트가 지지율 올른 거는 맞다는 거고 자 그러면 올림픽 공원에요. 그런 게 갤럽이든 MBS든 우리 그 좌파들이 주로 신뢰하는 여론조사 봐도
2: 네.
0: 거기 봐도 이게 뭐 재선거에 된다는 여론이 뭐 과반 40몇 프로도 있고요.
2: 네.
0: 그다음에 요즘 이게 부정선거를 좀 의심 확신하는 이런 게 국민의힘 지지층 70몇 프로도 있어요.
2: 네.
0: 80%에 육박하는 전 국민적으로도 이게 한 4분의 1 될 겁니다. 옛날 갤럽도 25%인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럼 이런 국민들은 누가 이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국민들의 의사도 대변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선관위 개혁 제대로 그 선거 개혁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은 장동훈 말고 누가 있나?
2: 네.
0: 나머지는 그냥 대충 그냥 선관위 뭐 헌법 이 방법이 헌법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2: 네.
0: 특검도 장동훈 대표가 이끌어낸 게 있어요. 이제 장동훈 대표 싸울 거예요. 민주당 빠지라. 국민의힘이 두 명 추천해서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싸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검 가져가고 아마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진심인 사람이 장동이다. 이래봅니다.
2: 네, 뭐 그렇게
1: 장동혁 대표 그 서영 변호사님은 지금 친한계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2: 네.
1: 다른 데서는 뭐 야 함부로 옮기면 안 돼.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톤의 그 논평의 톤이 좀 바뀐 건데 장동혁 대표께서 국민의힘 대표면 선관위 문제 해결하는데 매우 꼬여요. 왜냐하면 계속 부정선거를 묻히고 계시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만약에 장동혁 대표 계신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그 법률가 어떤 법률가 추천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 이런 사람들 막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겁나잖아요. 그거는 정쟁 이전에.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진짜 선관위 사태에 대한 해결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시라면
2: 네.
1: 사실 장동혁 대표께서 한 발 물러나주시는 게 대한민국 공동체에는 이롭다고 저는 봅니다.
2: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그 한동훈 대표가 이런 장동혁 대표의 징계 국면을 가져온 게 뭐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반장계까지도 다 그냥 이번에 정리하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이런 메시지는 좀 안 내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3: 글쎄요. 그럼 내고 네. 안 내고 네.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2: 네.
3: 그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러한 징계 관련된 뭐 본인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친한계 의원들이 대상자에 올라가 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올라가 있잖아요.
3: 친한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한교 의원이 친한계 의원 아니시잖아요. 거기 양양자 의원도 친한계 의원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대한과 미래 이성건 의원 대표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 그분들이 친한계 의원이나 김용태 무슨 뭐 김재섭 이런 분들을 친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보면은 그 제가 느끼 보기에는 그냥 물론 그건 당대표가 하는 건 아니에요.
2: 네.
3: 그 사방의 총질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네. 사람에 대해서 만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한 40건 50건이 되고 거기 해당되는 사람 또 수십 명이 된다. 50명 60명 된다는데 정당 역사상 이래 본 적이 있나요? 정당 역사상 자기 당의 징계를 의원들 포함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 포함해서 일반 당원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총질을 한 적이 있나요? 이거 북한의 무슨 숙청 정치 생각나요. 대한민국 북한이 돼가는 겁니까? 그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다 숙청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과거에 김일성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2: 네.
3: 뭐 김정일 때도 김정은 때도 수시로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당 정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윤리라는 이름으로 윤리위원장에 의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정상적인 대한민국 건전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당 정치를 위해서 용인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2: 네.
3: 이거 무슨 이거를 친한계냐 친장계냐 뭐 아니면 무슨 이런 거 따질 게 아니고 이것은 상식이냐 아니면 그 불합리냐를 놓고 헌법이냐 반헌법이냐를 놓고 계엄이냐 반계엄이냐를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네.
3: 저는 목소리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막 하고 싶으신 대로 하겠죠.
2: 네.
3: 그래서 징계 그냥 계속 해보시면 그 징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뭐 하여튼 지켜보시자고요.
1: 저도 알겠습니다. 비슷하게 비평하려고 했는데 북한 누구보다 북한을 미워하다 보니까 북한과 닮아가고 있는 게 이게 그냥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예전에 김종국 최고위원 징계할 때 썼던 표현이 뭐 당원 의지의 총합이 당대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주체 사상이거든요. 사실은 인민 의지의 총합이 수령이기 때문에 수령의 통치의 모류다 뭐 이런 거거든요. 주체 사상이. 근데 지금 하는 방식도 딱 그런 방식이에요. 무슨 규정이 있고 규정에 맞춰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해당 행위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당에 뭐 뭘 해친다.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숙청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국민의힘에 장동혁 대표 혼자 남게 될 거예요. 다 징계받고.
2: 알겠습니다.
0: 근데 이게 오해인 게요. 지금 예를 들어 한동훈 팬카페에서 막 무더기 고발해가 저도 두 건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 대표 뜻이 아니에요.
2: 네.
0: 장동혁 팬카페도 있어요.
2: 네.
0: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징계 요구를 한 거죠. 이건 장동혁이나 지도부와 관계없고요. 어제 윤리위에서 2시간 있었거든요. 토론이요. 그런데 결론을 못 내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한 50건 된다. 그중에 대부분은 그냥 걸러냅니다. 각하. 각하.
2: 네.
0: 진짜 심각한 건 뭐 두세 건이나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2: 네.
0: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뭐 장동혁 대거 징계 정치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 당원들이 그냥 아무나 팬카페 올리는 걸 그걸 접수를 안 받아줍니까?
3: 저는
0: 이거 본질을 잘 봐야 돼요.
3: 사실이 아닌 게요.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면 그리고 또 상가에서도 얘기를 한 거 다 들리거든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하겠다. 아니 본인은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구여서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석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징계하겠다 자기가 징계 주체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무슨 장동혁 대표와 상관없는 그냥 윤리의 독립적 행동이라고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1: 그리고 당의 분열을 봉합할 책임이 있는 당의 지도부 정도쯤 되면 당원들이 그렇게 올리더라도 그 저에 대한 비판 이런 것 때문에 징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게 다 제 부덕에 서치고 제가 당의 분열을 잘 봉합해 보겠습니다 하고 메시지로 잠재울 줄 알아야 되는 거 지금 부추기고 있잖아요.
0: 근데 저도 뭐 윤리위원들 몇 분 알지만
2: 이름 좀 얘기해.
0: 아, 이런 말할 수 없고. 근데 윤리위원은요 장동혁의 사냥개가 아닙니다. 그냥 야생에서 자생한 늑대예요.
2: 그래요?
0: 왜 야생에서 스스로 자생한 늑대 보고 사냥개라고 이게 자꾸 이게 비하는 건데 김재섭 언이나 그것도 꽤 큰 문제고 윤리위원들의 독자적으로 절대 장동혁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게 아닙니다.
2: 꼭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은기 네. 대변인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이병태 규제합리화 부위원장 사퇴했잖아요.
1: 네.
2: 청와대 사퇴 권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1: 네.
2: 다른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재명 정권 정부에 참여시켰는데 다른 얘기한다고 이렇게 사퇴를 강요하는 것이 맞았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1: 저는 다른 얘기한다고 사퇴했다 생각하지 않고 이분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일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 왜요?
1: 왜냐하면 규제라는 것은 과거에는 필요했던 규제일 수 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지고는 너무 낡아가지고 오히려 국민 편익에 방해되는 그런 규제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형마트 규제법 같은 거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게 골목상권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SSM 규제하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SSM

0: SM 대형마트가 약자거든요.
1: 네.
0: 다
1: 네.
0: 쇼핑이 온라인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규제는 합리화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역할을 하는 건데,
1: 네.
0: 이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배재고 학생들이 5.18 역사의식 때문에 징계받은 게 아니에요. 이분 그 배재고 학생들이 광화문 가가지고 스타벅스 가자 이렇게 해서 징계한 게 아니고, 경기 중에 필드에서 정정당당하게 운동 실력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운동 실력과 전혀 무관한 상대 학생의 학생들, 상대 선수들의 정체성, 상대 선수들이 선택할 수도 없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조롱하고 집단 이지매를 가하고 이런 것들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민간에서 징계한 거거든요. 근데 뚱딴지같이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 문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니, 이 사람이 규제를 다루는 역량이나 시각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1: 알겠습니다.
0: 많습니다.
1: 30초만 반박이나 아니면 동의.
2: 배신자들이 말로는 비참한 거예요. 김용남, 이해운, 이병태 권력을 쫓아서 이 철새처럼 날아갔다가 거기 적응이 됩니까? 개딸들이 물어뜯는데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이재명 품으로 날아간 철새.
1: 네.
2: 이게 비참한 최후가 예정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최고위원님 말씀은 다음에 듣게요.
3: 됐어요?
1: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언급한 두 가지 여론조사 개요는요.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고요. 한국 갤럽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고, 두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재밌게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 분 비 오는데 조심히 돌아가세요.
3: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네, 3257님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출근 시간 차 내에서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손님들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려요. 졸음운전 주의하시라고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택시에서도 많이 들어주고 계시죠? 015 전화 오면 장성철의 뉴스명당 외쳐주시고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0: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종일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북부에는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내륙에도 5에서 60mm의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산발적으로 소나기도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4.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 까지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빗길에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 거봉포도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가는 길은 신월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 으로 영동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이 뒤쪽으로 구리 암사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쭉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독일 업체가 최종 선정돼 한국의 하나오션이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 6일 후안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디젤 추진 잠수함 계획을 발표하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카니 캐나다 총리는 TKMS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순위인 한화오션과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한화오션은 적격 후보에 올라 독일 TKMS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한국은 이번 수주전을 위해 잠수함으로 태평양을 직접 횡단해 현지에 파견하는 등 민군 합동 총력전을 펼쳤지만 최종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의 수요가 확대되고 가격이 폭등한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 2분기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